0: 50여 년간 300곡에 가까운 작품과 50여 곡의 창작 국악 작품을 남긴 그는 국악과 양악의 경계를 허물고 전통음악을 오늘의 삶과 연결해왔는데요.
1: 음악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서양음악을 가르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한국적 음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목표가 필요했지만, 그런데 요즘에 활발하게 작품이 새 작품들이 왕성하게 나오고 있고 우리 음악, 우리 시대의 음악 이렇게 얘기해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0: 첫 곡은 오늘 이 무대를 위해 작곡한 령입니다. 피리 독주와 국악 관현악 협주곡으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기악곡 영산회상의 첫 번째 곡이자 피리 독주로도 연주하는 상령산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입니다.
1: 어떤 음악은 공부를 해야만 이해가 되는 음악도 있어요. 리듬을 알고 뭐 수법을 알아야 이해되는 음악이 있는데, 상령산 같은 음악은 그냥 그 우리 정서의 그 어떤 원형질? 다른 아무 뭐를 갖추고 있지 않아도 글로 그냥 이렇게 소통이 되는 그런 음악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러면 그런 원형질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 보고 싶다.
0: 국가 무형유산 피리정악과 대치타 이수자인 안은경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악장이 피리독주로 국악관현악을 이끌었는데요.
2: 피리 독주와 국악 관현악을 위한 령은 피리 독주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만큼 피리가 오케스트라를 이끌어 나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요. 또 저음 보강을 위해서 국립국악원에서 개량한 개량 대피리가 번갈아가면서 연주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어진 곡은 2008년 작곡한 해금 협주곡 가을을 위한 도들이. 프랑스 시인 샤를 보들레르의 가을의 노래에서 포착한 가을의 정취를 특정 선율을 반복하는 전통 악곡 도들이 형식에 담았는데요.

12현 가야금은 음역을 넓히기 위해 15현, 17현, 18현 등으로 개량되고 현대 음악 연주가 가능하도록 25현까지 개량됐습니다. 이건용 작곡가는 새로운 악기의 가능성을 실험하기 위해 25현 가야금의 넓은 음역대를 표현한 곡 한오백년을 선보였습니다.

0: 1974년 이건용 작곡가가 처음으로 작곡한 창작 국악 분향이 조연 이후 52년 만에 국립국악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재래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한국 창작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넓힌 곡입니다.
1: 제 마음에 이제 들어왔던 우리 음악이 뭐였냐 하면 재래악들이었어요. 또 다른 한편 이제 서양의 당시에 유행하던 기법들, 그 둘이 이렇게 결합된 거랄까요? 기법적으로는 서양의 기법을 좀 사용하고 있는데 나타내고 싶은 거는 재래악적 분위기, 그 둘을 이렇게 합한 거라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연기가 이제 피어오르고 사라지는 그런 것은 좀 전통 가곡에서 사용되는 요성이나 전성, 퇴성을 사용하되 분향의 그 시각적인 이미지를 소리화해서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 마지막 곡은 소리와 침묵 사이의 미묘한 긴장을 표현한 곡, 묵입니다. 정해진 형식 없이 음의 흐름과 여백이 만들어내는 침묵이 무대를 가득 채우는데요.

0: 50여 년을 함께해온 국악은 이건용 작곡가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데요.
1: 한 50년 지나부터 보니까 이제 그 국악은 내 음악과 분리되지 않는 어떤 음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음악 언어를 만든, 내 음악 세계를 만든, 만들어준 음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한국 창작음악을 이끌어온 이건용 작곡가. 앞으로도 새로운 세대의 음악에 영감을 주고 창작 국악의 가능성을 넓혀가는 음악 여정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2: 네, 한국 창작음악의 거장 이건용 작곡가의 음악 여정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더 낮은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음역대를 넓힌 계량악기, 대피리의 선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날 선보인 곡 중 1974년에 작곡한 첫 창작 국악곡 14인의 주자와 여창을 위한 분향은 수정이나 보완 없이 처음 작곡한 그대로 무대에 올렸는데요. 부족함이 있더라도 현재의 기준으로 작품을 손보기보다 52년 전 작품의 본래 소리를 들려주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합니다. 이건용 작곡가는 50여 년의 세월을 지나 지금도 창작 국악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이건용 작곡가가 넓혀온 창작 국악의 세계가 앞으로 더 큰 가능성을 펼쳐나가길 바라봅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매년 여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서울 대표 컨템포러리 공연 시리즈 싱크넥스트. 올해도 탈춤, 메탈, 국악, 전자음악이 결합한 색다른 무대가 펼쳐지는데요. 다섯 번째 시즌을 맞은 싱크넥스트 26. 올해는 16개 팀, 10개 프로그램, 총 28회 공연으로 장르와 장르가 충돌하고 교차하는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그중 가장 파격적인 조합으로 공연 전부터 많은 기대를 모은 무대가 있는데요. 전통 탈춤을 기반으로 활동해온 창작 연희단체 천하제1탈공작소와 올해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해비니스 음반 부문을 수상한 밴드 반이 함께 만든 무대 시따르타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시따르타를 모티브로 깨달음이 육신에 도달하는 과정을 탈춤의 장단과 헤비메탈의 사운드로 풀어냈다고 하는데요. 탈춤과 헤비메탈이 한 무대에서 만난 시따르타.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3: 탈춤과 메탈의 만남도 우연인가요?
4: 세종문화회관 싱크넥스트 26. 천하제일 탈공작소와 반. 전통 탈춤과 메탈이 만난 신개념 퍼포먼스 시따르타. 장르의 경계를 넘어 신명나고 강렬한 충돌 속으로 매년 여름 가장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무대를 보여주는 세종문화회관의 싱크넥스트. 올해 5회째를 맞이한 싱크넥스트 26은 총 16개 팀이 참가해 탈춤, 전자음악, 참여형 연극, 컨템퍼러리 서커스 등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5: 싱크넥스트는 세종문화회관이 매년 여름 선보이는 동시대 공연 뉴스를 다루는 컨템퍼러리 시즌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티스트와 함께 제작극장으로서의 역량을 한데 모아 매년 10여 편의 프로그램을 창제작으로 관객 여러분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지금 서울에서 정의되는 컨템퍼러리의 새로운 기준이라는 카피 아래 5년 차를 맞이한 싱크넥스트로서 그 어느 때보다 확장하고 진화하는 시즌을 관객분들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4: 올해 가장 주목받는 만남은 탈춤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창작 연희단체 천하제일 탈공작소와 떠오르는 메탈 밴드 반의 공연인데요.
5: 천하제일 탈공작소라는 팀이 늘 감각적으로 탈춤을 재해석해서 선보이는 공연을 하셨던 터라 어떤 장르 또는 어떤 아티스트와 엮었을 때 또 싱크넥스트의 브랜드가 빛을 발할까를 고민을 하면서 메탈이라는 장르를 좀 파격적으로 엮어보자라는 기획 의도가 나왔고 작년 한국대중음악상 헤비니스 부분 음반을 수상한 반이라는 밴드 같이 매칭이 되어서 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탈춤과 메탈이라는 장르가 한 번도 뭔가 섞여보지 않았던 장르이기에 굉장히 생소한 조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밴드 반의 음악과 전화제일 탈공작소가 선사하는 춤사위나 서사극의 매력이 아주 잘 융합이 되어서 관객분들로 하여금 새로운 청각적 경험의 극치를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지난 7월 10일 세종문화회관 S시어터에서 천하제일 탈공작소와 반의 공연이 열렸습니다. 이번 공연의 제목은 시타르타인데요. 어떤 뜻이 담긴 걸까요?
6: 헤르만 헤세의 원작의 시타르타를 탈춤과 메탈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일단 재밌게 읽었던 책이고요. 그래서 언젠가 이 작품을 탈춤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막연히 있었는데 반인의 노이만 앨범에서도 한 인간의 성장이 보이는 구성이 되어 있는 거를 좀 느껴서 우연히 만났는데 음악과 이야기가 잘 맞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3: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입니까?
4: 인도 브라만의 아들 시타르타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홀로 여정을 떠나는 헤르만 헤세의 소설 시타르타. 깨달음을 향한 시타르타의 갈망을 감각적인 탈춤과 메탈 사운드로 풀어냈습니다.
7: 처음에 다 같이 모여서 연습을 할 때 둘 다 같은 공연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희는 쇼라고 생각하고 그 천탈 쪽은 극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일단 가장 크고 거기서 하나 두 개 만들다 보니까 순서도 다 바뀌고 몇 개 만든 것도 있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0: 영국과 음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영국과 음악이라는 그 차이가 있었다 보니까
1: 뭔가 뮤지컬적인 부분, 그러니까 뭐 대사를 하고 서사를 쓰고 그런 부분이 맞추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2: 반이 하고 있는 메탈 음악에서는 저희와 하는 것과 그렇게 크게 차이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탈춤에서의 어떤 역동이 이렇게 덩실덩실 하면은 메탈에서는 이렇게 헤드뱅잉이라고 하죠. 네. 탈춤이 만들어내는 이제 관객의 역동과 메탈 그룹 반이 만들어내는 관객의 역동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3: 봉산 탈춤, 통영 오광대 등 황해도와 경상도의 전통 탈춤에 경기 무속 춤사위가 어우러집니다. 전통은 원형대로 지켜가듯 창작적인 부분은 동시대적으로 재탄생했습니다.
4: 강은 모든 것을 받아주는군요.
5: 강은 어떤 거부도 하지 않지요.
4: 강은 많은 소리를 가지고 있군요.
5: 강은 모든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3: 시다르타는 고행이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강물처럼 흘러가는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0: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탈인데요.
1: 뭐 탈은 꽤 옛날부터 쓰여졌죠. 인간이 아닌 존재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 제의적으로도 사용이 됐고, 요즘 시대에는 그 멀티 페르소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회적으로 이렇게 다른 가면을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는 시타르타가 관계를 맺어서 의미화된 사람들은 탈을 쓰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탈을 쓰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좀 탈의 의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의 의미화, 시타르타가 의미화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엔 그 탈을 벗게 되면서 시타르타가 다른 인물들을 다면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공연을 통해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전통 탈춤과 현대적 메탈의 만남. 비록 출발은 다르지만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데요. 이 새로운 조합은 어떻게 기억될까요?
1: 저는 상상하지 못했던 장르의 만남에 아마 생각보다 잘 어울려지는 모습에 인상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이야기를 함께 하시면서 이미 이별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별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귀를 기울여 더 들어봅시다. 그럼
0: 전통 탈춤과 메탈 사운드가 만들어낸 시타르타의 여정. 낯선 조합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깨달음의 주파수. 싱크넥스트 26은 9월 5일까지 세종문화회관 S시어터에서 계속됩니다.
3: 네, 탈춤과 메탈이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네요. 보는 사람의 혼을 쏙 빼놓는 공연이었습니다. 사실 경계를 허문다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쓰는데, 무대 위에서 구현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 천하제일탈공작소와 반의 만남은 전통예술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 무대였습니다. 동시대 공연예술의 흐름을 보여주는 싱크넥스트의 도전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8월 1일부터 3일에는 컨템포러리 서커스로 기회의 새로운 언어를 보여줄 코드 3시가, 8월 15일부터 17일에는 요즘 가장 핫한 젊은 작곡가 이하늘이가 동화 아기 돼지 삼형제를 모티브로 만든 무대를 준비했고요. 8월 28일과 29일에는 김창완 밴드가 자신의 음악을 동시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무대를 선보인다고 하니까요. 놓쳐서는 안 되겠죠? 장르 간 경계를 허무는 예술축제 싱크넥스트 26은 오는 9월 5일까지 세종문화회관 S시어터에서 펼쳐지니까요. 세대, 국적, 장르를 넘은 실험적인 작품들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 클래식 음악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춤을 추듯 역동적인 지휘로 춤추는 지휘자로 불리는 백윤학 지휘자인데요.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 페스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백윤학 지휘자를 모시고 다양한 음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영남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휘자 백윤학입니다. 국악방송 처음 출연인데요. 너무너무 떨리고 영광이고 너무 좋습니다.
3: 네. 예, 예. 저희 국악방송 정말 처음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4: 예, 예,
3: 네.
4: 맞습니다.
3: 아니, 이제 방학을 했기 때문에 교수님이시라 조금 한가한 시간을 보내시지 그렇죠.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방학이라 요즘 더 바쁘시다고요.
4: 아, 뭐 여기저기 불러주시는 데 있어가지고 감사하게 네.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3: 네, 요즘엔 어떻게 그러면 지내고 계신가요?
4: 강연이 좀 있고요. 또 인터뷰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연주 또 있고, 또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3: 연주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아니, 사실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춤추는 지휘자 하면 뭐 SNS 채널에서도 너무나 영상이 많이 다니고 저도 사실 지휘자님의 이름보다 아니, 어떤 지휘자가 막 지휘를 하다가 악보를 다 날렸어.
4: 맞아요.
3: 그 영상을 먼저 보고?
4: 아, 보셨군요. 어? 예.
3: 썸네일이? 누가 진이일까?
4: 아, 맞아요.
3: 그 영상도 보고, 예. 그래서 너무 익숙한데, 이렇게 또 뵙게 됐습니다. 아, 예. 예.

0: 하고 있는 음악이나 예술을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네. 접근할 수 있을까 노력하실 텐데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하는 어떤 집이나 이런 게 그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호응해 주실 줄 정말 몰랐죠.
1: 네. 아니 캉캉 쇼폼 영상 조회수가 무려 1,300만. 와,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처음에 약간 지휘를 하면서 춤을 춰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 워낙에 춤을 추는 걸 좋아하셔서 지휘를 할 때 나도 모르게 춤을 추게 되신 건지 그게 궁금해요.
0: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네. 저희 초등학교 때 운동회가 있었는데 그때 되면은 그 저학년들은 춤을 췄어요. 근데 춤이 무슨 이렇게 막 그런 신나는 춤이 아니고
1: 율동적
0: 맞아요 율동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남자 여자 짝 짓고 손 잡고 왼쪽 두 번 가고 뭐 이렇게 하고 또 남자 뭐 여자 앉으면 옆에서 뭐 갑돌이와 갑순이 뭐 이런 것들
1: 갑돌이와 갑순이
0: 네. 네. 네 그런 거를 어렸을 때 좀 잘 했나 봐요 선생님 뭐 이렇게 해라 잘 따라 하니까 네. 그런 걸 했었는데 사실 이제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저는 네. 이제 보여줘야 되니까 이 음악이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 그래서 근데 사실 춤을 춘 건 아닌데 이게 결국에는 음악에 따라서 네, 춤에 어울리는 음악이 제가 좀 지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이제 춤을 춰야겠다 하고 추신 건 아니고 지휘를 하고 그 음악에 맞게 율동을 좀 하시다 보니 이게 그래요. 춤이 된 거네요.
0: 지휘를 했는데 이게 율동같이 돼버린 거죠.
1: 네. 이렇게 영상을 볼 때마다 굉장히 열정적인 모습에 이렇게 음악을 잘 모르더라도 그냥 어떤 흥도 나고요. 그 음악에 취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클래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사실 클래식 FM 뭐 저도 이제 KBS 근무할 때 진행해 보면 굉장히 막 그 벽이 높다고 할까요? 예. 조금만 틀에서 벗어나도 예. 청취자분들의 그런 원성이 자자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예. 그리고 클래식 음악계도 조금 그런 면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됐는데 예. 뭔가 이렇게 자유롭게 지휘를 하시면서 춤추는 모습에 또 혹자들은 예. 그것보다는 좀 자중해서 지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예,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우려스럽긴 했거든요.
0: 그게 제 생각에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는 안 해주시고 오히려 격려나
1: 그래요?
0: 예전부터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사랑해 주시기 전부터 그랬던 것 같고 오히려 그래서 국악 쪽에서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1: 국악에서요?
0: 네.
1: 아 여태까지는 국악 지휘는 안 해보셨죠?
0: 그렇죠. 근데 원래 클래식 지휘하시는 분이 국악 지휘도 많이 하시는데 네. 근데 왜냐하면 국악은 어떻게 보면 현대음악 요소가 많이 있으니까 네. 지금 작곡되는 곡도 많으니까 클래식에 있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네. 제가 방송 나오고는 국립국악관 연락돼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단원분들이 연락이 왔다. 이 지휘자빨리 섭외해라.
1: 네.
0: 그래가지고 하게 됐죠.
1: 객원 지휘자로.
0: 객원. 그러면. 작년에 윈터 콘서트라고 네. 12월 말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아주 신나게 그냥 뭐 진짜 물이 고기가 물 만난 듯 물이 고기 만난 듯 뭐 신나게 한번
1: 아무래도 예. 한국인의 DNA가 있기 때문에 국악을 맞습니다. 연주할 때 더 뭔가 장단에 맞춘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0: 근데 저도 그냥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같이들 네. 춤을 추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1: 네. 예.
0: 근데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네. 하면서 너무 이렇게 가슴 울컥한 게 되게 많았어요.
1: 오히려 국악을 들으시면서
0: 네,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잊고 살았던 또 제가 어떻게 보면 있는 건 알았는데 느끼지 못했던 구체화하지 못했던 그런 감정이 이렇게 일어나는 느낌이랄까요?
1: 네. 뭐 지휘자님 덕분에 정말 클래식에 관심이 없었거나 그런 공연장은 너무 딱딱하고 무거워서 나는 좀 어려워 이렇게 예. 생각했던 분들이 그래도 많은 발길을 찾는 게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제 연주를 할 때 사실 객석에 지휘자는 등을 돌리고 있는데
0: 그렇죠.
1: 아마 지휘자님이 연주하는 공연을 갈 때는 맞은편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좌석들이 인기가 예. 있지 않을까 맞아요. 싶어요.
0: 합창석이 조금 다른 연주보다 팔리는 편이죠.
1: 그러니까요. 예. 예. 아니 음악을 전공하신 게 아니라면서요.
0: 원래는 예, 그렇습니다.
1: 너무 놀랍습니다. 네. 공대생 출신, 그러니까 두 가지 별명이 붙는데 춤추는 지휘자, 네. 서울대 공대 출신 지휘자.
0: 맞습니다. 네.

0: 사실 서울과학고를 졸업하셨고 서울대 공과대학을 졸업하셨어요. 서울대 과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아무나 갈수 없는 루트잖아요. 서울과학고도 힘들지만 서울과학고에서 또 서울공대를 갔는데 그 모든 전공을 그만두시고 음악을 선택하셨다.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1: 저도 너무 오래된 얘기니까 저도 나이가
0: 네.
1: 있어가지고 근데 저도 좀 실감이 안 나는데 큰 계기는 그거예요. 제가 대학교를 들어가서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이
0: 네.
1: 동아리 활동이 합창 동아리였어요.
0: 합창 동아리,
1: 예,
0: 노래도
1: 합창.
0: 잘하시나 보네요.
1: 아니요, 그거랑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합창 단원으로 하다가 지휘를 하게 됐어요, 우연히. 전 지휘자분이 국악 지휘자였어요, 원래는. 국악 전공에. 이분이 이제 그만두시면서 저한테 이제 지휘를 맡기신 거죠. 근데 원래는 전공생이 지휘를 해야 되는데,
0: 그렇죠.
1: 전공생이 마침 없었어요. 그래서 음악대학 가서 수업도 좀 듣고, 음악에
0: 네.
1: 관심 많고, 피아노도 좀 치는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죠.
0: 아, 음악 수업을 또
1: 예,
0: 들으셨어요?
1: 음대 가서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0: 교양 수업이 아니라 전공 음대 수업을
1: 네, 전공
0: 들으셨다고요?
1: 수업을 이제 가서 들었죠.
0: 아, 원래 음악을 좋아하셨었나요?
1: 좋아했어요. 근데 대학교 가서 더 많이 좋아한 것 같아요.
0: 악기를 연주하실 수도 있고요.
1: 피아노 쳤었죠.
0: 아, 어렸을 때 피아노를
1: 배웠죠. 예,
0: 배우셨었군요.
1: 맞아요.
0: 야, 어떻게 보면 음악도 굉장히 과학적이잖아요.
1: 그렇죠.
0: 리듬과 이런 악기의 화성과.
1: 예, 논리도
0: 네.
1: 있고.
0: 그 공대 출신 분들이 좀더잘 이해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들지만 또 워낙 이거는 아주 굉장히 이성적인 학문이라면 또 음악은 굉장히 또 감성적인 것도 들어가야
1: 맞아요.
0: 되니까. 예.
1: 맞습니다.
0: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보통 지휘자 되시는 분들은 뭐 작곡과를 나온다거나 아니면 악기를 전공해서 지휘 공부를
1: 그렇죠.
0: 하시잖아요.
1: 예.
0: 근데 음악을 전공하지 않고 지휘자가 될 수도 있나요?
1: 사실은 그런 경우가 드물어요. 드물고, 저 같은 경우도 지휘를 공부를 하고, 유학 가서도 지휘를 한 다음에, 오히려 반대로 악기 전공으로 바꿨어요.
0: 아, 그래요?
1: 예. 그때는, 반주 전공이었어요. 오페라 코치라고,
0: 네.
1: 반주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 그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되게 늦은 나이에 다시 악기 전공을 시작을 했죠.
0: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1: 아,
0: 부모로서, 엄마로서 서울 과학고를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고 서울 공대를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음악을 하겠다 했을 때
1: 예.
0: 부모님께서는 뭐라 하셨나요?
1: 그게 갑자기 뭐 청천벽력 같이 제가 하겠어요 이렇게 한건 아니고 차차 느끼셨던 것 같아요. 언니 갔더니 뭐한 100명 넘는 사람들 지휘도 하고 있고. 근데 그때는 좋으셨는데 조금 불안불안하시다 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제 음악책도 좀 없어지고
0: 슬슬.
1: 숨겨놓으시고 예. 그러고 이제 부모님도 좀 그런 거에 좀 우려를 하셨던 것 같은데
0: 네.
1: 말씀 안 하시고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한참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게 순간적인 감정일 수도 있으니까
0: 네.
1: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면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도 모르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몇달 동안 고민하다가 이제 어머니는 이제 굉장히 크게 반대하시고 그러고 한 일주일 동안은 그냥 방에 누워 계셨던 것
0: 누워 계셨어요?
1: 같아요. 예, 집이 이제 뭐 그냥 좀 싸늘한 분위기죠.
0: 그때가 대학생 때인 건가요?
1: 대학교 때. 예. 그러고 아버지가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0: 네.
1: 퇴근하셔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좋은 아들로 살았으니까 앞으로 너 하고 싶은 거 하라고.
0: 와.
1: 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0: 아, 그렇군요. 예. 아, 지금은 너무 좋아하시죠?
1: 지금 너무 좋아하시죠?
0: 지휘하실 때 많이
1: 예,
0: 도와주시고.
1: 와주시고, 예.
0: 아, 알겠습니다. 야, 아니, 공대생이 지휘자가 됐다. 너무 멋지기도 하고, 또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지휘를 이제 해보시고,
1: 감사합니다. 예.
0: 그러면 그때 이제 지휘를 해야겠다, 음악을 해야겠다 마음 먹고, 지금까지 거의 뭐 20년이 넘은
1: 그쵸,
0: 시간이잖아요.
1: 예.
0: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신 적은 없나요?
1: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0: 지금까지 한 번도.
1: 예. 부러웠던 적은 있어요. 가끔 예를 들어서 저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갈 길이 먼데
0: 네.
1: 제 이제 주변 친구들은 이제 박사도 따고
0: 네.
1: 좋은 직장 가고 또뭐 부모님들한테 뭐 해드릴 때 그런 거 아이고 나는 해드리고 싶어도 못 하는데 이런 거할 때는 조금
0: 삼성전자 가서 주식이 대박 나는 그런 나도 스톡옵션을 받고.

0: 막 이런 예, 그런 예, 생각에 예. 왜 안 되겠습니까?
1: 예, 그런 예. 건 있었는데 근데 음악을 그만두겠다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0: 어떤 부분이 그렇게 지휘자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아. 지휘의 매력을 꼽아주신다면 뭐예요?
1: 제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교류나 소통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직업들이 그런 거랑 관련이 될 텐데 네. 음악은 항상 그 결과물이 좋은 쪽이잖아요.
0: 그렇죠.
1: 예, 항상 행복할 수 있고 그래서 저랑 이게 잘 맞는 것 같아요.
0: 아,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을 갖고 계신가 봐요.
1: 예, 예.
0: 그러면 지금 이제 영남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 예, 예.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시나요?
1: 일단은 저는 그래요. 이게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0: 그러니까요.
1: 예.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먹고 사는 걱정이 들겠지만 꼭 그렇진 않다. 예. 그 열심히 하다 보면은 계속 뭔가 일도 생기고 저도 그래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내온 일들을 보면은
0: 네.
1: 학교를 졸업하고 또 유학을 가고 유학 가서도 또 너무너무 막막한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그때마다 무언가가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들이 있었던 걸 생각해보면은 주변 사람 도움도 많이 컸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희망하고 소망했던 마음이 바탕이 되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너무 포기하기보다는 계속 꾸준히 생각하고 소망하고 그러면은 예, 결국엔 또 계속 좋은 결과들이 일어나니까
0: 네.
1: 예. 그런 얘기 많이 해줍니다.
0: 학생들에게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물론 현실적인 조언도 많이 해줘요. 진짜로 뭐 이제 여기 지원해봐라. 장학금이 나온다.
0: 네네. 예,
1: 바로바로 연락해줘. 이런 것도 있죠.
0: 그렇군요.
1: 예.
0: 자, 2024년부터 대구 유스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또 예, 지휘자로 활동하고 예, 계십니다. 예. 이렇게 성인들을 가르치는 것과 유스, 예. 어린 친구들을 이끌어내는 것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1: 그렇죠.
0: 어떠세요?
1: 그게 아이들은 반응이 더 빠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직관적이고.
1: 예, 직관적이고. 선생님이 무언가를 얘기를 할 때 말투나 표정이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어가고 어떨 때는 닫아버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저도 하면서 많이 느껴요. 진짜 어떨 때는 좀 잘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0: 네.
1: 그게 지금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생각하지만 항상 웃고 이러면은 애들이 먼저 반응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진짜 저도 어서 듣고 배운 거지만 그렇게 하라고
0: 네.
1: 진짜 아이들이 어른의 거울이라는 생각도 들고 뭐라 그럴까 소통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거 어떻게 보면
0: 네.
1: 감정 제가 먼저 사람들한테 열려 있으면은 상대방도 열리고 좀 더 많은 소통, 좋은 이야기, 좋은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걸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0: 아 누군가 이렇게 또 가르치고 지휘를 하시는 것도 좋아하지만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도 참 좋아하시나 봐요.
1: 네.
0: 또 현재 맡고 계신 게 참 많으시네요.
1: 살살 맡고 있는 게 좀 많습니다.
0: 네, 서울 페스타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네. 지휘를 맡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꾸준히 이어온 네, 공연이잖아요.
1: 그렇죠.
0: 지브리 앤 디즈니 음악 페스타 아마 요 공연으로 지휘자님이 가장
1: 그렇죠.
0: 네, 유명해진 게 아닌가
1: 예,
0: 싶고
1: 그렇죠.
0: 그 디즈니의 음악들을 연주하면서 진짜 지니가 누구인가라는 예. 얘기도 들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자, 8월 9일 롯데 콘서트홀을 시작으로 대구 수성아트피아 부산 콘서트홀 그리고 예술의 전당에서 또 공연을 이어간다고요.
1: 예, 예 맞습니다. 예. 연주가 항상 이제 지방이랑 서울이랑 이제 섞어서 연주를 많이 하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주로 주말에 하고 8월 9일부터 조금 다른 프로그램으로 또 관객분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0: 네,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1: 그렇죠.
0: 음악들을 연주하니 네. 주말에 많이 이루어지는
1: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예. 네. 우리가 지브리 하면 또 작곡가 히사이시조가 네. 떠오르는데 네. 굉장히 유명한 곡들 많잖아요. 뭐 애니메이션 마녀배들부 키키 이웃집 네. 토토로
1: 네.
0: 뭐 이렇게 걸어가시는 춤을 또 추실 때도 있고
1: 예, 예, 예.
0: 하울의 움직이는 성 정말 아름다운 곡들이 많고 디즈니는 뭐 아이들이 다 너무 좋아 이건
1: 예.
0: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좋아하는
1: 예.
0: 음악들 라이언 킹, 겨울왕국, 주토피아 이런 음악 음악들인데 연주할 때마다 관객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아요.
1: 저희도 이 정도까지 반응이라는 생각을 못했고
0: 네.
1: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0: 네.
1: 이 연주에 이제 관심을 갖고 그래서 그 반응들이 처음 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댓글을 달아달라고 부탁을 네. 드려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연주 좋았다는 얘기도 있고 또 저희가 또 좀 이제 신경 이렇게 관심이 가는 게 클래식 음악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오케스트라 연주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0: 네, 오케스트라 아직도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죠. 저는 너무 놀라웠던 게 그런 영상들을 보면 지휘자님 뒤편으로 객석이 보이잖아요.
1: 네.
0: 그 객석에 앉으신 분들도 막 이렇게 따라서 율동을 하고 너무 밝은 표정을 짓고 있어서 네. 아 음악이 가진 힘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이제 방학이기 때문에 네. 온 가족들이 함께 즐기기에 좋을 공연일 것 같아요.
1: 네.
0: 관람 포인트 포인트나 이번에 조금 바뀐다고 하셨는데 네. 좀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미리 듣고 오셔도 좋고요.
0: 네.
1: 그리고 그냥 오셔도 좋고 그 어떤 곡들은 좀 포인트들이 있어요. 뭐 솔로, 뭐 첼로 솔로나 뭐 악장님 솔로 이런 것도 있고
0: 네.
1: 저희가 특히 디즈니 경우에는 조금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소품들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호스
0: 네.
1: 파이프 같은 네. 건데 플라스틱 파이프인데 이걸 돌리면은 이렇게 바람 소리 같이 나요. 예. 이런 걸 사용해서 한다든지
0: 연주를 할 때.
1: 예. 그래서 신기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또 뭐 금관악기인데 동물 소리가 나기도 하고 예. 이런 것들 그냥 오셔가지고 편하게 즐기시면 됩니다. 사실 클래식 음악이 그 어려운 건 아닌데
0: 그러니까.
1: 왠지 우리나라 분들은 이걸 공부를 해야 되고 모르면은 조금 창피한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0: 것 같아요. 박수 막 언제 쳐야 될지 몰라서
1: 맞아요.
0: 긴장하고 정장 입고 가야 될 것 같고
1: 왠지 저 곡 중간에 박수가 나오면은 이렇게 살짝 인사드려요. 그거 되게 좋아하세요.
0: 아, 오히려?
1: 예, 오히려 더 좋아하세요.
0: 알겠습니다. 예. 진짜 아이들이 기대하는 또 공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휘자님께서는 음악 공부도 유학을 가셔서 하셨으니까
1: 예.
0: 나의 음악 인생, 지휘 인생에서 어떤 영향을 준 작곡가나 곡이 있다면
1: 예.
0: 어떤 걸까요?
1: 계속 지금도 공부하는 작곡가인데 바그너. 예, 리아네트 바그너가 저는 좀 흥미로운 작곡가인 것 같아요. 모든 작곡가가 다 예,
0: 네.
1: 좋은 작곡가고 사랑하는 작곡가인데
0: 네.
1: 예, 지금은 바그너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0: 어떤 이유일까요?
1: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건 사실 되게 추상적이거든요.
0: 네.
1: 정말 추상적이고 우리가 뭘 보면 연상이 되는데 사실 음악은 연상이 되진 않아요. 근데 그러한 음악의 특징 때문에 철학하고 많이 관련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흥미로운 작품을 남긴 게 바그너라고 보시면 돼요.
0: 그러니까
1: 철학과 음악이 결합된 거 이런 쪽에 좀 많은 작품을 남긴 작곡가. 예.
0: 또 오페라도 다수
1: 그렇죠.
0: 작곡을 했죠.
1: 예, 그렇죠. 예.
0: 바그너 오페라 뭐가 있더라?
1: 타노이죠.
0: 예.
1: 트리스탄과의 절대. 예.
0: 네.
1: 그렇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자, 올해도 이제 남은 공연들이 많으실 것 같고 방학을
1: 예.
0: 잘 보내고 나면 이제 학생들도
1: 예.
0: 또 가르치실 텐데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1: 일단은 이제 연주 원대 소개를 해드리면은 그 충남 연정 국악단하고 10월 14일 날
0: 네.
1: 예, 정기 연주를 제가 하게 됐어요.
0: 연정국악원에서.
1: 예, 예, 뭐. 이제 거기 곡들이 지금 계속 선정 중인데
0: 네.
1: 클래식 곡 중에서 이건 국악기로 해야만 돼 이런 곡들을 좀 선정을 해봤어요.
0: 그런 곡이 있어요?
1: 많죠.
0: 어떤 곡이 있을까요?
1: 가야금, 거문고는 많이 뜯는 악기잖아요.
0: 그렇죠.
1: 이게 그러면 현악기, 클래식 악기에서 피치카토랑 비슷하니까 피치카토, 폴카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떻게 더 어울릴 수 있고 조금 더 기회가 된다면은 사실 가야금, 거문고는 좀 하프 느낌도 되게 많이 나요. 특히 가야금은
0: 네.
1: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이제 뭐 태평소 들어갈 만한 곡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12월 11일 날
0: 네.
1: 아까 말씀드렸던 국립국악관현악단하고 윈터 콘서트를 올해도 같이 합니다.
0: 네.
1: 보시면은 아주 재밌습니다. 오시면 뭐 정말 표가 너무 빨리 매진돼요.
0: 또 이제 국악의 대중화까지 힘써주고 계시네요.
1: 워낙 잘 팔리는 거였는데 저 제가 제 자랑 조금 하면 조금 더 빨리 매진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0: 오, 네. 예, 너무 훌륭합니다.
1: 그것도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그너 프로젝트를 이제 올해도 좀 더 하고 매년 6개 연주 정도 지금 또 기획을 하고 있어요. 어. 부산에서 F1963이라는 곳에서 예, 기획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야, 말씀하신 대로 정말

0: 정말 그 곡들을 또 공부해서 지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바쁜 나날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단순한 지휘를 넘어 우리에게 아름다운 음악과 행복한 추억을 선물하는 백윤학 지휘자. 8월에 열리는 지브리 앤 디즈니 영화음악 페스타 공연도 무사히 끝나길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춤추는 듯한 지휘로 관객들에게 더 많은 유쾌한 에너지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 지금까지 서울 페스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백윤학 지휘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전국풍류자랑입니다. 지역의 전통예술 활성화를 위해 10편의 우수작품 순회공연이 오는 11월까지 전국 22개 공연장을 찾아갑니다. 청주시립무용단 특별기획공연 홀춤앤 듀엣 전통춤전입니다. 춤에 담긴 내면의 깊이를 표현하는 홀춤과 서로의 호흡과 조화를 이루는 듀엣 전통춤을 현대적인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립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전통 그리고 화합 세 번째 무대입니다. 전통선율과 국악관현악의 웅장함, 사물놀이 협연이 어우러진 화합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대구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엘라스틱 이스트입니다. 동아시아의 호흡과 신체 철학을 몸의 언어와 전통 타악, 소리, 빛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남원시립국악단 창작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입니다. 정지아 작가의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판소리와 무용, 관현악으로 풀어낸 창작 국악극으로 오는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청아원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France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전시와 공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7월 3일부터 세계 최초 문자 전문 박물관 프랑스 샹폴리옹 세계 문자 박물관에서 한글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특별 교류전 한 왕의 꿈, 만 백성의 말이 열렸습니다. 1986년에 설립한 샹폴리옹 세계문자박물관은 이집트 상형문자를 해독한 장 프랑수아 샹폴리옹 생가를 개관한 곳으로 고대부터 현대까지 인류의 다양한 문자와 기록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 곳인데요. 이번 전시에는 조선시대 활자와 목판을 통해 한국의 독창적인 인쇄문화를 소개하고요. 우리의 위대한 유산 한글 창제의 역사도 소개합니다. 특히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소장한 훈민정음 해례본과 오륜행실도는 물론이고요. 최초의 불업한 춘향전을 전시해 문자를 통해 이어온 한국과 프랑스의 오랜 인연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월 11일까지 샹폴리옹 세계문자박물관에서 열리는 특별교류전 한 왕의 꿈, 만 백성의 말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자 위대한 유산인 한글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길 바라봅니다. 오늘 문화인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올라요.
0: 막 주문을 외우는 것도 있어요. 동글동글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 하는 거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0: 밀당 그렇지.
3: 밀당했어.
2: 헌 우천

0: 경쟁하면서 항상 쫓기듯이 사는 그런 일상. 근데 그렇게 쫓기면서 뭔가를 향해 달리는데 항상 불안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음악적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다? 항상 주류가 아니었던 악기들인데 이 악기들로도 어떤 울림과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1: 오늘로 딴, 딴, 딴, 딴, 딴.
2: 그 하기 나온 대로?
3: 아, 중간에 다닥을 먼저 미리 넣어야겠다.
2: 아, 이게 추리니까 좀 헷갈려. 어려워.
3: 원래.
2: 아.
3: 네. 어.
2: 아, 아. 아, 오케이. 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네 개 세면 되는 거야.
3: 여덟 개.
4: 그럼 타악기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뭘까 했을 때 그루브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흥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그동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흥을 타고 리듬을 타고 이렇게 몸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룹으로 지었고요. 엔드는 이제 저희가 하는 음악들을 통해서 들으시는 관객분들이 많은 상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엔드로 남겨놨습니다.
5: 먼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청춘을 표현한 음악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2번 그룹앤의 무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팀이라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실험적이고 보통 파악팀 하면 연애하는 팀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파악이라는 편견 자체가 좀 남성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아직도 그 타악기는 남자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전통음악에서 여자 진짜 없거든요.

0: 대신 치려고 했어.
1: 그러니까
2: 대신 치려고 했잖아.
1: 맞아.
2: 6면 단체 어디야?
1: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 사실
2: 아니 안 바꿔도 돼.
1: 이거 그대로 하면 돼. 어때 못 받는 거잖아. 지금 치는데.
2: 그 앞에?
0: 둘.
1: 그거 어디 줄여야 돼?
0: 뒤에 있는 줄 안 줄여?
3: 징이 항상 반주 음악으로 갔다가 저희가 이제 징을 딱 메인 악기로 쓰자 해서 다섯 개의 징으로 이제 엎어서 막 두들기고 아니면은 징 안에 저희가 쇠 같은 거를 넣어서 아쟁 할 때로 이렇게 그 겉에 테두리를 이렇게 확 밀면 아주 기가 막힌 그런 효과음이 나거든요. 그 곡이 저희 그루밴드의 색깔을 제일 잘 표현한 음악인 것 같아요. 제각각 다 다른 걸 치는 것 같지만 결론은 다 같은 걸 치고 있는 합이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부의 역할이 따로 없고 각자 막 놀다가 만나는 그런 게 많죠.

어느 나라든 이렇게 타악기가 다 있잖아요. 타악기는 그냥 말 안 해도 이렇게 그 흥은 다 통하는 것 같아요. 그 흥이 딱 통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타악기의 그런 매력 알아주시지 않을까 해서.

0: 결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뒤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네. 제가 미래기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엄마 그거 암?
2: 또 뭐?
1: 나 6학년 몇 반인지 암?
3: 4반이잖아
1: 아닌데? 2반인데? 그럼 남자도 HPV 감염되면 암에 걸릴 수 있는 거 암? 아
2: 6학년이라 씩씩하네
4: 아들 그거 암?
1: 뭐?
4: 12살은 HPV 예방접종 무료임
3: 대박

0: 안녕하세요. 영재 한음에 오신 여러분, 저는 판소리를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김태린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 한음회는 크라운에테가 주관하는 모여라 한음 영재들 및 한음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국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추임새입니다.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씨구!
1: 얼씨구!
0: 좋다!
1: 좋다!
0: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을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 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무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정가단 아리 친구들의 북천이 말다커는 편수대여 모라는 입니다. 고가신조는 옛 가사에 새로운 가락을 얹어 부르는 노래로 주컨 김기수 선생님의 곡이며 현재 전승되는 곡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곡입니다. 가곡 편수대여 모라는 여창 가곡으로 다양한 꽃을 사람에 비유해서 노래한 곡으로 여창 가곡에서 가장 빠른 노래입니다. 그럼 제가 얼씨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정갈한 아리 친구들의 맑고 꾀꼬리 같은 소리를 들으니 제 마음에 살랑살랑 봄바람이 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 무대를 멋지게 장식해준 정갈한 아리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무대는 정아인 선배님의 노랫가락 창부 타령입니다. 노랫가락과 창부 타령은 경기 무가에서 파생한 곡으로 경기 민요의 대표곡입니다. 최저음과 최고음의 간격이 넓고 질러내는 목, 뻗는 호흡, 아래로 누겨내는 목과 식임새 등을 고루 갖춰야 잘 부를 수 있어 예로부터 공력 있는 전문 소리꾼의 특장으로도 여겨지는 노래입니다. 그럼 정아인 선배님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우와, 역시 선배님은 다르시네요. 깊이 있는 경기민요의 매력에 풍덩 빠지게 된 무대였습니다. 이 감동을 이어서 다음은 우리 전통악기의 선율에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세 번째 무대는 한음의 바나다 친구들의 성금년 가락풍류 중 양청도들이입니다. 성금년 명인이 어려서부터 여러 명인에게 배웠던 풍류가락을 다시 정리한 풍류입니다. 성금년 가락풍류는 현재 정악을 연주하는 법금가야금으로 연주하지 않고 산조가야금으로 연주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법금과 산조가야금으로 성금년 풍류가락을 같이 합주하여 조화롭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다시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럼 한음의 바나다 친구들의 무대를 만나보겠습니다. 얼씨구!

바나다 친구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가야금의 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우고 두 귀를 즐겁게 해준 무대였습니다. 자, 이제 벌써 네 번째 무대인데요. 네 번째 무대는 제가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음악은 판소리, 춘향가 중 이별가, 와상 위에 붙어 오냐 춘향아입니다. 춘향가 중 이별가는 대표적인 곡으로 춘향과 이도령이 마주앉아 훗날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서로 통곡을 하며 이별하는 대목입니다. 제가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얼씨구!

춘향이가 오리정으로 이별을 나갔다오되 그럴 리가 있겠느냐. 내 행차 배행시에 육방 관속이 오리정 삼논의 거리에 늘어서 있는디 체면 있는 춘향이가 서방 이별 한다 하고 퍼버리고 앉아 울 수가 없지.

준현이야, 준현아, 우지 마라. 너와 나와 만날 때는 합한 줄을 먹었고.

날자 이별금 본기 들어라.

당헌이별 만날 날이 있을 테니 서으러 말고 잘 있거라. 도련님이 극락 속에서 주얼 같은 대모색경 춘향

0: 오는구나. 춘향이와 이도령의 애절한 마음이 여러분들께도 잘 전달되었을까요?
1: 네!
0: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무대는 춘빛 무용단 친구들의 건무입니다. 신라시대에 동자들이 가면을 쓰고 양손에 칼을 쥐고 추던 춤에서 그 연원을 가질 수 있으며 조선 후기에 기념으로 변형되었으나 임진왜란 당시 이충무공이 장졸들의 사기를 북돋으려고 승전무와 함께 추계했다고 합니다. 내향적이고 조직적이며 훈령무를 접목하여 춤사위가 섬세할 뿐 아니라 악반주가 토색 짙은 탈영조로 연주되는 것이 특징인 무용입니다.

그럼 춘빛 무용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무용단 친구들의 힘차고 절도 있게 맞춰지는 동작들이 눈을 사로잡는 무대였습니다. 여섯 번째 무대는 동백 어린이 민요 합창단 친구들의 본조아리랑 해주아리랑 강원도 아리랑입니다. 본조아리랑은 맑고 부드러운 가락과 아리랑 아라리오라는 반복 후렴으로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경기 민요입니다. 해주아리랑은 빠르고 경쾌한 장단으로 흥겹고 씩씩한 느낌을 주며 강원도 아리랑은 느리고 구성진 선율로 구슬픈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세 곡을 이어 부르는 연곡으로 아리랑의 다양한 매력을 한 무대에서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백 어린이 민요 합창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여러분, 아리아리 얼쑤. 후렴구가 계속 맴도는 흥겹고 재미있는 아리랑 무대였습니다. 어머, 벌써 마지막 무대네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오늘 무대가 즐거웠다는 뜻이겠죠? 일곱 번째 무대는 도담도담 친구들의 채상설장구, 채상소고돌이와 연희앞마당입니다. 채상설장구는 앉은방 가락의 화려한 연주를 서서 다양한 벗음새와 발동작 그리고 화려한 상모놀이가 하나되어 화려하고 풍성한 작품입니다. 채상설장구가 끝나면 채상소고놀이와 전통 연희놀이를 연이어 선보이며 흥겨운 무대를 준비하였습니다. 늘 영재 한음회 어린이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관계자 선생님들과 라금 국악단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와 같이 우리 전통 음악을 배우고 있는 국악 꿈나무들에게 꿈과 희망의 기회를 주시는 윤영달 회장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301회 영재한음회에 함께해 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봄날처럼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담도담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김대린이었습니다. 얼씨구!

0: 별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뒤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보는데 네. 제가 미력이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더 눈에 띄게
2: 이런 정책 소통 했습니다.
1: 확실하게 당신의
3: 있었어요?
1: 시야에 닿을 때까지.
4: 그래서 어떤 소통혁신 사례를 선택하시겠어요?
1: 당신의 공감이 정책을 완성합니다. 당신의 최애 소통을 응원해주세요.

어느덧 흘러 흘러 삼동을 다 지내고 춘사머리 방장커널 흥보제비가 봉표 박씨를 입에 다물고 꼭 좋은 승지 강산만 찾아다니면서 나오던 것이었다.

0: 네, 오늘도 어김없이 김준수의 음악 아지트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돌고 돌아가는 길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박씨를 물고 또 흥본의 집으로 날아드는 제비의 여행 경로가 돌고 돌아가는 길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오늘 이렇게 돌고 돌아가는 길을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음악인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음악을 만들면서 내가 도달하고 싶은 국악의 신세계를 향해서 걷고 있습니다. 오늘 국악 아지트의 첫 번째 게스트 역시 자신만의 음악의 신세계를 찾아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으신 분입니다. 최재명 씨의 무대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1: 살아도 같이 살아요. 죽어도 같이 죽어요.

0: 네, 어서 오세요, 최재명 씨.
1: 안녕하십니까.
0: 아, 무대 너무 잘 봤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1: 네, 요즘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또 뮤지컬도 하고
0: 네.
1: 또 이제 콘서트는 끝났지만 계속
0: 네.
1: 스핀오프 방송으로 계속 방송으로 만나 뵙고 있습니다.
0: 아, 저희가 인연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재명 씨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또 이제 학교에 출강을 했었는데 그때 인연이 돼가지고 서로 이제 작품도 같이 하고 또 그런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근데 지금은 어쨌든 다양한 활동들을 또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이제 또 트로트 가수로서 활동들을 또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아니면은 어렸을 때부터 트로트에 대한 어떤 꿈이 있었나요?
1: 뭔가 트로트 가수로서의 꿈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판소리 전공할 때에도 노래를 계속 너무너무 하고 싶었었는데 이게 변성기를 겪고 나서부터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싶은 네. 생각이 대학생 때에도 꾸준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소리를 하면서?
1: 네. 그래서 또 음악을 아예 그만두려고 하던 참에 정말 마지막으로 딱 그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섭외 전화가 왔길래
0: 네.
1: 정말 그냥 다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 도전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정말 노래하고 싶은 마음으로 딱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했고
1: 네.
0: 그 노래를 하면서 이제 소리를 전공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의 갈등들이 분명 존재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본인한테 가장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했던 그 판소리, 그리고 또 판소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 어떤 또 고수의 역할, 고수라는 거를 또 하면서 대회도 나갔단 말이죠.
1: 맞습니다.
0: 근데 또 좋은 결과가 있었고 또 입상을 하게 됐고 한데
1: 네.
0: 또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우리의 소리에 대한 생각이 또 반대로 들지 않는지 좀 그것도 궁금해요, 사실.
1: 정말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0: 네.
1: 판소리라는 그 장르가 저는 너무너무 무서웠고
0: 네.
1: 트라우마였고
0: 그래요?
1: 그래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제가 다른 장르에 가서 부딪혀 보니 그래도 이 소리를 했었던 그 배움의 시간들이 너무너무 소중했었던 것 같고, 이제는 더더욱 그 국악을 하시고 또 판소리를 전공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존경과 리스펙이 많이 생긴 것 같고요.
0: 네.
1: 사실 저는 김준수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0: 네.
1: 그러지 못했지 않습니까?
0: 제가 뭐라고요?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1: 김준수 선생님이요.
0: 선생님, 선생님 되게 낯선데.
1: 어쨌든 기회만 주신다면
0: 네.
1: 제가 판소리도 너무너무 하고 싶고요.
0: 네.
1: 근데 다만 제가 지금은 트로트 가수로서는 어쨌든 오디션을 통해서 좋은 성적이 있었고 잘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 소리꾼으로서의 제목으로 봤을 때는 한참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항상
0: 누구든 다 부족해요. 나도 부족하고, 사실 자기가 자신의 이제 소리를 오래 해왔지만 내 소리가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한 없을 거예요. 지금 명창 선생님들도 사실 계속 평생 공부라고 생각하시면서 내 소리에 대한 어떤 경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 또한 아직까지도 평생 학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제 다른 장르도 해보기도 했고, 사실 또 재명 씨가 지금 가수로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주 트로트라는 장르를 제가 또 한번 도전해봤던 시기가 분명 존재했었잖아요. 저는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예술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것도 경험해보고 다양한 장르들을 접

0: 보면서 그 길도 쉽지 않다. 그래서 재명 씨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 젊은 소리꾼들이 어떠한 길을 걸었을 때 조금 더 멀리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판단하기엔 너무 이른 것 같아. 그리고 또 물론 본인이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조금 더이 길을 어떤 길이든 멀리 보고 달려갈 수 있다라면은 나는 어떤 것이든 해내지 못할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1: 갑자기 뭔가
0: 때문에
1: 교수님한테 혼나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0: 갑자기 또 이렇게 또 약간 그 뭔가 우리 학생과 뭔가 이게 선생님으로서 만났던 그때 그 시간으로 갑자기 돌아온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절대로 학교 나가서 뭐 재명이에게 막 이렇게 다그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1: 맞습니다. 다그친 적은 없으시고, 뭔가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 배고프지 않냐? 그냥 밥 먹으러 갈까라고 하신 적은
0: 왜냐면
1: 있습니다.
0: 소리는 또 밥심이잖니. 그렇기 때문에 밥은 먹고 해야 될거 아니야. 약간
1: 맞습니다.
0: 그러면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도 같이 함께 동시에 고민해 보면서 앞으로의 길을 걸어간다라면은 그게 트로트든 사실 판소리든 북을 치는 고수의 역할이든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명 씨의 앞으로의 활동들이나 그런 걸어가는 길들을 되게 응원하면서 어떤 길이든 지치지 않고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1: 하여튼 저도 판소리 학습할 거고요. 할
0: 아니,
1: 거고.
0: 거기가 판소리해라고 해서
1: 네.
0: 얘기한 건 아니고.
1: 이게 뭔가 제가 소리꾼으로 활동을 하겠어 보다는 그냥 어쨌든 국악을 전공했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이런 전통 소리를 또 지켜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은 항상 아직도 담고 있어서 꼭 학습을 해서 소리도 잘하고 또 트로트 할 때도 이런 우리나라의 소리를 잘 접목시켜서 그런 거를 융합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는 게 저도 최종 목표이긴 합니다.
0: 네. 이제 재명 씨가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넓혀가기 전에 창극 작품도 참여했었고요.
1: 네.
0: 남성 창극이라는 살로메라는 작품에서 또 같이 함께 했었고,
1: 맞습니다.
0: 그리고 또 트로트 가수로 또 활동을 하면서 뮤지컬이라는 장르에 또 도전하게 됐어요. 그 뮤지컬은 어떤 작품인가요?
1: 정말 그 창극과는 좀 다른 분야이기도 한데요. 걸프렌드라는 작품이고
0: 네.
1: 뭔가 남자 학생들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품고 있고요. 배경은 미국이고
0: 네.
1: 락을 중심으로 하는 뮤지컬이다 보니 제가 이제 도전할 때좀 힘들긴 했었는데
0: 네.
1: 이게 어떻게 보니까 제가 국악을 했었던 게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0: 오.
1: 국악도 어떻게 보면 약간 락 발성과 비슷한 그런 소리들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0: 네. 그러면은 앞으로의 어떤 활동들을 또 계획하고 계십니까?
1: 지금 당장 저의 생각은 사실 아직 나이도 어리고
0: 네.
1: 뭔가 할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많이 존재를 한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일단은 들어오는 대로 다할 생각입니다. 정말 왜냐면 저에게 이렇게 기회라는 게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오디션도 그랬지만 이렇게 사람은 언제나 기회가 오는 것 같고 또 간절하면 어떻게든 다 성공할 수 있는 게 이런 삶인 것 같습니다. 아직 삶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할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장르든 다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걸 도전할 생각이고요. 지금 당장은 우선 하고 있는 노래에 대해서 조금 더 디벨롭되고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어쨌든 소리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다양한 무대들을 통해서 또 최재명 씨의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앞날을 항상 저도 같이 함께 응원하면서 무엇보다도 건강이 제일이니까
1: 건강하십시오.
0: 항상 건강 챙기면서
1: 건강하세요.
0: 열심히 활동하길
1: 네,
0: 바라겠습니다.
1: 저도 선생님 어디서든 보고 있습니다. 연락은 자주 못 드리지만
0: 아니 그런 말 하지 말고
1: 항상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0: 아무튼 바쁜 와중에 이렇게 김준수의 아지트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아프지 않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묵묵히 걸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1: 제가 사실 국악방송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고수로서 북을 치러 왔었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이렇게 또 국악방송에 오게 되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고 특히 저희 김준수의 아지트 채널이 국악방송 넘버원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는 저의 바람입니다. 소리에 대한 사랑은 저는 여전하고요. 국악방송 너무 많이 청취해주시고 시청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여러 장르에서 다양하게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또 최재명 씨가 이렇게 왔는데 그냥 보내기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김준수의 아지트에 왔으니까 우리

0: 태명 씨의 소리 한 대목 듣고 가기로 하겠습니다. 단가 사철가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1: 이 산, 저 산, 꽃이 피니. 분명 곧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 잃었니 오늘 백발한심하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줄 아는 품을 반겨 흔들 쓸때 있나.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 승화시라. 옛부터 일러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 사풍 요란해도 체적얼개를 곱히지 않는 황국 단풍도 어떠헌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낙모간 천찬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온 세계가 퇴고 보면 월백 설백 천치백원이 모두가 백발이 퍼지로구나. 무정세월은 터덕없이 흘러있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치면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2: 다 좋지.
1: 어하 세상 번님네들 이내 한말 들어보소.
2: 그러지.
1: 인간이 모두가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재우면 단 40도 못살 인생. 아차 한번 추거진변 풍방산 저는 크기로구나. 사후에 만반친수는 풀요. 생전에 일배주만 보못하느니라. 세워라 세워라 세

메다 대라 엉엉 메다라 놓고 꼭꼭 투식하는 놈과 부모 부려 하는 놈과 형제와 몽 못 얻는 놈 차례로 잡으다가 저 세상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번님네와 서로 모아 앉아 한잔더 먹소.

소 그만 먹게 하면서 허드렁거리고 지내보세.

Yeah.

0: 네, 이문과 오방신과 무대를 만나봤습니다. 잠시 이문 씨 자리해 보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와, 무대 진짜 오늘 진짜 또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무대였어요. 그리고 또 오늘 의상이 아 진짜로 또 아지트에 처음 오신다고 오늘 이렇게 장미 의상을
1: 맞아요,
0: 오셨어요.
1: 새로 맞췄어요.
0: 저에게 주시려고 이 장미 한 백송이죠 지금 백송이.
1: 축하해요.
0: 아까 무대도 보니까 약간 레트로의 감성의 음악에.
1: 예, 그러니까는 뭔가 이제 도화 타령이라는 곡을 네. 약간 어머니도 이제 관광버스 가시면 이렇게 춤추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마더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제가 보면서 네. 뭔가 그런 느낌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레트로 감성이면서 뭔가 이렇게 다들 어울려서 막 이렇게 춤출 수 있는 그런 노래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나왔죠.
0: 아, 아까 무대에서 보는데 저도 같이 들어가서 춤추고 싶더라고요.
1: 오시지.
0: 그게 이게 다 뭔가 이문만의 진짜로 항상 그 무대를 보면서 관객들도 무대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흥을 가지고 있어요. 참 그게 이문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자 강점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우리의 국악에 끌어들이는 어떤 그런 원동력과 힘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1: 너무 가찬이시네요.
0: 그래서 그런 컨셉과 그런 음악들이 어떻게 보면 국악계의 수식어가 있잖아요. 국악계의 이다나, 뭐 조선의 아이돌, 뭐 B급 소리꾼, 뭐 한국의 레이디 가가, 뭐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식어가 진짜 많은데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1: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0: 되게 의외네요.
1: 네.
0: B급 소리꾼 왜요?
1: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게 이 전통 음악이 언젠가부터 뭔가 되게 이렇게 좀 어렵게 느껴지고 다하기 좀 이렇게 막 어려운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뭔가 제가 음악을 조금 이렇게 좀 쉽고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 만큼 뭔가 이렇게 편안하게 다가오게끔 하는 어떤 좀 B급으로 내렸다. A급인데 원래 그런 의미에서 그 B급 소리꾼을

0: 저한테 누가 붙여주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기분 나빴거든요. 네. 내가 왜 B급이야? 그랬는데 이런 의미로 바라볼 때는 조금 편하게 좀 더 다가갈 수 있게끔 했다라는 의미에서 B급 소리꾼이 좋더라고요.
1: 아닌데 저는 생각했을 때 AAAA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급.
0: 그러니까 제가 B급 소리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네. 계시니까 너무 좋죠.
1: 어찌 보면은 전통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국악계 전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또 이런 시선이라고 해야 할까? 네. 이런 것들을 사실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댓글들에 더 민감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0: 근데 저는 그 아무래도 미디어보다는 그 공연장에서 관객분들을 직접 만나는 게 더 익숙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네. 한두 해 해온 게 아니라 오래됐잖아요. 좀. 그걸 네. 계속 꾸준히 이렇게 밀고 가다 보니까 네. 예전에는 이제 관객분들이 여성분들이 거의 주였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남자 중년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 저게 뭐가 이유가 있겠지. 그냥 이유 없이 제가 저런 미쳐서 저런 건 아닐 거야. 네. 이렇게 다가 지금 이렇게 궁금해 하셔가지고 와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아 이거 역시 오래 해야 되는구나. 네. 뭔가를 할 때 1년은 해가지고 될 게 아니라 이걸 꾸준히 뭔가를 설득시키는 데는 시간이 오래 네. 걸린다라는 걸 좀 많이 느끼죠.
1: 사실 이제까지는 정말 수많은 많은 무대에서 다양한 컨셉트로 섰는데 그 다양한 어떤 기발한 생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영감, 그런 원천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지 진짜 너무 궁금해요.
0: 원천이라는 거는 사실 뭐 특별히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그 좀 전에 뒤늦게 시작했잖아요. 네. 전통음악을 경기미연을 뒤늦게 시작하면서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뭐 힘든 일들이 있죠. 네. 아무래도 이게 경기민요는 더더군다나 이제 여성 위주의 장르다였기 때문에 네. 제가 시작했을 때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 어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공부를 하고 원인을 찾고 그런 것들이 뭔가 공연 소재가 다 되고, 그러니까 저는 어찌됐든 뭐 멀리서 뭐 어디 뭐 소설책에서 뭐 막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제 주변에 제 이야기들 가지고 다 뭔가 공연으로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연극을 하시는 분이나 네. 막 이렇게 준수 씨 같이 이렇게 막 그런 소설이나 막 이런 작품 속에 어떤 캐릭터를 네. 맡는 그 역할을 네. 하는 배우님들을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제 얘기밖에 못 하겠는 거예요. 그 남 얘기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네. 이 캐릭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렇죠. 근데 네. 제 자신은 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네네. 제가 또 제 마음대로 막 해도 되잖아요. 누가 뭐라 그럴 거야.
1: 가장
0: 내가 이렇다는
1: 나답게.
0: 그러니까
1: 나다운.
0: 그래서 제 얘기가 그냥 다 소재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1: 또 어찌 보면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 보인다는 게 사실 네, 또 쉽진 않아요.
0: 그죠, 용기가 필요하죠.
1: 그죠, 용기가 네, 진짜 필요하죠. 네, 네. 근데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관객들에게 더 진정성과 그 진심이 닿는 것 같기도 해요.
0: 네, 그러니까 그게 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뭐 이렇게 저 자신을 막 포장한다고 해서 네. 뭐 그렇게 대단히 포장이 잘 되는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뭔가 솔직함이 저에게는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네. 그게 가장 뭔가 준수 씨 말처럼 이게 잘 다가가는 것 같아요. 제일 와닿는 것 같아요.
1: 저도 제 얘기를 막 꺼내보고 싶다. 그리고 제 네.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사실 속에서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네. 이렇게 이런 무대를 한번 볼 때마다 그런 것들이 막 샘솟는 것 같기도 해요.
0: 근데 맞아요. 그거는 옆에서 누가 응원해주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옆에서 자꾸 말리거든. 그러면 안 돼. 이게 뭐 망가질까 봐.
1: 또 이제 어떤 컨셉과 어떤 그런 생각들로 이 무대에 서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겠지만 가장 희문, 이문, 다운 무대들을 항상 무대를 만드시는 것 같아서 그 점에서도 항상 존경스럽고 그리고 앞으로의 또 이문의 무대가 더더욱 기대가 되고 사실 그렇거든요.
0: 감사합니다.
1: 또 가장 옆에서 지켜보셨던 어머니 고두랑새님께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0: 엄청 그죠, 저희 어머니는 싫어했죠. 예, 저희 어머니는 제가 한복이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저의 끼를 보석이라고 생각하고 응원해줬던 분이 이제 안은미 선생님이었고 네. 또 누구보다 또 지지를 해줬었던 게 또 이춘희 선생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이제 돈으로 응원을 해주셨고.
1: 혹시 돈 많이 가져다 쓰셨나요?
0: 많이 가져다 썼죠. 기둥불을 뽑았죠.
1: 그 선생님이 그러니까 고주랑 선생님께서 옆에서 지켜보는 아들의 모습이 맞아. 진짜 염려도 많으시고 누구보다도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긴 맞아. 한데 지금은 너보다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사실 응원해 주신 분이시죠.
0: 그러면 지금은 뭐 제 앞에서는 막 뭐 아 좋다 좋다 뭐 이런 얘기 잘 무뚝뚝한 분이라 경상도 분이라 얘기를 안 하시지만 네. 이제 건너 얘기를 이제 듣죠. 뭐 학생들이나 막 이렇게 아 맨날 선생님 자랑하신다고 힘이 네. 잘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신대요. 네. 그러니까 제 앞에서는 안 해도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를 하시더라고요.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굽힐 생각은 없으신 거죠?
0: 제가? 네. 뭐 이제 굽힐 게 뭐가 있어. 다 했는데 뭘 더 굽혀야 될 게 뭐가 있어.
1: 어쨌든 이문의 음악의 뿌리는 사실 경기민요잖아요. 네. 경기민요다 보니까 저도 사실 남도 소리 그리고 우리의 판소리를 하고 있지만 경기민요도 무척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무대에서 경기민요를 부를 일은 없겠지만서도
0: 왜 없어 부르면 되지?
1: 한번 해볼까요?
0: 해봐.
1: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0: 잘한다.
1: 이렇게 약간 뭔가 이 소리의 방향과 길이 조금 달라도 맞아. 그래도 같은 국악이라는 맞아. 장르 안에서 맞아. 그런 것들을 구분 없이 또 무대 위에서 한번 우리 경기민요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언제 한번 저랑 같이 함께 과감하게 한번 좋아요. 어떨까요?
0: 하고 같이 했었잖아.
1: 근데 그거는 그때는 약간 전통의 네, 맞아, 맞아. 복색과 전통의 무대였잖아요. 사실 또 욕심 나는데요. 오늘 이 보니까 이 꽃이랑 너무 잘 어울려. 누가 꽃이야?
0: 질세라.
1: 지지 않을세라. 그렇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전통 소리, 그러니까 전통의 우리 경기민요의 뿌리를 두고 있단 말이죠. 오늘 사실 무대를 보여주셨는데 이런 밴드와 함께하는 공연,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남창전집이라는 또 네. 공연을 통해서 네. 얼마 전에 관객을 네. 만나셨잖아요. 네. 그 무대도 좀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그 공연이 어떤 공연인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0: 그 공연은 이제 경기민요의 대표적인 민요 중에 이제 노래가락 창부타령이라는 곡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노래가락 창부타령은 이제 무가의 선율에 무가와 선율의 가락에 예전에 평시조나 장영시조들을 이렇게 얹어서 부른 노래인데 이 노래들이 굉장히 소울이 짙은 곡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하는 사람의 역량도 필요하고 네. 그래서 이제 남창전집이라 그래서 원래 이제 그 민요하시는 여자 선생님들이 남겨놓은 음원인들이나 이런 건 많지만 남자 선생님들이 한 음원들은 이런 거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래서 남자들끼리만 노래가락 창부타령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이제 이채연이라는 친구랑 정준필이라는 친구 지금 이제 20대 너무 소리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데리고 같이 공연을 했죠. 같이 했어요. 근데 그러면 저 친구들과 내가 다른 점이 뭘까? 노래가락 창부타령을 했을 때 네. 이제 그런 것도 좀 보여주고 싶었고 저도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뭔가 생기 발랄하고 뭔가 막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또 그런 것과 이제 저는 이제 한풀 꺾였잖아요.
1: 아, 무슨 소리예요? 이런 거 아니야? 많은 후배, 그러니까 지금 또 경기민요를 배우고 있는 네. 아주 밑에 후배들과 같이 함께 만드는 무대이기도 하잖아요. 야, 내가 경기민요가 어떤 건지 보여줄게.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0: 경기민요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기보다 네. 저는 이제 그 노래의 가사들이 네. 그래도 뭔가 삶의 경험을 좀 네. 해보고
1: 맞아요.
0: 사랑도 많이 해보고 이별도 많이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경험치들이 있어야 그 가사를 읊조릴 때 그 네. 힘이 맞아요. 생긴다라는 거를 조금 그 차이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1: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0: 그게 정말 중요해요.
1: 익어가는 과정. 네.
0: 왜냐하면 그 나이 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고 네. 제 나이 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고 또 저희 선생님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너무 다 다른 거예요. 네. 같은 가사라도 네. 다 이거를 다른 감정과 다른 그 자기만의 경험치로 부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1: 아 정말 엄청난 일을 국악계에서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0: 저한테도 되게 그런 뭔가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제가 나를 한번 실험해 볼 수 있는 이 친구들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다른지

0: 점일까? 이런 저도 무섭잖아요. 사실 못 보여주면 어떡해.
1: 이것 또한 자신을 위해서네요. 그러면.
0: 그치.
1: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아 근데 사실 이제 또 그 무대가 진짜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 무대를 이제 오늘 여기 무대에서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노래가락과 창부타령. 와 빨리 듣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남창전집에서 부르셨던 노래가락과 창부타령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긴긴 만지새 노라 얼씨구 얼씨구 얼씨구 절씨구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국악 신세계를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누군가는 묵묵히 길을 찾고, 그리고 또 누군가는 과감하게 그 길을 넓혀서 국악의 신세계가 펼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이라는 단단한 대지 위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음악 세계가 펼쳐지길 바라면서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큰 마!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올라요.
0: 막 주문을 배우는 것도 있어요. 동글동글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 하는 그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3: 밀당
2: 그렇지.
3: 밀당 있어.
2: 헐. 아. 어,

0: 불맛이죠.
1: 칼맛이죠.
2: 아니 맛은 손맛이죠. 손보고 가세.
3: 손 씻기, 보관 온도 지키기, 구분 사용하기, 다혈하기, 세척 소독하기.
2: 식중독 예방 수칙은 안전을 지킵니다.

동네 저 편 하늘을 향해 부채를 펴고

한 팔만 들어 올려도 춤이 되어 흥이 난다는 동네의 한량춤. 그리하여 신선들의 춤은 덧배기가 되어 나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전국풍류자랑입니다. 지역의 전통예술 활성화를 위해 10편의 우수작품 순회공연이 오는 11월까지 전국 22개 공연장을 찾아갑니다.

청주시립 무용단 특별기획공연 홀춤앤 듀엣 전통춤전입니다. 춤에 담긴 내면의 깊이를 표현하는 홀춤과 서로의 호흡과 조화를 이루는 듀엣 전통춤을 현대적인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립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전통 그리고 화합 세 번째 무대입니다. 전통선율과 국악관현악의 웅장함, 사물놀이협연이 어우러진 화합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대구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엘라스틱 이스트입니다. 동아시아의 호흡과 신체 철학을 몸의 언어와 전통 타악, 소리, 빛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남원 시립국악단 창작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입니다. 정지아 작가의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판소리와 무용, 관현악으로 풀어낸 창작국악극으로 오는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청아원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몰라요.
0: 막 주문을 외우는 것도 있어요. 동글동글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 하는 거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0: 밀당 그렇지. 밀당 있어.
2: 헐 우천

0: 별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뒤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네. 제가 미력이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와 이거 진짜야?
4: 에이 설마 AI겠지?
3: 오 AI로 만든 거네.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1: 들어볼래?
0: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은입니다.
0: 자, 오늘은 첫 무대 리틀엔젤스 예술단 친구들이 창작 무용 진쇠놀이로 문을 열어줬는데요. 익숙한 전통의 요소들이 이렇게 창작이라는 옷을 입으니까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우리 음악은 오랜 시간 이어져 오면서 시대에 따라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또 발전해 오고 있는데요.
0: 네.
1: 그래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는요,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상력을 더한 무대들을 만나보는 창작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0: 네, 전통의 뿌리는 지키면서도 새로운 시선으로 우리 음악을 풀어내는 창작 국악. 오늘은 또 어떤 창의적인 무대와 이야기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리틀 엔젤스 예술단이 준비한 또 다른 무대 만나보시죠.

0: 와, 무대가 한편의 공연 예술 같았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굉장하네요. 춤선도 정말 아름답고 네. 표현력도 대단했습니다. 자, 리틀 엔젤스 예술단 어떤 팀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2: 저희 리틀 엔젤스 예술단은 1962년에 창단된 대한민국 대표 전통 예술단인데요.
0: 네.
2: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와 예술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어요.
1: 그래요?
2: 지금까지 60여 개 나라에서 공연하고 7천여

0: 넘는 무대에 오른 팀이에요. 작년에는 세계순회 60주년도 맞이했는데요. 저희는 리틀 엔젤스 단원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1: 예.
2: 아유, 그랬어요. 아니,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1: 예.
2: 그거보다도 우리 두 친구가 상당히 닮았어요. 자매예요?
0: 네, 쌍둥이.
3: 쌍둥이.
2: 아, 쌍둥이에요.
1: 아, 쌍둥이구나.
2: 오, 아니 예. 외모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닮은 것 같아요. 말투도 네. 닮았고. 근데 오늘 보여준 무대는 전통 춤과는 또 약간 다른 창작무였잖아요. 친구들이 생각하는 창작 국악의 매력은 뭐예요?
3: 창작 국악은 전통 국악에 최신 유행 스프를 한 스푼 넣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악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음악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1: 자, 그러면 전통 국악과 창작 국악을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3: 전통 국악을 할머니가 물려준 전통 한복이라고 한다면 창작 국악은 그 한복을 요즘 스타일에 맞게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개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1: 아하.
2: 아, 수선해서 입은 개량 한복. 그렇게 설명해 주니까 진짜 이해가 쏙쏙 되네요.
1: 맞아요.
2: 전통의 멋을 살리면서 거기에다가 요즘 감각까지 더한 게 창작 국악이다. 맞나요?
3: 네.
2: 아, 그렇군요.
1: 예.
2: 그래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이번 무대에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을 꼽자면 어떤 부분이 어려웠어요?
0: 저는 천의 역할을 맡았는데요. 볼에 바람을 잔뜩 넣고 얼굴 표정을 지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연습이 끝나고 나면 항상 볼이 얼얼해요.
1: 볼이 얼얼할 정도로?
2: 그 표정, 볼이 얼얼한 표정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아, 귀엽다.
1: 저렇게.
2: 이렇게 하면은 진짜 입도 아프고 네. 볼도 아프고 턱까지 아파요, 어떨 때는.
1: 근데 그 장면에 네. 볼에 왜 바람을 넣는 거예요?
0: 봄나무를 캐러 나온 천하들의 바구니를 총각들이 빼앗으며 장난을 칠 때 삐지고 새침해진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짓는 표정이에요.
1: 그래요. 나 지금 삐졌어요 할 때 어떻게 한다?
2: 오, 귀여워라.
1: 정말 귀여워요. 예, 네. 진짜 삐진 것 같기도 네. 하고. 또 어떤 부분이 연습하면서 어려웠어요?
4: 저는 총각 역할이라서 천혈 없는 장면인데요.
2: 없는 장면이.
4: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비틀비틀거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동작을 잘 해낼 수 없었거든요.
1: 예.
4: 그런데 친구들과 매일 연습하면서 호흡을 맞췄고 이제는 실수 없이 잘 업을 수 있게 되었어요.
1: 역시 프로의식이 있습니다.
2: 그러니까요.
1: 이런 노력 덕분에 네. 정말 자연스럽고 생생한 무대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60년 동안 세계를 누비고 있는 이 리틀 엔젤스 정말 단원들만의 특별한 규칙이나 문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3: 저희는 마음이 고와야 춤이 곱다, 마음이 고와야 노래가 곱다라는 말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선생님들께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선배는 존중하고 후배들에게는 아는 것을 잘 알려주려고 노력해요. 서로 배려하고 응원하는 문화가 있어요.
2: 뭔가 그래서인지 무대에서도 좋은 에너지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1: 네.
2: 우리 리틀 엔젤스 친구들은 근데 무용 실력뿐 아니라 평소에 끼도 많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예.
2: 혹시 개인기 보여줄 친구 있을까요?
1: 야, 기대된다. 있을 것 같은데.
3: 저희가 예술단 단원이다 보니 예. 에너지가 남다른데요. 세 명 동시에 옆돌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2: 옆돌기?
1: 간단하게 네. 옆돌기 정도만.
3: 네.
1: 네 그래요. 한번 그럼 해볼까요? 네, 친구들 옆으로 잠깐 빠져 있고, 야 옆돕니다. 야 이 친구들.
2: 하나, 둘, 셋, 시작. 어머. 어머.
1: 야 기가 막히네.
2: 예. 박자도 딱딱 맞아요.
1: 이렇게 돌면서 집까지 갈 수 있어요? 뭘 얘? 아 진짜 잘했어요. 다 보여요, 보여요.
2: 아 잘했어요.
1: 야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완벽한 옆돌기는 저는 진짜 처음 봤어요.
2: 진짜 가볍고.
1: 가볍고.
2: 네. 예.
1: 자 우리 친구들 이 무대에서 보여준 것처럼 정말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자신감 갖고 멋진 무대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다음 무대는요 온몸으로 울림을 전하는 강렬한 창작 국악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주중학교 한울림 팀의 모든 북공연 함께 만나보시죠.

0: 아우, 정말 흥겨운 무대였습니다.
1: 네.
0: 일단 어떤 팀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2: 네. 파주중 모두모 한울님은 2015년 파주중 오케스트라가 함께 창단되었고 전통 전난 신나게 즐기며 연주하는 전통 있는 동아리라고 생각합니다.
1: 그리고 오늘 모둠북 무대에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모둠북으로 연주할 때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해요?
2: 저는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1: 예.
2: 막 저 혼자 신나서 막 치다 보면 무대 전체 흐름이 막 무너져가지고 옆에 친구들 소리 잘 들으면서 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아 맞네. 이게 그래서 아까 이렇게 한 몸처럼 움직였던 것 같은데.
0: 그러니까요.
1: 근데 북 치고 나면 이게 사실 팔도 그렇고 어깨도 그렇고 운동량이 엄청날 것 같은데 어때요? 이 연습하고 나면 어디가 가장 좀 결리고 막 힘들고 그래요?
2: 저는 팔이랑 발이 가장 아픈 것 같은데 그 북을 실수 없이 내리치다 보면은 이게 좀 근육이 뭉쳐가지고
1: 네.
2: 팔이 좀 아프고 체중을 실어가지고 스텝을 밟다 보니까 발가락이랑 발바닥이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겠네.
0: 팔, 다리 다 아픈 거예요.
1: 서로 좀 이렇게 주물러주고 그래요 어깨 좀?
0: 진짜?
1: 그래야지.
0: 그만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친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1: 네.
0: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이런 북도 악보가 있나요? 악보. 어떤가요?
3: 아, 모둠북은 서양 음악이나 가요처럼 악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매일 몸으로 외우는 것이 힘들었어요.
1: 아 이게 사실 이제 악보 보는 것보다는 네. 몸이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0: 몸이 그 박자와 그 리듬을 기억하는 더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1: 그렇죠. 네. 예, 그 혼연일체가 네.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연습량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연습할 때 이게 서로 이렇게 피드백 많이 해주겠어요.
4: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로 모둠북을 치면서 피드백을 해주고 피드백을 또 반영해서

0: 점점 더 나아져 가는 거기 때문에.
1: 그렇구나. 예.
2: 그래서인지 무대에서 서로 착한 몸처럼 맞아지면서 굉장히 팀워크가 돋보였던 것 같아요.
1: 예.
2: 그러면 이렇게 모든 북을 하게 되면서 좀 달라진 점도 있을까요?
0: 네.
2: 어떤 점이 달라졌어요?
0: 힘이 세진 것 같아요.
2: 오. 같습니다. 네.
0: 항상 무거운 북을 저희가 대회나 뭐 공연 같을 때 다.

0: 대단하네. 아 저는 아니에요. 제 걸 만져볼래. 그리고 화이팅 넘치는 팀인데 친구들 요즘에 좀 작지 않은 고민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건 뭔가요?
1: 그 지금 동아리를 하면서 새로운 인원을 구해야 되는데 네. 올해 신입생들이 네. 막 모집을 많이 하지 않아서 네. 이대로 모든 무게 계속 이어질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0: 아 큰일 났네.
2: 그러니까 예. 말이에요. 이 매력을 좀 알려야 될 텐데 그죠? 그럼 네. 이 자리에서 직접 이 모등북의 매력을 좀 홍보하는 네. 후배 모집 한번 해보세요.
0: 그럼요. 네.
1: 후배들아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지. 그럴 때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냥 모등북실로 와서 모등북 쳐. 우리 파주 중 대표하는 동아리가 모등북이니까 그럴 때마다 오랜 시간 선배님들이 이어온 그런 전통과 역사를 이제 너네들이 계속 이어나가길 바라면서 우리가 응원해줄 테니까 많이 들어오고 자랑스러운 하늘님 후배들 너네가 계속 이어나가줬으면 좋겠어. 많이 들어와줘.
0: 저 준이 형 네. 혹시 슬픈 음악을 달아줄까요? 아니면 좀 밝은 걸로 어떤 버전으로 해드려요? 밝게.
1: 밝게.
0: 좀 역동적으로.
1: 네.
0: 아, 알겠습니다. 후배들아, 들어와라! 이렇게.
1: 네.
0: 알겠습니다. 예, 들어오길 바라면서, 이 방송을 계기로 후배들이 정말 줄을 서기를 저희도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한올림만의 뜨거운 에너지로 모등북의 매력을 전해주길 응원하겠습니다.
2: 네, 이어지는 다음 무대는요, 해금으로 들려주는 창작 국악인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제 연주를 통해 누군가에게 감동과 위로를 전하는 것이 제 꿈인데요. 그래서 항상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더 열심히 연습해서 우리나라 해금 대표 주자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작 국악으로 선보이는 만큼 자유로운 감정 표현과 현대적인 분위기를 담아 멋진 연주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0: 네, 해금의 깊은 울림과 또 기타의 따뜻한 선율이 만나면서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1: 그러니까요. 네. 서로 다른 매력의 두 악기가 만나서 때로는 섬세하게 또 때로는 힘있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0: 맞습니다. 창작 국악의 매력이 바로 이런 변신에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변신이 기다리고 있을지 만나보시죠.

0: 네, 해설 어린이 국악단이 창작 민요로 들려준 아름다운 나라. 정말 웅장하면서도 가슴 벅차오르는 무대였습니다. 자, 먼저 우리 친구들 어떤 팀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1: 저희 팀은 여자 5명, 남자 1명으로 이루어진 팀인데요. 유일한 청이점 중현이를 중심으로 5명의 꽃잎이 모여 한 송이의 꽃을 만드는 것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만드는 팀이에요. 무대 올라가기 전까지는 장난도 많이 치지만 무대 올라가면 누구보다 진지하게 집중한답니다.
2: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팀워크가 정말 좋아 보였어요. 네. 오늘 보여준 무대도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창작 국악을 직접 해보니까 이런 점이 정말 좋다 느꼈던 거 있나요, 준현 친구?
3: 창작 국악은 전통의 멋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음악이나 안무를 함께 담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0: 이건 뭐 굉장히 수준 높은 해석을 해주네요.
2: 그러게요.
0: 준현이가. 자, 오늘 들려준 아름다운 나라, 이 곡이 사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따뜻한 정서를 담아낸 노래잖아요.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은 어땠어요?
1: 아름다운 나라를 처음 들었을 때 마음이 정말 뭉클했어요. 특히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가사가 마음에 남았는데요. 노래를 부를수록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러웠고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 그래요. 그동안 이 노래 들어볼래 출연한 친구들이 영어로 국악을 홍보한 적이 많았거든요.
0: 네.
2: 근데 우리 해설 어린이 국악단에서는 네. 중국어가 가능한 친구가 있다고 들었어요.
0: 중국어로
2: 국악 좀 소개 좀 해주세요.
4: 如果来韩国的话，请一定来看韩国传统国乐公园，这样可以亲自感受美丽的韩。

0: 중국어音乐.
1: 네, 이렇게 예, 국악을 소개를 하고 네. 중국어로까지 대단합니다. 국악 홍보대사 같은데.
2: 그러니까요.
1: 어, 우리 친구들은 서로 고민 상담 같은 것도 좀 많이 해주는 편인가요?
0: 네.
1: 어, 요즘 가장 큰 고민인 친구가 누구예요?
3: 저요.
1: 왜? 예.
3: 네. 저는 요즘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정말 고민이에요.
2: 아, 남자친구요?
3: 네.
2: 저기 실례지만 몇 학년이에요?
3: 4학년이요.
1: 4학년이면 있을 수 있어요. 오,
2: 그래서
1: 예.
2: 그래서.
1: 그래서. 네. 예.
3: 친구들은 남자친구가 다 있는데 저만 없어요.
1: 아.
3: 저도 남자친구랑 인생 네컷 찍으면서 네. 데이트하고 싶어요.
1: 바로 옆에 있잖아요. 아, 네? 아, 3학년이에요? 어. 그럼 안 돼요? 나이 차이 연하는 싫어요? 아 연하
2: 아, 서로 서로 어쨌든 우리가 그 고민이 잘 해결되길 또 응원할게요.
1: 예, 예. 예 생길 거예요.
2: 아니 근데 현주 친구가 오늘 저를 꼭 만나고 싶어 했다고 들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3: 아나운서님이 서울대를 나왔다고 들었는데
2: 어, 네.
3: 저도 아나운서님이랑 악수하고 서울대 가고 싶어요.
2: 아 이리 오세요. 아. 악수 한번 합시다.
1: 야 아유, 진짜 악수해서 서울대 가면 기운. 나는 100번을 갔겠다.
2: 홍보 열심히 어? 하세요.
1: 나 맨날 손잡고 다니는데
2: 그래 꼭 열심히 가요. 공부도 해야 돼요.
1: 예, 예, 예.
2: 아유 귀여워요.
1: 예, 예. 아이고 어. 진짜
2: 아니 우리 조우종 삼촌을 만나고 싶었던 친구는 없나요?
4: 자야
2: 어? 네
1: 어,
4: 조우종 아나운서님 네. SNS를 봤는데
1: 예.
4: 안면 떡볶이에 만드시더라고요.
1: 어. 떡볶이
4: 제가 매운 거 못 먹었는데 떡볶이를 좋아해서 오늘 레시피를 듣고 어. 엄마한테 해달라고 할 거예요.
1: 아 그래 그래요. 아 떡볶이 네. 안 매운 떡볶이 저도 이제 초등학교 네. 3학년 딸이 네. 있어서
2: 맞아요.
1: 어, 엄마한테 가서 고춧가루를 빼고 설탕 양을 조금만 더 넣으라고 해줘요. 어떻게 한다고요? 엄마 해서 뭐라고 얘기해?
4: 엄마 고춧가루를 빼고 설탕을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
1: 그렇지 아~ 그거야. 그렇게 가면 돼요. 예, 아니면 올리고당으로 네. 어, 어 그래 그래 아유
2: 잘 전달하세요.
4: 네.
2: 오
1: 혹시 궁금한 거 있는 학생 있나요? 네네네
5: 그 아나운서님처럼 네. 어떻게 말을 유창하게 하는지
2: 유창하게?
1: 아~
2: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말을 유창하게 잘해요?
1: 말이 유창하지 않아요. 일단 예, 그렇게까지 잘하지 않아도 되니까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죠? 예, 이렇게 음악도 하고 또 아나운서도 도전하면서 맞아. 계속 커 나가면 돼요. 그래요, 그래요. 네, 네, 네.
2: 무대에서는 진짜 멋졌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친구들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무대는 가야금으로 듣는 창작 국악입니다. 어떤 아름다운 소리가 기다리고 있을지 만나보시죠.
6: 안녕하세요. 저는 국악 방송에서 가야금 연주 영상을 보고 가야금의 매력에 홀딱 반하게 된 가야금 소녀 모현슬입니다. 창작 국악은 전통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든 음악으로 더 쉽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국악이 낯설지 않고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음악이라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저희 부모님께서 항상 저에게 연습 많이 했냐라고 잔소리를 하시는데요. 오늘 저의 무대를 보시고 오늘은 잔소리를 안 하실 것 같아요. 가야금의 멋지고 아름다운 소리

0: 이 노래 들어볼래? 오늘은 창작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 했습니다.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상력 그리고 감성을 더한 무대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었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또 새로운 매력이 있어서 그런지 오늘 들은 가락들이 계속 귀에 맴도는데요. 창작 국악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0: 네, 전통은 지켜나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새롭게 또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도 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데요. 오늘 무대에 선 친구들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작품으로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은 씨, 이 노래 들어볼래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 네, 간단한 자기소개 글과 사진 또 공연 영상을요.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소리, 남도민요, 경기민요, 가야금 병창 등 국악계 대가들과 함께 무대를 만들 수 있는 특집을 준비 중입니다. 직접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 만큼 국악을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면 꼭 도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오늘 마지막 무대는 모윤슬 친구가 한 곡 더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 곡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1: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서울중앙지검 허승진 검사가 있나요?
1: 해당 번호를 사용하는 검찰 직원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즉시 전화를 끊고 센터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하세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검찰 수사관이 확인해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의심될 땐 무조건 센터.

0: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회를 맡은 범시민 국악합창단 K-판 단장 이병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악합창단 K-판은 외부 지원 없이 초등학생부터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단원으로 참여해서 국악을 함께 배우고 나누는 국내 최초의 범시민 국악합창단입니다. 오늘 공연의 주제가 아리랑으로 피어나는 대한창가입니다. 대한의 한은 크다라는 뜻이면서 우리 민족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대한은 위대한 우리 민족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위대한 우리 민족의 혼과 흥으로 이루어진 한 판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대한의 혼입니다. 함께 감상하시죠.
1: 인생 백년 꿈과 같네. 사람이 백년을 산다고 허여지만 어찌하여 백년이랴. 죽

나라니 이 몸도 저 보수의 다 하였으면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때는 벌써 2월 금은 밤이 적적 깊었나 이 각처 수반의인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병일거사 준비할지 어느새 먼 동이

구름 같이 모아들어서 약속 시간 기다릴지 어느새 12시 정각을 땡 땡 선언이 끝이 나자 태극기 번 북악산이 우르르

끌어 삼각산이 떠나갈 때 두부기 찬 청년 학도 소슬듯이 나가릴제 어디서 종소리가 과과 쓰러지는 우리 동포 죽어가며

만세 소리연 속하여 일어나고 광무도 일본 헌병 거리거리 길을 막고 함부로 나타나서 총으로 쏘고 칼로 쳐서 선머리 턱턱 쓰러져도 피 끓는 청년들은 주먹 쥐고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 외놈들 냅다 질 것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올라요.
0: 막 주문을 배우는 것도 있어요. 동글동글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 하는 그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0: 밀당 그렇지. 밀당했어.
2: 헐. 아.

안녕하세요. 저는 아미두 발라니입니다.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왔습니다. 음악 그냥 악기만 아니에요. 음악은 마음이야. 마음하고 생각하는 거 나눠주는 거가 음악이에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아이고.
2: 다 확인. 예. 제가 만드네서.
1: 위위위. 세 노트.
3: 그래 이쪽인데.

0: It's my best gimbal. Not heavy. Very. Yeah. We come for camp, djembe camp.
1: Djembe camp?
0: Yeah, we're gonna enjoy with friends and play together.
1: 아무래도 아프리카 음악 씬이 좁다 보니까 이제 뭐 이 아민드 씨 같은 경우는 뭐 코트디부아에서 공부한 사람이 있다더라. 그리고 저는 또 그렇게 공연단으로 와 있는 사람이 있다더라.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연락처를 좀 구해가지고 연락을 하게 됐죠.
0: 안녕하세요.
2: 리신.
0: 오, 몇 살? 이렇게 조금 두툼이요. 가족이 불려. 불려면 연준이가 더 편해. 이거 악기? 아, 이 악기는 서아프리카 전통 발람폰입니다. 발람폰.
1: 발람폰.
0: 마림바, 슬로폰, 잘로폰, 피아노 이런 거 다 할아버지가 이거 악기.
3: 내 와도 얄라 얄라 가니 얄라 얄라 얄라 얄라
1: 그걸 좀 같이 공유하고 좀 우리 음악 안에서 이걸 좀 녹여내서 더 좋은 그런 음악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이런 작업을 해왔고
0: 예 한국말로 조금 예
4: 반갑습니다
0: 예 Thank you Try first intro intro and we can show you first essay slowly 천천히 천천히 3, 4

기분 좋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과 너무 참하고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나 기분이 좋아요. 우리 아프리카에서 73대째 음악관 집안 나왔어요. 트라디셔널리 아프리카 문화에 우리 그리오로 불러요. 우리 계속 왕 옆에 연주하게 주고 그때 텔레비나 라디오나 뉴스 이런 거 없었대. 우리 패밀리가 사람이한테 메시지 전달, 메시지 하는 사람이.

0: movement that brings us together.
1: 진도 시킨코 보면 서로 타악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역사나 이런 것들을 노래로서 전수를 하는 내용에서 좀 맥락이 이제 국악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0: 다가당.
1: 아프리카 타키랑 한국 타키랑 다른 거가 많지 않아요. 영준인 스타일만 조금 달라. 왜냐하면 장구 보면 제메랑 장구 문양 똑같아요.
2: 오케이,
1: 그냥
2: 네, 네.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음악 그냥 악기만 아니에요. 음악은 마음이야. 마음하고 생각하는 거 나눠주는 거가 음악이에요. 모자 없어?
1: 있습니다.

0: 아프리카 정통하기
1: 한국말 잘하네
0: 조금
1: 땅
0: 연습 받는데 갈 거예요 이럴 저 거리 연습
2: 왔네요. 에이플랜
0: 아니 그거
2: 아니에요?
0: 아니에요.
2: 저는 그거 보고 했어요. 그리고 저거 아니. 이거 이플랫인 거죠. 그러니까
0: 이거 샵이야 샵.
3: 저희 1월이 저고리는요 색동 저고리의 제주도 방원으로 이루어진 팀이고요. 이제 저희가 뭐 아미두 씨 비롯해서 인종도 다르고 전공도 다르고 개성도 너무 다 달라서 모여 있는 걸 보니까 색동 같더라고요. 저희 팀이.

0: 누가 항상 얘기하는데 이제 나한테 에너지를 줘라고 이제 많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열심히 에너지를 주는 쪽으로.
1: 프로라 재밌어요. 왜냐하면 프로라가 거짓말 말 없어요. 그래서 나 생각 이 노래가 사람이 힘든 거 많이 프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만들고 싶은 음악 차별 없고 부자 가난한 차이 없고 다 같이 행복한 할 수 있는 거 그런 음악 만들고 싶어요. 나 음악 없으면 못 살아요. 음악 my life.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7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전국풍류자랑입니다. 지역의 전통예술 활성화를 위해 10편의 우수작품 순회공연이 오는 11월까지 전국 22개 공연장을 찾아갑니다. 청주시립 무용단 특별기획공연 홀춤앤듀엣 전통춤전입니다. 춤에 담긴 내면의 깊이를 표현하는 홀춤과 서로의 호흡과 조화를 이루는 듀엣 전통춤을 현대적인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립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전통 그리고 화합 세 번째 무대입니다. 전통선율과 국악관현악의 웅장함, 사물놀이협연이 어우러진 화합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대구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엘라스틱 이스트입니다. 동아시아의 호흡과 신체 철학을 몸의 언어와 전통 타악, 소리, 빛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남원시립국악단 창작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입니다. 정지아 작가의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판소리와 무용, 관현악으로 풀어낸 창작 국악극으로 오는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청아원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올라요.
0: 막 주문을 외우는 것도 있어요. 엉글떡인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 하는 거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도세 대팔번을 돌고 돌아요 돌아요.

0: 그때여 별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디.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네. 제가 미래기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나 오존인데 다들 성층권 오존은 많이 들어봤어도 나는 잘 모르지. 하늘 높이 있는 오존은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꼭 필요한 오존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내가 많으면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따갑거나 호흡이 불편할 수 있어.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등은 내가 높은 날은 야외 활동은 피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 불청객 오존, 에어코리아에서 농도와 예 경보 발령 상황을 확인해

0: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족.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후경 한번 와보세요. 있을 건 다 있고 없을 건 없다는 장터구나. 임금님, 벌써 혼자 드시고 계신 건 아니죠? 여기는 바로 세종시 조치원. 임금님, 여기에요, 여기.
1: 이야, 좋네, 좋아.
2: 설레드시죠?
1: 안녕하세요. 예. 예. 아이고, 참, 알아보시고 그래, 인마가. 아이고, 왔는가?
3: 신나지
1: 그럼. 어? 어, 신나지 그럼. 어? 다 이렇게 시장 장터에 오면 말이야. 어, 푸적푸적 하고 정겨운 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
3: 맛있는 거 많아서 좋아하시나요?
1: 어이! 아, 사람 진짜. 내가 진짜 얼마나 저 백성들을 생각하는, 어? 자나깨나 백성만 생각하는 성군인데, 내 먹을 거나 밝히는 그런 사람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그래. 그 사람 좀 서운하게.
3: 네, 여기 세종시장에는 뭐가 유명해요?
1: 뭐가 유명하냐고. 아, 우리 임피디 참 무식해가지고 큰일 났네. 어? 여기가 세종시 조치원.

0: 아닌가? 조치원 하면 뭐가 유명해?
1: 당연히
0: 모르지. 복숭아가 유명하다.
2: 그렇지.
0: 복숭아. 아,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는 복숭아. 아, 우리 중전이 좋아하는 복숭아를 내가 사서 돌아갈 수는 없고 집에 있는 우리 아내에게 좀 사다. 어, 정아. 어, 복숭아 여기 있네. 어이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네. 아, 예. 복숭아 참 예쁘구나.
0: 잠깐만. 천중복? 얘가 이게 뭐 천중복 품종이에요?
3: 품종 이름이고요. 천중복이 한참 나올 때예요.
0: 지금이?
3: 네.
2: 좋다.
3: 이제 복숭아 대표가 이제 천중복이고요.
0: 아, 그럼 우리가 흔히 보는 이 복숭아가
3: 네.
0: 아, 얘는 적당히 중간쯤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딱 좋은 것 같은데?
3: 딱복이라고 하는 거 저희가 딱복이라고 썰어서
0: 그거는 근데 나는 얘가 좋아. 지금 살짝 딱딱한 느낌.
3: 네.
0: 아, 근데 약간 물렁한 느낌이 있어서 어떻게 파세요? 몇 개에 이렇게?
3: 이렇게 해서 3개 만원 받아요.
0: 3개 만원?
3: 네.
0: 살게요? 3개 만원 사도 돼?
2: 어이씨. 네.
0: 자, 그럼 이걸 해야 돼가지고
3: 네. 네,
0: 3개 만원 주십시오.
3: 더 맛있게 먹어야지.
0: 아, 이거 예쁜 걸로 주십시오. 예.
3: 여기 좀 맛있어요.
0: 네. 아유, 역시 장태우니까 서비스도 주시고 너무 좋아.
2: 시장에 네. 점이 있어야 돼요.
0: 그럼요, 이게 정이에요. 아, 시장의 정. 네. 감사합니다.
3: 네, 예. 감사합니다.
0: 예, 잘 먹겠습니다.
3: 네, 맛있게 드세요.
0: 예, 자, 가자, 가자.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왜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0: 그래요?
4: 유발한데.
0: 살 쪘대. 그렇게 먹으니까 살이 찌지. 내가 요즘 살 쪘다는 소리를 엄청 많이 들어요. 너 혼자 그렇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느냐 이러면서. 아니 우리 PD 양반 그 장터 하면 떠오르는 음식 없나? 장터 하면
1: 떡볶이.
0: 아이 사람이 장터 하면 떡볶이가 물론 떡볶이가 있지.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우리가 시골 아주 옛날부터 생각해보면 장터 그러면 장터 땡땡 장터 땡땡 이제 장터 땡땡 힌트. 주모가 말아준 옛날에 국밥, 국밥, 장터, 국밥. 예, 네, 이렇게 장터에 오면 국밥이 다 떠오르지 않느냐? 다 여기 주천 하면 또 유명한 국밥집이 있지. 아주 여기 그냥 보통 국밥이 아니고 아주 맛있는 아주 귀한 국밥이다. 가자. 아, 복숭아는 후식으로 먹는 걸로 하고.
2: 임금님 따라 국밥 먹으러 가보자.
0: 자, 오, 좋아. 자, 어떤가?
5: 메뉴가 되게 심플한.
0: 그렇지. 메뉴가 심플하다는 건 그 심플한 메뉴에 아주 자신 있다는 얘기지. 아니 뭘 좀 안 해 이제,
5: 응? 근데 수구레.
0: 수구레 국밥? 아, 그거는 주문을 하고 나서. 주문을 하고 나서. 사장님!
6: 네.
0: 지금 저기 수구레 국밥 하나 주시고요.
6: 네. 선지 없는 걸로?
0: 선지 있는 걸로.
6: 있는 걸로.
0: 네. 그리고 또 뭐 있냐. 무침 있고, 볶음 있고.
6: 수육도 있어요.
0: 수육도 있어요? 아, 그렇게 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 네. 네.
0: 제가 뭐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예, 네, 당황하지 마시고요.
6: 네.
0: 아니, 저는 아는데, 우리 담당 PD가
6: 네.
0: 수구레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6: 아...
0: 예, 그 수구레가 어떤 부위인지 그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예.
6: 수구레는 소고기에 나오는 그 특수 부위인데, 대부분 이제 목 부위에 많이 나오고, 예, 쫄깃쫄깃한 그 식감을 가지고 있어요.
0: 그렇죠. 예, 이게 특수 부위. 예, 알겠습니다.
6: 네.
0: 감사합니다.
6: 네.
0: 예. 또 보충해서 얘기하자면은 수구레는 이제 목이 이렇게 피부하고 요 근막하고 곡살하고 요 사이 부위인데 예, 이게 충청도랑 전라도 지역에서 많이 먹는 거야. 아주 맛있지. 쫄깃쫄깃한 식감에 물어보게.
1: 네?
0: 물어보라고. 수구레 효능 같은 거 어디에 좋은지 궁금하지 않은가?
1: 아 준비하셨는데 말씀하시려고.
0: 수구레는 말이야,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어서 피부 탄력 유지나 관절 건강에 아주 좋다. 그리고 말이야, 지방 함량이 낮고 단백질 위주라서 칼로리 부담이 적고 그래서

0: 고기 대체제로 아주 좋지. 요즘 사람 그 다이어트 많이 하잖아. 어? 그리고 말이야. 어? 철분이나 아연 같은 미네랄이 뭐 적은 양이지만 들어있어서 어? 빈혈 예방 그리고 면역력 강화에 아주 좋다니까. 무침이나 볶음 이런 것도 같이 많이 먹으면 아주 좋다니까.
1: 하마솥에서 보글보글 소굴에 국밥 끓어오른다. 진한 국물 서산하고 정겨운 맛이 매우 끈끈하. 김이 모락모락 향기 따라 가득 차고 뜨끈한 국밥 뚝배기에 가득 담아 대령이오. 아이씨고 맛있구나. 지화자 좋다. 임금님 한 뚝배기 하실래요?
0: 이야 아주 푸짐하구나. 어? 오글거리고 손짓은 붙어있고 오이고 이 밑에 수그레가 착 붙어있네. 응? 수그레 잠깐만. 수그레가 뭐냐면 요게 수그레네. 수그레 이게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는 거거든. 응? 자 그러면 아무튼 나는 좀 어? 먹어보겠네. 요거를 이거 교자 들어있는 간장이나? 아 그렇구나. 자 칼칼하게 해서
1: 진한 국물에 고기도 듬뿍 소굴에도 듬뿍 뜨끈한 뚝배기 안 가득한 들어있구나.
0: 수그레를 말이야. 어? 여기다가 콕콕 찍어서 들리나? 오늘도 맛있구나의 ASMR 시간입니다. 이 소리는 세종시 조치원에 온 이모가 수그레를 씹는 소리입니다.
2: 이제 유튜브 먹방 하셔도 될 것 같은데.
0: 아 근데 우리 것도 채널에 올라가 있는데 뭐 많이들 보시나 모르겠네. 그것도 많이 좀 홍보 좀 해야지. 우리 그 유튜브에도 맛있구나가 쇼츠로 짤막하게 나가고 있으니까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선지도 엄청 크게 주셨어. 여기 또 있어 여기. 이야 소고기도 잔뜩 들어있고. 야 이거 진짜 푸짐한데? 야 이거 진짜 정이 가득한 참 국밥일세. 이거 진짜 제대로 된 국밥이야. 내 좀 맛 좀 보겠네. 현지도? 이렇게 맛있다. 어우 현지 엄청 신선하다. 응? 어우 국물 맛이 응? 수그레가 들어가서 그런가? 와 이거 설명할 수가 없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던 그 국밥에 수그레 맛이 플러스 된 건데 이거 아시는 분들만 아실 것 같은데? 뭔가 살짝 고소하면서 달큰한 느낌이 그냥 맑고 시원하거나 아니면 얼큰한 그런 국밥과는 조금 더 차이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감칠맛 나면서 약간 달콤한 느낌이 살짝 있고 야 수그레 수그레 수그레를 넣어서
1: 밥을 말아야지. 뜨끈한 국물에 밥 한 공기를 쏙. 진한 국물에 밥 한 술 말아 올리니 입안 가득 흥겨운 잔치로구나. 오도독하고 고소한 수그레를 한 입 파면 보는 내가 분침이에 그득하오. 한 점 한 점 손이 멈추지 않는 이것이 수그레 국밥이구나. 수그레 좋지. 조치원도 좋지. Thank you.
0: 달려가 순대국밥은 이렇게 맛있는 데를 내가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무침하고 볶음 수육은 또 어떤 맛일지 어떻게 나오지 너무 궁금하고 안 되겠다 내가 그만 좀 다녀와야겠다 저기 사장님 네. 제가 이게 제 수구레를 먹어는 봤는데 이게 수구레가 어떻게 생겼는지 못 보고 그래가지고 뭐 궁금해가지고요.
3: 네네.
0: 수구레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을까요?
3: 이게 수구레.
0: 잠깐만. 우와 이거 지금 그 삶은 거예요?
3: 네, 아빠 삶은.
0: 좀 더 차가운데?
4: 아 삶아갖고 지금 쓰려고 냉동실에 넣어놨던 거.
0: 저 죄송한데 누구세요?
4: 우리 딸.
0: 어머니?
4: 네.
0: 아 진짜로요?
4: 텔레비전 보는 것보다 한참 미남이고 잘생겼어.
0: 그죠? 잘생겼죠? 제가 이런 얘기 맨날 듣습니다. 예. 네. 제가 보기엔 그냥 누님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건강하십시오. 이거 좀 보여주세요.
3: 아, 네네네.
0: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어떡해. 됐다. 우와, 신기하다. 우와. 이렇게 잘려서 나오는군요.
3: 네네네.
0: 길쭉길쭉하게.
3: 그렇지 않으면 이 특성상 드셔보셔서 아시겠지만 질겨서 잘 못 드시더라고요, 네. 어르신들은.
0: 근데 또 이렇게 되니까 쫄깃쫄깃하니 먹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3: 네, 맞아요.
0: 이게 또 다 무침이랑
3: 맞아요.
0: 또 볶음이랑.
3: 이런 거는 무침이나 네. 볶음용으로 많이 쓰는 부위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국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0: 같은 수구레인데도 조금 느낌이 다르네요.
3: 네네네, 맞아요. 들어가서 계세요. 저희가 바로 무쳐갖고 네. 맛있게 해서 갖다 드릴게요.
0: 알겠습니다. 무침이랑 볶음이 안 나와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3: 네.
0: 예.
1: 신선한 채소가 한가득, 쫄깃한 수구레가 한가득, 비법 양념과 함께 조물조물조물 무쳐주면 이것이 바로 매콤 새콤 수구레 무침이 올시다. 무침이 싹 넘어가죠? 이것이 무엇이냐? 쉽게 만나보기 어려운 그런 부위 올시다. 탱글한 수육으로 곱게 삶아내어 한입 크기로 예쁘게 썰어주고 나면 비밀의 부위 수육 완성! 이게 어떤 부위인지는 임금님이 알려줘.
0: 야, 잠깐만. 볶음을 아직 하고 있나 보다. 이거부터 먼저 먹어야겠다. 이야, 이 수육이. 오, 수육이다. 야, 어쩜 이렇게 쫀득쫀득하지? 야, 진짜 쫀득쫀득해. 와.
1: 맛있구나.
0: 육질에 씹히는 맛이라 아니 수육이 어떻게 이렇게 고소하면서 깊은 맛이 나지? 신기하네. 얘는 수구레 수육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수육인 것 같은데 고기. 사장님, 얘는 수육 어느 부위예요?
3: 볼살이에요.
0: 볼살.
1: 이것이 부드럽고 쫀득하기로 유명한 소의 볼살이 올시다.
0: 어째 이렇게 쫀득쫀득해요?
3: 그렇죠. 와, 맛있어요.
0: 볼살이구나. 그래서 생선도 끓였는데 맛있잖아요.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제 볶음도 빨리 주세요.
3: 네네.
0: 예, 예. 그러면 무침도 요거는 이제 수구레 무침. 수구레네. 얘가 차갑게 하니까 탱글탱글하니. 우와, 이거 봐요.
1: 맛있구나.
0: 그 콜라겐도 많고 이렇게 쫀득쫀득한 부위를 차갑게 해가지고 무침으로 하니까 엄청 쫀득쫀득하네. 아주 맛있는 젤라틴 먹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젤라틴보다 좀 더

0: 쫄깃한 느낌? 응? 야. 사실 아까 국밥에 있는 거 먹을 때도 이거 되게 쫄깃쫄깃하다 그랬는데 얘는 그거에 한 5배. 어? 국물 났습니까? 와! 이거 감자 한번 놔주십시오. 야, 한번 볶음 넣어.
1: 아삭한 콩나물을 넣어주고 각종 채소와 함께 수구레를 와르르르르. 빨간색이 참 일품이요. 매콤하게 볶아내면 알싸한 향기가 입안에 가득. 이것이 바로 별미 수구레 볶음.
0: 볶음은 무침보다는 조금 부드러울 것 같아요. 양념 맛있다 이거. 뭘 어떻게 하신 거지 양념을? 근데 수구레 자체의 어떤 그 육즙이 왜 일반 다른 부위에서 나오는 육즙하고는 다른가 봐. 응? 엄청 감칠맛이 나는데? 와. 나만. 보면서 뭐 느끼는 거 없어요? 응? 야, 요거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딱 요거네, 딱 요거.
2: 좋아하시나요?
0: 네? 아, 뭐. 싫어하진 않습니다.
3: 임금님, 그 매번 음식 드시는 건 자주 뵀는데 약주 하시는 건 못 본 것 같습니다.
0: 약주 하시는 거? 아, 그러니까 저...
3: 원래 임금님들은 이렇게 뭔가 술에 안 취할 것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0: 아, 그럼. 군주가 그 취해가지고 저 이렇게 해롱해롱거리고 저 정신 못 차리고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되지. 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네.
3: 진짜인가요?
0: 그럼. 못 믿겠나? 취한다는 건 그거 다 정신력 문제야. 정신력이 해이해져서 그런 거야.
3: 그때 회식하실 때.
0: 어? 언제? 그러니까 진짜 수구레가 신기한 게 이렇게 차갑게 해서 묻혔는데 꾸들꾸들해서 식감이 너무 좋은데 열을 가하면 좀 서운해야 되잖아. 그런 게 없어요. 열을 가해서 조금 꾸들꾸들함이 좀 덜해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씹는 맛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식감과 맛과 향 그리고 이 볶음 이 양념이나 아니면 뭐 국밥의 국물이나 이런 거에도 분명히 뭔가 간섭하는 수구레 특유의 그 육즙이 가지고 있는 향과 맛이 분명히 있네요. 확실히 달라. 잠깐만. 아, 내가 쫄깃쫄깃하다고 너무 수구레만 먹었나 보다.
4: 그렇지.
0: 꼬리살도. 이리 와라, 얘야. 아, 꼬리살도 진짜. 오, 맛이. 일반 부위 맛에 깊이가 3배? 그런 느낌? 아, 뭐 물론 볼살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니겠지만요. 확실히 네, 볼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 고기 부위의 맛보다는 훨씬 깊은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수육 자체가 삶아서 기름을 쭉 뺀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내 몸이나 건강에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기름기 좀 배제하고 먹으니까 수육 아니면 이렇게 수구레 볶음 아니면 무침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변화롭게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한 번쯤 같이 만나봐도 되잖아. 그죠? 우리 따뜻한 수육과 수구레 무침을 한번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재밌어, 재밌어. 고소담백과 탈콤 칼칼이 만났어. 야, 이렇게 하니까 이거 안 찍어 먹어도 되네. 그러나, 쫄깃함은 수구레 승.
1: 수구레 무침, 한 젓가락 집어 올리니, 매콤, 새콤, 향기 솔솔, 입안에 춤추네. 임금님 군침이 절로 납니다요.

0: 중에 딱 뭘살 소유. 그 담백한 맛에 육향이 일품이요. 수구레와 볼살 맛있구나.
1: 그냥 바로 맛있고. 어? 저거 뭐지? 수구레 국밥. 시인데? 그 수구레 국밥 시가 있냐? 잠깐만, 한번 여쭤볼까? 사장님.
2: 네.
1: 예, 뭐 좀 여쭤보려고요. 아이, 괜찮습니다. 사장님, 네. 다른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수구레 국밥 시가 있네요?
2: 네, 아, 여기 네. 손님이신데 네. 시인이신 것 같더라고요.
1: 아, 시인이시구나. 네,
2: 식사를 하시고 네. 저거를 해서 갖다 주셨어요.
1: 제가 그러면 저도 온 김에 제가 수구레로 삼행시를 한번 헌정하겠습니다.
2: 아, 네네.
1: 예, 앞에 그 좀 넣어주시면 제가 할게요. 수구레 하나씩. 네. 수구레 국밥 맛있구나. 구수하고 쫄깃한 수구레 국밥 정말 맛있구나.
2: 네.
1: 레알 맛있구나. 어, 괜찮죠?
2: 아, 정말로 감사합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맛있게 먹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네.
1: 아, 나 센스쟁인데?
3: 그 레알 젊은 사람들 흉내내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1: 응.
3: 레알 별론데.
1: 레알.
3: 레알.
1: 레알?
3: 레알.
1: 레알 별로? 레알? 알겠네. 너 좀 더 공부하겠네. 레알 말고 또 뭐가 있나. 아이고, 은하게 먹었다. 수구레 맛있네. 수구레 맛있어. 수구레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 좋구나. 어? 참으로 아름다운 풍경 아닌가. 어, 귀한 음식을 내가 소개해 줄 거거든. 누가 먹고 있으면 뺏어서라도 먹으라 그랬어.

문화는 흐르고 문화로 사람과 국가는 연결되고 문화로 함께 성장하며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갑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가별 맞춤형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또한 한류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 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과 산업 연계를 지원하고 해외 문화 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문화를 매개로 전 세계와 연결되는 그 현장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함께합니다.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올라요.
0: 막 주문을 배우는 것도 있어요. 동글동글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빨라바바바바 하는 그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도세 대팔번을 돌고 돌아요

0: 별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뒤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네. 제가 미력이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올라요.
0: 막 주문을 외우는 것도 있어요. 엉글덩이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 하는 거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0: 밀당 그러지
3: 밀당했어.
2: 헌 우천

0: 근데 오늘 또 뭐 하려나? 오늘 물에 안 들어가겠지.
1: 그러니까 사실 좀 불안해요.
2: 네. 뭘 항상 열심히 해야지 뭘 물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
1: 그쵸?
2: 야, 너무 이쁘네.
1: 이쁘다, 이쁘다.
0: 아, 너무 좋네.
1: 호수도 이쁘고.
0: 너무 좋아요.
2: 야, 여기 뒤에가 이뻐, 형이 이뻐.
0: 형이 이쁘죠?
1: 뒤가 이뻐요. 뒤가 이뻐요.
0: 뭘 질문을 해요, 형이 너. 너무 이쁘지?
1: 뒤가 예쁜데? 뒤에 예뻐요?
3: 저도요, 뒤가 되게 예쁘네. 경치도 너무 멋있어.
2: 근데 우리 지금 와 있는 데가 어딘지는 압니까?
1: 순천이에요.
2: 순천?
1: 네.

0: 저희가 미션을 드릴 거예요. 저희가 다음 여행지 스팟에 퍼즐 조각 4조각을 만들어 놨어요. 각자 여기서 찾아내셔야 돼요.
1: 에? 에? 이렇게 넓은 데서요? 그러니까 뭐 찾기 하라고요?
2: 여기서 어떻게 찾아다. 와, 그럴 줄 알았어요.
1: 너무 큰데? 야, 이거 예능에서 이렇게 큰 똥종이 쓰는 거 처음.
2: 아, 이걸로 하겠습니다.
1: 장자르장자르장자르장자르장자르장자르장자르장자르장자르장자르
2: 짠짠.
1: 오,
2: 뭐야? 갑자기?
1: 또 물에 들어가네요.
2: 배인데? 이건 배, 보트인데요, 어, 배?
3: 보트 아니야?
2: 저거.
1: 오, 저거다, 저거다. 저기다, 저거.
2: 맞다, 저거다. 어,
3: 있네.
1: 저기 있나봐요.
0: 뒤에 뭐라고 써있죠?
2: 아, 나루터요.
0: 서령 씨가 갈 곳은 나루터입니다. 자, 나머지 세 분 뽑을게요.
1: 전전전전전전전전.
2: 오, 뭐야? 오.
1: 오늘도 약간 멋있는 것 같아.
4: 자, 아이, 꽃이다. 꽃창 만남 피고 갔던 나.
1: 야, 봐봐. 상식 모른다.
5: 아니, 개구, 난 몇 개월 있다 와야 될 것 같은데.
1: 왜?
5: 왜요?
2: 왜요?
5: 너 지금 아닌 것 같은데?
1: 겨울이야, 사진이?
2: 왜요?
1: 겨울 사진이?
2: 헐. 뭐예요? 헐, 대박. 뭐예요?
1: 아이스망. 아이스망이네.
5: 빙하정원이라는데? 거의 나를 냉동고 시키려는 건데, 이거 너.
0: 자, 참고로 오천광장은 여기서 왕복 1시간 40분 거리입니다.
2: 언니 화이팅!

0: 제일 먼데인가 봐.
1: 어떡해 언니. 11시 반까지 퍼즐 조각을 못 맞춰 오시면 벌칙이 있습니다. 출발!
2: 가요!
3: 출발! 출발. 아니, 어디서도 안 가르쳐줘요? 물어보면 가도 되잖아.
4: 커피 사기다.
2: 근데 어떻게 찾아요, 이거?
1: 어떻게 찾아?
2: 누구한테 물어봐?
1: 누구한테? 나루터, 나루터. 나 이런 거 처음 타보는데?
5: 안녕하세요.
1: 제가 여기 나루토 여기를 찾고 있는데 여기가
6: 예,
1: 맞나요?
6: 여기가 맞습니다.
1: 아 여기 맞아요?
6: 예.
7: 반갑습니다.
8: 예. 예. 안녕하세요. 예.
7: 안녕하세요. 여름이 많이 나오던데.
8: 어디 가세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여기 처음 오세요? 아버님들?
7: 여름 나왔어.
8: 여기요?
7: 체험하다 있고.
8: 아 그럼 여기 어딘지 아세요? 이거?
7: 아 이거는 저리 나가야 돼.
8: 어디로 가야 돼요?
7: 다리 쪽을 저리야. 그 가다 가면 앞으로 보이죠.
8: 아 알겠습니다.
7: 저쪽으로 나가야 돼.
8: 예예.
3: 국가 정원 식물은 안에 있다는 거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7: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저 해안 건물 통해요.
3: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우리 감독님도 좀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쟤는 걸렸어. 쟤는 지금 여기가 집 이름 강아지 마냥 여기가 어딘지 몰라 그냥.
2: 이거 빌리셨어요 혹시? 저기요 아 뭐야. 아 시간 아까워 죽겠다. 그래 거기서 빌려나 봤었어.
7: 제발
2: 지금 엄청 힘들어하세요. 너무 덥고 카메라도 무거워. 미안해요. 지금 이제 시원해질 거예요. 담면은 좀 참으세요. 여기
7: 어디 가는데요?
2: 여기 차 빌려줄게요. 차. 안녕하세요. 혹시 이거 오토매틱 한 거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9: 네. 아, 여기는 오토매틱은 산 것까지 복지카드 있으신 분만 가능하세요. 일반인은 어떠세요?
2: 그럼 스태프 차 타고 가면 되겠다. 렛츠고.
10: 반칙 아니에요? 반칙
2: 아니죠. 왜냐하면은 뭘 타고 가면 안 된다는 말이 없었잖아요. 그럼 괜찮아요. 렛츠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차 타고 가도 돼요. 어떻게 가든지 얘기를 안 했잖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가자.
11: 엄마 양산고 가라.
3: 어머니.
11: 네.
3: 안녕하세요.
11: 네, 안녕하세요.
3: 어머니 혹시 양산국 아세요? 양산국?
11: 양산국이 알죠?
3: 야, 알죠?
11: 지금에.
3: 아, 아니 여기 따님을 만나서 삼촌 알아 이러니까 모른대요. 그래갖고 엄마는 알걸 이러니까 의심을 하더라고.
11: 아, 저도 잘 알죠.
3: 아, 어머니 저 정도면 그래도 유명한 사람이죠? 아,
11: 그럼요, 네네.
3: 들었지? 예.
12: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양상국입니다. 아, 양상. 봤지? 예, 안녕하세요.
3: 어머니, 아, 안녕하세요. 예.
13: 반갑습니다.
3: 네, 아, 저 알죠?
13: 네.
3: 예, 봐봐. 아니, 애들이 아무도 나를 모르더라고.
14: 개코나 나오고.
3: 아무도 몰라요, 애들이.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 저 봤지? 삼촌 다 알잖아. 자, 아, 예. 아이고, 또. 어머니들께 아이돌 양상구. 아이.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애들이 점점 늘어났어. 피리 부는 사나이야. 야, 얼음동굴. 들어오세요. 야, 영하 18도래. 가람중학교!
15: 네!
3: 우리 가람중학교 들어와서 그 조각 뭐 하나인지가 뭔지는 몰라. 그 찾는 애는 내가 커피에 빵까지만 하나 더 사주도록 할게요. 다치면 안 된다. 뛰면 안 돼. 천천히.

0: 우와.
1: Let it go.
0: 우와.
1: Can't hold it back anymore. Let it go. Let it go. Turn away.
0: 우와, 야. 와, 춥다, 야, 야. 야, 이거 오래 못 있겠다. 빨리 뭐 찾아봐라. 야, 야, 뭘 찾아봐라. 야, 야, 빨리 찾아라. 어우, 추워. 야. 야, 야, 춥다. 야, 이거 얼어 죽겠다. 야, 빨리 찾아. 야, 무슨 조각이 있대. 야, 얼음 사이 이런 데 좀 뒤지고 해봐. 빨리, 야, 삼촌한테 눈을 왜 던지냐. 어, 추워라. 우와, 진짜 어디 가봤는데? 어, 너무 추운데? 아니, 없어. 아, 이거! 찾았다! 아, 이거! 찾았다! 찾았다! 야, 그러면 내가 찾았으니까 커피는 없던 일로 하자. 너희가 뭐 했는데?
2: 찾았잖아요.
0: 너희가 뭐 했는데? 가자, 모르겠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춥다, 춥다. 자. 문 열어! 문 열어!
3: 선생님, 이게 만약에 돌면 얼마나 돌아요?
4: 지금 50분, 55분 사이에 한 30분, 35분 이 정도 걸립니다.
3: 지금 이래몬에 걱정할 때가 아닌데 저도 많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4: 예, 예, 예.
3: 어디 있다는 겁니까? 보이는 거라고는 풀밖에 없는데요, 호수랑? 없는데? 과연? 우와! 우와, 우와, 뭐예요?
4: 아,
3: 대박! 너무 예쁘다! 퍼즐이 없는데?
5: 앞에 꿈의 다리가 퍼즐 형태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제 꿈의 다리예요.
3: 오, 퍼즐 형태로요?
5: 네.
3: 저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저기 조금 속도를 천천히 가주시면 안 될까요? 저 찾고 싶어요! 그림! 그림, 그림, 그림! 없는데?
5: 여기서 바로 회전해갖고 내려갈 텐데.
3: 네? 아, 그럼 여기가 끝이에요?
5: 네, 여기가 끝이고 이 다리가 있어서 우리가 더 이상 못 올라가요.
3: 진짜 이게 끝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안 되는데?
0: 우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우와. 우와. 진짜 많다. 꽃이 여러 가지가 물 흐르고 이런데 얼마나 좋아요. 버드나무 막 가지가 늘어지고 막.
6: 와우! 와우! 하나, 둘, 쓰리, 포, 랄랄랄라.
0: 저거네. 딱이네, 저거네. 딱 찾았네. 건너자마자 바로 있네. 대박 사건, 내가 1등. 내가 1등이다.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짜잔! 와우, 대박 사건. 오, 오, 신선놀음. 무릉도원. 잔자라 잔자라 잔자라 잔잔자 너무 좋네요.
6: 애우절사 더덤 써간고 서아요 것이 내 사당.
0: 오, 너무 좋다. 그런데 동물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약간 이게 좀 이상해. 이거는 뭔가 이거 약간 무슨 CG로 집어넣는 것 같아. 그래픽으로 뭔가 저 이 그림이 이 바위가 이 돌이 약간 나 완전 찾은 것 같은데? 나 완전 찾은 것 같은데?

0: 쉬운 데 숨겨놨다. 이거 진짜 아니다. 아니 뭐 이렇게 땅속에 파묻... 이거 진짜 너무 심했다. 내가 볼 때 이 성곽이고 성곽 안에 있는 어떤 집이고 돌 사이 이런 데다 넣어놨으면 좀 어려웠을 텐데 너무 쉬웠습니다. 윤서령 있어, 윤서령. 저 윤서령 있어. 그 내가 볼 때 물어보고 있는 거 보니까 못 찾았어, 지금. 못 찾은 것 같아요. 윤서령!
1: 어? 성태삼촌!
0: 뭐해?
1: 삼촌!
0: 찾았어? 왜 못 찾아?
1: 배를 탔고 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0: 야, 이 사진에 무조건 그게 있어, 힌트가. 이 나무 계단이 보이잖아.
1: 네.
0: 어?
1: 네. 그럼 여기 나무 계단 있고.
0: 나무 계단을 뒤져야 돼.
1: 분명 좋게 여기 있고.
0: 이거야, 빨리 계단을.
1: 그러니까 여기잖아요. 뒤져. 뭐 있나 보다.
0: 이 나무 계단을 찾아. 분명히 그 사진 속에 있어요, 그 사진 속에.
1: 여기 있나? 여기 있나?
0: 봤지? 봤지? 봤지?
1: 어제가 나 거기 가야지, 장소.
0: 레미야, 너 꼴찌다. 빨리 떼어라. 화이팅. 커피 사고, 난 아이스 아메리카노다.
2: 기사님 차 너무 좋아요.
3: 잘 뛰어가 다니니? 괜찮니? 덥지 않니?
2: 여기서 기다려 주시면 이따 올게요.
3: 애기들 놀러 왔구나.
2: 애기들 노는데 꽃이 사진 찍는 각도는 바로 저기예요. 각도가 여기 각도는 여기인데 설마 이렇게 쉽게 올렸을까? 보이는데 없고 머리
4: 또 뛸 거예요?
5: 런.
2: 아! 힘들어. 제가 그 선물 받으면은 게임 이겨서 선물 받으면은 나눌 테니까. 차가운지 뜨거운지까지만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가까워질수록 예. 뜨겁다. 자, 아. 멀리질수록 차갑다. 아. 이렇게.
4: 뜨겁다.
2: 뜨거워.
4: 차갑다. 애매해요.
2: 아니 말이 안 돼. 여기는 차갑대. 저기는 뜨겁대. 여기는 애매한데 말이 달라요. 물 안에 있어?

0: 아마 저기 넣었을 거예요. 작가님들. 95%? 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조심하세요. 없어요? 없는데. 아, 어디야? 이쪽 어디야? 가자. 저기 첫 번째 장소로 가요. 포기했어.
1: 오리 병아리 양상국
2: 엄청 멀리서 오셨네. 아니 거제에서 오셔도
0: 뭐 하는 거야?
3: 양상국
1: 야, 목소리가 작아.
3: 양상국! 양상국!
2: 나 좀 저 내 편 좀 들어줘, 엄마들. 엄마들 내 편 좀 신승태 좀 해줘, 신승태.
1: 아니 왜 엄마 왜 배신이야.
2: 일로.
1: 양상국 뒤로 서세요.
2: 일로 오세요.
1: 양상국
2: 우리 신승태. 엄마 신승태죠. 신승태.
1: 이게 뭐야?
0: 왔어! 안 오셨어?
4: 찾았어. 찾았냐고?
0: 찾았어.
4: 어디?
0: 이거.
5: 저게 뭔데?
0: 이거 갔더니 그 그림 있는 데 있잖아요. 멋있는데 거기 갔는데. 거의 이렇게 있더라고요. 거기 곧 옆에서 딱 보고 딱 사진 보고 딱 같은 장소. 아, 찾았다.
1: 일단 저봐 맞춰 보자 그러면. 아니는 맞추나
2: 그래,
1: 보자.
2: 갔다
1: 아니 얼추 맞을 수도 있어 이게
2: 그래,
1: 또.
2: 맞아. 이 안에 그림이 중요한 거예요.
0: 그래요.
2: 벌써.
5: 아니 여기 넣고.
2: 아니 이거를 접으면 되잖아.
1: 아니 그러니까 똑같이.
0: 세상에 안 되는 거 없어요.
5: 아니 크기를 맞추자.
1: 색깔이 비슷하네.
0: 자 한번 맞춰 보도록 할게요.
2: 연결 됐어 지금.
6: 네 연결. 색은 맞.
2: 아니잖아. 풀이 이쪽 반대로.
1: 그래, 풀이 반대로 가야지.
2: 반대로 가야지.
6: 좀 밑으로 해.
2: 반대로 해. 그렇지.
6: 조금 비슷하게라도 해.
2: 풀이 반대로 가야지. 그렇지. 네. 야, 근데 너 왜 움직이냐?
0: 된 거 같은데?
2: 아, 이 정도면 됐죠.
7: 재개발하고 있어요. 네. 여기 지금 재개발 지구인데.
0: 맞아요.
7: 재개발 지구야, 여기가.
8: 자, 오늘 어쨌든 미션은 실패하셨고 네. 퍼즐 조각의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0: 어디였어요?
2: 자, 아니 앞으로. 그 봐봐. 그 그림, 그 사진에.
8: 우리 앞으로. 아까. 앞으로
0: 제발
8: 왜 자 뒤로 오너라 왜 자 뒤로 오너라
2: 어? 뭐야?
8: 뭐야
0: 진짜요? 어디?
1: 뭐야 얘 또 이제 발견했어?
0: 이제 발견했어?
7: 아 계속 이렇게 다녔던 거예요?
1: 계속? 처음부터?
2: 와. 그러니까 못 찾지. 우리가 감독님들 뒤에를 볼 그게 없잖아요, 솔직히.
0: 아, 왠지 그 뜨겁다, 차갑다. 아, 여기 가는데 뜨겁대요. 차갑대요. 아니, 왜 거짓말 하냐고. 방금 뜨겁다고 했잖아요.
7: 그러니까 계속 저 이게 움직이니까 기준이 없었네. 근데 이거는 또 그래도 뭐 못 찾은 거는
0: 맞아요.
7: 제작진이 나름 또 센스 있게 멀리 있어서 빨리 찾았으면 금방 찾았네 어떻게 보면. 아.
8: 어쨌든 오늘 미션은 실패고 다음 여행지에서 벌칙 받으면서 시작할게요.
7: 네 명 다 벌칙이에요?
8: 자, 한 명만 정하죠.
7: 한 명만?
8: 네.
3: 양상국!
0: 그리고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도 길이고 여기도 길이고. 네.
7: 가자, 일단 갑시다.
0: 네. 네.
7: 너무 그래, 제인 아. 표정 젖지 마, 이래미. 발 가야 돼.
0: 쳐라!
1: 아, 쟤는 쥐가 잘못해놨고.
0: 쳐라!
1: 아, 쟤는 쥐가 잘못해놨고.
9: 알겠습니다, 쳐라!
0: 쳐라!
9: 아, 좀 미안해요, 죄송해요. 진심이 아니에요?
1: 아니에요.
9: 진심이 아니야.
8: 알았어.
9: 뭐라고요?
1: 아, 저 꼬복지를 맞았어. 우와.
2: 그건 아닌데.
1: 어, 희대야. 꼬복지 마.
2: 그러니까.
1: 너 한 대, 한 대만 하잖아.
2: 왜, 누가?
1: 야, 우와, 이거 장난 아니다.
7: 상태야, 이게 맞는 것보다 어딜 때리기가 무섭지. 이리와,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1: 아니, 얘가 저번에 북칠 때 보니까 힘이 세더라고.
7: 자, 갑니다.
1: 잠깐만, 잠깐만.

0: 왜?
1: 오빠. 누워. 야!
2: 그래, 다 맞죠. 다 맞죠. 아, 다 맞죠. 아, 다 맞죠. 이게 그래야 제안 짓고 살아. 야, 허벅지 맞았어, 나.
1: 재밌게 해야지 우리가 진짜 뭐 살살한다고 뭐.
3: 승태야, 아이. 서령이 누워요.
1: 아이, 누워요, 서령씨. 서령.

0: 서령아 누워.
1: 아, 형 근데 내가 해봤는데 살살 때리려고 얘를 너무 살살 때렸잖아.
2: 그러니까 재미가 없대. 그러니까 재미가 없대.
1: 야, 저쪽 봐. 야, 너 리액션 따야 돼.
3: 아니 왜 나한테?
2: 야, 소리는 크지 않아.
3: 진짜 세게했어.
4: 아니 근데 이게 덜 아파. 이게 덜 아파.
1: 아니야. 덜 아파. 아니야. 이거 진짜 아파 지금. 우리 중에 얘가 제일 아팠어. 야.
2: 아니 이게 덜 아파.
1: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6: 노래나지 여기 뭐 들어왔어?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누구십니까? 일단 가운데 오셔가지고 좀. 예.
6: 나가랍장에 별감을 했습니다.
1: 아, 별감님.
2: 별감이면 거의 뭐 군수 이 정도 느낌 아닙니까?
6: 군수를 보좌하는 사람. 아.
2: 그럼 별감님은 지금 여기 한 몇 년 사신 거예요?
6: 이제 5대차 살고 있어요.
2: 우와. 5대째.
1: 그럼 여기가 완전 이 읍성이 있을 때부터 계속 사신 거네요.
2: 그럼 여기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6: 조선조를 거치면서 인근 11개 면을 관할하던 나간군 소재지죠. 아.

0: 이런 이제 돌담길 참 이쁘죠? 네. CNN 방송에서 한국에 와서 꼭 들러봐야 할 곳 16번째로 이렇게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1: CNN에서 인정하고 이런데 살면 좋긴 하겠다 진짜.
2: 너 여기 살래?
1: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진짜로.
3: 한 달 살기 하고 싶어요. 한 달 살기.
4: 아, 뭐 그렇게는 되는데.
5: 난 일주일. 난 일주일.
4: 그러니까 뭐 그렇게는 뭐
0: 황토박 이런 것들에 굉장히 건강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걸 아는 분들은 이곳을 많이 또 선호하고 이곳에 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
4: 아니 뭐 계시네.
0: 야, 여기 가야금정장 모태석 선생님 생가거든요.
2: 아. 지금 하고 있나?
3: 멋있다.
5: 제가 아는 어머니 맞나요?
6: 맞아요.
5: 아, 예, 안녕하세요.
4: 맞아요?
5: 나 후배 어머니.
6: 네, 개콘. 네? 장기현이 엄마.
5: 예.
6: 개그맨.
4: 진짜로요? 예.

0: 아니 근데 병창이라고 하셨는데 네. 병창은 뭐예요? 가야금 병창이라 했는데?
1: 가야금 줄을 뜯으면서 노래를 얻는 거예요. 이렇게 민요를 얻는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취임새 하셔야 돼요.
2: 알겠습니다.
1: 네. 자, 제가 얼씨구 하면
3: 좋다.
1: 좋다 해보세요.
2: 장구 없나요, 선생님?
1: 있습니다, 있습니다.
2: 그럼 제가 지금
1: 장구.
0: 장단을. 아, 또 장구가 또 오네.
2: 제가 장단을 또 쳐드려야죠.
4: 깜짝 공연.
1: 여보시오, 봉사님.
2: 예. 예.
1: 거기 가는 봉사님도 황성 맹인잔치 가는 봉사님에.
2: 예!
1: 아, 그리 가지 말고 이리 와. 어디 한번 우리 한꾼에 찌어 봅시다. 어유 와 방아요. 오거 대보 조건 후에 방아 소리가 끊쳤더니

채널 고금 없난데라. 우리도 태평성 내 방아타령을 허여보세. 아유와 방아이.

0: 너무 잘 치시고.
1: 아, 잘했어, 잘했어.
0: 네. 아, 잘하십니다.
1: 아니, 근데 웬만하면 이게 자식들도 이렇게 맥을 있잖아요. 기영이는 영 소질이 없었나요?
0: 기영이는 소질이 있었는데.

0: 들어간가?
1: 네. 어, 기억아 근데 생각보다 어머니께서 엄청 유명하셨네. 기영 씨 한 번만 그 소리 한번 해주면 안 돼요?
2: 소리를 안 배웠다고 가야금을 얘기했는데 소리를 해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0: 회장님, 회장님 옆에.
3: 아니 며느님이 하세요, 며느님.
0: 회장님, 회장님 바꿔 그럼 회장님.
2: 회장아.
1: 제자를 소개시켜줬어, 어머니가.
2: 회장아.
1: 그래서 결혼을 했어.
4: 아, 네.
0: 어, 지금 갑자기 전화 연결돼가지고.
4: 아, 네. 네,
3: 박혜정 씨 지금 저 방송 중이에요. 박혜정 씨 안녕하세요.
4: 아, 네. 안녕하세요.
3: 예, 예. 저는 신승태고요.
4: 아, 오빠.
3: 아, 그러니까.
1: 기영이가 기분 안 좋겠는데. 전화 받자마자 오빠 이러면 기분 안 좋은데.
3: 며느님 소리 한번 해주세요. 멋있는 거 자 하나 부탁드릴게요.

0: 예, 아, 혜정 씨 영화 영화였습니다.
1: 와, 최고예요, 최고, 최고.
2: 너무 멋있다.
0: 예, 우리 어머니는 어떤 시어머니입니까?
3: 마음이 바다 같으시고, 가끔 맥주도 함께 마시는데, 네, 전공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 갑자기 어머님께 전화 드리면 친절하게 다 알려주시고 이러는
0: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랑 촬영 잘하고 가겠습니다.
3: 아, 네, 알겠습니다.
4: 그래.
3: 네,
4: 수고해. 곧 만나자. 그냥 뜯어봐요. 네. 자, 뜯어. 소리 나죠?
2: 좋아요.
4: 자, 네. 네. 해봐. 네. 아.

0: 잘했어요. 잘했는데.
1: 제가 했어요.
0: 잘했어요. 잘했어요.
2: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2: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반가웠어요.
1: 네, 너무 반가웠습니다.
2: 오늘 또 뵙겠습니다. 예.
1: 이거 그거 같아요. 그 캐슬 뭐지?
2: 성곽.
1: 성곽. 밖에서 아니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만드는.
2: 여기가 밖인 거 봐.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지? 예. 어디로 또 가야 되지 않나?
1: 그럴까요?
2: 지금 아직 시간이
3: 뭐 주신다.
2: 우리 촬영팀. 야, 뭐야 저것도?
1: 너 나왔어요, 뭔가.
4: 돈은
1: 미션
4: 아니죠?
1: 미션 아니에요?
4: 돈은 아니에요?
5: 영어예요. 사례가 여러분 해야 돼요.
1: 왜 자꾸 영어로 가요? 영어 담당.
2: 아, 진짜 영어.
1: 영어 담당.
2: 아하.
1: 읽으세요?
2: 아, 이 정도.
5: 로컬푸드. 그렇죠.
2: 로컬푸드가 뭐예요, 서령 씨? 서령 씨 로컬푸드 뭐예요?
6: 로컬푸드?
2: 현지 음식.
6: 현지 음식이라고 하시네요.
2: 현지.
5: 과거 음식 아니고요. 현지 음식이요.
2: 뭐 그냥 가서 그러면 찾아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1: 출발하시죠.
5: 우리가 또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1: 설마 딱 주는 거 아니고
5: 우리가 또 뭐 그냥
1: 안 줘요. 그냥
5: 만드는 거 아니에요?
1: 세상에 공짜가 없더라.
2: 여긴 또 어디지?
1: 아니,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었어요?
6: 그러니까요. 왜 밭이 있지 왜? 불안하게?
2: 푸드.
5: 같이 하나 봐, 이거를 수확을.
6: 수확을요?
5: 농작물 수확 이런 건가 봐.
2: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2: 아이고, 반갑습니다. 여기 밟으면 안 돼요. 아, 반갑습니다.
8: 네, 반갑습니다.
1: 없네요.
2: 아니, 저희가 지금 이 무슨 로컬 푸드라고 해가지고 듣고 왔는데 여기는 지금 뭐 전혀 음식이 안 보이는데요?
1: 없는데?
8: 음식 재료가 있잖아요. 이게 수천 대표 특산물의 꼬들빼기입니다. 이게
5: 꼬들빼기구나.

0: 야, 내가 꼬들빼기를 먹어만 봤지 이게 처음 봐 나는.
1: 아 그래요? 아... 아니, 옛날에 김상을 했던 우리 꼬들빼기인데 오늘 제대로 왔어요.
0: 아니 그러면 꼬들빼기로 뭘 만드는 거예요 보통 보면?
1: 김치를 제일 많이 만들어 먹죠.
0: 김치. 예. 그러면 그 김치만 먹고 가면 안 될까요 저희가?
1: 떨어졌는데?
0: 예? 김치 재료가 떨어졌다고?
1: 아 김치 만드는 게 떨어졌으니까 오늘 캐서

0: 김치를 예. 만들어서 먹어야 돼 오늘.
1: 아니 나는 그냥 김치 꼬들빼기 안 먹어도 되는데 저 꼬들빼기 먹을 거예요?
2: 뽑아서 우리가 김치를 만들어서 먹는다고요?
1: 지금, 아, 지금 그런 그러면... 그런 느낌인데요 저.
3: 안 먹다로 그냥.
0: 아니 얼굴을 보니까 꼬들빼기 안 먹으면은 뭔 일어날 것 같아. 아, 아~
3: 잘하신다.
1: 이건 어디에 좋은데요 꼬들빼기로?
0: 간.
1: 간?
0: 특히 간.
1: 제 술 많이 먹거든요.
2: 네,
0: 염증. 아주 탁월해요. 아~
2: 초록색 부분을 먹어요? 끝 부분을 먹어요?
3: 다 먹어요, 다.
2: 다 먹어요?
0: 응.
2: 아.
0: 아니, 꼭꼭 씹어봐요. 매체매 쓴데. 아, 꼭꼭 씹어 먹어봐.
1: 어때, 어때?
2: 오, 향은 어? 좋은데?
1: 써?
3: 쓰지, 이거 꼬들빼기 진짜 써.
2: 쓰지. 오 마이 갓이요.
3: 진짜 쓰다고, 이게 제일 써.
0: 아, 쓴 게 약이잖아, 아, 쓴 게.
1: 자, 먹을게요.
4: 뿌리 이렇게 해봐. 뜨물이 하얗게 나올 거야.
2: 어, 오빠 그렇게 크게 먹으면 돼. 어. 어,
3: 진짜 쓸 텐데.
2: 진짜 써.
4: 아니야, 그래도 그 먹을만해.
1: 나 그렇게 많이 쓴데.
0: 쓴 맛이 입맛을 돋궈주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씹어봐요. 씹어 먹으면.
1: 어 괜찮은데?
0: 괜찮아요.
1: 막 그렇게 엄청 쓴 맛은 아닌데?
4: 젊은이는 쓰잖아.
1: 네.
4: 젊은이는 써도 나중에는 안 쓰잖아.
3: 맛있네.
1: 이것도 먹는 거예요?
4: 다
0: 네, 다 먹는 거예요.
3: 야, 너 배 어디 왜 그래?
2: 삼겼어요.
1: 아, 이건 안 쓰네.
3: 어, 해.
2: 삼겼어요, 삼겼어요.
3: 갖고
2: 와. 아니. 아니, 이런 게 어딨어요? 좀 삼겼어.
4: 벌칙.
1: 아니, 근데 먹을 만한데. 야, 애들이.
4: 입맛은 괜찮아.
1: 네.
4: 나 맛있어. 먹을 때는 썼는데.
3: 오늘 머리도 꼬들빼기 머리 하고 왔네.
1: 그럼 저희가 이거 오늘 한 어느 정도를 수확을 해야 됩니까?
0: 3시간을 캐야 될걸요?
2: 올라가야 돼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1: 이 정도면 기절한데, 여기 3시간이면. 여러분들 지금 이게 화면으로는 안 보겠지만 여기 기절합니다, 이거 네, 3시간.
2: 진짜 더워요.
1: 그거 가득 채워야 돼요. 제 감사합니다. 대표님 우리 가죠, 절로.
4: 이거 꼬지 이렇게 해가 그렇게 풀어서
5: 아,
4: 이렇게
5: 알겠습니다. 흰놈 많아요.
1: 새뿌리
5: 재밌네요. 근데 뭔가 집중이 되고 힐링되는 느낌. 점점 할수록 더 빨라져요.
3: 그치. 어머니 농사를 얼마나 지으셨어요 이렇게?
4: 그 한 20년 가까이.
3: 이 꼬들빼기만?
4: 꼬들빼기만.
3: 아이고.
4: 얘들이 모두게 말린 뒤 내가 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이 시방 하고 있지.
3: 그렇지, 자식들은
4: 모두게 말려.
3: 또 어머니 또 힘드시니까.
4: 아픔은 엄마만 거스른다고.
3: 그렇지. 어머니 천천히 하세요. 우리가 다 하면 되니까. 어머니 좀 쉬세요, 이제. 어머니 일어나세요, 어머니. 허리 아프니까.
4: 알았어.
3: 우리가 다 하면 돼. 어머니. 근데 우리는 이제 그만해도 돼, 봐봐. 엄마.
5: 그래, 응? 다 됐는데?
4: 응? 그만해도 돼?
3: 넘쳤어, 지금.
5: 많은데?
3: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단데.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운경 세제는
1: 아 이거 이래요.
0: 이제 매란 말이야.
1: 아 나 진짜 일하라고 뭐 하는 거야.
3: 부부부부가 눈물이로 오구나. 아리랑
5: 당신의
3: 일하세요 일하세요
5: 사랑해.
1: 잘한다. 아,
0: 끝났어.
1: 어땠어요? 아,
0: 우리가 이겼어.
1: 야,
5: 아, 이겼어.
1: 자, 서령아, 노래 한 곡만 더 하자.
5: 노래 한 곡 더요?
1: 꼬들빼기 하나 먹자. 예를 들어서 나무꾼이면 나무꾼하고 탁 하고 딱 끝내야지. 자, 이 축제 불러주지.
5: 한 잔 먹어요 그러면. 한 잔 다 먹어. 한 잔 어른이니까. 사장님 근데 왜 이 풀이 왜 이름이 꼬들빼기예요?
0: 옛날에 사료가 있는데
5: 네.
0: 나무로 갖다 길을 지어 먹었대요.
5: 네.
0: 근데 먹을 거 없어가지고 이 풀을 계속 뜯어 먹었는데 네.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살을 내려온 거예요. 길을 찾아서. 그래서 이제 그 원님이 이제 너무 좋으니까 이것을 임금님께 진상을 했대요.
1: 네.
0: 그래서 이 약초이 뭐냐 그랬더니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랬더니 네. 그럼 그 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거시 두 명하고. 이씨, 백씨 이렇게 네 사람이 올라갔으니까 아 그럼 고, 둘, 백, 백씨, 이씨 이렇게 앞으로 고둘빼기로 이름 지어라 해서 고둘빼기가 된 것을
1: 에이 그거 좀 심했네.
0: 아니 이게

0: 이렇게 될 수가 있죠.
1: 이게 설화 구조로 내려와서 책자에가 나와 있다니까요. 거시 두 분, 백시 한 분, 이시 한 분.
2: 아, 그럼 만약에 양씨까지 있었으면
1: 고들빼기
2: 양 될 뻔했네요.
1: 네, 그렇지.
3: 거시 둘, 백시 하나, 이시 하나. 네.
2: 야, 이제 많이 했다. 이제 가자, 가자, 가자. 덥다. 갑시다, 자.
1: 네, 가시죠.
0: 좋아요, 갑시다. 이거 드세요.
2: 자, 저 좀 들고.
0: 아, 저. 네.
2: 야, 여기는 어디예요?
1: 저희 집이에요.
2: 와. 와. 야, 이 뭐 지금 뭘 만들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0: 우와. 우와. 네. 준비 다 됐네.
1: 이제 김치를 만들어야 돼. 이제.
0: 직접 하시는 것 같아요.
2: 저 그럼 한
0: 요리를
2: 직접. 그럼 한 잔 먹고 시작하자.
3: 드세요.
2: 한 잔 먹고 하자. 네. 아니, 소주를 잔이네요. 소주를 왜 써 이거?
0: 지금 안 돼요.
1: 이따가 수육 삼을 때 넣으려고 놔둔 거고.
0: 와.
2: 수육.
0: 오늘 수육.
2: 어디 돼지 어디 있어 돼지?
1: 돼지.
2: 돼지.
4: 그냥 드릴 순 없고.
5: 호락호락 가야겠다.
0: 아,
1: 있으니까만.
5: 아, 나 이거 진짜 못해. 형 잘할 것 같아.
0: 어, 대박.
2: 네, 내가 알아서 한번 해볼게. 어.
6: 가위바위보 꼬들빼기. 가위바위보 꼬들빼기.
2: 잘한다 근데 아니, 잘한다 아니, 잘한다 아니, 생각보다 야. 똑똑하다 야 생각
6: 가위바위보 꼬들빼기 꼬들빼기 와
2: 이거 헷갈렸어 이거 헷갈렸어 이거 헷갈렸어
1: 좋습니다
2: 자 내 거 제가 하겠습니다
0: 와
4: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사장님을 오케이. 위해서
2: 저 먼저 하실 거예요
1: 아니 뭐든
2: 개,
1: 냉,
2: 이,
1: 개.
2: 아
1: 개.
2: 연습했다 냉. 모든 게임을 다 연습했네.
1: 연습했다. 아니
0: 잘
1: 안 했다니까.
0: 좋았네.
2: 자 시작.
6: 개,
1: 냉,
6: 이,
1: 개,
6: 냉,
1: 이,
6: 개,
1: 개,
6: 이. 어. 개,
1: 개,
6: 개,
1: 개,
6: 이,
1: 개,
6: 이. 어.
2: 승태야 일로 온다.
0: 승태야.
2: 승태 일로 온다. 우리는 액되겠다. 우리는 액되겠다. 우리는 액되겠다. 자, 세 번째 게임. 찹찹찹.
1: 오, 이건 바로 성공이에요?
0: 피해야 돼.
2: 바로 성공? 오, 한 번이에요?
0: 아, 그래요. 이거 언니가 하신대요.
1: 333.
0: 오 마이 갓.
1: 333. 333.
0: 오 마이 갓. 진짜 이렇게 어렵다고? 와, 따라만 가네. 따라만 가.
2: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3: 아니
0: 아 제가 왜 이렇게
3: 아니에요?
0: 야, 감사합니다.
2: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예, 사장님 좀 가까이 오세요. 아, 요걸 이제 네가 다 씻어 와.
0: 뭔가 이 뭔가 있는 줄 알았어요.
2: 그래. 아니 왜냐면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가 고기를 대접하니까
3: 가서 또 터키 말로 우리 욕하지 말고 네. 다 알아.
1: 이렇게 깨끗하게 씻은 것은
2: 예.
1: 쌈 싸 먹고.
2: 예.
1: 우리가 김치 담근 것을 미리 좀 절여서 준비를 해놨어요. 일단 그걸로 맛있게 만드세요.
2: 아,
1: 많이 준비했지.
2: 비닐하우스에서 우리가 왜 그 고생을 했죠?
1: 그럼 캐는 거 다시 할까 처음부터?
2: 와, 거기는 못 들어가겠더라.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자 번호하고 좀 준비를 해보자.
0: 어떻게 해요? 일이 하나 더 늘었어요.
4: 아, 왜, 왜, 왜?
0: 뭔데? 이거 또 씻어오세요.
4: 또? 아, 또 늘어나네요, 역시.
0: 언니 화이팅! 많은데? 아, 너무 많아! 많아!
2: 이거 어디서 났어, 지금?
4: 모르죠?
2: 그거 어디서 갖고 왔어? 이거 어디서 갖고 왔어? 이거 생강 한 편.
3: 그건 몰라. 이쁜 건데, 그거?
2: 그 이거, 이거 된다.
3: 어, 생강을 넣는다고?
0: 생강?
2: 오, 큰일 났다.
3: 아, 그게 아니라.
2: 어, 같이 삶을 뻔했다, 와. 커피가루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거 풀이, 풀이 먼저 나와? 와, 이거 다 넣어도 돼.
3: 이봐, 이봐.
2: 아, 넣어. 괜찮아.
3: 하얀 것만 나와.
2: 아, 괜찮아, 괜찮아. 됐어. 이제 푹 삶으면 되겠다. 근데 저기 양념을 좀 해야 안 돼? 양념을 승태야 네가 할 거지 양념을 해볼게 내가. 그래.
0: 근데 그럼 일단 좀 덜을게요. 승태 남편이 요리를 잘하시나 보네요.
3: 못해 나 못해.
0: 칼질부터가 뭐가 다르네.
2: 모들빼기 소스 들어간다.
0: 고춧가루.
3: 슬슬 너무 많이 뿌리지 마봐.
2: 아니야.

0: 이 양이 많아.
1: 맵게 맵게 많이 많이 넣으세요.
2: 아니 설탕을 마지막에 하자.
3: 아니 아니야 넣어야 돼. 설탕 넣어. 설탕 많이 넣어. 많이 넣어.
2: 근데 승태야 이게 아닌 것 같아. 네. 고들빼 김치가 양념장을 먼저 만들어서 양념 맛을 보고 넣었어야 돼.
3: 아니 양념장을 만들어서
2: 그게 그거... 김치가 아닌가?
4: 그거는 배추에 바르는 거고 풀해가지고.
2: 부른나?
3: 풀해가지고 배추에 이렇게 바르는 거 그 김장김치 할 때 그렇게 하지만 이거는 우리 먹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1: 거 같아. 모르면서 하고 있었어요?
3: 모르지 당연히 뭐 어떻게 알아. 해본 적도 없지. 자체가 좀 짭짤한 것 같아. 자체가.
5: 이거를 잘못 썰었는데 이걸 채 썰어야 되나 봐.
1: 아니에요.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2: 그거 반만 여기 좀 덜어줘 봐.
3: 반은 너무 했어.
1: 두 가지 맛을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아. 좋아요, 좋아요.
2: 자, 오늘은 나는 요리왕 선발됩니다. 이거 내가 볼 때.
1: 좋아요.
2: 나 새우 줘서 아 새우 젓갈 좀 주라 젓갈 그 좀
5: 너 참기름 좀
1: 우리 짜게 하자
2: 액젓
1: 자
2: 좀만 더 써
1: 오늘 색이 굉장히 다른데요?
3: 고춧가루 많이 넣어서 그래
1: 그러니까요 삼겹살주는 너무 빨간데
2: 아이
1: 와 맛있게 생겼어요 이거 딱 봐도 식당 반찬
3: 저 참기름도 여기 한번 뿌려줄까 봐요
2: 액젓
1: 저건데 이거 됐어.
2: 고춧가루 더.
1: 고춧가루 더?
2: 차별화 되기 간다, 우리는.
3: 저로? 응.
2: 됐다! 이거. 야, 아예 다르네, 이게. 같은 재료로 했는데도 아예 달라.
1: 우와.
6: 와.
1: 와. 와, 맛있겠다. 와.
6: 얇게 잘 삶아놓고. 잘 썰어요.
3: 막 썰어요.
2: 자 이제 앉아보자. 아이 고기 올리고 저 고두빼기도 올리라 고두빼기. 야 진짜 우리가 다 한 요리네.
1: 와
7: 사장님.
8: 네.
2: 뭐야 저거.
1: 뭐 만들었어?
8: 우리가 만든 김치 한번 가져왔습니다.
2: 그럼 우리가
1: 그럼 왜 만들어? 와 대박.
2: 우와 근데 뭐야?
1: 우와 푸짐하다.
2: 우와 밥도 있다 나이스.
3: 색이 다르네.
8: 아까만은 고두빼기 김치.
1: 다른데 빛이요.
8: 이거는 고두빼기 피클.
2: 아 피클.
8: 고기하고 딱 맞닿아야죠. 이거는 아, 예. 갓김치.
2: 갓김치.
1: 와 맛있겠다. 김치 대박.
2: 근데 사장님 지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냉정하게 진짜 맛으로만 먹어보시고 어떤 게 낫다. 승자를 좀 가려주시고 이 자존심 달렸거든요.
8: 그럼 내가 먹어보고.
2: 네.
3: 굉장히 제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네.
2: 아니 본연의 맛은
8: 왜 심사원을 매수하는 것 같아 지금
2: 아닙니다 저런 거 홀리면 안 됩니다
3: 그런 마음으로
2: 본연의 맛을 먹을 거면 제가
3: 꼬들빼기를
2: 아까 그
3: 비닐 앞에서 꼬들빼기를 하면서 아, 이 맛있는 이 꼬들빼기를 어떤 양념으로 해치지 않고 이 꼬들빼기의 맛을
8: 60점
2: 60점. 아 저는 이제 조금 말씀드리자면 꼬들빼기의 약간 요리로 승화를 해봤습니다 예.
1: 과연.
2: 근데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는데. 어.
8: 75점.
2: 와! 너희 둘 한번 먹어봐. 너희 둘이.
1: 너희 둘이.
2: 어, 너희 둘이. 너희 둘이.
8: 아, 그래도 처음인데 이 정도면 완전히. 아.
3: 이게 나는 근데 매워서 못 먹겠어.
8: 이게 막 해서 해먹기 때문에 꼬들빼기 네. 성분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2: 어때? 별로야?
1: 당연히 이거 맛있어요. 아 근데 이번 거는 참 좋은.
3: 얘들아.
1: 아니 맛있는데 삼촌께 좀 더 양념이 제대로 된 것 같아서.
2: 자 그럼 우리가 진짜 거 야 이게 진짜. 오돌빼기
8: 진짜 꼬들빼기
3: 잡아줘
2: 와 진짜 김치네 진짜 김치입니다 밥이랑 먹어야 된다 와
3: 아니 우린 이, 여기 있는 재료 이거 할 수가 없어 와 이거 너무 시원하네
2: 김치다 김치
3: 어.
2: 야 고들빼기
3: 우와 이거 진짜 맛있다
2: 와 맛있네
8: 그리고 야
1: 완전 맛있어
8: 지금 이게 고들빼기 피클 한 잔씩만 먹어야 돼 한 잔씩

0: 또 진짜 잘 당겼고.
1: 네, 진짜 이것도 한몫. 아, 순대도 한몫.
0: 그 돼지 약간 그 기름기를.
2: 그러죠. 야.
1: 네. 너무 맛있어.
3: 야, 김치 기가 막히다, 이거.
4: 야, 이래서 사람들이 꼬들빼기 김치를 먹구나. 아.
5: 오늘 진짜 성공적이다.
6: 진정한 로컬 음식을 먹고 있잖아요.
7: 네.
6: 근데 오늘 순천 여행은 어땠어요?
7: 저 그 정원이 진짜 사실 힐링했어요, 저 혼자. 저 사실 제일 빨리 찾았거든요, 제가. 그거?
1: 맞아요.
7: 빨리 찾고 그 정자에 누워가지고 한숨 잤어요.
1: 와, 얼마, 아, 너무 좀 하고 싶었어요, 그게. 네.
7: 꽃냄새가 살살 들어오는 게 코로.
1: 경치도 좋았고.
7: 스르륵 잠이 들었어요, 진짜로. 너무 좋았고.
1: 맞아요.
7: 거기서 다 풀렸어. 하나도 안 피곤했어요.
1: 저는 딱 오늘 순천을 여행한 걸 그 느낌을 노래로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7: 노래요?
1: 제가 또 직업이 가수지 않습니까? 순천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순천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감사합니다.
8: 이걸로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0: 꼬들빼기!
2: 화이팅! 아, 미쳤네. 너무 마음에 들어. 한 번 더.
0: 안 해요!
2: 까줘요, 이거.
9: 아니, 안 싸죠.
2: 가자!
1: 가자!
0: 아, 시원하다!
2: 내봐! 내봐! 내봐! 다쳤어.
1: 아, 놀라셨나 보다, 놀라셨어.
2: 후프라야, 후프라.

500년 조선 왕조 왕실의 사당인 종묘. 조선 왕조 역대 임금이 신위를 모신 곳입니다. 조선 초 태조 이성계의 4대조 신위를 종묘에 모셨지만 그 후 당시 제위하던 왕의 4대조와 조선시대 역대 왕 가운데 공덕이 있는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하는 곳이 됐습니다. 일렬 횡대로 쭉 늘어선 19개의 방에 왕들의 신위가 모셔져 있는데 칸마다 아무런 장식을 하지 않은 매우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 왕조를 이어온 왕들의 신위를 모신 사당치고는 건축 양식이 상당히 간결하고 소박하면서도 장중함이 느껴지죠.

하지만 19칸이 옆으로 길게 이어져 있어 우리나라 단일 건물로는 가장 긴 건물이고요. 또 동시대 단일 목조 건축물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대규모 제례를 지내는 건 왕권을 다지는 측면도 있었지만 왕실이 솔선수범의 효를 지킴으로써 민족 공동체의 유대감과 질서를 만든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조선시대 건축가들이 뛰어난 공간 창조 예술성을 찾아볼 수 있는 종묘. 이곳에서 해마다 5월 첫째 일요일에 종묘대제가 열리는데요. 유네스코는 1995년 세계적으로 독특한 건축 양식을 지닌 전통적 의례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 종묘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했고 2006년에는 그곳에서 거행되는 종묘제례와 제사 때 쓰이는 종묘제례악이 세계무형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위대한 전통 건축물과 음악이 만나는 순간, 이렇게 유형과 무형의 세계 유산이 한 곳에 모인 종묘와 종묘대제는 600년을 이어온 조선 왕실의 역사이자 우리의 전통 문화입니다.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올라요.
0: 막 주문을 배우는 것도 있어요. 동글동글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라라라라라 하는 거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3: 밀당
2: 그렇지
3: 밀당 있어.
2: 헐 우천

0: 무더운 날씨에도 끝까지 달리고 쉼없이 땀 흘리며 더 꼼꼼히 살피고 마지막까지 응원하는 뜨거운 여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온열은 현상이 아니라 증상이니까. 지금 지킬 건 6대 행동요령. 수분, 채소 노출, 외출 자제, 휴식, 날씨 확인, 안전 살피기. 행동하세요.
1: 여름만큼은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의 공감 박은영입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대표 시리즈들이 있는데요. 2022년부터 시작한 작곡가 시리즈는 창작국악의 토대를 마련한 작곡가의 작품을 소개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무대를 선보여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음악과 서양음악의 합주를 개척한 김희조 작곡가. 국악의 서양음악의 작곡기법을 접목해 현대 창작국악의 지평을 넓힌 이상규 작곡가 등 창작국악의 거장으로 불리는 작곡가들의 작품을 다뤘는데요. 문화인사이드에서 만나볼 첫 번째 소식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작곡가 시리즈 다섯 번째 무대 이건용 작곡가 편입니다. 성악과 합창, 기악, 오페라, 국악기 작품 등 여러 장르를 넘나들며 300여 곡을 남긴 작곡가로 특히 종묘제례악, 문묘제례악 등 전통음악에서 영감을 받은 분향을 비롯해 50여 곡의 창작 국악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작곡가 시리즈에서는 처음으로 현존하는 작곡가의 작품으로 무대를 꾸민 만큼 이 무대를 위해 작곡한 위촉곡, 령도 처음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전통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온 이건용 작곡가의 50년 창작 세계를 함께 만나볼까요?
1: 창작 국악의 역사, 무대 위에서 살아나다. 현대 국악의 새로운 길을 연 이건용 작곡가의 발자취. 거장의 음악 세계를 돌아보고 창작 국악의 미래를 그려보다. 지난 7월 2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기획공연 작곡가 시리즈 다섯 번째 공연이 열렸습니다. 2022년 시작된 작곡가 시리즈는 창작국악을 대표하는 작곡가들의 작품을 연주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인데요. 다섯 번째 주인공은 한국 창작음악의 거장 이건용 작곡가. 50여 년간 300곡에 가까운 작품과 50여 곡의 창작 국악 작품을 남긴 그는 국악과 양악의 경계를 허물고 전통음악을 오늘의 삶과 연결해왔는데요.
2: 음악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서양음악을 가르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한국적 음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목표가 필요했지만 그런데 요즘에 활발하게 작품이 새 작품들이 왕성하게 나오고 있고 우리 음악, 우리 시대의 음악 이렇게 얘기해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1: 첫 곡은 오늘 이 무대를 위해 작곡한 령입니다. 피리 독주와 국악 관현악 협주곡으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기악곡

0: 명산회상의 첫 번째 곡이자 피리 독주로도 연주하는 상령산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입니다.
1: 어떤 음악은 공부를 해야만 이해가 되는 음악도 있어요. 리듬을 알고 뭐 수법을 알아야 이해되는 음악이 있는데 상령산 같은 음악은 그냥 그 우리 정서의 그 어떤 원형질? 다른 아무 뭐를 갖추고 있지 않아도 글로 그냥 이렇게 소통이 되는 그런 음악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러면 그런 원형질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 보고 싶다.
0: 국가무형유산 피리정악과 대치타 이수자인 안은경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악장이 피리독주로 국악관현악을 이끌었는데요.
2: 피리 독주와 국악 관현악을 위한 령은 피리 독주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만큼 피리가 오케스트라를 이끌어 나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요. 또 저음 보강을 위해서 국립국악원에서 개량한 개량 대피리가 번갈아가면서 연주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어진 곡은 2008년 작곡한 해금 협주곡 가을을 위한 도드리. 프랑스 시인 샤를 보들레르의 가을의 노래에서 포착한 가을의 정취를 특정 선율을 반복하는 전통 악곡 도드리 형식에 담았는데요.

12현 가야금은 음역을 넓히기 위해 15현, 17현, 18현 등으로 개량되고 현대 음악 연주가 가능하도록 25현까지 개량됐습니다. 이건용 작곡가는 새로운 악기의 가능성을 실험하기 위해 25현 가야금의 넓은 음역대를 표현한 곡 한오백년을 선보였습니다.

0: 1974년 이건용 작곡가가 처음으로 작곡한 창작 국악 분향이 초연 이후 52년 만에 국립국악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재래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한국 창작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넓힌 곡입니다.
1: 제 마음에 이제 들어왔던 우리 음악이 뭐였냐 하면 재래악들이었어요. 또 다른 한편 이제 서양의 당시에 유행하던 기법들, 그 둘이 이렇게 결합된 거랄까요? 기법적으로는 서양의 기법을 좀 사용하고 있는데 나타내고 싶은 거는 재래악적 분위기, 그 둘을 이렇게 합한 거라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연기가 이제 피어오르고 사라지는 그런 것은 좀 전통 가곡에서 사용되는 요성이나 전성, 퇴성을 사용하되 분향의 그 시각적인 이미지를 소리화해서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 마지막 곡은 소리와 침묵 사이의 미묘한 긴장을 표현한 곡, 묵입니다. 정해진 형식 없이

0: 50여 년을 함께해온 국악은 이건용 작곡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데요.
1: 한 50년 지나부터 보니까 이제 그 국악은 내 음악과 분리되지 않는 어떤 음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음악 언어를 만든, 내 음악 세계를 만든, 만들어준 음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한국 창작음악을 이끌어온 이건용 작곡가. 앞으로도 새로운 세대의 음악에 영감을 주고 창작 국악의 가능성을 넓혀가는 음악 여정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2: 네, 한국 창작음악의 거장 이건용 작곡가의 음악 여정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더 낮은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음역대를 넓힌 계량악기, 대피리의 선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날 선보인 곡 중 1974년에 작곡한 첫 창작 국악곡 14인의 주자와 여창을 위한 분향은 수정이나 보완 없이 처음 작곡한 그대로 무대에 올렸는데요. 부족함이 있더라도 현재의 기준으로 작품을 손보기보다 52년 전 작품의 본래 소리를 들려주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합니다. 이건용 작곡가는 50여 년의 세월을 지나 지금도 창작 국악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이건용 작곡가가 넓혀온 창작 국악의 세계가 앞으로 더 큰 가능성을 펼쳐나가길 바라봅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매년 여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서울 대표 컨템포러리 공연 시리즈 싱크넥스트. 올해도 탈춤, 메탈, 국악, 전자음악이 결합한 색다른 무대가 펼쳐지는데요. 다섯 번째 시즌을 맞은 싱크넥스트 26. 올해는 16개 팀, 10개 프로그램, 총 28회 공연으로 장르와 장르가 충돌하고 교차하는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그중 가장 파격적인 조합으로 공연 전부터 많은 기대를 모은 무대가 있는데요. 전통 탈춤을 기반으로 활동해온 창작연희단체 천하제1탈공작소와 올해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해피니스 음반 부문을 수상한 밴드 반이 함께 만든 무대 시따르타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시따르타를 모티브로 깨달음이 육신에 도달하는 과정을 탈춤의 장단과 헤비메탈의 사운드로 풀어냈다고 하는데요. 탈춤과 헤비메탈이 한 무대에서 만난 시따르타.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3: 탈춤과 메탈의 만남도 우연인가요?
4: 세종문화회관 싱크넥스트 26. 천하제일 탈공작소와 반. 전통 탈춤과 메탈이 만난 신개념 퍼포먼스 시따르타. 장르의 경계를 넘어 신명나고 강렬한 충돌 속으로 매년 여름 가장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무대를 보여주는 세종문화회관의 싱크넥스트. 올해 5회째를 맞이한 싱크넥스트 26은 총 16개 팀이 참가해 탈춤, 전자음악, 참여형 연극, 컨템퍼러리 서커스 등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5: 싱크넥스트는 세종문화회관이 매년 여름 선보이는 동시대 공연 뉴스를 다루는 컨템퍼러리 시즌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티스트와 함께 제작극장으로서의 역량을 한 대에 모아 매년 10여 편의 프로그램을 창제작으로 관객 여러분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지금 서울에서 정의되는 컨템퍼러리의 새로운 기준이라는 카피 아래 5년 차를 맞이한 싱크넥스트로서 그 어느 때보다 확장하고 진화하는 시즌을 관객분들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4: 올해 가장 주목받는 만남은 탈춤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창작연희단체 천하제일 탈공작소와 떠오르는 메탈밴드 반의 공연인데요.
5: 천하제일 탈공작소라는 팀이 늘 감각적으로 탈춤을 재해석해서 선보이는 공연을 하셨던 터라 어떤 장르 또는 어떤 아티스트와 엮었을 때 또 싱크넥스트의 브랜드가 빛을 발할까를 고민을 하면서 메탈이라는 장르를 좀 파격적으로 엮어보자 라는 기획 의도가 나왔고 작년 한국대중음악상 해비니스 부분 음반을 수상한 반이라는 밴드 같이 매칭이 되어서 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탈춤과 메탈이라는 장르가 한 번도 뭔가 섞여보지 않았던 장르이기에 굉장히 생소한 조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밴드 반의 음악과 전화제일 탈공작소가 선사하는 춤사위나 서사극의 매력이 아주 잘 융합이 되어서 관객분들로 하여금 새로운 청각적 경험의 극치를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지난 7월 10일 세종문화회관 S시어터에서 천하제일 탈공작소와 반의 공연이 열렸습니다. 이번 공연의 제목은 시타르타인데요. 어떤 뜻이 담긴 걸까요?
6: 헤르만 헤세의 원작의 시타르타를 탈춤과 메탈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일단 재밌게 읽었던 책이고요. 그래서 언젠가 이 작품을 탈춤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막연히 있었는데 반인의 노이만 앨범에서도 한 인간의 성장이 보이는 구성이 되어 있는 거를 좀 느껴서 우연히 만났는데 음악과 이야기가 잘 맞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3: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입니까?
4: 인도 브라만의 아들 시타르타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홀로 여정을 떠나는 헤르만 헤세의 소설 시타르타. 깨달음을 향한 시타르타의 갈망을 감각적인 탈춤과 메탈 사운드로 풀어냈습니다.
7: 처음에 다 같이 모여서 연습을 할 때 둘 다 같은 공연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희는 쇼라고 생각하고 그 천탈 쪽은 극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일단 가장 크고 거기서 하나 두 개 만들다 보니까 순서도 다 바뀌고 몇 개 만든 것도 있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0: 음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연극과 음악이라는 그 차이가 있었다 보니까
1: 뭔가 뮤지컬적인 부분, 그러니까 뭐 대사를 하고 서사를 쓰고 그런 부분이 맞추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2: 반이 하고 있는 메탈 음악에서는 저희와 하는 것과 그렇게 크게 차이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탈춤에서의 어떤 역동이 이렇게 덩실덩실하면은 메탈에서는 이렇게 헤드뱅잉이라고 하죠. 네. 탈춤이 만들어내는 이제 관객의 역동과 메탈 그룹 반이 만들어내는 관객의 역동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3: 동산 탈춤, 통영 오광대 등 황해도와 경상도의 전통 탈춤에 경기 무속 춤 사이가 어우러집니다. 전통은 원형대로 지켜가듯 창작적인 부분은 동시대적으로 재탄생했습니다.
4: 강은 모든 것을 받아주는군요.
5: 강은 어떤 거부도 하지 않지요.
4: 강은 많은 소리를 가지고 있군요.
5: 강은 모든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3: 시다르타는 고행이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강물처럼 흘러가는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탈인데요.
2: 뭐, 탈은 꽤 옛날부터 쓰여졌죠. 인간이 아닌 존재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 제의적으로도 사용이 됐고 요즘 시대에는 그 멀티 페르소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회적으로 이렇게 다른 가면을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는 시타르타가 관계를 맺어서 음이화된 사람들은 탈을 쓰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탈을 쓰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좀 탈의 의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의 의미화

0: 시타르타가 음미화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엔 그 탈을 벗게 되면서 시타르타가 다른 인물들을 다면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공연을 통해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전통 탈춤과 현대적 메탈의 만남. 비록 출발은 다르지만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데요. 이 새로운 조합은 어떻게 기억될까요?
0: 저는 상상하지 못했던 장르의 만남에 아마 생각보다 잘 어울려지는 모습에 인상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이야기를 함께 하시면서 이미 이별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별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귀를 기울여 더 들어봅시다. 그럼
1: 전통 탈춤과 메탈 사운드가 만들어낸 시타르타의 여정. 낯선 조합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깨달음의 주파수. 싱크넥스트 26은 9월 5일까지 세종문화회관 S시어터에서 계속됩니다.
3: 네, 탈춤과 메탈이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네요. 보는 사람의 혼을 쏙 빼놓는 공연이었습니다. 사실 경계를 허문다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쓰는데 무대 위에서 구현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 천하제일탈공작소와 반의 만남은 전통예술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 무대였습니다. 동시대 공연예술의 흐름을 보여주는 싱크넥스트의 도전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8월 1일부터 3일에는 컨템포러리 서커스로 기회의 새로운 언어를 보여줄 코드 3시가, 8월 15일부터 17일에는 요즘 가장 핫한 젊은 작곡가 이하늘이가 동화 아기 돼지 삼형제를 모티브로 만든 무대를 준비했고요. 8월 28일과 29일에는 김창완 밴드가 자신의 음악을 동시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무대를 선보인다고 하니까요. 놓쳐서는 안 되겠죠? 장르 간 경계를 허무는 예술축제 싱크넥스트 26은 오는 9월 5일까지 세종문화회관 S시어터에서 펼쳐지니까요. 세대, 국적, 장르를 넘은 실험적인 작품들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 클래식 음악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춤을 추듯 역동적인 지휘로 춤추는 지휘자로 불리는 백윤학 지휘자인데요.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페스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백윤학 지휘자를 모시고 다양한 음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영남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휘자 백윤학입니다. 국악방송 처음 출연인데요. 너무너무 떨리고 영광이고 너무 좋습니다.
3: 네. 예, 예. 저희 국악방송 정말 처음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4: 예, 예,
3: 네.
4: 맞습니다.
3: 아니 이제 방학을 했기 때문에 예. 교수님이시라 예. 조금 한가한 시간을 보내시지 그렇죠.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방학이라 요즘 더 바쁘시다고요.
4: 아, 뭐 여기저기 불러주시는 데 있어가지고 예, 감사하게 네.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3: 네, 요즘엔 어떻게 그러면 지내고 계신가요?
4: 강연이 좀 있고요. 또 인터뷰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연주 또 있고 예, 네. 또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3: 연주 준비하고 있는 예, 것도 예. 있고 아니 사실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춤추는 예. 지휘자 하면 예. 뭐 SNS 채널에서도 너무나 영상이 많이 예. 다니고 예. 저도 사실 지휘자님의 이름보다 아니, 어떤 지휘자가 막 연주를 지휘를 하다가 악보를 다 날렸어. 그 영상을 먼저 보고
4: 보셨군요.
3: 예. 썸네일이? 누가 진이일까?
4: 맞아요.
3: 그 영상도 보고 예. 그래서 너무 익숙한데 이렇게 또 뵙게 됐습니다. 예. 뭐 의도를 하신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예. 클래식을 대중에게 조금 더 가까이 그리고 예. 더 친숙하게 쉽게 예. 다가갈 수 있게 제일 앞장서고 계신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거든요.
4: 예.
3: 어떠세요?
4: 아니, 의도한 건 아닌데
3: 네.
4: 근데 저도 항상 모든 아마 음악 하시는 분들이 예술 하시는 분들이 마찬가지일 텐데 어떻게 하면은 본인이 하고 있는 음악이나 예술을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3: 네.
4: 접근할 수 있을까 노력하실 텐데

0: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하는 어떤 집이나 이런 게 그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호응해 주실 줄 정말 몰랐죠.
1: 네. 아니 캉캉 쇼폼 영상 조회수가 무려 1,300만. 와,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처음에 약간 지휘를 하면서 춤을 춰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 워낙에 춤을 추는 걸 좋아하셔서 지휘를 할 때 나도 모르게 춤을 추게 되신 건지 그게 궁금해요.
0: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네. 저희 초등학교 때 운동회가 있었는데 그때 되면은 그 저학년들은 춤을 췄어요. 근데 춤이 무슨 이렇게 막 그런 신나는 춤이 아니고
1: 율동적
0: 맞아요 율동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남자 여자 짝짓고 손잡고 왼쪽 두 번 가고 뭐 이렇게 하고 또 남자 뭐 여자 앉으면 옆에서 뭐 갑돌이와 갑순이 뭐 이런 것들
1: 갑돌이와 네. 갑순이
0: 네. 네 그런 거를 어렸을 때 좀 잘 했나 봐요 선생님 뭐 이렇게 해라 잘 따라 하니까 네. 그런 걸 했었는데 사실 이제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저는 네. 이제 보여줘야 되니까 이 음악이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 그래서 근데 사실 춤을 춘 건 아닌데 이게 결국에는 음악에 따라서 네, 춤에 어울리는 음악이 제가 좀 지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
1: 그러면 이제 춤을 춰야겠다 하고 추신 건 아니고 지휘를 하고 그 음악에 맞게 율동을 좀 하시다 보니 이게 그래요. 춤이 된 거네요.
0: 지휘를 했는데 이게 율동같이 돼버린 거죠. 오. 네.
1: 이렇게 영상을 볼 때마다 굉장히 열정적인 모습에 이렇게 음악을 잘 모르더라도 그냥 어떤 흥도 나고요. 그 음악에 취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클래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 사실 클래식 FM 뭐 저도 이제 KBS 근무할 때 진행해 보면 굉장히 막 그 벽이 높다고 할까요? 예. 조금만 틀에서 벗어나도 예. 청취자분들의 그런 원성이 자자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예. 그리고 클래식 음악계도 조금 그런 면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됐는데 예. 뭔가 이렇게 자유롭게 지휘를 하시면서 춤추는 모습에 또 혹자들은 예. 그것보다는 좀 자중해서 지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예,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우려스럽긴 했거든요.
0: 그게 제 생각에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는 안 해주시고 오히려 격려나
1: 그래요?
0: 예, 예전부터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사랑해 주시기 전부터 그랬던 것 같고 오히려 그래서 국악 쪽에서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1: 국악에서요?
0: 네.
1: 아 여태까지는 네. 국악 지휘는 안 해보셨죠?
0: 그렇죠. 근데 원래 클래식 지휘하시는 분이 국악 지휘도 많이 하시는데 네. 근데 왜냐하면 국악은 어떻게 보면 현대음악 요소가 많이 있으니까 네. 지금 작곡되는 곡도 많으니까 클래식에 있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네. 제가 방송 나오고는 국립국악관연악단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단원분들이 연락이 왔다. 이 지휘자빨리 섭외해라.
1: 네.
0: 그래가지고 하게 됐죠.
1: 객원 지휘자로.
0: 객원. 그러면. 작년에 이제 윈터 콘서트라고 네. 12월 말에 예, 크리스마스 시즌에 하셨구나. 아주 신나게 그냥 뭐 진짜 물이 고기가 물 만난 듯 물이 고기 만난 듯 뭐 신나게 한번.
1: 아무래도 예. 한국인의 DNA가 있기 때문에 국악을 맞습니다. 연주할 때 더 뭔가 장단에 맞춘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0: 근데 저도 그냥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같이들 네. 춤을 추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1: 네. 예.
0: 근데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네. 하면서 너무 이렇게 가슴 울컥한 게 되게 많았어요.
1: 오히려 국악을 들으시면서
0: 네,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잊고 살았던 또 제가 어떻게 보면 있는 건 알았는데 느끼지 못했던 구체화하지 못했던 그런 감정이 이렇게 일어나는 느낌이랄까요?
1: 네. 뭐 지휘자님 덕분에 정말 클래식에 관심이 없었거나 그런 공연장은 너무 딱딱하고 무거워서 나는 좀 어려워 이렇게 예. 생각했던 분들이 그래도 많은 발길을 찾는 게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제 연주를 할 때 사실 객석에 지휘자는 등을 돌리고 있는데
0: 그렇죠.
1: 아마 지휘자님이 연주하는 공연을 갈 때는 맞은편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좌석들이 인기가 예. 있지 않을까 맞아요. 싶어요.
0: 합창석이 조금 다른 연주보다 팔리는 편이죠.
1: 그러니까요. 예. 예. 아니 음악을 전공하신 게 아니라면서요.
0: 원래는 예 그렇습니다.
1: 너무 놀랍습니다. 예. 공대생 출신. 그러니까 두 가지 별명이 붙는데 춤추는 지휘자.
0: 예.
1: 서울대 공대 출신 지휘자.
0: 맞습니다. 예.
1: 사실 서울과학고를 졸업하셨고 서울대 공과대학을 졸업하셨어요. 서울대 과 아니

0: 이거는 진짜 아무나 갈수 없는 루트잖아요. 서울과학고도 힘들지만 서울과학고에서 또 서울공대를 갔는데 그 모든 전공을 그만두시고 음악을 선택하셨다.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1: 저도 너무 오래된 얘기니까, 저도 나이가
0: 네.
1: 있어가지고, 근데, 저도 좀 실감이 안 나는데, 큰

0: 동아리 활동 합창 동아리였어요.
1: 합창 동아리. 네, 노래도 합창. 잘하시나 보네요.
0: 아니요. 그거랑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합창 단원으로 하다가 지휘를 하게 됐어요. 우연히. 전 지휘자분이 국악 지휘자였어요. 원래는 네. 국악 전공에. 이분이 이제 그만 음악 대학 가서 수업도 좀 듣고 음악에 네. 관심 많고 피아노도 좀 치는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죠.
1: 아, 음악 수업을 또 들으셨어요?
0: 네, 음대 가서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1: 교양 수업이 아니라 전공 음대 수업을 들으셨다고요?
0: 전공 수업을 이제 가서 들었죠.
1: 아, 원래 음악을 좋아하셨었나요?
0: 좋아했어요. 근데 대학교 가서 더 많이 좋아한 것 같아요.
1: 악기를 연주하실 수도 있고요.
0: 네, 피아노 쳤었죠.
1: 아, 어렸을 때 피아노를 그렇죠. 배우셨었군요.
0: 예,
1: 야, 어떻게 보면 음악도 굉장히 과학적이잖아요. 리듬과 그렇죠. 이런 악기의 화성과
0: 예, 논리도 있고.
1: 네. 예. 공대 출신 분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들지만 예. 또 워낙 이거는 아주 굉장히 이성적인 학문이라면 또 음악은 굉장히 또 그렇죠. 감성적인 것도 들어가야
0: 맞아요.
1: 되니까 예.
0: 맞습니다.
1: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보통 지휘자 되시는 분들은 뭐 작곡과를 나온다거나 아니면 악기를 전공해서 지휘
0: 그렇죠.
1: 공부를 하시잖아요.
0: 예.
1: 근데 음악을 전공하지 않고 지휘자가 될 수도 있나요?
0: 사실은 그런 경우가 드물어요. 드물고 그 저 같은 경우도 지휘를 공부를 하고 유학 가서도 지휘를 한 다음에 오히려 반대로 악기 전공으로 바꿨어요.
1: 아, 그래요?
0: 예, 예. 그때는 반주 전공이었어요. 오페라 코치라고
1: 네.
0: 반주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 그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되게 늦은 나이에 다시 악기 전공을 시작을 했죠.
1: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0: 아, 네.
1: 엄마로서 서울 과학고를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고 서울 공대를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음악을 하겠다 했을 때
0: 네.
1: 부모님께서는 뭐라 하셨나요?
0: 그게 갑자기 뭐 청춘 병력같이 제가 하겠어요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차차 느끼셨던 것 같아요. 언니 갔더니 뭐 한 100명 넘는 사람들 지휘도 하고 있고 근데 그때는 좋으셨는데 조금 불안불안하시다 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제 음악책도 좀 없어지고 숨겨놓으시고 예예예 그러지 부모님도 좀 그런 거에 좀 우려를 하셨던 것 같은데
1: 네.
0: 말씀하시고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한참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게 순간적인 감정일 수도 있으니까
1: 네.
0: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면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도 모르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고민하다가 이제 어머니는 이제 굉장히 크게 반대하시고 그리고 한 일주일 동안은 그냥 방에 누워 계셨던 것 같아요.
1: 누워 계셨어요?
0: 네. 그 집이 이제 뭐 그냥 좀 싸늘한 분위기죠.
1: 와, 그때가 대학생 때인 건가요?
0: 대학교 때. 네. 그러고 아버지가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1: 네.
0: 퇴근하셔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좋은 아들로 살았으니까 앞으로 너 하고 싶은 거 하라고.
1: 와.
0: 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1: 아, 그렇군요. 예. 아, 지금은 너무 좋아하시죠?
0: 지금 너무 좋아하시죠. 예.
1: 지휘하실 때 많이 또 와주시고.
0: 네, 와주시고.
1: 아,
0: 예.
1: 알겠습니다. 야, 아니, 공대생이 지휘자가 됐다. 너무 멋지기도 하고, 또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지휘를 이제 해보시고,
0: 예.
1: 그러면 그때 이제 지휘를 해야겠다, 음악을 해야겠다 마음 먹고, 지금까지 거의 뭐 20년이 넘은 시간이잖아요.
0: 그쵸, 예.
1: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신 적은 없나요?
0: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1: 지금까지 한 번도.
0: 예. 부러웠던 적은 있어요. 가끔 예를 들어서 저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갈 길이 먼데
1: 네.
0: 제 이제 주변 친구들은 이제 박사도 따고
1: 네.
0: 좋은 직장 가고 또 뭐 부모님들한테 뭐 해드릴 때 그런 거 아이고 나는 해드리고 싶어도 못 하는데 이런 거 할 때는 조금.
1: 삼성전자 가서 주식이 대박나는 그런 나도 스톡옵션을 받고 막 이런
0: 예,
1: 그런
0: 예,
1: 생각에
0: 예,
1: 왜 안 되겠습니까?
0: 예, 그런 예. 건 있었는데 근데 음악을 그만두겠다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1: 어떤 부분이 그렇게 지휘자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지휘의 매력을 꼽아주신다면 뭐예요?
0: 제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교류나 소통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직업들이 그런 거랑 관련이 될 텐데
1: 네.
0: 음악은 항상 그 결과물이 좋은 쪽이잖아요.
1: 그렇죠.
0: 예, 항상 행복할 수

0: 있고, 그래서 저랑 이게 잘 맞는 것 같아요.
1: 아,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을 갖고 계신가 봐요.
0: 예.
1: 그러면 지금 이제 영남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
0: 예.
1: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시나요?
0: 일단은 저는 그래요. 이게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1: 그러니까요.
0: 예. 그러고 생각보다 이렇게 먹고 사는 걱정이 들겠지만 꼭 그렇진 않다. 예. 열심히 하다 보면은 계속 뭔가 일도 생기고 저도 그래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내온 일들을 보면은
1: 네.
0: 학교를 졸업하고 또 유학을 가고 유학 가서도 또 너무너무 막막한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그때마다 무언가가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들이 있었던 걸 생각해 보면은 주변 사람 도움도 많이 컸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희망하고 소망했던 마음이 바탕이 되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너무 포기하기보다는 계속 꾸준히 생각하고 소망하고 그러면은 예, 결국엔 또 계속 좋은 결과들이 일어나니까 예,
1: 네.
0: 그런 얘기 많이 해줍니다.
1: 학생들에게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물론 현실적인 조언도 많이 해줘요. 진짜로 뭐 이제 여기 지원해봐라, 장학금이 나온다, 예,
1: 네네.
0: 바로바로 연락해줘 이런 것도 있죠.
1: 그렇군요.
0: 예.
1: 자, 2024년부터 대구 유스 오케스트라 음악 감독 겸또 지휘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인들을 가르치는 것과 유스, 어린 친구들을 이끌어내는 것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0: 그죠.
1: 어떠세요?
0: 그게 아이들은 반응이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직관적이고.
0: 직관적이고 선생님이 무언가를 얘기를 할때 말투나 표정이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어가고 어떨 때는 닫아버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저도 하면서 많이 느껴요. 진짜 어떨 때는 좀 잘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1: 네.
0: 그게 지금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생각하지만 항상 웃고 이러면은 애들이 먼저 반응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진짜 저도 어서 듣고 배운 거지만 그렇게 하라고.
1: 네.
0: 아 진짜 아이들이 어른의 거울이라는 생각도 들고 뭐라 그럴까 소통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거 어떻게 보면
1: 네.
0: 감정 제가 먼저 사람들한테 열려 있으면은 상대방도 열리고 좀더 많은 소통, 좋은 이야기, 좋은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걸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1: 아, 누군가 이렇게 또 가르치고 지휘를 하시는 것도 좋아하지만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도 참
0: 너무너무
1: 좋아하시나 봐요. 또 현재, 아우, 맡고 계신 게참 많으시네요.
0: 살살살살 맡고 있는 게좀 많습니다.
1: 네, 서울 페스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지휘를 맡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꾸준히 이어온
0: 그렇죠.
1: 공연이잖아요. 지브리 앤 디즈니 음악 페스타. 아마 이 공연으로 지휘자님이 가장
0: 그렇죠. 많은
1: 유명해진
0: 분들이
1: 게
0: 사랑해
1: 아닌가
0: 주시고,
1: 싶고,
0: 그렇죠.
1: 그 디즈니의 음악들을 연주하면서 진짜 지니가 누구인가라는 얘기도 들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자, 8월 9일 롯데 콘서트홀을 시작으로 대구 수성아트피아, 부산 콘서트홀, 그리고 예술의 전당에서 또 공연을 이어간다고요.
0: 맞습니다. 예. 연주가 항상 이제 지방이랑 서울이랑 이제 섞어서 연주를 많이 하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주로 주말에 하고 8월 9일부터는 조금 다른 프로그램으로 또 관객분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1: 네.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0: 그렇죠.
1: 음악들을 연주하니 주말에 많이 이루어지는 거.
0: 맞습니다.
1: 예. 우리가 지브리 하면 또 작곡가 히사이시조가 떠오르는데 굉장히 유명한 곡들 많잖아요. 뭐 애니메이션, 마녀배들부 키키, 이웃집 토토로 뭐 이렇게 걸어가시는 춤을 또 추실 때도 있고, 하울의 움직이는 성, 정말 아름다운 곡들이 많고, 디즈니는 뭐, 아이들이 다 너무 좋아, 이거는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좋아하는 음악들, 라이언 킹, 겨울왕국, 주토피아, 이런 음악들인데, 연주할 때마다 관객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아요.
0: 저희도 이 정도까지 반응이라는 생각을 못 했고,
1: 네.
0: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1: 네.
0: 이 연주에 이제 관심을 갖고, 그래서 그 반응들이 처음 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댓글을 달아달라고 부탁을
1: 네.
0: 드려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연주 좋았다는 얘기도 있고, 또 저희가 또좀 이제 이렇게 관심이 가는 게, 클래식 음악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오케스트라 연주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1: 네. 오케스트라 아직도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죠. 저는 너무 놀라웠던 게 그런 영상들을 보면 지휘자님 뒤편으로 객석이 보이잖아요. 네. 그 객석에 앉으신 분들도 막 이렇게 따라서 율동을 하고 너무 밝은 표정을 짓고 있어서 네. 아, 음악이 가진 힘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이제 방학이기 때문에 네. 온 가족들이 함께 즐기기에 좋을 공연일 것 같아요. 네. 관람 포인트나 이번에 조금 바뀐다고 하셨는데 네. 좀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미리 듣고 오셔도 좋고요.
1: 네.
0: 그리고 그냥 오셔도 좋고 어떤 곡들은 좀 포인트들이 있어요. 뭐 솔로, 뭐 첼로 솔로나 뭐 악장님 솔로 이런 것도 있고
1: 네.
0: 저희가 특히 디즈니 경우에는 조금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소품들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호스
1: 네.
0: 파이프 같은 네. 건데 플라스틱 파이프인데 이걸 돌리면은 이렇게 바람 소리 같이 나요. 이런
1: 아.
0: 네. 걸 사용해서 한다든지
1: 연주를 할 때.
0: 연주를 할 때. 네. 그래서 신기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또 뭐 금관악기인데 동물 소리가 나기도 하고 이런 네. 것들 그냥 오셔가지고 와. 편하게 즐기시면 됩니다. 사실 클래식 음악이 그 어려운 건 아닌데
1: 그러니까.
0: 왠지 우리나라 분들은 이걸 공부를 해야 되고 네. 모르면은 조금 창피한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1: 박수 막 언제 쳐야 될지 몰라서
0: 맞아요.
1: 긴장하고 정장 입고 가야 될 것 같고.
0: 왠지 저 곡 중간에 박수가 나오면은 이렇게 살짝 인사드려요. 그거 되게 좋아하세요.
1: 아, 오히려?
0: 예, 오히려 더 좋아하세요.
1: 알겠습니다. 예. 진짜 아이들이 기대하는 또 공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휘자님께서는 음악 공부도 유학을 가셔서 하셨으니까 예. 나의 음악 인생, 지휘 인생에서 어떤 영향을 준 작곡가나 곡이 있다면 예. 어떤 걸까요?
0: 계속 지금도 공부하는 작곡가인데 바그너, 예, 리하네트 바그너가 저는 좀 흥미로운 작곡가인 것 같아요. 모든 작곡가가 다 예, 네. 좋은 작곡가고 사랑하는 작곡가인데
1: 네.
0: 예, 지금은 바그너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1: 어떤 이유일까요?
0: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건 사실 되게 추상적이거든요.
1: 네.
0: 정말 추상적이고 우리가 뭘 보면 연상이 되는데 사실 음악은 연상이 되진 않아요. 근데 그러한 음악의 특징 때문에 철학하고 많이 관련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흥미로운 작품을 남긴 게 바그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철학과 음악이 결합된 거 이런 쪽에 좀 많은 작품을 남긴 작곡가. 예.
1: 또 오페라도 다수 그렇죠. 작곡을 했죠.
0: 예, 그렇죠. 예.
1: 바그너 오페라 뭐가 있더라?
0: 타노이죠.
1: 예.
0: 트리스탄과 이절. 예.
1: 네.
0: 좋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올해도 이제 남은 공연들이 많으실 것 같고 방학을 예. 잘 보내고 나면 이제 학생들도 예. 또 가르치실 텐데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0: 아, 일단은 이제 연주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은 그 충남 연정국악단하고 10월 14일 날
1: 네.
0: 예, 정기 연주를 제가 하게 됐어요.
1: 연정국악원에서.
0: 예, 예. 이제 거기 곡들이 지금 계속 선정 중인데
1: 네.
0: 클래식 곡 중에서 이건 국악기로 해야만 돼 이런 곡들을 좀 선정을 해봤어요.
1: 그런 곡이 있어요?
0: 많죠.
1: 그러니까 어떤 곡이 있을까요?
0: 가야금, 거문고는 많이 뜯는 악기잖아요.
1: 그렇죠.
0: 이게 그러면 현악기, 클래식 악기에서 피치카토랑 비슷하니까 피치카토 폴카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좀 더 어울릴 수 있고 조금 더 기회가 된다면은 사실 가야금, 거문고는 좀 하프 느낌도 되게 많이 나요. 특히 가야금은
1: 네.
0: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이제 뭐 태평소 들어갈 만한 곡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12월 11일 날
1: 네.
0: 아까 말씀드렸던 국립과학관현악단하고 윈터 콘서트를 올해도 같이 합니다.
1: 네.
0: 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오시면 뭐 정말 표가 너무 빨리 매진돼요.
1: 또 이제 국악의 대중화까지 힘써주고 계시네요.
0: 워낙 잘 팔리는 거였는데 뭐 제가 제 자랑 조금 하면 조금 더 빨리 매진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 너무 훌륭합니다.
0: 그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그너 프로젝트를 이제 올해도 좀 더 하고 내년 6개 연주 정도 지금 또 기획을 하고 있어요. 부산에서 F1963이라는 곳에서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야,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곡들을 또 공부해서 지휘를 그렇죠.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바쁜 나날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단순한 지휘를 넘어 우리에게 아름다운 음악과 행복한 추억을 선물하는 백윤학 지휘자. 8월에 열리는 지브리엔 디즈니 영화음악 페스타 공연도 무사히 끝나길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춤추는 듯한 지휘로 관객들에게 더 많은 유쾌한 에너지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 지금까지 서울 페스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백윤학 지휘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7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전국풍류자랑입니다. 지역의 전통예술 활성화를 위해 10편의 우수작품 순회공연이 오는 11월까지 전국 22개 공연장을 찾아갑니다. 청주시립무용단 특별기획공연 홀춤앤듀엣 전통춤전입니다. 춤에 담긴 내면의 깊이를 표현하는 홀춤과 서로의 호흡과 조화를 이루는 듀엣 전통춤을 현대적인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립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전통 그리고 화합 세 번째 무대입니다. 전통선율과 국악관현악의 웅장함, 사물놀이협연이 어우러진 화합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대구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엘라스틱 이스트입니다. 동아시아의 호흡과 신체 철학을 몸의 언어와 전통 타악, 소리, 빛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남원시립국악단 창작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입니다. 정지아 작가의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판소리와 무용, 관현악으로 풀어낸 창작 국악극으로 오는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청아원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France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전시와 공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7월 3일부터 세계 최초 문자 전문 박물관 프랑스 샹폴리옹 세계 문자 박물관에서 한글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특별 교류전 한 왕의 꿈, 만 백성의 말이 열렸습니다. 1986년에 설립한 샹폴리옹 세계문자박물관은 이집트 상형문자를 해독한 장 프랑수아 샹폴리옹 생가를 개관한 곳으로 고대부터 현대까지 인류의 다양한 문자와 기록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 곳인데요. 이번 전시에는 조선시대 활자와 목판을 통해 한국의 독창적인 인쇄문화를 소개하고요. 우리의 위대한 유산 한글 창제의 역사도 소개합니다. 특히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소장한 훈민정음 해례본과 오륜행실도는 물론이고요. 최초의 불업한 춘향전을 전시해 문자를 통해 이어온 한국과 프랑스의 오랜 인연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월 11일까지 샹폴리옹 세계문자박물관에서 열리는 특별교류전 한 왕의 꿈, 만 백성의 말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자 위대한 유산인 한글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길 바라봅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배우는 것도 있어. 동글덩이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 하는 거 되게 재밌었거든. 네.
1: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0: 밀당 그렇지. 밀당 있어.
1: 헌 우천

다행이와 함께하는 지하공간 침수 국민행동 요령. 지하공간이나 반지하 주택에 빗물이 들어오면 즉시 대피하세요. 침수 위험 때 지하주차장 출입은 절대 금지입니다. 지하계단에 물이 들어오면 즉시 대피해요. 침수 공간에서 탈출할 때 무릎 이상 물이 찼다면 여럿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해요. 지하 계단에서는 물이 종아리 높이까지 차오르기 전에 신속히 대피하세요. 공동주택 관리자는 지하 공간에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진입 금지를 안내해야 해요. 지하 공간 침수 국민 행동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예향의 고장 진도의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한적하고 외진 곳에 길게 늘어선 성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남도 석성은 삼국시대 때부터 있었던 성이라는데요. 고려 때 선별초가 떠나기 전까지 항전을 벌이던 유적지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잦은 침략으로 주민들을 괴롭히던 외구의 노략질을 막기 위해 수군을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석성은 남동마을의 대부분을 감싸고 있는 모습인데요. 남동리는 산과 산 사이에 안쪽에 자리하고 있어 바다에서 보면 잘 보이지 않는 천혜의 요새라고 합니다. 진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도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 장군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로 왜구를 물리치며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요. 바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명량해전입니다. 강강술래는 그 옛날부터 달의 운행을 중심으로 농사를 지어온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놀이인데요. 이를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의병술로 채택하여 승전을 거둔 데서 강강술래라는 놀이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인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둥그렇게 윷무를 추면서 수레바퀴처럼 감고 또 감으라는 뜻으로 감감수레로 부르던 말이 시간이 지나면서 강강술래로 변한 것이랍니다. 부녀자들이 즐기던 강강술래를 바다를 지키던 이순신 장군이 외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감시하려고 곳곳에 불을 피워놓고 춤을 추게 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강강술래는 후대에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0: 뛰어나보세 강강술래 늑신 뛰어나보세 강강술래 높은 마당 얕 다지고 강강술래 얕은 마당 깊어지게 강강술래 늑신 뛰어나보세 강강술래 강강술래 강강술래 도사리 대사리 꽁짜 나무 대사리 꽁짜 유자 꽁꽁 재미난 음자 아장장장 버려
1: 도사리 대사리 꽁짜 나무 대사리 꽁짜
2: 외국보다 수적으로 모자랐던 조선 군사를 더 많아 보이게 하려고 여자들에게 남자 옷을 입혀 빙빙 돌게 했다는 강강술래. 남도 숙성은 진도의 남해안에서 서해안으로 올라오는 중요한 목의 요새지로 해안 방어의 핵심적인 곳이었습니다.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달이 새해 들어 첫 보름달로 뜰 때 여인네들이 둥그렇게 달님의 모습을 그리면서 풍년을 기원했던 농경사회축제에서 시작된 강강술래와 진도

0: 내 허리 꼴치완
1: 강자 장자 꼴치완세
0: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주소
1: 열쇠 없어 문 열거네
0: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주소
1: 열쇠 없어 문 열거네
0: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주소
1: 열쇠 없어 문 열거네
0: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주소
1: 열쇠 없어 문 열거네
0: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주소
1: 열쇠 없어 문 열거네
0: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주소
1: 열쇠 없어 문 열거네
0: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주소
1: 열쇠 없어 문 열었네
0: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주소
1: 열쇠 없어 문 열었네
0: 문지 새끼 찔룩달룩
1: 가사리 보시오
0: 문지 새끼 찔룩달룩
1: 가

왜골을 막기 위해 강화된 남도 석성과 왜골을 막기 위해 많은 수의 군사가 있는 것처럼 부녀자들을 위장한 강강술래는 어쩌면 우리 조상의 지혜와 용기와 충정이 담긴 문화유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김나래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공연 이름이 반란인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저항과 도전의 의미이기도 하고 여러 빛깔이 한데 섞여 아름답게 빛난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은데요. 오늘 무대는 전통과 현대, 국악과 클래식, 다양한 음악의 색채가 만나 하나의 찬란한 빛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네 개의 파트로 나눠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파트가 넘어갈수록 점점 화려해지니까요.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본질과 반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7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전국풍류자랑입니다. 지역의 전통예술 활성화를 위해 10편의 우수작품 순회공연이 오는 11월까지 전국 22개 공연장을 찾아갑니다. 청주시립무용단 특별기획공연 홀춤앤 듀엣 전통춤전입니다. 춤에 담긴 내면의 깊이를 표현하는 홀춤과 서로의 호흡과 조화를 이루는 듀엣 전통춤을 현대적인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립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전통 그리고 화합 세 번째 무대입니다. 전통선율과 국악관현악의 웅장함, 사물놀이협연이 어우러진 화합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대구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엘라스틱 이스트입니다. 동아시아의 호흡과 신체 철학을 몸의 언어와 전통 타악, 소리, 빛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남원시립국악단 창작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입니다. 정지아 작가의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판소리와 무용, 관현악으로 풀어낸 창작 국악극으로 오는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청아원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별주부가 여짜오되 소신이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강상은 높이 떠 망보기를 자라보니 무슨 풍패 있사오리까마는 수구구 소생이라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이나 한 장 그려주옵소서. 클랑은 그리 허여라. 여봐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들여 토끼 화상을 그린다. 동정유리 청홍연 금세 조파 거북연정 어징어로 먹가로 양도 하필을 텀박 불어 한청 채색을 두루멋지어서 이리저리 그린다. 전하 명산승지강산 경계보던 눈물이오 봉래방장운 무중에 짤 맞던 고그리오 난초젯 조외가 댕초 따먹던 입그리오 대한엄동 설안 풍안 오르던 달 그리고 투기란 쫑근 두는 도우려도 어리허리난 늘 신공냉인 몇도 좌변 정산 요어는 녹수인이 녹수청산은 일곱은 창성인으로진 양유성 틀랑강은 달랑 오락강은 나강 주춤선 난 토끼 산중태월 보커려 아미산월에 발륜대 이어서 더 손자

원너라 업고 놀자. 네, 안녕하십니까.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판소리 수군가중 토끼 화상 그리는 대목으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이 대목은요, 18세기경에 처음 선보인 뒤에 또 19세기 초에 완성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이 판소리는요, 한꺼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명창들이 기존의 판소리에 새로운 이야기와 소리를 넣어서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판소리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 넣는 작업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또 판소리에 담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입니다. 정은혜 씨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장처갔더냐 진즉 와서 보자더니 자연이 다사하여 이제 와서 보는 일을 부딘도여 생각 말아마는 너는 고집도 맹랑터라 허무할 손 우리 인생 세세 현년이 젊을 손과 구십 춘광 두 견이도 봄을 따라 즐기다가 화불송 춘춘자거라 삼춘이 점진하면 낙화 풍진 동서비니 화진하면 천무정이라 어느 나비 돌아오며 일세 공한 여자 몸도 소녀 시절 십세의 정부 허거리 사랑타가 영영 건군 허송어여 귀 밑 태설이 치면 따를 남자 없느니라 사람 한 번 죽어지면 동망 산 일분 돌아 너 죽어도 흙이

먹음을 강벽여 나와 같이 들어가자. 춘향이 이 말 듣고 말인즉 울레만은 송백죽 굳은절행 내가 이 회절이 내고 지빈함과 달러 장차명을 바치려니 사또 전에 여쭙기를 춘향을 알아보니 회절은 고사하고 어서 박살을 죽여주면 혼비 중천 급히 나로 삼청

여여라 난 향이 무새 거여 가져갔던 주안을 권하는 채 먹는 채 허망히 돌아가고 주냐

0: 네,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난양이가 옥에가 친 춘향을 찾아가 회유하는 대목을 감상해봤습니다. 그러면 정은혜 씨를 모셔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준수 씨.
0: 네, 이렇게 또 말씀을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마치 방금 사실 판소리 한 대목을 들려주셨는데 네. 지금의 의상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사실. 네. 아주 외국에서.
1: 너무 평가하지 마세요.
0: 막 귀국한 약간 소프라노 같은데. 네. 오늘 어쨌든 저희 아지트에 처음 오셨습니다. 어떠십니까?
1: 네. 역시 준수 씨처럼 화사하고 화려하고 네.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빛내보려고 네. 제가 화려하게 드레스를 한번 입어봤더니 우리 준수 씨가 계속 놀려서 네. 참 많이 부끄럽네요.
0: 뭐가 부끄럽습니까? 사실 정은혜 씨가 항상 한복을 입는 모습이 더 저한테는 익숙한데 오늘 이렇게 어깨 선을 돋보이셨습니다.
1: 아, 네네. 아주 쑥스럽지만 한 번씩 또 도전을
0: 한번 일어나서
1: 해보겠습니다.
0: 한번 이렇게 자랑 한번 해주세요.
1: 아니에요, 넣어주세요.
0: 아니요, 시청자분들께 처음 인사드리는데 일어나시세요.
1: 아유, 아닙니다.
0: 아, 네. 아름다우십니다. 또 이렇게 귀걸이까지 포인트가 네. 아주 화려하신데 또 이렇게 저희 아지트 오셔서 우리 판소리 한 대목을 또 시원하게 열어주셨어요. 네. 이 대목이 사실 눈 대목은 아니지만 네. 이 춘향가의 서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네. 이 대목 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정정열제 춘향가 중에서 사실은 숨은 대목이기도 하는데요. 저희 스승님이신 최승희 선생님께서 굉장히 애창하신 곡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 소리를 이렇게 들었을 때 야질자질하면서 정정열제 특유의 점잖고 공력 있는 소리 성음이 나오는 대목이 아닌가 해서 오늘 아지트 청취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0: 사실 정은혜 씨는 7살부터 판소리를 시작해서
1: 그렇죠.
0: 지금까지 이 판소리를 이어오고 계시는데 네. 판소리를 쭉 해오시다가 이 완창이라는 거를 사실 5번 이상, 그러니까 횟수로는 12번 이상 하셨다고 들었어요.
1: 네, 사실 어떤 기록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늘 학습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대, 20대, 30대, 40대 그리고 나중에 아주 먼 훗날에 정말 큰 소리계 거목이 됐을 때를 네. 기대하면서 늘 학습의 부족함을 완창하면서 공부한다 생각하고 채워가는 것 같아요.
0: 네. 네. 그러면 이렇게 판소리를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생각하시는 판소리의 가장 멋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 지금 말씀드렸듯이 판소리는 아주 오랜 시간에 공력을 들여야 되는 소리고 그리고 그 세월을 낚는다고 하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공을 들이고 닦아야지만이 빛날 수 있는 게 판소리인 것 같고 네. 그만큼 소리는 정직하고 거짓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게 판소리의 참 멋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만큼 너무 어렵고 더 정진해야겠다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0: 그 어렸을 때부터 소리를 해오면서 지금까지 소리에 대한 생각도 1년 1년 좀 다를 것 같고 또 네. 무대에서 임하는 모습 또한 정말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또 판소리면 판소리 또 작품 안에서의 작창가로서의 또 활동을 하고 있고 네. 또 뮤지컬 장르를 또 도전하면서 또 뮤지컬 배우로서 또 무대에 서고 다양한 무대들을 또 해오고 계세요. 네. 또 이 창극 아까 작창가로서의 또 활동도 사실 있잖아요.
1: 네.
0: 살로메 작품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 그럼요.

0: 또 소리꾼으로서의 정은혜 씨의 모습, 또 작창가로서의 소리를 짓는 일, 그게 또 좀 다르면서도 새로운 또 도전이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걸 작업하시면 어떠셨습니까?
1: 사실 창극 살로매는 이미 김준수라는 살로매를 두고서
0: 아유, 그런
1: 제가
0: 말 하지. 자료 빼고 얘기하세요.
1: 네, 작창을 작창가로서 사실 어떤 배우가 맡을지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 네. 그분의 보이스 컬러라든가 그분의 성향이라든가 그분의 극적인 행동들을 연상하면서 음악을 그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준수 씨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탐구했던 것 같아요.
0: 근데 저를요?
1: 네, 좀 더 매력적이게 우리 준수 씨가 살로매로 분할 수 있도록 음악에 담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컸고요. 네, 사실 그만큼 저는 작창을 훌륭하다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준수 씨께서 무대 위에서 그 요한의 목을 두고 절규하는 대목을 봤을 때 아, 작창 그 이상의 걸 표현하는 배우로구나. 그래서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소대에서 바라봤습니다.
0: 또 저렇게.
1: 네, 그래서 저희 창극 살롬에도 많이 사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작창이란 건 정말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소리를 하는 행위자로서가 아닌 이것이 내가 아니라 다른 배우에게 전해져서 무대에서 구현했을 때까지 고민을 해야 돼서 많이 깊이 더 소리에 대한 본질적 고민을 해야 되는 시간도 분명합니다.
0: 제가 살롬의 작품을 만나면서 정말로 이거는 본인만이 부를 수 있는 곡을 정말 나를 죽이려고 살롬을 이렇게 작창했구나 느껴질 정도로 네. 정말 어렵게 작창을 하셨어요. 그 난이도의 정말 어떤 상으로
1: 저는 사실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김준수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살롬의 였으면 좋겠고 그래도 창극사의 실험적인 작품으로서 아, 이 작창은 그 마치 리스트의 초절기교처럼 정말 훌륭한 배우가 아닌 이상은 노래할 수 없는 영역이었으면 좋겠다는 욕망이 조금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0: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단테의 신곡을 여러분 들어보실 텐데요. 맞아요. 제가 이거를 영상으로 봤었거든요.
1: 네.
0: 그때 보고 영상 보고 그 영상에서 그 느껴지는 에너지와 파워가 이런 음악을 누나가 했단 말 그러니까 미안해요 갑자기 네. 이제 누나와 막 시가 네.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1: 지금 함께 또 서편제라는 작품을 하고 있어서 송아 누나로서 또 이렇게
0: 네, 좀 네. 헷갈립니다. 지금 이 모습도 제가 좀 적응이 안 돼요 사실.
1: 네, 네, 네.
0: 그러다 보니까 저 빼놓을 수 없는 작품 중에 하나가 단테의 신곡이었어요.
1: 아, 네.
0: 그때 이 음악을 들으면서 오늘 꼭 라이브로 한번 이 아지트에서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1: 네.
0: 이 단테의 신곡 어떻게 하다가 이 작품을 만들게 된 걸까요?
1: 제가 국립창극단 재직 시절에 우리 준수 씨하고 함께 재직했을 때 연극 단테의 신곡을 접하게 됐고 극 중에서는 베아트리체 역할이었는데
0: 네.
1: 단테를 바라보는데 저는 단테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0: 나와 닮았다.
1: 네, 어두운 숲 속에서 방황하는 단테의 모습을 봤을 때 자전적인 이야기로 조금 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안에 판소리라는 어떤 저만의 무기로 조금 현대적으로 현대 관객에게 동시대성을 갖는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창작 판소리로 한 시간을 구성했었고 발전시켜서 또 이게 낭독 극사운드 프로젝트로 또 변환이 됐죠. 그래서 지금 오늘 들려드릴 곡들이 그런 과정에 있는 곡들입니다.
0: 오늘 이 아지트에서 불러주신다고 하셨는데
1: 네.
0: 저도 너무 많이 기대가 되고요.
1: 네.
0: 사실 보시는 분들도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 또한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십시오. 절대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그 중에서 어떤 곡을 들려주실 예정인가요?
1: 단테와 베르길리우스가 지옥 순례 여정을 떠나면서 이제 지옥의 문 앞에 통곡의 강인 카론의 강을 건너야지만이 지옥의 영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론의 강에 대한 정경을 묘사한 곡을 한 곡 들려드리고요. 또 한 곡은 인간은 왜 도대체 그러면 신의 섭리는 무엇일까에 대한 성찰을 담은 악마의 먹잇감이라는 곡을 연달아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곡은 요즘에 작업하고 있는 신작이에요. 이제 지옥을 마친 단테가 연옥으로
0: 네.
1: 네, 오르게 되고 그 연옥에 있는 정화의 의식을 갖는데요.
0: 네.
1: 그래서 정화의 제의와 같은 정화의 노래라는 곡을 여러분께 새롭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0: 네, 그럼 정은혜 씨가 노래하는 단테의 신곡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라저 오라가기야. 저라저 오라저 오라가기야. 저자는 지옥의 강을 지키는 카론이라네. 저라저라저라거기야 저라저라저라거기야 이곳은 동국의 강 저라저라저라거기야 다시는 하늘을 올려다보지 못하리 저라저라저라거기야 이곳은 지옥의 강 저라저라저라거기야 내 너희를 인도하리 강은 편전한다 자굴 속으로 흐름

뭐야 너 살아있는 놈이잖아. 빨리 돌아가. 여긴 죽은 자만이 올 수 있는 곳이란 말이야. 너를 태워줄 배 따위는 없어. 카론, 화내지 말고 내 말을 듣게. 이건 어떤 의지에 의한 것이라네. 그러니 더 이상 아무 말도 말게. 야 이 멍청이들아, 더 배를 세차게 몰아라. 내 너희를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죽음보다 깊고 어두운 세계로 인도하지. 가자! 주라주라주라 어디야, 주라주라주라 어디야, 이곳은 동곡의 강. 주라주라주라 어디야, 내 너희를 인도하리. 주라주라주라 어디야, 주라주라주라 어디야, 이곳은 지옥의 강. 주라주라주라 어디야, 내 너희를 인도하리. 건너편 저 안다, 잠을 속으로, 허름 속으로, 화전 속으로. 주라주라주라 어디야, 주라주라주라 어디야, 주라주라.

가네. 지옥의 밑바닥. 인간은 왜 고향을, 친구를 배신할까? 자신을 믿고 마음을 열어준 사람을 왜 속이고 죽여야 할까? 왜? 신의 섭리는 인간의

창에 온몸이 녹아도 녹지를 않네.

그것을 빛으로 삼고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간다면 그것을 알고 그것을 빛으로 삼고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간다면 그것을 알고 그것을 빛으로 삼고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판소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조선의 소리꾼들은요, 춘향이나 심청이의 이야기를 판소리로 불렀고, 또 이 시대의 소리꾼들은 동화나 현대소설, 그리고 또 외국 고전 등도 소리에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날 분들은요, 역시 다양한 이야기로 판소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통 판소리의 미학을 지키면서, 그리고 또 동시대의 감각으로 새로운 소리를 만드는 입가손 스튜디오가 저희 아지트를 찾아주셨습니다. 먼저 한국을 대표하는 효녀 이야기입니다. 심청가 중에서 그 한 장면부터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때여 신봉사 뺑덕이네를 데리고 황성을 올라갈제. 아이 몹쓸 뺑덕이네가 다른 봉사와 눈이 마저 한밤중에 몰래 도망을 하고 말았구나.
1: 그렇지.
0: 신봉사 기가 막혀 어라 어라 어라 어라 현철어구의 암전은 우리 곽씨 부인 죽는 양도 보고 살고 추천대윤의 딸 심청 생이별도 하고 살았는디 내가 다시 진연을 생각하면 인사불성 쇠아들놈이다.
1: 그렇지.
0: 막담을 덜컥 지어놓고

한다. 주막 밖을 나서더니 그래도 생각이 나서 맹세.

몰랐다. 황성철님 온 길을 어이 찾아가잔 말이냐. 내가 눈이 있거든요. 앞에는 무슨 산이

가자니 말이네. 빈덕이네야 오지고도야 소큰년 눈뜬 가장 배반캐도 사람치고는 못할 텐디 눈 어두운 달 버리고 네가 뭐

더듬 더듬 올라갈지 이때는 너는 땐고 5, 6월 한덕이라

0: 많이 반긴다.
1: 아이씨구
0: 할시구나 반갑다.
2: 아,
0: 6월 염천 더운 날 청바이오스 목욕을 오면 서으른 마음도 잊을게요. 맑은 정신이 돌아올 것이니 얼씨구나 반갑다.

자, 물은 주먹을 듬뿍 쥐어 양치질도 고여보고 또 한 주먹 듬뿍 쥐어서 가슴도 홀홀 문지르며

0: 네. 고수 두 분에서 맞춰서 소리를 하는 아주 인상적인 무대였습니다. 입가손 스튜디오의 이승희, 이향아, 그리고 김홍식 이 세 분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아,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앞서 정말 인상적인 무대를 또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이 무대는 두 분께서 같이 함께 고수 두 분과 같이 함께 하시게 되었을까요?
2: 저희가 입과 손 스튜디오라는 이름이 소리꾼의 입과 고수의 손으로 만든 판소리인데 고수가 두 명이니까 네. 이왕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아. 같이 치게 됐습니다.
0: 네. 아, 그 입과 손 스튜디오가 17년도에 이제 어쨌든 창단을 해서 정말 꾸준한 작품들을 이어오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동초째 심청가 그리고 또 강산째 수군가를 비롯해서 동화, 뭐 현대 소설, 외국 고전 등을 재해석한 이런 작품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안데르센 동화도 판소리로 만드셨더라고요. 와 진짜 근데 어떤 느낌인지 조금만 여기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준비가 되셨나 혹시?
3: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사실 그 안데르센의 영감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오라요와 미운 오리 새끼 두 편을 저희가 옴니버스 형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오늘은 제가 영감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오라요의 네. 할머니의 반응을 네. 소리로 만든 대목이 있거든요.
0: 네네.
3: 자 모두가 박수로 네. 신나게 살려주셔야
0: 네네. 아, 또 고수 두 분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3: 아시구나 잘시고 썩은 사과가 한 자루라니 영감이 창에 나가 귀한 것을 가져갔네 자전거도 좋고 메가폰도 좋지만 1년 내 두고 볼 썩은 사과만 어디요 아이고 여보 영감 오늘 아침에 옆집 준수 할머니 우리 집에 사과나무가 있는 것을 알고 사과를 얻으러 왔었지 뭐예요
0: 그래갖고.
3: 아이고 그런데 영감도 잘 알지 않수 우리 집 사과나무에는 도통 사과가 열리질 않으니 내 그 준수 할머니에게 말했지요 아이고 사과가 없어 나눌 수가 없으니 어디 썩은 사과라도 있으면 꽂아주고 싶구려 아라고 말이에요 아이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영감이 그걸 알고 이렇게 썩은 사과를 그냥 한 자루나 들고 왔을까요 그래?
0: 어이.
3: 하나만도 기쁠 것인데 한 자루나 굴러들어왔으니 이만한 부자가 또 있으랴
0: 어이.
3: 영감이 하는 일은 언제 나오라요 얼씨구나 철씨구
0: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 와 정말 이렇게 우리 판소리를 재밌고 또 쉽게 풀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소설 레미제라블을 또 판소리로 만드셨더라고요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아 저희가 이제 판소리를 계속 만들다 보니까 판소리를 만드는 방법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0: 그러다가 완창반소리가 왜 이렇게 길어졌을까 하면 이건 한 번에 만든 게 아니라 여러 시대 여러 소리꾼들이 계속 덧붙이면서 길어지고 깊어졌다. 그럼 우리도 판소리를 한 번에 다 만들 것이 아니라 좀 토막 소리로 만들고 이걸 좀 완창으로 엮는 판소리적인 창작 방법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거기에 알맞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막 찾다 보니까 레미제라블이라는 누구나 아는 긴 서사를 저희가 찾게 됐어요. 그래서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각각의 토막 소리로 만들고 그걸 하나의 세계관으로 엮은 완창 판소리로 또 엮은 이런 시리즈가 저희 판소리 레미제라블 시리즈입니다.
1: 그런데 또 이 소설이 또 우리 판소리로 만들기엔 또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작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을까요?
2: 저는 그 책을 굉장히 멀리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1: 굳이 그걸 여기서 밝히십니까?
2: 그런데 아, 유현진 PD가 저한테 책을 주문했다라고 하길래 네.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다섯 권이 되는 책이 벽돌만한 게 두께가 벽돌만한 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읽어내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1: 어쨌든 다 보셨나요?
2: 그럼요. 아 열심히. 그래서 한 페이지를 읽는데 한 5분 정도, 사람 이름이 너무 한 20자, 막 25자 이렇게 돼가지고 네. 완독하는 게 가장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1: 그래도 어쨌든 다 보셨네요. 네. 그 며칠 만에 읽으셨어요 혹시? 몇 달?
2: 몇 달이 걸린 것 같습니다.
1: 아, 몇 달이면 그래도 빨리 가셨네요. 1년이 안 돼서.
0: 채찍질을 하면서 빨리 읽어라.
1: 아, 정말로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쨌든 그 책을 다 보셨고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서의 사실 또 그래야 또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분명 존재하니까요. 정말 대단한데요. 또 이 작품을 만들면서 작가님의 집에서 직접 또 공연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떠셨어요, 기분이?
3: 맞아요. 저희가 지난 5월에 그 파리 유럽의 박물관의 밤 그 기념으로 저희가 빅토르 위고의 집에서 99선 사람들 네. 한 꼭지를 공연하게 됐는데 그 전에 저희가 한참 토막 소리들을 만들어 가던 시기에 파리를 방문하게 돼서 네. 파리에 간 김에 빅토르 위고 선생님의 집을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 네. 그래서 모두 다 이제 그 집을 가서 구경 하고 선생님 길을 주세요. 저희가 이제 완창 판소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때만 해도 이 99선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아예 상상도 못할 시기여가지고 네. 굉장히 선생님이 길을 바꾸자 이렇게 갔는데 그 장소에서 우리가 그 99선 사람들의 네. 또 완창형 판소리 레미제라블을 발표해서 굉장히 의미 있고 영광이 자리였죠.
1: 그럼 분명 이제 공연도 하시고 이랬었는데 또 거기에 관객이 분명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때 당시에 관객의 분위기라든지 그 현지의 반응은 어떠셨을까요?
0: 일단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요. 본인의 나라의 어떤 큰 자랑이잖아요. 사실 네. 빅토르 위고와 레미제라블을 근데 그걸 판소리로 한다는 거에 되게 좀 신기해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판소리라는 장르 자체에도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보여주셔서 정말 큰 에너지를 받고 저희도 앞으로 99선 할 때 좀 하나의 레이어가 더 쌓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제가 이런 말을 듣고 보니까 진짜 레미제라블의 작품이 너무 또 궁금해졌어요. 99선의 사람들. 근데 이 중 한 부분을 또 여기 아지티스 들려주신다고요? 한번 그 오늘 네. 들려주실 대목을 한번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3: 얼마 전에 파리에서 공연했던 그 장면의 한 꼭지인데요. 네. 레미제라블이 어떻게 99선 사람들이 되었는지 약간 힌트를 주는 네. 앞에 서사를 살짝 알려주는 대목인데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 새로운 세계관으로 바꾸면서 이름도 다 네. 한국적인 이름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장발장이 어떻게 장씨가 됐는지 네. 또 팡틴이 어떻게 박미영이 됐는지 네. 그리고 프랑스의 이야기가 또 어떻게 99선이라는 배 위의 이야기로 바뀌게 됐는지 네. 그런 것들을 소리꾼이 이렇게 좀 소리로 풀어주는 좀 에피타이저 같은 네. 대목입니다. 그리고 살짝 그 불쌍한 사람들의 한 명인 팡틴 박미영의 네. 이야기도 짧게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1: 그럼 입가선 스튜디오의 판소리 레미제라블 99선 사람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어, 그렇지. 내가 누구냐 소리꾼이 아니더냐. 레미제라블 소리꾼 필터에 넣어 한국판으로 각

메이건을 고민할 게 무엇이랴. 지금 당장 하나씩 바꿔보자. 소리꾼이 쓸 것이니 태생부터 한국판. 배경은 당연히 프랑스일 리 없고 등장인물도 한국 이름으로.

0: 혁명보이 가부르시는 가열차게 거리를 떠도는 어린 껌팔이 가열차르로 마리우스는 도련님이 웬 말이냐 한국 시정에 맞춰 개장남이 좋겠구나 무너진 집안의 대들보로서 학업을 포기하고 꼬리꼬리한 냄새나는 구두를 닦는 청년 꼬리요 자 이제 차베르 하나 남았구나 가난이고 사정이고 볼 것도 없이 패도 눈물도 하나 없이 소리꾼 눈에는 제일 불쌍한 인간 차베르는 조성만 모아다가 조병렬이 좋겠구나 아이고 아 이런 장발장을 빼놨구나
1: 그렇지.
0: 다들 잘 아시죠? 제일 유명언니 그냥 장씨로 하자 여자하기 청년순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엄선해 모았으니 이야기도 바꿔보자 시대와 사회를 함께하는 이들 모두 한 배를 탄 운명

가보자. 방망대해를 끝없이 떠도는 구형의 배 위에서 오직 무태가 닿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라. 언제나 배에게 닿지 못하고 99%의 기르는 레미제라블. 배의 이름은 영락없이 구구선이로다.

존재가니 그 선을 넘거나 허무는 일은 배를 네모나게 바꾸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었구나.

아, 그러니 레미제라블은 모두 북극우에 모여 사는데 그 중에서도 저기 가장 허름한 집에 사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펼쳐보는데 제일 먼저 한국판 팡틴, 박미영을 만나보던 것이었다.

억울하니 말도 안 돼요. 물란죄라니요.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미혼모지만 맹세코 내 딸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진 않았어요. 지금 이래로 공장을 나가게 되면 더는 아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해요. 제가 버는 돈의 80%가 양육비로 보내져요. 제발 제가 이 공장에 남을 수 있도록 부디 힘써주세요.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발. 미영은 꿈속에서 공장장 앞에 손이 발이 되게 비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구나. 그 모습은 비참하기 그지없으나 더 참담한 것은 함께 일하던 여직공들이 약속이나 한 듯 태도를 바꾸어 그를 욕하는 모습이었구나. 저 염치없는 년 좀 봐. 그새 공장장님한테 가져가서 꼬리를 치는 거야? 누구 자식인 줄도 모르는 애를 키우면서 뭐가 잘났다고. 걸레 같은 년. 양육비 송금 일정이 다가올수록 미영은 공장에서 쫓겨나던 날의 꿈을 더 자주 꾸었구나. 그때마다 딱 죽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아이가 있으니 함부로 죽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겄다. 단 한 달치의 양육비. 지금 미영에게 그보다 더 간절한 것은 없었구나. 그의 곁엔 돈을 빌릴 가족도 친구도 동료도 없을 뿐 아니라 애초에 그런 것들이 있었단들 그들 모두 가난했을 것이 틀림없었구나. 그는 돈이 필요했다. 그렇게 한

돈을 벌게 해주세요. 노파는 미영의 미모가 그대로인지 살피고서 음흉한 미소를 머금었다. 얼마가 필요하오? 양육비, 후불월세,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주민세 열 손가락을 다 합혀보기니 노파는 주억 주억 고개를 끄덕이며 앙

살았다. 오직은 뚝딱 잇몸엔 흥건한 피가 주르르르르르르르 빠질 듯 아려오고는 턱에 고통에 정신이 아득. 이걸 대체 어디에 쓰는 거지?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판소리를 만나봤습니다. 적벽가는 그 당시 인기가 제일 많았던 중국 소설 삼국지 연의를 판소리로 부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담은 새로 쓴 판소리가 이 세월이 지난 뒤에는 새로운 판소리 한바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판소리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눈과 귀 그리고 또 입이 되어주길 바라면서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의 문을 닫겠습니다. 그만 터질

후 이렇게 행동하세요. 비 내리기 전 물 고이지 않게 배수로를 점검해요. 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 수방자재를 배치해요. 위급 시 바로 대피할 수 있게 먹는 약, 보청기 등 미리 챙겨놔요. 대피 요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대피소로 가요. 호우 태풍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해요.

0: 다녀왔어요, 언니.
1: 다녀왔냐?
0: 네, 언니.
1: 그깟 녀석은 뭘 자꾸 찾아다녔었냐? 옷을 갈아입든지 말든지 어제.
0: 언니, 오징어가 싱싱해서 좀 사왔는데 안주로 좀 데쳐드릴까요?
1: 네, 좋지. 참, 아가.
0: 네.
1: 너 저번 짝에 춤 배우고 싶다고 했지?
0: 네, 어머님.
1: 저거 소원이 춤이요. 자네가 좀 배워주소.
2: 어따, 춤하면 자네 아닌가? 자네가 가르쳐주소.
1: 예, 자네 춤도 좋아. 응? 오래간만에 자네 춤 좀 보소.
2: 그럴까?
1: 형님은 요거 좀 잡고.
2: 응, 그럴까? 그래 보세요.
3: 아이고, 별난 거.
1: 아이고, 좋네.

0: 어떻게 된 거야, 언니?
1: 뭐?
0: 언니 나온 것도 모르고 경찰서 앞에서 3시간이나 걸었잖아.
1: 박 형사님이 아무 말 안 해주디?
0: 언니 나온 거 아무도 모르던데 뭘.
1: 하여간 그 지긋지긋한 유치장에서 나왔으니까 된 거 아니니?
0: 기가 막혀, 정말.
1: 어서 들어와.
0: 그나저나 어떻게 나온 거야? 안녕하세요.
2: 아, 일이 잘 됐어요. 내가 여기저기 아는 사람이 있어서 손을 좀 썼어요.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차진방 그 사람이 나쁘더군요.
1: 차진방? 지금쯤 나 대신 유치장에 앉아있을 거야.
0: 차진방?
1: 무고의 공갈 협박. 그런 거지 뭐.
0: 그렇다고 차 선생을...
2: 자, 그럼 난 이만 가봐야겠어요.
0: 안녕히 가세요.
2: 네.
1: 고맙습니다, 김 회장님.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2: 어, 은혜는 무슨... 자, 학생 먼저 가요.
1: 멀리 안 나갈게요. 아,
2: 쉬세.
1: 네. 왜 그래? 내가 풀려나온 게 하나도 기쁘지 않아?
0: 누가 안 기쁘대?
1: 근데 왜 이렇게 잔뜩 골이 나 있어?
0: 아니야, 다리 아파서 그래. 경찰서 앞에서 3시간이나 기다렸단 말이야.
1: 차준방이 얼굴이 생각난다. 어떤 꼴을 하고 있을까?
0: 좋기도 하겠다. 그래도 3년 넘게 같이 일한 사람인데.
1: 걱정 마. 진짜 콩밥 먹일 생각은 없으니까.
0: 풀어줄 거야, 그럼?

0: 혼좀 내주고.
1: 언니 혹시 김 회장님 힘 가지고
0: 그런 치사한 짓은 안 해.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부족에 김 가면 내 인생만 망치는 거야. 아니 내 인생뿐만이 아니지. 그래 나 혼자 당하는 건 괜찮아. 하지만 참 내가 부탁한 오렌지 사왔니? 안 사왔어?
1: 사왔어.
0: 자 던져.
1: 언니
0: 던지라니까.
1: 여자가 신게 먹고 싶으면 애기 가진 거 아니야?
0: 그래?
1: 설마 그래서 먹고 싶은 건 아니겠지?
0: 아 입맛 돈다. 어서 던져. 경찰서에 있는 동안 설렁탕 두 그릇밖에 못 먹었어. 어서 던지라니까.

0: 왜?
1: 싫어. 보기만 해도 침이 막 나와.
0: 아, 속이 울렁울렁했는데 가라앉아서 살겠다.
1: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내 기억 속엔 오렌지를 먹고 있는 언니의 모습은 들어있질 않아.
0: 길기도 하다. 도대체 뭐가 알고 싶어서?
1: 포도가 조금만 쉬어도 질색이었잖아. 틀렸어?
0: 지집에 별걸 다 기억하고 사는구나.
1: 언니 모든 짓 달콤한 것만 좋아했잖아. 첫사랑에 실패한 추억도 달콤해서 좋다고 억지를 부리더니.
0: 언제 떠나님? 일러 씨하고 미국 가서 살기로 했다면서?
1: 비자 받는 대로 언제 보고.
0: 그래. 며칠 전에 들었어. 나도 일찌감치 시집가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그런데 그게 틀렸지. 첫 번째 남자 만나. 나는 무조건 그 사람하고 산다 하고 꽉 잡았는데. 몇년 질질 끌다 상처만 잔뜩 남겨놓고 떠나가 버렸어. 우이야, 난 혼자 살 거야. 그 사람한테 그렇게 당했는데도 밉지도 않고 원망도 안 돼. 종종 그리워진다. 나빴던 거는 자꾸 잊어먹고 그 사람하고 좋았던 일만 생각나. 나 팔불출이지? 하지만 혼자는 힘들잖아. 애 하나 있었으면 했어. 열심히 키울 거야. 사랑해주고. 내 인생 다 바쳤어. 안 되니?
1: 아버지가 누군데? 누구야? 언니 이렇게 만든 사람.
0: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
1: 언니는 그렇다고 쳐. 하지만 그 앤.
0: 이해가 뭐?
1: 언니 이기심 때문에 불행해지잖아. 사생아야 그 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언니 몰라.
2: 호랑이 아저씨가 물으면 이름이 뭐라고 하지?
3: 이모예.
2: 옳지. 북제비 아저씨가 물으면?
3: 백무예.
2: 옳지. 그리워 그리워. 막물정이 무섭다더니 내가 늦게 봄 만났다.
1: 정말 그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야?
0: 누구?
1: 손윤호 씨.

0: 어디로 갈 거니?
1: 집으로 들어갈 거야.
0: 나 때문에 불편해서?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내가 가장 아끼는 후배하고 이런 식으로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1: 언니, 난 언니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든지 상관하고 싶지 않아. 상관할 자격도 없고.
0: 그런데?
1: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는 건 난 이해 못해. 솔직히 말하면 불결해. 정연 언니가 부도덕하다고 생각되면서 그런 내색 안 하고 한 집에서 같이 지낼 순 없어. 내가 집을 나온 것도 그 때문이야. 우리 엄만 예술가로서 존경해. 가야금 하나만 놓고 얘기를 하자면 최고로 훌륭해. 하지만 우리 엄마가 살아온 인생 난 이해 못해. 용서할 수도 없고.
0: 그래. 난 축사 선생님만한 예술가도 못 되지.
1: 바르게 살아 언니. 예술가가 사생활이 문란해도 통한다는 세상은 지났어.
0: 무희야. 넌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야. 축사 선생님도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신 거야. 그리고도 방황하고 계셔. 아직도 다 채워지지 않은 게 남아서. 하물며 나 같은 건 비교도 안 돼. 나 같은 건 축사 선생님 발꿈치에도 못 미친 지 좌절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살아야지. 이대로 숨 막혀 죽어. 재주도 없고 선생님만큼 집념도 열정도 광기도 내겐 없어. 그래도 난 예술가이고 싶어. 그러니까 흉내라도 내야지.
1: 그게 언니가 사생활을 아주 좋다는 변명이 될 순 없어. 내가 언니처럼 돼야 하고 결국엔 엄마처럼 살 수밖에 없다면 난 미련 없이 가야금 버릴 거야. 아니, 그래서 버리고 있는 중이야, 난.
2: 박선배하고 싸웠어?
3: 가방에 들어.

얼굴을 이렇게 바꾸고 편안하게 있었어요. 편안하게. 아, 잡아요. 아, 잡아요.

0: 찬우야.
1: 뭐?
0: 너 아직도 날 좋아하니?
1: 약 올리지 마.

0: 네가 북채 잡았을 때 마음이 제일 편해.
1: 괜찮아. 단념이었어 너.
0: 난 아버지가 둘이야. 아니, 셋도 되고 넷도 되고 그랬어.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1: 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진짜 중요한 건
0: 중요한 건 뭐?

0: 카누야.
1: 왜?
0: 나 미국 가는 거 포기하고 우리 엄마하고 유당처럼 난 가야금 타고 넌 북치고 그러면서 살까?
1: 진짜라 믿고 나 좋아하기 전에 빨리 가.
0: 그래요. 난 배우지 못한 년이에요. 재주락은 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을 해줄 수가 없어요.
2: 동서가

0: 넌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1: 무슨 자격이요?
0: 당신이나 그 사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1: 그럼 집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0: 당신도 그 사람도 더 늦기 전에 새 출발을 해야 돼.
1: 그건 안 돼요. 당신 없이 난 춤을 출 수가 없어요. 당신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잡죠. 당신 없이 난 웃음 파는 기생에 불과해요.

0: 봐라 이 이놈아 이 썩을 놈아 뭐가 잘났다고 지집질이여 예? 조강지처 버리는 놈치고 잘된 놈 없어 이? 그것도 보통 조강지처냐? 중학교 과정밖에 안 나온 니놈을 대과정 나온 며느리가 신주머시도 섬겼어 그러니 잡스런 기생년하고 바람이 났어 야? 예? 꼴에 꼴값하고 있네 애미한테 대들때는 서슬이 짓벌었더니 왜 말이 없냐?
1: 어머니한텐 잘못한 게 없어요
0: 무엇이요?
1: 어머니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0: 무슨 자격? 오냐 네 애미는 기생 출신이다 이거지? 파렴치한 놈 그래 애미는 기생이다 서방지를 밥 먹듯이 안 여녀

0: 집에 반창고는 있냐?
1: 딱지 안 잤네요, 뭐.
2: 자, 큰아들 얼굴에 이게 뭐예요? 엄마 참.
1: 아유, 오랜만에 온 식구가 아침밥 같이 먹네요. 아가씨, 집 나가서 살지 말고 여기서 살아요. 얼마나 좋아요, 온 식구가 같이 모이니까.
2: 동석이 형 젖었어? 응? 왜 그러고 밥을 먹어?
1: 아, 저, 편하게 앉아요, 동석이 학생.
3: 괜찮아요. 여기도 편해요.
0: 도둑놈이 제 발질해서 그걸 안 그러냐?
3: 고추가 되게 맵네요.
0: 아, 그러고도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
3: 안 넘어갔죠.
0: 너구리 한 마리를 키운 셈이여, 너가?
1: 난 힘들어요, 송석 씨.
3: 죄송합니다, 형수님.
0: 죽일 놈은 이놈이여. 이 선배가 옳게 살지 않는다 싶으면 말리든지 해야지. 그냥 시치미를 뚝 짜고서는 이런...

0: 네가 집안 어른이여. 알겄냐?
1: 집안.
2: 여보.
0: 아, 할 말 있으면 여봐. 우리 식구가 언제 하고 싶은 말 참고 살았냐? 나부터도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는데 나는 그 점에 있어서만은 민주적이다. 야, 너 왜 갑자기 허프 빠진 사람처럼 웃었었냐?
1: 아, 아니에요. 저도 민주적으로 웃었거든요.
0: 무엇이요?
3: 꼭 지옥에서 빠져나온 기분이다. 형님도 집으로 돌아오시고 그동안 내 입장 난처했던 거 알지? 참, 한 교수 미국 공연 마치고 돌아오셨대더라? 저 어디 가셨다 오시는 길이에요? 다니겠습니다.
0: 애미하고 싸우고 살 날도 며칠 안 남았어.
4: 아, 저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 불잖아요. 몸 조심하세요.
0: 나가냐?
4: 자, 일자려고 한대요, 어머니.
0: 약 바르고

저 나도 이놈의 성깔머리를 고쳤을 것인지.

0: 동네에 꽃 만드는 공장이 생겼어요.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해도 몇천 원 벌이는 된대요. 당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가씨 시집가고 나면 설마 세 식구 못 먹고 살겠어요? 수입은 작아도 당신 하고 싶은 일 하시면서.
1: 들어가.
0: 다녀오세요.

0: 링컨 센터에서 연주할 때는 기립 박수까지 받았어. 내가 연주를 잘해서 그랬다기보다는 동양 음악에 대한 그 사람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 아니겠어? 기립 박수 받으면서 무희, 찬우, 너희들 얼굴이 떠오르더라. 너희들은 고생하지 않고 음악만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하고 말이야.
1: 선생님께서 다리를 놓아주셨으니까 우린 좀 쉽겠죠.
2: 고생하셨습니다, 한 교수님.
0: 하여간 말을 물가에 내놓은 셈이니까 말이 물을 먹든지 말든지 내 할 일은 다 한 것 같아. 무희야, 너 꼭 유학 가라. 내가 왜 너 상 탔을 때 유학 보내야 된다고 고집부리지 않았는지 후회되더라. 가야금 가지고도 서양음악하고 싸울 수 있어. 잘해야 돼, 너희들이. 우물한 개구리 되지 마라. 바이올린, 피아노 아무리 잘해도 우리 그 사람들 못 당해. 그건 그 사람들 음악이거든. 하지만 가야금은 우리밖에 못해. 판소리 그건 우리 거야. 진짜 우리의 혼이고 소리야.
3: 당신이 너무 겁주는 거 아니요?
0: 이번엔 정말 배운 게 많아요. 자신감도 생겼고요.
4: 한 교수님 오늘 정말 근사했어. 날 감동해서 눈물 다 나오려고 하더라.
2: 야, 교수님도 많이 변했더라. 어?
5: 니들만 믿는다.
4: 어차, 너 정말 유학 갈 거니?
5: 시집 간다면서?
2: 재벌 아들이라며?
6: 야야, 지방방송도 끄고 준비나 하자.
1: 중요한 건 자신감이다. 하면 된다. 알았지?

0: 찬바람이 오시시 흔히 백합근이 상할지 모르겠다.
1: 아, 저, 제 친정 동생이 그러는데 백합근을 잘만 보존하면 1년 내내 꽃을 볼 수가 있대요, 어머니.
0: 아니, 백합꽃이 사시상철 계속 핀단 말이요?
1: 처음 한두 달만 빼고는요, 어머니.
0: 그 꿈 같은 이야기구나. 언제나 희고 깨끗한 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지. 그 꽃향기에 파묻혀서 살 수 있다 이 말이지.
1: 내년부터는 어머님 방에 백합꽃이 떨어지지 않게 해드릴게요.
0: 효부다.
1: 어머님, 백합꽃이 그렇게 좋으세요?
0: 유당이다. 아주 깔끔한 양반이지. 한번 입에 댄 젖대는 반다시 젖대 속과장 솜으로 깨끗이 닦아야만 직성이 풀려서 다시 입에 댔단다. 아무리 자주 서답을 갈아도 벌써 달거리 낌새를 채고는 합방을 하느니 그 백옥 같은 비유 맞추느라고 앵간히 속도 끓였니라. 아가 좀 쉬어라.
1: 네. 아우, 자꾸 오한이 나요, 어머님.
0: 아, 그런 게 여자 방은 온유월에도 냉골이면 무엇어. 아, 그게 어디 몸이냐. 몸속에 바람만 잔뜩 들었나 보다. 우인년보다도 몸이 싫어질 못한 게. 밥을 뜨고 살기도 바쁜 주제에 젊은 놈이 벌써. 아, 서라. 화려정은 3년이요 본처정은 100년이다.
1: 아, 저, 어머니, 저 꿈에 멧돼지 본 적 있으세요?
0: 멧돼지를 봤어? 아가 말해봐라. 아, 멧돼지 꿈을 꾼 것이요? 이거는 빛이 아교 갖는 꿈이요.
1: 정말이에요, 어머니?
0: 예. 이건 빛이 장군 같은 아들을 얻는 꿈이다. 아가, 아무 소리 말고 몸보존 잘해야 한다. 이. 이.
1: 아, 정말이에요, 어머니?
0: 예. 부는데 풀무지런다고. 아가 얼른 들어가서 눕자. 응. 아이고 내 새끼.

0: 나쁜 소식이 두 가지나 있다면서요?
1: 하나는 잘 해결됐어요.
0: 또 한 가지는?
1: 그렇게 바빠요?
0: 좋아요.
1: 난 마셨어요.
0: 난 맥주 한 병 줘.
1: 네. 언제 떠나죠?
0: 뭐 4달 초에 예정 그래요.
1: 뭐하고 같이.
0: 그래서 그녀가 원하면.
1: 잘 안 돼요.

0: 그렇진 않아요.
1: 들어봅시다. 나쁜 소식 또 한 가지는 뭔지.
2: 그것도 해결됐어요.
1: 그럼 편히 앉아서 맥주나 마시면 되는 겁니까?
2: 그래요.

0: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적에 내 점을 보셨는데 여자로 태어났으면 무당이 됐을 거라고.
1: 그런 소리 말고 그냥 앉았다 갔으면 좋겠는데.
2: 정현 씨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걸 모르겠어.
1: 사과받고 싶어서 만나자고 한 거 아니에요. 난 원래 센치멘탈해요. 구식이죠 뭐. 그래서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다고 생각되니까 무작정 전화한 거예요. 하지 마세요. 일어나게.
2: 이해해줘서 고마워. 정현 씨가 먼저 날 포기했어요. 왜 그랬어요?
1: 난 종잡을 수 없는 남자는 싫어요. 미련 가지고 사는 것도 싫고.
2: 오래도록 잊어버리기 힘들 거야. 당신이란 여자.

0: 고소를 취하했단 말이니?
1: 난 못 살게 하고 마음이 편할 것 같지가 않아서.
0: 차진방 풀어주면 너 또 당한다.
1: 설마 또 그러겠어?
0: 부처님이 따로 없다 얘. 널 매장시키려던 차진방인데 속 좋게 풀어줘?
1: 제가 잘했죠? 회장님, 오늘 오후에 시간 많으세요?
2: 누구 명령이신데?
1: 인천으로 회 먹으러 가요. 회장님 사주실 거죠?
2: 그렇게 합시다. 좋죠. 같이 가시죠.
0: 저도요?

0: 두 번씩이나 약속을 어기면 어떡해?
1: 미안해요.
0: 약속을 잊어버린 거야? 고의로 안 지킨 거야?
1: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미안해요.
0: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1: 말하고 싶지 않아요.
2: 여자에 관한 한 난 인내심이 부족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어. 이유를 말해.
1: 정연 언니하고 어떤 관계였는지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난.
0: 서너 달 동안 가야금을 배우러 다녔을 뿐이야.
1: 그뿐이에요? 그것으로 끝났어요?

0: 아유, 고생한다, 다. 괜찮다, 다. 고생한다.
1: 자, 오늘은 저 아쟁 한 사람하고 트럼펫 한 사람 나오세요. 아, 두 분 말이죠? 네.
2: 오늘 또 틀렸나 본데요. 들어가죠. 형님, 신문에 보니까 국악관현악단 새로 만든다고 나왔던데 거기 시험 쳐보는 게 어때요?
3: 형님 실력이면 오디션에 합격할 거예요.
4: 다 때려치고 막노동이나 할까 한다.
3: 형님, 참.
4: 동서가 내 나이엔 길 한번 잘못 들면은 돌아나오기 힘들어.
3: 국사 선생님 보세요. 비틀비틀 휘청휘청 하시면서도 곧바로 사시잖아요. 대한민국의 아쟁은 형님 한 사람뿐이에요. 힘내세요, 형님.
5: 살피운.

0: 하이자하은디 인내심사를 흔드느냐.
1: 누구 왔냐?
2: 누구요?
1: 아, 누구냐니께.
3: 잘 받으세요, 어머님.
4: 뭔 짓이요? 아, 누군데 느닷없이 큰절이요? 어머님은 또 뭐고?
1: 너냐? 우리 무영이 홀린 것이? 옳거니 생기기도 꼭 백녀시 같이 생겼구만.
3: 인사가 늦어서 죄송해요.
1: 죄송이고 나발이고 너 볼일 없으니까 싸게 가거라. 아, 싸게 가란 게! 아니, 자가 왜 저러냐? 누구 복창 터지는 걸 보려고 그러냐?
3: 들을 말씀이 있어요, 어머님.
1: 아, 사내가 바람 좀 핀 거 가지고 너 그거 따지러 왔냐, 시방? 응? 너 보다시피 뜯어갈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은 게 쉰소리 그만하고 썩 물러가!
3: 전 아무렇게나 돼도 좋아요, 어머님.
1: 무엇이요?
3: 하지만 어머님 손주만은...
1: 무엇이요? 무엇이라고 했냐, 시방? 아니, 무영이하고 사이에 아기가 있단 말이야?

0: 아니, 아 썩을 놈이 씨까지 흘리고 댕겨? 내 이놈을 당장 지 집 아니냐? 사내요?
1: 응. 이름은 영식이고 올해 4살 됐어요, 어머님.
0: 아이고, 세상에 이 일을 어쩌면 좋겠다냐.
1: 영식아? 영식아? 영식아, 엄마가 말했지? 할머니한테 인사드리라고. 자, 빨리.
2: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영식입니다.

0: 이름이 무엇이요?
1: 이영식.
0: 몇 살?
1: 네 살.
0: 그래요. 네 살이요?
2: 어머님, 일거리가 생겼어요.
0: 왔냐? 무엇이냐, 저.

준비는 내 맘에 눈물인가요?

보고 싶은데.

형님, 이러지 마세요, 형님.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전국풍류자랑입니다. 지역의 전통예술 활성화를 위해 10편의 우수작품 순회공연이 오는 11월까지 전국 22개 공연장을 찾아갑니다. 청주시립무용단 특별기획공연 홀춤앤 듀엣 전통춤전입니다. 춤에 담긴 내면의 깊이를 표현하는 홀춤과 서로의 호흡과 조화를 이루는 듀엣 전통춤을 현대적인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강원 특별자치도립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전통 그리고 화합 세 번째 무대입니다. 전통선율과 국악관현악의 웅장함, 사물놀이 협연이 어우러진 화합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대구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엘라스틱 이스트입니다. 동아시아의 호흡과 신체 철학을 몸의 언어와 전통 타악, 소리, 빛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남원시립국악단 창작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입니다. 정지아 작가의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판소리와 무용, 관현악으로 풀어낸 창작 국악극으로 오는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청아원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별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뒤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네. 제가 미력이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양악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당신의 국내 여행 어떤 기억으로 남았나요? 친절했던 곳엔 아낌없는 칭찬을, 조금 아쉬웠던 곳엔 애정어린 참견을 남겨주세요. 유쾌한 참견으로 만들어가는 친절하고 깨끗한 여행. 지금 바로 QR을 스캔하고 유쾌한 참견쟁이가 되어보세요.

0: 장단에 그에 맞춰
1: 굽니다. 정굽니다.
0: 장구장단 받아들고
1: 굽니다. 정굽니다.
0: 찍어내고 쇠를 찌고
1: 굽니다. 정굽니다.
0: 숨을 쉬고 하나 둘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무성서원입니다. 신라 후기 학자였던 최치원과 조선 중종 때 관리였던 신잠을 기리는 서원이죠. 서원을 지켜온 인물들과 역대 현감들의 공적을 기리는 15개의 비석, 정문 역할을 하는 누각이 눈에 띄는데요. 현가루는 역경 속에도 학문을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유생들의 기숙사인 강수재인데요. 강압과 재앙의 공간, 담장 밖에 배치된 구조가 독특합니다. 유생들이 공부하던 명륜당은 전면부와 후면부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무성서원은 예와 악으로 백성을 교화한 선비 문화의 중심이었는데요. 산자락에 있는 다른 서원과 달리 마을 안에 있어 자연스럽게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열린 공간으로서 지역 공론의 장이 됐습니다.

0: 별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뒤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네. 제가 미래기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식탁 안심을 책임져온 해썹의 항해. 해썹은 어디로 향하는가? 식탁이 신뢰의 이름에서 더 정밀한 기술로 미래와 연결되고 더 넓은 기준으로 세계로 향하는 식품 안전의 기준. 해썹이 간다. 식탁으로 미래로 세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0: 남조선 꽃이 피니
1: 분명 곧 봄이로구나.

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단가 사철가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다양한 악기에 맞춰서 사철가를 불러봤는데 여러분들 추임새 함께 하시면서 들으셨죠? 네, 그러면 오늘 저희 아지트에서도 이렇게 우리의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탈춤과 또 무가를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줄 밴드 두 팀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시대를 풍자하는 우리의 탈춤을 유쾌하게 선보이고 있는 박인성과 장군님들 함께 만나보시죠.

0: Empty your mind. Be water, my friend. Okay?
1: Yes.
0: Okay?
1: Yes.
0: Okay?
1: Yes.

0: 네, 중국 철학자 노자와 장자를 이렇게 힙하고 신나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철학적인 주제를 흥겹게 풀어낸 박인선과 장군님들의 무대를 만나봤습니다. 잠시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야,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와, 무대 정말 박살내셨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너무 정말 우리 그래도 멤버분들이 많이 다 함께 나오셨는데 시청자분들께 각자 한번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인선과 장군님들의 박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0: 터줏대감이신 거죠?
1: 터줏대감은 모르겠어요. 대감님들 여기 다 계셔가지고 그냥 만화님으로 할게요.
0: 아, 만화님.
1: 네, 만화님 정도로 네. 할게요.
0: 또 한번 소개해 주시죠.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를 맡고 있는 허동혁이라고 합니다.
4: 저는 건반과 관악기를 맡고 있는 김조현입니다.
5: 예, 드럼을 치는 양현모입니다.
0: 아, 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시청자분들은 압도됐다라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하면서 저도 무대 뒤에서 이 공연을 보게 됐거든요. 너무나 신나고 이렇게 우리 국악이 또 힙하게 보여줄 수 있구나라는 거를 또 이 무대를 통해서 저도 다시금 느꼈습니다. 너무 좋은 무대를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뭐.
0: 그래서 네. 사실 이제 박인성과 장군님들이라는 이름을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이 장군님들, 그러니까 박인성과 장군님들에 대한 이름을 어떻게 짓게 되셨는지 궁금하게 되더라고요.
1: 제가 평소에 이제 장군님들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왜냐면 식사하시는 그 기세를 보면 거의 뭐 흡사 진짜 진격하는 장군님이시다.
5: 술과 고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0: 한국인들은 어쩔 수 없는 밥심인 것 같아. 그 밥을 먹고 든든하게 먹고 그런 기운을 무대에서 다 풀어내는.
1: 그러니까요. 근데 밥심인데 좀 네. 약간 많이 잡수세요. 그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그 고봉밥 싸놓고 먹는 네. 거 그림 아세요? 사실
0: 그 정도라고요?
1: 네, 거의 뭐 그 정도. 근데 와! 이렇게
5: 와! 저희 휴게소 가면은 각자 하나 먹고 반찬으로 돈가스를 또 시켜서 먹는 반찬이 돈가스입니다.
0: 밥을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고. 근데 무대를 보는데 진짜 그 박인선님은 사실 봤을 때 되게 얼굴이 단아하시고 엄청 말씀도 네, 조곤조곤 하실 것 같은데 이 말 속에 되게 힘이 있어요. 저는 그 무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래퍼 이영지 씨가 생각났어요. 혹시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1: 아직은요.
0: 아, 나는 진짜 글을 보고 래퍼계에 이영지 씨가 있다면 우리 국악계에는 박인선님이 있는 것처럼
1: 또 이렇게 극찬을 언젠가 또 만나게 되면 같이 무대에 설 수 있으면 또 영광인
0: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정말로요?
0: 예, 진짜 너무너무 우리의 국악을 정말 힙스럽게 무대를 꾸며주셨는데 진짜 그보다 버금가서 일당백을 하고 계시는 우리 백하영기님이 퍼포먼스며 뭐 꽹가리며 정말 북치고 장구치고 진짜 이 안에서 일당백을 하고 계세요.
6: 네.
0: 어떠세요?
6: 어떤 게 어떨까요?
0: 박인성과 장군님들을 하시면서 내가 이러한 네. 역할들을 여기서 엄청나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6: 네, 뭐 원래 이것저것 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네. 이렇게까지 시킬 줄은 몰랐는데 전 시켜주는 것만으로 너무 재밌게 잘 놀 수 있는 판을 깔아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 박인성과 장군님들의 사실 이런 음악의 스타일이 정말 대단하지만서도 어떻게 음악 작업을 하시는지 또 궁금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음악 작업을 하십니까?
3: 보통 이제 인선님께서 네. 이제 어떤 주로 강릉 탈춤에 있는 뭐 노랫말이라든지
0: 네.
3: 뭐 장단 이런 거 혹은 뭐 서사
0: 네.
3: 이런 것들이 다 이야기가 녹아 있잖아요.
0: 네.
3: 그런 거 혹은 뭐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 이런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오면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음악적인 틀을 잡고
0: 네.
3: 그리고 이제 다들 모여가지고 합주하면서 이제 곡을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은 여기에 종합적인 음악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함께 풀어내는 프로듀서 역할님이신 거죠? 팀의 리더로서의 중요한 어찌 보면은 큰 지분을 차지하고 계시는 거네요?
3: 뭐 밥은 제가 제일 많이 먹진 않죠.
0: 제일 적게 먹고 근데 이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서로의 의견들을 많이 반영하시는 편이신가요? 음악적인 스타일을
4: 너무 많이 반영해 주세요. 너무 열려 계시고
0: 네.
4: 항상 이렇게 뭐 아이디어를 좀 달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저희 네. 뭐 다 이렇게 아이디어 드려도
0: 네.
4: 뭐 거부하는 거 없이 다 이렇게 반영해 주시는 아주 훌륭한 음악 감독님이십니다.
0: 진짜 근데 뭔가 말속에 뼈가 있는 것처럼
4: 아니에요.
0: 아주 훌륭한 이렇게 강조하셨었는데 그 모두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네. 음악적인 그 작업 안에서의 스타일들을 다 반영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4: 네, 맞습니다.
0: 되게 인자하신 거네요 이 팀에서.
1: 인자까지는 네.
0: 인정할 수 없나요?
4: 맞다고 하자.
6: 그냥
1: 네. 열려 있는 팀이다. 네. 네. 우리는 한 열려 인자하시죠. 맞아 아름답게 가야지. 열려 있는 팀입니다. 저희 굉장히 아름다운 팀이고 오래오래 할 겁니다. 네. 맞아.
0: 이 팀을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분들이 진짜 하나하나 다 소중하신 분들인데 어쨌든 박인선 씨가 강령 탈추 미수자이시잖아요. 그런 만큼 이 장군님들과 함께하는 음악을 만들면서 꼭 보여주고 싶은 우리의 탈춤의 멋이나 정신 이런 게 있을까요?
1: 탈춤의 정신이라고 하면 사실 여기 그 호흡, 그 공간과 아니면 이 뭐 화면 속에서 보시더라도 그 호흡을 같이 해주시는 거에 대한 그런 순간적인 네. 그 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카타르시스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아까 여기 녹화할 때도 카메라들 굉장히 많지만 여기 네. 감독님들도 계시고 많이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 난 그래 공연을 하고 있다. 그래서 카메라를 계속 안 보고 앞에 계신 분들만 계속
0: 카메라가 아니고 관객들이다.
1: 네, 그렇게 호흡하면서 하는 게 사실 조금 더 저한테는 편해서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재미나게 했습니다.
0: 또 이 올해 초에 세계적인 월드뮤직 쇼케이스에도 참여하시고 그리고 또 북미 투어도 다녀오셨고 대단한 평가를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현지에서 만난 관객분들의 반응이 어떠셨나요?
1: 우선 북미 투어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그 뉴욕의 글로벌 페스트라고 하는 매년 네. 열리는 그 국제 음악 페스티벌이 있는데 네. 저희가 한국 대표로 선정이 돼서 네. 링컨 센터에서
0: 야
1: 또 링컨 센터 말로만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또 올해 이렇게 가게 돼가지고
0: 우리 한국의 강령탈춤의 멋을 네. 제대로 알리고 오셨네요.
1: 그럼요. 장군님들하고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네. 링컨 센터를 시작으로 투어를 쫙 돌고 9월 중순에 또 한 달 동안 북미 투어를 계속 돕니다.
0: 와 네. 여러분들 정말 주목해 주시. 됩니다. 정말 한국에서 보기 힘든

0: 힘든 분들입니다. 이제 또 앞으로 또 투어를 앞두고 계시고 네. 정말 그런 귀한 시간에 쪼개서 이 아지트에 와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저희가 한국에서는 좀 약간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저점 매수 저점 매수 지금 조금 예, 저희가 외국에서는 활동을 잘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한국에서 조금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저점 매수 부탁드립니다.
0: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여지는 또 이 강령 탈춤의 퍼포먼스 또한 관객 여러분들의 이런 시선을 정말 사로잡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그분들을 직접 만나면서 어찌 보면 우리의 전통 문화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전통 음악이 어떤 공감을 이끌어내고 또 환호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실까요?
1: 전통 문화라는 게 가진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관객들한테 가닿는 어떤 에너지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탈을 쓰는 것 자체도 탈 자체가 굉장히 신성시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탈을 쓰고 제가 그냥 크게 움직이지 않고 서 있기만 해도 사람들은 그 기운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운 자체가 관객들한테 이렇게 가닿는 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또 우리 장군님들께서 락 음악으로 같이 펼쳐서 보여드리니까 거기서 오는 힘이 굉장히 크구나. 그리고 관객분들도 그 힘을 같이 느끼시는구나를 공연하면서 무대를 이렇게 펼치면서도 느껴져요.
0: 그리고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관객들과 주고받는 에너지도 정말 좋을 텐데 어떤 추임새도 뭐 알려주시면서 관객 여러분들이 어떤 호응을 이끈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나요?
1: 네, 저희 EP 앨범에 고추장 만세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0: 재밌네요, 제목이.
1: 네, 고추장 만세. 미국 시장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뚫어봐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렇지, 케이푸드가 있지. 고추장으로 한번 밀고 나가보자.
0: 아, 제목에서부터 네. 약간 그런 공략을. 네,
1: 그래서 고추장을 그냥 주구장창 외치는 그런 곡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추장 하면 고추장도 따라하게끔. 웬만큼 고추장 아세요? 네, 북미분들도.
0: 순서에 있나요, 저희?
2: 네,
0: 보여주신 무대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1: 무대 없어요 없어요
0: 그러면 네. 한번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어떻게 해야 되지?
3: 멋지고
4: 잘할 수 있다.
1: 고추장
4: 멋지고
1: 우리 땅 우리네 고추장 좋고 고추장 신토불이 나선다
4: 멋지구나.
1: 고추장 우리 땅 우리네 고추장 좋고 에이. 고추장 신통하다 신통해
0: 와. 아니 가사도 네. 너무 재밌지만 재치 있고 뭔가 진짜 재밌는 가사로 관객 여러분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아, 이 곡도 한번 여기서 들어보고 싶은데 여기서는
1: 다음에 불러주시면 또 해죠. 네.
0: 진짜
1: 다음에
0: 아쉽다.
1: 불러주시면 또 하죠.
5: 어쩔 수 없이 또 나와야 되겠네.
0: 또 이렇게 귀한 분들을 모시기가 너무 쉽지 않은데.
1: 아니요, 저희 괜찮아요. 불러주세요. 네, 다음 주에라도 또 나오라 그러면 또 나와.
0: 그러면 네. 우리 어쨌든 그러한 여지들을 조금 남겨두고 아쉽지만 오늘의 그 토크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무대를 빨리 만나보고 싶긴 한데요. 탈춤의 멋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준비됐다고 하는데 어떤 무대일까요?
1: 네, 블랙소무라고 하는 곡인데요. 이 탈춤 속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조금 그걸 깨보고자. 네, 그래서 소무라고 하는 캐릭터는 이 강요탈춤 속에서 말이 없는 캐릭터인데 네. 항상 취발이라고 하는 어떤 그 남성 인물한테 구박을 받거든요.
0: 네네.
1: 하지만 말을 할 수가 없죠.
0: 네.
1: 너무 억울해.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소무의 탈을 쓰고 제가 소무로 변하고 또 우리 백하연기님께서 또 귀여운 소무 네. 탈을 쓰시고 이 소무가 정말 흑화해서 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울분 한번 풀어보자라는 그런 곡으로 힙합으로 블랙 소무를 들려드릴 겁니다.
0: 그러면 어쨌든 소부와 치바리의 탈도 이번 무대에서 같이 함께 볼 수 있다는 거죠?
1: 치바리는 나오지 않아요.
0: 아 그래요?
1: 네. 각자의 치바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한테 막 뭐라고 쏴붙이지만 네. 내가 그 사람한테 말을 한마디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0: 네네.
1: 나보다 윗사람이라던가 뭐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돼요.
0: 아 네. 정말 기대됩니다. 그 블랙소무에 이어서 에라만수라는 음악도 들려주신다고 했는데 에라만수면 제가 알고 있는 에라만수 에라 나의 신이야 이런 노래 맞나요?
1: 네, 제가 나중에 춤만 출 테니까 나와서 노래 좀 해주세요.
0: 대활연으로 서울 어디 저 같이 껴가지고 하면 안 돼요?
6: 좋습니다, 좋습니다.
1: 너무 좋은데요?
0: 저도 아까 음악 들으면서 네. 너무 막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로 네. 음악이 너무 좋고 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무대를 빨리 만나고 싶은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서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무대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럼 박인성과 장군님들의 블랙소무 그리고 에라만수까지 두 곡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탈춤과 무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탈춤의 몸짓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깨워낸 이 시대의 탈춤마당 같았던 박인선과 장군님들을 만나봤고요. 이번에 만날 분들은 염원과 위로가 담긴 노래, 이 무가를 현대적으로 선보이고 있는 팀입니다. 올해 한국대중음악상에서 2관왕을 차지하면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있는 추다의 차지스, 함께 만나보시죠.

차지 차지 나의 차지 우리의 차지 우리의 차지 모두의 차지 모두의 차지 너의 차지 너의 차지 나의 차지.

사람 못난 사람 차지 못난 사람 우리의 차지 우리의 차지 오늘의 차지 모두의 차지 차수의 차지 재수의 소망의 차지 소망의

0: 오늘 돈이 차지, 내일 돈이 차지, 내일 돈이 차지. 우리의 차지, 우리의 차지, 모두의 차지, 모두의 차지. 너의 차지, 너의
1: 차지,
0: 나의 차지, 나의
1: 차지.
0: 우리의 차지, 우리의
1: 차지,
0: 모두의 차지, 모두의 차지. 너의 차지, 너의
1: 차지,
0: 나의 차지, 나의
1: 차지.
0: 우리의 차지, 우리의 차지, 모두의 차지.

0: 네, 정말 좋은 기운과 그리고 또 복이 우리 모두의 차지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곡을 듣게 됐습니다. 추다의 차지스와 함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앞서 정말 멋진 곡을 들려주셨는데요. 먼저 시청자분들께 우리 돌아가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1: 네.
2: 네, 반갑습니다. 저는 추다의 차지스에서 베이스 치고 있는 김재호라고 합니다.
1: 안녕하세요. 보컬이자 가짜 무당인 추다혜입니다.
3: 반갑습니다. 드럼 연주하는 김다빈입니다.
4: 네, 안녕하세요. 기타 치고 있는 시문이라고 합니다.
0: 네, 그 추다혜 씨의 사실 지금 쓰고 있는 머리띠,
1: 네.
0: 이 깃털에 대해서 한번 뭔가 설명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1: 아, 이 깃털이요? 제가 차지스 이 활동을 하면서 좀 현대적인 무당, 그리고 좀 그런 샤먼의 어떤 느낌을 좀 영감을 받아가지고요. 제작을 한
0: 이게
1: 깃털입니다.
0: 약간 그 항상 공연하실 때마다 쓰는 깃털이잖아요. 약간
1: 네네.
0: 시그니처 같은.
1: 맞아요, 맞아요. 이제는 시그니처가 됐죠. 네.
0: 약간 무당,
1: 네.
0: 그러니까 무가를 가지고 이렇게 음악을 많이 작업을 하시는데,
1: 네.
0: 저는 무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당 이런 것보다는
1: 네.
0: 약간 여전사, 약간
1: 오.
0: 뮬란 이런 것좀 떠올렸습니다.
1: 좋네요.
0: 네, 약간 뭔가 약간 오늘 모시는 분들이 약간 그런
1: 네.
0: 기운이
1: 네.
0: 아까 그 박인성과 장군님들이 나오셨거든요.
1: 네.
0: 정말로 그 여성 보컬로서
1: 네.
0: 뭔가의 그런 그 보통의 기운들이 아닌 분들이 오늘 나오셨습니다.
1: 네.
0: 사실 이제
1: 누가 더 기운이 좋은가요?
0: 무서워요.
1: 어떤 분이 더
0: 두분
1: 기운이
0: 다 무서운데
1: 좋으신지.
0: 약간 거기는 약간 좀 염라대왕급이었다.
1: 네.
0: 여기는 정말로 뭔가 전투적이면서 약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전사 같은 그런 느낌이 가져.
1: 네.
0: 좀 그런 기운을 담보받았어요.
1: 아, 네.
0: 참 욕망이 많은 팀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모든 기운들을 내가 다 차지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곡으로 생각하면서 만드신 곡 아닌가요?
1: 아니에요. 정말 잘 모르시네요. 김준수 씨께서.
0: 네.
1: 저희는요, 좋은 것들, 그리고 복된 것들을 저희 곡 안에 다 담았거든요.
0: 네.
1: 무가가 좀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사람들에게 또 복을 빌어주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기운을 담아서 이것을 여러분들의,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의 몫으로
0: 네.
1: 차지로 가져가셔라라는 의미를 담아서 저희는 추다의 차지스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아, 또 명가 복을 빌어주면서
1: 네,
0: 복 받아
1: 맞죠.
0: 가시라는 마음으로
1: 맞아요,
0: 이
1: 맞아요.
0: 노래를 만드셨는데, 사실 이 추다의 차지스가 결성된 어떤 계기로 이렇게 결성된 팀일까요?
1: 이거는 심훈 씨를 제가 먼저 섭외했는데요. 심훈 씨가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4: 다혜 씨를 싱싱이란 팀으로 이제 알게 돼서
0: 네.
4: 좀 이렇게 친해지던 와중에 마침 국악방송에서 콘서트 오늘이라는 방송을 하면서 그
0: 여기 아니었어요?
4: 맞 여기였어요. 네. 덕분이라고 할수 있죠. 국악방송에.
0: 네.
4: 결성이 국악방송에서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그때 이제 그 이후로 제안을 해줘서
0: 네.
4: 그때 이후로 이제 팀 멤버들을 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0: 추다의 차지스를 사이키델릭 샤머니 펑크 밴드라고 표현한다고 하는데,
1: 네.
0: 이 사이키델릭 샤머니 펑크는 어떤 음악인가요?
1: 저희가 추다의 차지스

0: 가 이제 무가를 하는 팀인데
1: 네.
0: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많은 분들께서 이거를 어떻게 장르를 구분을 해야 하지라는 고민이 있으실까 봐 저희는 저희 팀을 스스로 명명하기로 했어요.
1: 네.
0: 그래서 샤머닉, 무당의 노래이기 때문에 샤머닉이 들어갔고요. 저는 처음에 무속 음악의 어떤 매체에서 다뤄지는 어떤 무서운 이미지 같은 것들보다는
1: 네.
0: 실제 굿을 봤을 때 진짜 하나의 파티 같고 그 펑키한 어떤 그런 신나는 무드를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몽환적이기도 하고 또 정말 신나기도 한 사이키델릭 샤머닉 펑크라고 팀 앞에 이제 수식어를 붙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이 사운드를 표현할 때 어떤 것에 가장 중점을 뒀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2: 일단은 저희 다그 굿판의 그런 분위기를 사실은 제일 좋아하고 따라하고 싶고 그거를 좀 최대한 저희 음악에 녹여내고 싶은 부분이 컸어요.
1: 네.
2: 그래서 최대한 좀그 정서와 그 따뜻함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좋아하는 소리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제일 좀 신경 썼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1: 그러니까 무가를 소재로 하고 있지만 어쨌든 방울에 대한 이미지가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강렬하면서 조금 뭐랄까 무서움이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사운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걸 좀더 유화시키는 듯한 작업들이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그래미 어워즈로 통하는 우리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2관왕을 차지하셨다고요.
0: 네,
1: 너무
0: 감사하게도.
1: 축하드립니다.
0: 네,
1: 와,
3: 너무 잘한다.
1: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투자의 차지스가 결성된 지몇년 되셨죠, 지금?
0: 저희가 6년 됐어요.
1: 이 상을 받은 건 지금 처음이신 건가요?
0: 아니요. 저희가 첫 앨범을 내고 나서 감사하게도 2021년도에 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2집을 냈는데
1: 네.
0: 또 상을 받았습니다.
1: 이 소수민족이라는 음반은 이 전통민요와 무속음악을 오늘의 언어와 스타일로 되살렸다는 이 찬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음반 제목을 소수민족이라고 지은 이유가 궁금해요.
0: 소수민족의 음악을 담은 건 아니고요. 지금
1: 네.
0: 전 세계적으로 소수민족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1: 네.
0: 근데 그들이 정말 쿨하게 자기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강인하게 그리고 유니크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대중음악 안에 전통음악, 전통음악 안에 무가 이렇게 마니아적인 어떤 그런 정말 소수의 음악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닮았다. 소수민족과 되게 닮아 있다. 그들의 정서와 닮아 있다고 느꼈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 있는 그들의 정신을 좀 배워서 우리 음악에도 좀잘 담아내면 이것들이 잘 유지되면서 명맥이 유지되면서 좋은 음악으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소수민족이라고 앨범명을 붙이게 되었어요.
1: 그래서 이 음반에 담긴 곡 중에서 허세라는 노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 노래가 최우수 R&B&Soul 노래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허세가 무슨 뜻인가요?
0: 허세가요? 영어는 아니고요. 제주도 무가 허세가 좀
1: 네,
0: 있으시네요.
1: 죄송합니다. 네.
0: 제주도 사투리고요. 제주도 무가에서 가져온 노래인데요. 잡기 잡신을 쫓을 때 내는 그런 소리예요. 선생님들은 헐씨, 헐세 뭐 이런 소리로도 하시는데 저희는 깔끔하게 헛세라고 명명을 해서 붙였고요. 잡기 잡신을 쫓는 저리 가! 이런 어떤 소리 지르는 그런 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1: 그 보통 추자 차시스의 노래의 전반적으로 이제 곡들이 명가복을 빌어주면서 또 잡기잡신 어떤 애군을 물러주는 그런 노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추자 차시스가 잘될 수밖에 없겠네요. 진짜 이거 들어보니까 그걸 의도하고 뭔가의 곡 작업들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0: 김진수
1: 무가라는
0: 씨도
1: 핑계를 대고
0: 그냥 무가 하세요. 잘 되고 싶으시면.
1: 맞아요.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마음에 잘 되고 싶잖아. 아지트 김준수 아지트도 너무 잘 되고 싶고 오랫동안 하고 싶고 오셨으니까 또 저를 위해서 한번 빌어주십시오.
0: 알겠습니다. 아까 열심히 빌었어요.
1: 네,
0: 그래도
1: 그러니까 이곳에
0: 제가
1: 와서 헛새로
0: 그럼요.
1: 한번 물리쳐 주십시오.
0: 안 좋은 것들을 제가 다 떨쳐내고요. 또 김준수의 아지트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더 잘 되시라고 저희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안 좋은 부정한 것들을 다 네. 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그러면은 그 허세라는 곡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이렇게 다양한 또 작품들을 만들면서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실험성과 또 대중성 이 전통을 바탕으로

0: 이상으로 이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고민들이 또 있으실까요?
1: 음악을 만들면서 이제 먼저 이제 다혜 누나가 무가 가사를 이제 공수를 해오는데 사실 듣다 보면 뭐 되게 무가 자체가 좀 전형적인 거나 좀 그런 거에서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무가를 듣다 보면 또 재즈 음악에도 좀 비슷한 그런 날 것의 그런 느낌이 많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저희가 좋아하는 뭐 힙합 리듬이나 아니면 뭐 펑크나 이런 걸 입혀봤을 때또 되게 잘 맞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0: 네.
1: 사실 저희가 합주하면서 곡을 만들면서 막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허세라는 곡도 어떻게 보면 합주실에서 한 1시간 안에 나왔던 것 같아요. 한 30분도 안 돼서
0: 오,
1: 그렇게
0: 그렇게 후딱 나온
1: 네,
0: 곡이에요?
1: 그런 곡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곡 작업하면서는 뭐 고민보다는 좀 어떻게 더 재밌게 만들어 볼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계속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허세처럼 이렇게 우리 무가가 무악이 바탕이 되는 그런 음악들을 계속 만드실 예정인가 아니면은 뭐또 다른 어떤 또 다른 장르와의 만남이라든지 어쨌든 국악 안에서의 여러 가지의 또 카테고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음악의 스타일들을 또 겸해서 하실 건지 좀 궁금하게 돼요.
2: 사실 무가를 계속 바탕으로는 할것 같아요.
0: 네,
2: 저희
0: 이게
2: 음악의
0: 정체성이라고
2: 네네
0: 생각하시니까.
2: 정체성이자 근간이 되는 소리이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그리고 저희가 감히 손을 못댄 그런 무가들도 엄청 많아요. 아시다시피.
0: 네.
2: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무가에 집중을 해서 해볼 예정입니다.
0: 아, 네. 그러면은 추다의 차지스의 무대를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그러면 소수민족 수록곡 중에 이두 곡을 들려주신다고요?
2: 네, 허세랑 너도 먹고 물러가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0: 아, 오늘 정말 여러분들 귀한 분들을 또 모셨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상의 2관왕을 수상하신 추다의 차지스의 음악 이야기를 깊게 나눌 수 있어서 또 너무 즐거웠고요. 또 다음 무대도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2: 감사합니다.
0: 네, 그렇다면 추다의 차지스의 허세 그리고 너도 먹고 물러가라 두곡 이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난 신수 불기란 삼재 플랑반재고 잘 천만리로 배송하고 아메리카주에 널린 복 유럽파주에 널린 복 아시아주에 널린 복 모든

물러가고 나도 잡수고 물러가고 너도 먹고 물러가고 나도 잡수고 물러가고 나도 먹고 물러가고 나도 잡수고 물러가고 너도 먹고 물러가고 나도

무가를 바탕으로 만든 음악들을 만나봤습니다. 두 팀의 음악을 들으면서 이게 바로 가장 한국적인 그루브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가장 우리다운 것이 세계를 사로잡는 가장 강력한 매력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그 매력을 느끼셨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만!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이곳은 지하다. 이곳에 사는 이들은 잡색. 그들은 하루하루를 악착같이 버틴다. 이들은 언제부터 이곳에 있었는지, 지상이라는 세계가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한다. 다만 지옥 같은 나날들을 벗어나기 위해 지상을 갈망할 뿐이다. 지상으로 올라가기 위한 방법은 단 하나. 잡색의 판. 놀이로 시작된 판은 언제부턴가 생존의 방식이 되었다. 승자는 지상으로 간다.

오래전 죽은 아버지의 탈을 보았다. 아버지의 탈은 오랜 시간 동안 붉은 수건 아래서 그 향을 잃지 않았다. 그가 이곳 어딘가에 있었다는 단서, 그 역시 이 판 위에서 버텼다는 증거. 몸이 굳었다. 숨을 들이쉬는 것도 눈을 깜빡이는 것도 잊을 만큼. 지금도 이곳은 지상으로 보내주겠다는 단 하나의 약속을 향해 서로를 무너뜨린다. 죽음조차 놀이의 일부가 된 세계. 그러나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다.

나도 그들과 다르지 않았다. 이곳에서 그렇게 살았다. 그런 내가 달라질 수 있을까?

그날 나는 그를 처음 보았다. 그의 눈은 이미 이 판을 벗어난 자처럼 낯선 기운이 감돌았다.

다가와 붉은 수건을 내밀었다. 그가 말했다. 같은 뜻을 품은 자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들을 만나. 나는 의심했다. 믿음은 여기서 가장 위험한 선택이니까.

그런데 왜 그의 말이 내 심장처럼 들렸을까? 내 안에 무언가가 흔들렸다.

0: 제가 이 판의 규칙과 대포수의 약점을 알아냈습니다. 먼저 대포수는 항상 본인의 총을 지니고 있지만 그 총은 판의 탈락자에게만 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포수의 총을 미리 만져놔서 탈락자가 죽을 일은 없을 겁니다. 총이 나가지 않으면 대포수는 당황할 테고 그 틈을 타서 대포수의 가면을 벗기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걸 기억하십시오.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포수 등 뒤에 숨겨진 열쇠라는 걸 말이죠.
1: 어떻게 거기까지 알고 있는 거야?
0: 전 사실 몇 년 전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 판에 참여하셨었고 그날 이후 볼 수 없었죠. 그 뒤로 몇 년간 대포수를 미행한 끝에 모든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판이 뭘 위해 존재하고 누굴 위한 판인지.
1: 그럼 모두 살아서 나갈 수 있다는 거지?
0: 그렇습니다. 저희 모두 살아서 지상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말이죠.

약속과는 달리 첫 희생자가 나왔다. 그는 고장낸 총이 작동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다. 무언가 틀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에게 계획이 있다며 판을 진행하길 강요했다.

대포수의 총구가 그에게로 향했다. 나는 그가 대포수와 같은 편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걸 내가 믿어도 되는 걸까?

한 위엔 이제 둘만 남았다. 의심 대신 시선과 손끝이 먼저 움직인다. 우리는 천천히 수건을 돌리며 음모를 꾸민다.

0: 나로 인해 각시가 죽었다. 붉은 수건을 가지고 있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잠시 망각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이것뿐이다.
1: 축하합니다. 당신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약속대로 올라가세요.
0: 아니, 나는 지상으로 가지 않아. 너를 죽이고 이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릴 거야. 이것으로 우리 둘이 단판을 짓자.
1: 제가 당신이랑 판을 진행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당신은 지금 나가지 않으면 죽어서도 이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는 저 사람들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0: 너도 이게 없다면 우리와 똑같은 잡색이잖아.
1: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습니다. 그럼 제가 판을 진행하죠. 먼저 총과 열쇠를 단상에 놓습니다. 그리고 각각 양옆에 천을 잡습니다. 묶여있는 천들을 풀어서 먼저 저것들을 잡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단, 한 번의 기회에 두 번씩 당길 수 있으며 서로의 차례에만 천을 풀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시작하죠. 당신은 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죠? 당신이 원하는 결말은 무엇인가요?
0: 난 수없이 죽어나가는 지하 세계의 이들을 보았고, 그들이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었어.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경계를 만드는 이 세계를 나는 무너뜨리겠다 다짐했지.
1: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 친들 이곳은 무너지지 않을 뿐더러 설사 무너진다 해도 이전보다 평화로워질 거라 어떻게 자신하나요?
0: 가증스러운 소리. 난 이 판을 멈출 거야. 그렇게 죽음의 놀이를 끝내고 평안을 찾을 거야.
1: 아무리 말한다 한들 이해를 하지 못하는군요. 이 놀이는 전부 지하세계, 당신들을 위한 것인데 말이죠.
0: 그게 무슨...
1: 사실 이 판의 우승자는 없어요. 뭐, 이미 눈치챘을 것 같긴 하지만, 살아서 지상으로 간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신들 같이 세상에 따르지 못하는 이들을 속아내고 버려냄으로써 이곳의 규칙과 균형을 유지할 뿐. 덕분에 큰 탈 없이 이곳 지하가 평안을 유지하는 거지. 좀 어두우면 어떻습니까? 좀 적막하면 어떻습니까? 덕분에 길게 큰 탈 없이 생을 보내고 있지 않나요?
0: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게 어떻게 우리를 위한 거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하루하루 악착같이 버티는 이곳이 대체 뭐가 평안하다는 거야?
1: 아무리 말한들 당신 같은 자들은 이해하지 못할 테죠. 그런 당신을 위해 놀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저를 죽일 수 있다면 어디 죽여보세요. 당신이 지금 저를 죽인다면 이곳의 질서는 무너질 것이고 이곳의 잡색들은 모두 뒤엉킨 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0: 나는 당신의 말을 믿지 않아. 당신도 결국 같은 탈을 쓰고 같은 공간에 존재하고 있잖아.

질서는 무너지고 욕망에 뒤엉킨 채 서로를 끌어내렸다. 그 혼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진실은 평화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결국 내가 꿈꾸던 세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비단을 편 듯 물결이 고요한 섬. 380여 년 전 한 선비가 세상을 뒤로 한 채 남도의 한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보길도의 산새가 연꽃을 닮았다고 해서 부용동이라는 이름을 짓고 자신만의 이상향인 원님을 조성했는데요. 산자락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곳에 들어앉은 단아하고 아름다운 정원. 윤선도 원님입니다.

고길도 윤선도 원님은 연못과 암석, 누각 등 최소한의 인공만을 더해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살린 곳인데요. 자연과 벗하며 노래와 춤과 시로 마음을 닦고자 했던 조선의 선비 윤선도의 정취가 스며 있습니다. 고길도 윤선도 원님의 건축물은 정원과 따로 떼어놓고 보더라도 하나하나가 독립된 정원으로 느껴질 만큼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탁 트인 조망과 띄엄띄엄 배치한 정원 규모에서 개방감이 느껴지는데요. 숲속에 숨은 듯이 자리한 육지의 별서 정원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윤선도는 어지러운 세상을 뒤로 한 채 1637년부터 85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보길도를 오가며 1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가 유배의 서름을 덜고 시와 음악을 통해 마음을 수양하던 정신적 안식처였는데요. 윤선도는 이곳에서 그 유명한 어부사시사 40수와 32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0: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놓쳐라, 놓쳐라. 어촌 두어 집이 안개 속에 들락날라.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맑고도 깊은 소에 온갖 곡이 뛰어논다. 연잎에 밥 싸두고 반찬일랑 장만 마라. 닫들어라, 닫들어라. 청량잎은 써있노라. 녹사이 가져오냐.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무심한 백구는 내 촛는가, 제 촛는가.
1: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전국풍류자랑입니다. 지역의 전통예술 활성화를 위해 10편의 우수작품 순회공연이 오는 11월까지 전국 22개 공연장을 찾아갑니다. 청주시립 무용단 특별기획공연 홀춤앤 듀엣 전통춤전입니다. 춤에 담긴 내면의 깊이를 표현하는 홀춤과 서로의 호흡과 조화를 이루는 듀엣 전통춤을 현대적인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립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전통 그리고 화합 세 번째 무대입니다. 전통선율과 국악관현악의 웅장함, 사물놀이 협연이 어우러진 화합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대구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엘라스틱 이스트입니다. 동아시아의 호흡과 신체 철학을 몸의 언어와 전통 타악, 소리, 빛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남원시립국악단 창작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입니다. 정지아 작가의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판소리와 무용, 관현악으로 풀어낸 창작 국악극으로 오는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청아원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별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뒤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보는데 네. 제가 미력이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저희가 더위를 다 날려드리려고 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게 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1: 다 돌려 힘차게 노져. 아기 차 뱃놀이 가잔다.
2: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악놀이입니다.

뒤에 있는 멤버들, 예결밴드 멤버들을 한 분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타리스트 하이민 씨입니다. 박수! 저희 건반 연주자 배윤아 씨입니다. 박수! 그다음에 저희 예결밴드 베이스를 연주하고 계시는 김민영 씨입니다. 박수! 네, 저희 드러머 정희수 씨입니다. 박수! 네, 저희 예결밴드에서 해금을 연주하고 계시는 송지윤님입니다. 박수! 저희 첫 번째 들려드린 곡은요, 놀량이라는 곡이고요. 이 놀량도 서도 산타령입니다. 그래서 사계절 내내 사랑하는 사람과 재밌게 즐겁게 놀아보자는 마음을 담아서 풀어본 곡이고요. 오늘 친구랑 왔다. 아, 친구랑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 왔다. 아, 사랑하는 분들과 오셨어요. 그 미녀들을 오늘 좀 쉽게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흥이 나시면 언제든지 얼씨구 좋다 잘한다 하고 신세도 많이 많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저희 예결밴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아주 멋진 퓨전 국악 밴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팀인지 지금 바로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와!

했고 지금.

0: 사랑이 뭔지 알아?
1: 오빠!
2: 하도!
1: 팟다시오! 팟다시오! 팟다시오! 팟다시오! 팟다시오! 팟다시오! 팟다시오!
0: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악놀이입니다.
1: 꽃이 사시오.

0: 아, 저희는 국악놀이
1: 그대로
0: 국악으로 놀아보세요
1: 라는 팀입니다.
0: 전통 미니와 멜로디와 장단을 베이스로 삼으면서 국악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좋아요?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국악놀이 한번 멤버 소개하겠습니다. 정가를 전공하시고 민요도 하고 뭐 판소리 다 합니다. 보컬의 정가인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검은고, 네, 검은고의 아람입니다. 대금의 김규환. 아, 참 특이해요, 그렇죠? 드럼인데 옆에 장구가 있고, 아, 저 사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졌어요. 이름이 풍물드럼이라고. 네, 그래서 국내 유일의, 전 세계 유일의 풍물드럼의 원익준. 박수 한번 주세요.

0: 자, 앞서
1: 공연을 보여준 예결 밴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결 밴드 분 나와주세요. 와.
2: 네, 이렇게 다 모이니까 무대가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공연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1: 그러게, 우리도 이제 기대가 너무 크고요.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뭐였죠,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0: 뭐라고요?
2: 맞습니다.
1: 여기만 아시죠? 여기 뭐라고요?
2: 쉐이키 코리아. 여러분, 발음 실수하시면 안 돼요. 쉐이키 코리아입니다. 네, 이 쉐이키 코리아는요, 퓨전 국악 밴드 두 팀이 각자 연주를 하고 같이 합동 무대까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네,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이 쉐이키 코리아를 통해서 즐겁게 국악에 빠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두 팀, 드럼 빼고는 악기가 하나도 안 겹쳐요.
2: 네, 맞아요.
1: 한 10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건 드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축복 받으신 겁니다. 네. 다음 곡은 노세입니다. 노세. 밴도레 아시죠? 그를 저희 마음대로 인생 잘 살아보세요. Let's play.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무대 밴도레의 기운을 삼아서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 와, 네, 너무 기대됩니다. 그럼 저희 예결 밴드는 잠깐 무대 뒤에 가서 열심히 즐기고 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무대에서 만나요. 안녕.

0: 여러분 우리 인생 몇 세세? 인생? 150세. 어, 많이 쓰셨네요. 150 좋습니다. 예. 자, 기왕 사는 김에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또 좋은 음악 풍류를 즐기면서 자 누구와 함께 저희 국악놀이 예결밴드와 함께 실컷 올밤 놀아봅시다. 자 허이!
1: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들께 저희가 특별한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서도 민요트 뭔지 아세요? 네, 서도 민요는 북한의 평안도 함경도 지방에서 내려오는 민요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 민요입니다. 나 혹시 민요, 나 서도 민요 너무 배우고 싶다, 나 용기 낸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나오세요. 와. 와.
0: 오늘 공연을 하셔야 될 복장인 것 같아요.
1: 어디 사는 누구신지 자기 소개를 해주신다면?
2: 저는 경기도 군포에서 왔고요. 오늘 이렇게 한강 공원에서 좋은 공연이 있다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한강 여기 공원에 와서 발도 닦고 또 누워보기도 하고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아.
1: 좋습니다. 평소에 민요를 또 좋아하실까요?
2: 민요도 좋아하고요. 예, 우리나라 음악 다 좋아합니다.
1: 아, 좋습니다. 그럼 이참에 서도 민요를 또 저랑 함께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자, 서도 민요는요 깊게 밀어서 깊게 떠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몽금포 타령을 저랑 한절 같이 한번 배워볼 건데 제가 먼저 들려드릴게요. 에

0: 이렇게 한번 해볼 건데 너무 어려우시니까 에헤요만 해보겠습니다.
1: 상당히 기네요. 저도 해볼까 그랬는데
0: 아, 네. 에헤요만 한번 배워볼게요. 에헤요 시작.
2: 에헤요.
0: 우와. 그럼 올려볼게요. 에헤요. 여기까지만 가볼게요.

0: 좋습니다. 그럼 A부터 여기까지 같이 가볼게요. 저랑 시작.
1: 에이요 에이요 에이요.
2: 와, 와우, 상당한 실력에.
0: 큰 박수 주세요.
2: 자, 우리 민요만 배우면 좀 아쉽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번 정가를 좀 배워볼까요?
3: 네, 여러분 정가가 뭔지 아시나요? 네.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 중에 하나인데요. 바를 정자 노래 같자 해서 바른 노래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글자를 긴 호흡으로 길게 늘려서 부르는 그런 특징인데요.

0: 쉽죠?
1: 어디 갔다 온 것 같아요 지금. 사생세계요. 너무 좋습니다.
2: 자 그럼 일단은 여기서 정가. 정가를 잘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 어 저기 어 저기. 어,
1: 박수.
3: 여러분들도 함께 호흡을 그 자리에서 연결해주세요.

0: 자, 시 해볼까요?
1: 한번 가볼까요?
0: 시 하나,
2: 배심
0: 둘,
2: 딱 주고.
0: 배심 하나, 둘, 셋.
3: 세상.

0: 오, 호흡이 아주 좋으신데요?
1: 너무 잘하시는데요?
0: 네. 아.
1: 와, 진짜 잘하신다. 그럼 그냥 보내드릴 수 없으니까 이 여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가서 그냥 이 이렇게 떨구면서 하나씩 짚고 가면 되는데요. 이 시작. 이 다시 이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 하나 둘 셋 쉐이키 코리아.
3: 네, 다음 이제 저희 노래를 들려드릴 차례인데요. 저희만 듣고 있었던 저희 비밀스러운 곡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내가 돌아간다라는 곡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짝사랑할 때 나도 모르게 막 그런 적 있잖아요. 몸이 막 베베베베 꼬이고 막 어디 봐야 될지 몰라서 지금 저처럼 눈을 막 뱅글뱅글 돌리고 술 취한 것처럼 막 뱅글뱅글 도는 그런 몽롱한 사랑을 담은 곡입니다. 그러면 내가 돌아간다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0: 이제는 여기 계신 모든 관객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첫 번째, 오늘 제일로 먼 곳에서 왔다면 어디서 오셨고 어떻게 오셨는지 이렇게 답을 주시면 되는데요. 오! 경기도 이천에서 왔습니다. 사실 여기 제 아빠가 있어서 왔어요. 오! 아빠가 있어요?
1: 아빠가 있어요?
0: 둘째 딸도 같이 왔어요. 아빠 완전 평소에 웃긴데 오늘은 멋지네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1: 아빠는 어디 계실까요?
0: 제가 추측한데 저 예결밴드 드러머 분이 아빠예요. 오늘 찾아오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천에서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으실까요? 아, 잠깐 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두 분 같이. 좋습니다. 따님 분이세요? 누가 첫째 딸이세요? 첫째 딸이세요. 어디서는 누구신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2: 경기도 이천에 사는 20살 윤혜빈입니다.
3: 19살 유수연이라고.
0: 아니 제가 듣기로 드러머분께 아주 제자에 대한 사랑이 크시고 서로 제자분들도 엄청 아빠를 사랑한다는 말씀 많이 들었고요. 또 이렇게 사진도 이렇게 제자분들 사진을 끼우고 다닐 만큼 제자에 대한 애정이 엄청 크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공연 어떠세요?
4: 너무 좋아요.
5: 너무 좋아요.
6: 너무 좋아요.
0: 네, 오늘 공연 끝까지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응원 많이 주세요.
7: 세키 코리아!
0: 다음 예결밴드와 국악놀이에 대한 궁금증을 적어주셨는데요. 두 팀 모두 젊은 국악인의 10년 후의 계획이 있나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1: 뭐 저희 10년 후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뭐 해외를 좀 많이 가고 싶어서 어떤 뮤지션들은 300일이 해외라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꿈을 일단 그렇게 잡고 여행 가는 겸 가서 또 연주도 하고 그러면서 좀 새로운 것을 많이 경험해보는 국악놀이가 되는 게 저희의 이제 목표입니다.
0: 저희는 진짜 꾸준히 저희의 음악을 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또 여러분들께 좀 쉬운 국악을 계속 들려드리려고 노력할 거고요. 저희가 데뷔한 지가 한 8년 됐는데 그때 저희가 들려드렸던 저희 국악이랑 또 지금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랑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변화하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국악 들려드리는 팀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1: 와, 감사합니다.

성공하여 아무리 애를 써도 힘이 드는지라. 극대지산 꿈의 신이 나타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라 일러주니, 이 말 들은 지산 세상을 향해 말하기를 도대체 끝이 있습니까? 라 하니, 이 말 들은 신이

0: 지금까지.
1: 여러분 공연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아 이번이 좀 기대되는 공연이네요. 왜냐면 같이 하거든요. 예결밴드와 구강누리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닙니다. 평생에 한 번 있을까 하는 공연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2: 저희 연습 열심히 했잖아요. 정말 저희 예결밴드 악기와 또 구강누리의 악기가 풍성하게 만나서 여러분들께 요 한강과 함께 들려드릴 생각에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1: 자, 여러분은 국악하면 어떤 느낌이 나세요?
2: 저는 얼쑤 한번 하면 몸을 흔들다 보면요 생각보다 금방 가까워지는 게 또 국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즐기시면서 얼쑤 하면 여러분도 어느샌가 저희 예결밴드와 국악놀이와 한 팀이 된 것처럼 즐길 수 있는 게 또

0: 감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예, 우리 한번 얼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0: 아, 좋아요. 얼쑤 시작.
2: 얼쑤.
0: 여기 안에서부터 안에서. 이렇게 끌어내셔야 돼요. 아, 얼쑤.
2: 얼쑤.
0: 어, 좋습니다. 부채까지. 어, 좋습니다. 오. 이렇게 오늘 이 공연도 밴드끼리도 잘 섞이고 여러분들과 같이 얼쑤 하면서 하나의 무대를 만들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1: 자, 다음 공연은 어쩔시구라는 공연입니다. 되게 가사가 되게 단순해요. 어쩔시구 옹해야 저쩔시구 옹해야 너도 나도 옹해야. 자, 해볼까요? 시작! 어쩔시구 옹해야 저쩔시구 옹해야 너도 나도 옹해야. 자, 요거 두 개만 알면 됩니다.
0: 어, 그러면 목소리 한번 들으러 가볼까요? 제가 또 가까이 가겠습니다. 자꾸 제 눈을 피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계셔가지고. 아, 우리 친구 언니 눈을 피해요. 우리 친구 어쩔시구 해볼까요? 옹해야 해주면 돼요. 어쩔시구
3: 옹해야.
1: 오,
0: 좋아요. 다시.
2: 어쩔시구
3: 옹해야.
0: 저쩔시구
3: 옹해야.
0: 나도 나
2: 옹해야.
0: 너무 잘했어요. 아, 좋습니다. 와, 우리 옹해야 열심히 해줘. 우리 친구께 박수 한번 주세요.
2: 투.
0: 예결밴드 부각놀이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세 팀이 한 동 무대예요. 아셨죠?
1: 좋습니다.
0: 아, 좋습니다.

1, 2, 3, 5, 6, 7. 1, 2, 3, 5, 6, 7. 1, 2, 3, 5, 6, 7.

0: 공기. 역시 시골이 최고야.
1: 정말? 여기엔 뚱이 네가 좋아하는 게임기도 없는데?
0: 그런 거 없어도 되거든. 난 여기서 할아버지랑 평생 살 수도 있다고.
1: 흥, 과연 그럴까? 너 같은 변덕쟁이가 말이야.
2: 얘들아, 그만하고 이 할아버지의 연주 좀 들어보겠니?
0: 와, 그게 뭐예요? 커다란 피리처럼 생겼네요.
1: 어이구, 저건 대금이라고? 대나무로 만든 전통 관악기인데 신라시대부터.
0: 쉿!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 와, 소리가 너무 좋다.

0: 하늘나라의 우레, 운, 풍이, 비아라는 사이좋은 네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네 명이 함께 다녀서 사총사라고 불렸죠. 사총사는 하늘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레는 꽹과리, 운이는 북, 풍이는 징, 비아는 장구를 연주했어요. 이 하늘나라의 악기들은 보통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레가 꽹과리를 치면 전기가 번쩍했고, 우니가 북을 치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났죠. 풍이가 징을 울리면 저 멀리서 바람이 불어왔고, 비아가 장구를 치면 땅에는 비가 내렸어요. 사총사의 연주는 땅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답니다. 농부들은 날씨에 따라 씨를 뿌리고 풀을 베고 열매를 땄기 때문이죠. 이 네 개의 신기한 악기를 사물이라고 불렀어요. 내 친구를 사총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비아의 장구채가 바빠졌어요.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나뭇가지 잎들이 필 수 있도록 봄비를 촉촉하게 뿌려야 했으니까요. 그 대신 겨울바람을 몰아오느라 힘차게 징을 쳤던 풍이가 한가해졌습니다. 풍이는 갑자기 징이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1: 징은 너무 재미없어.
0: 풍이는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최고의 악기를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1: 어딜 가야 최고의 악기를 찾을 수 있는 걸까? 어? 와, 이게 무슨 소리지? 마치 예쁜 새소리 같아. 할아버지! 제가 한번 불어봐도 될까요?
2: 그래, 한번 불어보거라.
0: 풍이는 단소 소리가 마음에 쏙 들었지만 단소는 풍이가 불기엔 너무 어려운 악기였어요. 풍이는 다른 악기를 찾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야금은 풍이에겐 너무 무거워 들고 갈 수 없었고, 소고는 소리가 너무 작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1: 이걸로는 바람을 제대로 일으킬 수가 없어.
0: 징을 대신할 더 나은 악기를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1: 얘들아.
0: 풍이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친구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풍이는 그저 하늘로 다시 올라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1: 징이다. 친구들아, 보고 싶어.
3: 네가 풍이로구나?
1: 어? 달님? 저를 아세요?
3: 왜 몰라? 너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난리가 났는데 빨리 돌아가야 해.
1: 하지만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죠?
3: 넌 징으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 바람으로 구름을 움직여서 그걸 타고 돌아가렴.
1: 어? 구름을 움직인다고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3: 할 수 있어. 네 친구들이 도와줄 거야. 지름에 올라탄 풍이는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열심히 징을 쳤습니다. 그러나 푸른은 풍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0: 어?
1: 하늘 위 새 친구가 풍미를 돕기 위해 함께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총사가 다시 모여 악기를 연주하니 사납던 날씨는 고요해졌고 풍미는 안전하게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 멋진 악기는 결국 못 찾았네. 너 아직도 우리랑 악기 바꾸고 싶어?
0: 아니, 난 이제 어떤 악기랑도 징이랑은 안 바꿀 거야.
1: 다음 날 다시 사총사가 된 친구들의 멋진 연주가 세상에

0: 벌써 저녁이네. 어?
1: 에이구, 너는 뭐 한 게 있다고 배가 고프냐?
0: 노는 것도 칼로리를 엄청 소비하거든.
2: 집에 가면 너희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아주 맛있게 끓여놨을 거야. 어서 가자꾸나.
0: 네? 전 치킨이 먹고 싶은데.
1: 치킨? 그런 건 여기 없을 텐데 어쩌나?
2: 이 치킨은 없지만 맛있는 닭고기 반찬은 있단다.
1: 어때? 뚱이 너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0: 치, 아니 전혀. 그건 그렇고 할아버지, 내일도 대금 불어주실 거죠?
2: 그래 그래.
3: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전국풍류자랑입니다. 지역의 전통예술 활성화를 위해 10편의 우수작품 순회공연이 오는 11월까지 전국 22개 공연장을 찾아갑니다. 청주시립 무용단 특별기획공연 홀춤앤듀엣 전통춤전입니다. 춤에 담긴 내면의 깊이를 표현하는 홀춤과 서로의 호흡과 조화를 이루는 듀엣 전통춤을 현대적인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립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전통 그리고 화합 세 번째 무대입니다. 전통선율과 국악관현악의 웅장함, 사물놀이협연이 어우러진 화합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대구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엘라스틱 이스트입니다. 동아시아의 호흡과 신체 철학을 몸의 언어와 전통 타악, 소리, 빛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남원시립국악단 창작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입니다. 정지아 작가의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판소리와 무용, 관현악으로 풀어낸 창작 국악극으로 오는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청아원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별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뒤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네. 제가 미력이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그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이산 저산 꽃이 피니 분명 고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1: 제가 딱 소리를 시작하고 발림을 하잖아요. 제가 제 손으로 부채를 펴고 고갯짓을 하고 제가 그때는 무대에 비해서 정말 자유로운 비장애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판소리는 저의 또 다른 눈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봉사가 눈 뜨는 마음으로 간절히 소리를 하고 있어요.
0: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 흔들 쓸 때 있나.
2: 박두성 선생 가방에서 맹셔틀 짤랑 짤랑 거리는 소리가 나니
3: 시.
2: 아이들이 궁금하여 묻는 말이 선생님 이거 무슨 소리예요?
3: 이것은 맹셔틀이라고 하는 건데 점자를 찍는 도구란다.
2: 아이들이 궁금해 못 견디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우와 점자요?
3: 그래 점자가 무엇인지 일러줄 테니 잘 들어보아라.
2: 네.
3: 점자라고 하는 것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에서 판소리로 재미난 이야기와 감동을 주는 소리꾼 김지연입니다. 저의 일상과 그리고 제가 판소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시청자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7개월 만에 태어나가지고 미숙아 망막증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을 전혀 볼수 없게 되었어요.

국립서울맹학교에서 한 14년 정도를 지냈고요. 맹학교 친구들은 굉장히 소리에 예민해요. 그래서 음악을 접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고요. 또 배울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피아노 치고 바이올린 하고 노래 부르고 이런 걸 좋아했어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한것 같아요.

0: 중학교 3학년 때 이청준 소설 서편제로 먼저 판소리를 접하게 됐어요. 거기 나와 있는 주인공 송아가 아버지께서 이제 너에게 한을 심어주겠다면서 눈을 멀게 하시잖아요. 근데 처음엔 굉장히 읽고 분노를 했었는데 이 장르는 어떤 장르이길래 저렇게까지 하면서 자기의 예술혼을 저렇게 불태워야 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판소리를 그때부터 이렇게 좋아하게 됐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본격적으로 판소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1: 힘하고 동바라 이말이 지든 마든 산호조름을 갇혀버리고 버섯발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아이고
2: 오늘같이 좋은 날에
0: 오늘같이 좋은 날에 도련님 말씀이 그리하옵시면 아마도 저 후배 사령이 낯살이나 더하는 듯하여이다. 이놈의 심사가

처음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를 시작하면 끝까지 하지를 못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기타도 뭐한달 만에 그만두고 뭐 피아노도 8년을 쳤지만 연습을 안 해서 늘지를 않고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은 얘가 금방 그만두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특히 엄마를 설득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점자로 손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엄마께 진심을 담은 저는 이 판소리가 너무 하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엄마께 썼습니다.

0: 그때가 고2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입시 준비하고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막 이랬더니 정말 자기가 뭐 편지를 쓰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꼭 한 번만 자기를 믿어봐 달라고. 그래서 그래, 한번 믿어보자. 이번 한 번만 마지막이다. 너 한번 믿어보자 그랬는데 꾸준히 지연이가 너무 즐거워하면서 하는 모습 보니까 아, 그때 해주길 잘했다. 지연이가 선택하길 잘했다. 너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고맙다.
1: 나도 고마워.

0: 기특하죠. 이제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성장했던 거, 이제 31살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게 참 대견하죠. 더 이상 뭐 건강하게만 꾸준히 이렇게만 자라졌으면 바란 희망입니다.
1: 국악소인데 저 국악소 하나도 모르겠어. 무슨
2: 보컬 레슨 선생님도 알아봤지?
1: 응. 12월 달부터 하려.
3: 또 어디서 하게 됐어?
2: 백석에 그 더 좋은 선생님 소개 받았대.
1: 자, 소리가 여기서 지나서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0: 그렇지. 보이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는데, 너 같은 경우는 성대를 직접 만져보고 뭐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싫던 거지.

0: 이랑 아라리오
1: 가족이 만약에 이렇게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밝게 자랄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가족들은 대들보죠.
0: 개나리 보지 못 짊어지고 아리랑 고개

0: 놀아 헛고 놀자.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1: 얼씨구.
0: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해로.
2: 판소리는 고전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한 시대를 사는 우리가 그렇지 맞아 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니까요.
0: 내 사랑아.
2: 판소리에 굉장히 그런 격정적이고 힘있는 목소리가 좋았고요. 판소리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잖아요. 저는 이야기 들려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저와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0: 지연아.
1: 선생님, 안녕하세요.
2: 안녕. 어디 잘 또 들어왔네?
1: 네. 그 우리 실로암 마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됐었던 거야?
3: 고학선은 좀 양해를 구했고.
1: 아, 그래? 그러면은 월, 화. 그다음 또 언제 가지?
3: 저는 월요일, 수요일만 가요.
2: 덥소!

0: 맞고서
1: 아이치
0: 배가 차
2: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나게 되었고요.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이제 전통음악 아카데미라는 거를 그 방과후 수업을 여셨는데 거기 원진주 선생님께서 오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과 인연이 돼서 만나게 됐습니다.
0: 하나. 온댕기 날리며 발끝에 꽃이 피네.
3: 툭 칠 때 바깥으로 보내줘야 되거든. 이 바깥으로 손가락에 펴줘야 돼.
4: 하나, 둘, 셋. 조금 빨라야 돼, 손이. 둘, 셋, 둘, 둘, 에이. 자, 봐봐. 자, 이렇게. 이렇게. 손이 어디까지 뻗어갔어? 그치. 툭 할 때 꽉 잡아야 돼. 그치. 어때? 힘이? 그치.
2: 쭉 들어가.
4: 쭉 들어가지, 그치. 왜냐면, 한 삼을 이렇게 날려야 되거든.

0: 이제 무대에 서게 되면서 정말 다양한 공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 요소에 맞는 이제 몸 쓰는 거, 발림 정도뿐만이 아니라 감정을 드러내고 극적인 표현을 한다든지 또 창작 판소리를 하면서 실제로 연기를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림하듯이 부채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몸을 썼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사실 상상도 못했는데 저도 지연이를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힘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지금은 찰떡같이 이제 바로바로 알아들어서 이제 뭐 금방 이렇게 활용이 되고 하네요. 네, 보람이 있어요. 그치? 혀뿌리를 이렇게 내려. 그렇지. 그게 내렸어. 부! 후! 그렇지. 자, 여기서, 후! 이렇게, 오! 떨려 나오잖아. 지금 여기가 떨리고 있는 거잖아. 부! 부! 그렇지. 헬렌 켈러의 그 설리번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원진주 선생님은 우리 한국의 설리번 선생님 같은 존재세요.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네, 굉장히 인사 바르게 잘하고 서로 이렇게 오해하지 않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지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하나도 굉장히 잘 알려주시고 그리고 소리할 때도 저에 맞게 이렇게 상상할 수 있도록 많이 그려주세요.
1: 흰 백자 불극을 공허한 송이 송이자 송이 송이 꽃 피우고 네.
0: 지연이는 저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알려주면 알려주는 대로 제가 그려주는 사랑을 지금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지연이가 소리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지연이 후배들 중에 지연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그 친구들은 지연이가 로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에게 정말 보는 빛이 아닌 희망을 주는 이제 그런 빛으로 그런 소리꾼으로 네 소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 백백홍홍 난만종 자 백백홍홍 난만종 난만종 난만종
0: 옳지.
1: 어찌 보면 고깝가와 어찌 보면 고깝가와

0: 가족 건강 셋째는 직업 교육 넷째는 신앙이라.
1: 그 송암 박두성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어록 모음곡이에요. 시각장애인을 교육할 때는 사랑과 신앙과 그리고 영적 건강으로 아이들을 지도해야 한다는 좋은 말씀을 모아서 노래로 만든 곡입니다.

0: 송한 박두성 선생님은요, 한글 점자를 만드신 분이세요. 이제 내년이 점자가 만들어진 지 100주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기념하고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럼 내가 직접 이 선생님 이야기를 판소리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직접 만들게 되었습니다.
1: 점자를 찍어보고 읽어보고 배열하여 마침내 조선어 점자를 완성하게 되었더라.
0: 사설을 쓸 때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를 묘사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맹학교의 뭐 풍경이라던가 뭐 아이들의 표정이라던가 박두성 선생님이 뭐 왜 뭐 차림새라던가 이런 게 좀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선생님들께 많이 자문도 구해보고 이제 부모님께도 보통 여기서는 어떤 묘사를 하는 게 좋을까라고 많이 자문도 구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던 것 같아요.

0: 저희가 관현맹인에서 초등학교를 굉장히 많이 공연을 많이 가요. 근데 항상 말이 너무 어려워요라는 피드백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깨알 자랑이지만 동아구연 강사 자격증 3급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이범 내려온다 안일이를 동화 버전으로 해봐도 재밌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네, 안일이만 동화구연 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좀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0: 네. 자라가 엉금엉금 기어 육지에 도착해보니 숲속 동물 친구들이 놀고 있었어요. 놀고 있는 친구들을 가만히 보니 그중에 귀가 쫑긋하고 몸이 얼룩덜룩한 토끼가 앉아 있었지요. 판소리의 매력은요, 일단 이야기를 전해준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물론 좀 창법이 좀 옛날스럽고 잘못 알아듣겠어요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은데 솔직히 조금만 더 쉽게 말을 조금 풀었으면 아주 친근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판소리는 그런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게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황우거동 마라 이 말이 시듬하듯 산 호주령을 거쳐버리고 포친 앞으로 판소리에서 중요한 것이 추임새잖아요. 그렇지, 좋다, 잘한다. 이 추임새를 듣고 무대를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심청가를 보고 듣고 있으면 그냥 저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묘해요. 저는 제일 이제 벅찬 순간이 신봉사가 눈을 뜨라고 눈을 끔적끔적 뜨는 그 부분이 굉장히 벅차요. 이제 곧뜰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어서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도 저렇게 눈을 좀 떴으면 좋겠다라는 네, 소망도 있습니다.

0: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2022년에 카타르 월드컵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축구 경기도 직접 직관을 하고 또 다른 세계 음악가들이랑 좀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월드컵에 초청받아서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했고 그 멋진 경기장에서 저희의 연주가 울려 퍼졌다는 것이 너무나 네,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공연이 딱 끝나고 관객들이 박수 쳐주고 또 공연 중간중간에 이제 관객들이 추임새를 아주아주 크게 넣어줄 때 정말 그때 저는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1: 날이라 안희장 비거리에 16세 어린 처녀가 무엇을 옆에 남기고 갔다.
0: 올해가 광복 80주년이잖아요. 근데 저는 광복 딱 100주년에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운동가들을 특히 여성 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해서 다시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전통 판소리도 게을리 하지 않고 정말 단단히 내 뿌리가 될수 있도록 더 연마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춤이라는 걸 춰본 적도 없고 그런 움직임 같은 걸 해본 적이 없는데 무대에 이제 저를 이제 안내해 주시고 제가 딱 소리를 시작하고 제가 제 손으로 부채를 펴고 고갯짓을 하고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몸도 왔다 갔다 할때 제가 그때는 무대에 비해서 정말 자유로운 비장애인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2: 떼떨이면 어디 보자. 아이고, 가까
0: 판소리는 저의 또 다른 눈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봉사가 눈 뜨는 마음으로 간절히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 저도 예술의 눈을 뜨겠죠?
2: 눈을 끔적끔적 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거리더니 두 눈을 번쩍 떴구나.
0: 행복은 그 순간순간인 것 같아요. 매 순간 내가 지금 무대에 서 있는 이 순간도 행복하고 내가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순간, 이 모든 순간이 다 행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탱탱볼 같은 예술가 김지연입니다. 사람이 살면은 뼈때면사나 서편제는 나에게 운명과도 같았다. 점차 책속 글자를 통해 만난 판소리는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앞을 볼수 없던 나는 판소리를 통해 또 다른 세상을 만나고 있다.

네, 이 곡은 저희를 위해서 새로 작곡된 곡이거든요. 이 아름다운 곡을 작곡한 작곡가를 소개할까 합니다. 장태승 선생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저희가 61년 된 합창단인데 작년에 60주년 연주회를 제가 봤습니다. 객석에서. 그리고 1년을 더 했습니다. 올해. 아, 저한테는 참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올 한 해가. 특히 이제 많은 이제 단원들이, 모든 단원들이 제게 아주 신뢰를 주셨고 저의 실수를 잘 이해해 주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새로운 곡들을 좀 했거든요. 작곡, 편곡, 작곡가들이 있어서 합창음악이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 작곡가들을 제가 좋아하는 꼭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처음에 선곡을 편곡했던, 재편곡하셨던 원사임 선생님. 아, 네, 저 앞에.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조혜영 선생님. 깐깐하지만 깐깐한 티를 안 내려고 노력하시는, 굉장히 음악적으로 아주 치밀하신 이범준 선생님. 아, 조동진은 저의 유년과 지금까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그러한 대중음악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끝나는 연주회 보셨습니까? 포르테로 끝나야 되는데, 네, 이렇게 끝내봤습니다. 아름다운 곡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아, 맑게 들었습니다. 제가 앵콜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곡을 연주했는데요. 이 곡을 편곡한 작곡가 선생님도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최다영 선생님. 아, 저희가 앵콜을 하나만 준비했을까요? 마지막 한 곡으로 예, Non Nobis Domine라는 영화에서 나온 음악입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연주하고 오늘의 연주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너 아까부터 뭘 그렇게 열심히 불고 있는 거야?
1: 아, 분명히 책에서는 이렇게 하면 예쁜 피리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0: 빨대로 피리 만들기라고?
1: 멋진 피리 소리가 날 줄 알았는데 너무 실망이야.
0: 으이구, 좋은 재료를 써야 좋은 소리가 나지.
1: 좋은 재료라고?

0: 깊은 산골 마을, 오동나무 그늘 아래 착하고 순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마을에는 유봉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오동나무를 나무 할아버지라고 불렀죠.
1: 오, 자, 이 나무를 나한테 파시오.
2: 오동나무는 우리 것이 아니구먼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물려줬으니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요.
1: 자, 이래도 안 팔겠소?
2: 아이고,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몰라. 오동나무는 우리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팔 수가 없구먼요.
1: 이 바보 같은 촌놈들이.
0: 박영감은 성을 내며 산골 마을 밖으로 나가버렸죠. 하지만 다시 한양으로 가버린 것은 아니었답니다.
1: 나무를 팔지 않으니 훔쳐갈 수밖에. 나는 분명 금덩이를 준다고 했는데 그 바보들이 일을 이렇게 만든 거라고.
0: 도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나무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유봉이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3: 촌장님, 나무 할아버지를 꼭 다시 찾아올게요.
2: 유봉아!
0: 하지만 한양에 갔다고 금방 박영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사는 곳도 모르니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였죠.
3: 어?
2: 야, 아이고, 뭐야 이거?
0: 100살 먹은 오동나무 위에도 훌쩍 오르던 유봉이었습니다. 그러니 달리는 말 위에도 쉽게 오를 수 있었죠.
3: 뭐?
0: 말은 좀 진정이 되었는지 뚜벅뚜벅 걷기 시작했어요.
3: 어머,
4: 어디서 낯선 아이를 태우고 왔니?
0: 말에서 내린 유봉이는 자기도 모르게 아름다운 초인 앞으로 다가갔어요.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이 있었거든요.
3: 와, 이게 뭐예요?
4: 가야금이란다.
3: 가야금이 살아있나 봐요.
0: 유봉이는 산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4: 악기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내가 알만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혹시 금덩어리를 가지고 오지 않았던?
3: 어떻게 아셨어요?
4: 예전에 가야금을 고치러 갔더니 나한테도.
3: 그 사람 집이 어디예요?
4: 박영감 집에 가려면 만지고개를 넘어가야 해. 외진 곳이라 밤에는 호랑이가 나오기도 한단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가보렴나.
3: 우리 마을 오동나무 내놔요!
1: 아유, 깜짝이야. 왜 너희 마을 오동나무를 여기서 찾아? 내가 가져갔다는 증거 있어?
3: 나무 할아버지, 저 유봉이에요. 빨리 묻어서 죄송해요.
1: 아니야, 이 나무들은 절대 아니야. 이게 뭐야? 이 귀신 들린 나무 아니야? 아이고, 얘 당장 가져가라, 가져가.
0: 나무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왔지만 유봉이는 기쁘지 않았어요. 한번 잘린 나무를 다시 산골 마을에 심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대신 마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악기를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4: 우선 나무를 잘 말려야 해. 나무의 진액이 다 빠지도록 눈, 비도 맞추고 햇볕을 쬐어가며 오동나무를 삭혀야 하는 거야.
0: 나무가 잘 마르는 3년 동안 유봉이는 명월아 씨에게 가야금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연습하고 또 연습했죠.
4: 자, 나무가 잘 마른 것 같은데?

0: 그럼 이제 가야금을 만들어 볼까?
1: 으쨔, 에, 으쨔, 으쨔. 가야금의 위판은 하늘처럼 둥글고 가야금의 아래판은 땅처럼 평평하구먼요. 1년이 12달인 것처럼 가야금의 줄도 12줄이지요.
0: 가야금이 완성되자 유봉이는 조심스럽게 가야금을 타보았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는 소리였어요. 유봉이는 예전의 나무 할아버지가 다시 돌아온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3년 만에 돌아온 유봉이를 맞아주는 것은 성난 고함 소리였답니다.
2: 내 노래는 먼저 물을 대야지.
3: 그게 무슨 말이오? 내가 먼저 나왔쇼.
0: 서로 모여 정을 나누던 오동나무가 없어지니 사람들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싸울 일만 점점 많아졌던 거예요. 유봉이는 오동나무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가야금을 타기 시작했죠.
2: 저 소리 들으니까 예전 우리 모습들이 떠오르는데.
3: 그러게 말이오. 어릴 때부터 친척처럼 살아온 우리가 왜 싸우고 있었던 거죠?
4: 아이고, 미안해요.
1: 아이고, 아니에요.
0: 유봉이 덕분에 오동나무는 천년악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천년악기는 앞으로 오래오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있을 거예요.

0: 배꼽이 좀 만드는 거야? 나도 같이 하자.
1: 어, 아니야. 좋은 소리가 나는 피리를 만들려고 대나무 씨앗을 심고 있는 거라고.
0: 뭐라고? 지금 심으면 엄청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텐데.
1: 오래 걸려도 좋은 재료로 사용해야 좋은 악기를 만들 수 있다고.

0: 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뒤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네. 제가 미래기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5번 출구로 나와 고궁박물관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아주 익숙한 이름의 현판이 나옵니다. 누구나 이곳에서의 추억 하나쯤은 갖고 있을 법한 친근한 이름, 바로 광화문인데요. 서울의 역사를 함축하고 있는 상징이기도 하죠. 지금은 광화문 광장이란 이름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유로운 공간,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그 의미가 확장됐지만 원래 광화문은 조선 왕조 최초의 법궁, 경복궁의 정문이었습니다. 고풍스러운 광화문을 들어서면 고즈넉한 조선 왕조의 풍모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마치 현대에서 중세로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 같은 그런 공간이 나타납니다. 복잡한 도심을 뒤로하고 광화문을 들어서는 순간 마법처럼 세상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까지 편안해지는데요. 500년 전 왕의 발자취를 따라 천천히 궁궐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꿈, 오래도록 큰 복을 누리며 번성하라는 뜻을 담고 있는 조선왕조 최초의 법궁입니다. 법궁은 왕이 기거하면서 나라의 정사를 살피던 궁궐이라는 뜻인데요. 1392년부터 1910년까지 519년 동안 27대에 걸쳐 집권했던 조선왕조의 기본 틀이 바로 이곳에서 세워졌습니다.

충, 효, 예를 중시하는 동방예의지국. 세계적인 도시 수도 서울의 정신을 만들어낸 뿌리도 어쩌면 바로 이곳에서 비롯된 건 아니었을까요? 부지런한 왕과 덕이 있는 신하가 이루는 태평성대. 조선의 꿈을 담은 곳이 바로 경복궁인데요. 북쪽으로 곱게 뻗은 길 한가운데 난 왕의 길, 어도를 따라 걸으면 경복궁의 핵심 공간인 근정전이 나옵니다. 부지런히 정치하라는 뜻이죠. 사실 조선시대 왕의 하루 일과표를 보면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바쁘고 치열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5시에 일어나 왕실 어른께 문안 인사드리고 아침 조회가 끝나면 아침 공부를 하고 대신들과 회의하고 나란 일을 보고 오후에는 또 정해진 일과표대로 공부하고 나란 일을 봅니다. 그런 다음 다시 저녁 공부에 매진하고 오후 5시에는 궁궐내 숙직자가 누구인지 그것까지 확인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밤 9시부터 11시까지 상소문을 읽었으니 오전 5시부터 밤 11시까지 1년 365일 초과 근무가 일상인 직업이 바로 조선의 왕이었습니다. 왕이 정사를 펼치는 공식적인 집무실에 왜 부지런할 근자를 붙여서 근정전이라 이름을 지었는지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이렇게 정사를 살피면서도 끊임없이 학문적으로 정진해야 하는 왕의 하루는 잠시도 흐트러질 수 없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기둥 하나, 돌조각 하나에도 깊은 상징과 의미가 담겨있는 근정전. 왕의 치열한 일상과 고뇌가 깃들어 있는 내부를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봅니다.

근정전은 경복궁의 중심 건물로 태조 4년에 지어졌습니다.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중문인 흥례문, 그리고 근정문 3문을 지나야 근정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종과 세종을 비롯한 조선 전기의 여러 왕이 이곳에서 즉위식을 했고 또 신하들이 임금에게 새해 인사를 드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넓은 마당에 행각이라고 하는 지붕을 씌운 건물로 울타리를 두르고 높은 단을 2단으로 쌓은 다음 그 위에 세운 2층 건물입니다. 계단 주변에 연꽃 장식 난간을 두르고 난간에는 공간과 시간을 수호하는 특별한 동물상이 있는데요. 주작, 현무, 청룡, 백호 이렇게 사신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근정전 앞 월대라고 하는 두 개의 기단에는 12지 신상을 비롯해 36개의 동물 조각상이 있는데요. 왕의 공간에 사악한 기운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수호병 역할을 합니다.

뒤에는 해와 달, 다섯 개의 봉우리, 소나무, 폭포, 파도 등이 그려져 있는 병풍이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병풍 가운데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근정전 오실 땐 뒷문으로 들어오셔서 이 병풍의 문을 열고 나오셨죠.

몸을 앞으로 기울여 올려다보면 천장에 매달려 있는 용 두 마리가 보입니다. 1867년 흥성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발톱이 7개인 칠조령을 근정전 천장에 매달았는데요. 조선의 자주와 자존을 염원하는 고종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해와 달, 다섯 개의 산봉우리가 그려진 1월 5봉도 병풍을 배경으로 높은 어좌에 앉아있는 왕의 모습. 드라마에서 여러 번 임금 역할을 맡아서인지 익숙하고 친근합니다. 하지만 온 백성을 위해 어진 정사를 펼쳐야 하는 숙명 때문일까요? 뭐 저도 연기 경력이 좀 꽤 되는데요. 왕의 대사는 아무리 짧은 한마디라고 해도 여러 감정이 복합적으로 섞이면서 참 힘들더라고요. 화려한 곤룡포를 입고 머리에는 익성관을 쓰고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있지만 연기임에도 그 긴장감과 무게감이 상당했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디라는 말처럼 말이죠. 경복궁 북쪽 끝에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책을 읽고 사색에 빠져들었던 왕의 서재, 지복재. 19세기 말, 조선은 나라 안팎으로 불안한 격동기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쓰러져가는 국운을 끝까지 붙잡아보고자 했었던 임금, 바로 고종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고종은 주변 강대국의 무력에 맞서야 했던 나약한 군주 이미지가 강하지만 실제로는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법고 창신, 옛것을 기본으로 신문물을 받아들여 부강한 나라를 꿈꿨던 고종은 서양 문화를 수용하는 데 적극적이었는데요. 특히 서양 관련 책을 상당히 많이 사들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종은 이곳에서 책을 읽고 토론하고 또 외국 사신들을 만나면서 급변하는 시대의 속도에 발맞추기 위해 깊은 고뇌와 열정을 불태웠던 거죠. 건청궁과 함께 고종이 개혁 정치를 꿈꾸고 실천했던 역사의 장소, 황제의 서재 지복재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경복궁 북쪽 끝 파루정과 협길당 사이에 있는 지복제. 옥과 같이 귀한 서적을 모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세 채 모두 창덕궁 함령전의 별당으로 지어진 건물인데요. 1888년 고종이 창덕궁에서 경복궁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이 전각들도 함께 옮겨와서 서재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경복궁의 다른 건물과는 달리 당시로서는 신식이라고 여겨진 중국풍으로 지어져서 외관부터 어딘지 모르게 조금 독특한데요. 벽돌로 양옆 벽을 쌓아 2층 건물로 지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파루정과 오른쪽이 협길당은 특이하게도 지복제를 중심으로 복도로 쭉 연결돼 있는데요. 화려한 낙양각을 단 중국풍의 파루정은 고종이 읽던 책을 보관하던 서재로 사용했습니다.

조선식 건물로 온돌방을 둔 협길당은 휴식을 하거나 외국 사신을 접견하는 장소로 이용했습니다. 이곳에서 책을 읽고 사신을 만나고 인재를 양성했던 고종.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전된 서양의 근대 문물을 수용하자고 했던 고종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책자 목록에 의하면 지복제에는 약 600여 종의 도서가 소장돼 있었고 서양 관련 서적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복제에 꽂혀있던 그 많은 책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문득 궁금해지는데요. 다행히 고종이 탐덕했던 많은 책들은 조선 후기와 근세를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로서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돼 있다고 합니다. 경복궁에는 많은 정각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전망 좋은 곳, 최고의 뷰를 자랑하는 명당은 어디일까요? 바로 근정전 서북쪽 연못 안에 세워진 2층짜리 누각 경회루입니다. 원래는 외국 사신을 접견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임금과 신하가 함께 연회를 베푸는 공간으로도 자주 활용됐습니다. 또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는 바로 이곳에서 하늘을 향해 기우제를 지냈다고 하는데요. 기쁠 때나 즐거울 때도 항상 위기의 순간에 대비하고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최고 통치자의 덕목, 왕의 엄중한 사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운치 있고 호화로운 연회장을 신하들과 함께 나라의 경사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기쁨의 장으로 활용한 왕이 있는가 하면 술과 여자에 빠져 흥청망청 왕관의 무게를 저버렸던 왕도 있었는데요. 경회루에서 벌어졌던 역사의 희로애락을 가까이서 묵묵히 지켜본 궁궐의 나무들은 또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을까요? 1400년, 2차 왕좌의 난으로 왕좌에 오른 태종 이방원은 경복궁을 대대적으로 수리했는데요. 바로 이때 작은 누각에 불과했던 경회루의 연못을 확장하고 큰 규모로 다시 지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임진왜란 때 모두 불타버리고 고종 때 다시 지어져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불타기 전에 경회루는 지금보다 규모가 훨씬 더 컸다고 하는데요. 대규모 야외 공연장 같았던 연회장을 그 시대 어떻게 연못 위에 지을 생각을 했을까? 당시 조선의 건축 기술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특히 2층 바닥은 마루를 깔았는데 마루의 높이를 3단으로 각각 달리한 내부 구조가 특이합니다. 지위에 따라서 누구는 높은 자리에, 누구는 낮은 자리에 앉도록 한 건데요. 마치 요즘 공연장의 R석, S석, A석 같지 않습니까? 경회루는 우리나라에서 단일 면적으로는 규모가 가장 큰 누각인데요. 복합문이 달려 있어서 문을 닫아 공간을 나눌 수 있고 또 문을 들어 올려 전체 공간을 통으로 열 수도 있습니다. 사방으로 펼쳐진 풍광을 이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데요. 서쪽으로 인왕산, 북쪽으로 북악산, 남쪽으로 남산과 수정전, 동쪽으로는 경복궁의 주요 건축물들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이렇게 경회루에 앉아서 사방으로 펼쳐진 풍광과 경복궁의 멋진 건축물들을 감상하다 보면 정말 조선시대 왕이 된 듯한 기분도 듭니다. 태종이 경회루를 짓고 나서 이름을 지어 올리라 하니 하륜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바른 정사를 펴는 임금은 올바른 사람을 얻는 것으로 근본을 삼았으니 임금과 신하가 덕으로서 만나야 합니다. 이는 경사스럽게 만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7분 왕들의 시간이 쌓이고 쌓여 조선왕조 519년의 역사를 만든 경복궁은 부지런히 일하는 왕과 덕이 있는 신하들이 모여 모든 백성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나라 태평성대를 꿈꾸었던 공간인데요.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렀어도 궁궐 속을 거닐다 보면 오로지 백성을 향했던 왕들의 간절한 독백이

지금도 들려오는 듯 합니다. 단비가 들녘에 넉넉하게 내리니 백성들의 마음이 즐겁고 맑은 햇살이 한양에 비추니 조정의 상서로운 기운이 새롭다. 많은 경사는 올바른 일을 꾸준히 쌓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니 다만 나 임금은 백성을 위해 몸을 삼가고 맡은 직분을 다하리라.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뀔 때마다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절경을 만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행운이죠. 저는 그 외국 친구들이 서울에 오면 가장 먼저 창덕궁을 안내하곤 하는데요. 이게 바로 코리아의 전통이고 품격이야. 한눈에 쫙 펼쳐지는 장관 하나면 뭐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그리고 경희궁, 덕수궁. 조선왕조 500년 역사가 살아 숨쉬는 다섯 개의 궁궐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유일하게 창덕궁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바로 궁궐 하면 연상되는 이 정형적인 배치 구조를 벗어나서 자연경관과 어우러지게 전각을 배치한 아주 보기 드문 궁이다. 그래서 세계유산으로 지정해서 인류가 대대손손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임진왜란 때 경복궁을 비롯한 많은 궁궐이 불타버린 후 가장 먼저 재건한 것도 바로 창덕궁이었습니다. 경복궁이 조선의 건축 철학과 유교 사상을 철저히 담아낸 엄숙한 공간이었다면 창덕궁은 유사시의 법궁인 경복궁을 대신할 수 있는 이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조금 더 여유롭게 공간 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나랏일 걱정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었던 왕에게도 창덕궁은 가장 편하게 마음을 기댈 수 있었던 안식처가 아니었을까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운명을 다해가던 조선의 왕실이 지친 몸을 누인 창덕궁. 조선의 궁궐 중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곳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황후인 순종여 황후와 마지막 공주인 덕혜옹주가 살던 낙선제. 왕실이 사랑한 궁궐, 왕의 안식처였던 창덕궁 곳곳에는 조선 왕실이 품격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창덕궁에는 다양한 시문 구절을 새겨서 기둥에 붙여놓은 장식물이 많습니다. 주련이라고 하죠. 아름다운 풍광을 노래한 주련으로 창덕궁의 멋과 운치를 더하기도 하고 또 군자가 갖춰야 할 덕목도 곳곳에 적혀 있습니다.

세종대왕처럼 오로지 백성을 향한 마음으로 정진하고 정사를 펼쳤던 평화로운 시대도 있었지만 조선 전기에는 왕권 계승을 둘러싼 암투가 끊이질 않았죠. 권력투쟁과 같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선의 왕들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궁궐이 바로 창덕궁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가장 먼저 복구된 창덕궁에서 1610년 광해군부터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까지 13명의 왕들이 머물면서 나란 일에 정진했습니다. 조선 왕조 전반기에 내부적인 진통과 권력투쟁이 혼란을 겪었다면 후반기에는 나라 안팎으로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치면서 파란만장한 시기를 보냈는데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정원, 그래서 비원이라 불리며 빼어난 절경을 간직한 창덕궁 후원은 왕과 왕실의 영원한 안식처이자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위안의 공간이었습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조선 왕실의 품격과 여유가 담겨있는 창덕궁. 자연과 인공의 절묘한

정조는 1792년 부용지를 고치면서 부용정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곳에서 신하들과 어울리며 꽃구경과 낚시를 즐겼고 시를 지어 읊기도 했습니다.

창덕궁은 자연의 지형을 그대로 살려서 크고 작은 건축물을 배치하고 궁궐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아기자기하고 은밀하게 구성해서 멋스러움을 더했습니다.

왕권을 둘러싼 피비린내 나는 사건과 끊이질 않는 당파 싸움 속에서 왕관의 무게를 꿋꿋이 견뎌야 했던 조선의 왕. 그들은 얼마나 많은 불면의 밤을 이곳에서 지새웠을까요? 그 숱한 불면의 밤을 유래해 주었던 건 따뜻한 중전의 위로나 신하의 굳은 맹세가 아니라 어쩌면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주던 궁궐의 나무와 꽃, 잔잔하게 마음을 어루만져준 연못은 아니었을까요? 궁궐은 왕과 왕실뿐만 아니라 국정을 보좌하고 왕을 보살피는 수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곳인데요. 사람이 머무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하기 마련입니다. 드라마 허준 기억하시죠? 여기서 제가 그 광해군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당시 임금의 건강을 보살피던 어의 허준과 깊은 소통하던 곳, 동의보감을 완성했던 곳이 바로 창덕궁입니다. 이렇게 왕이 사랑한 창덕궁 후원은 아주 사적이면서도 왕실의 휴식 공간으로 손색이 없는 품격과 여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라마에서 왕 역할을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후원 곳곳의 전각기 등에 새겨진 주련 문구가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군주는 휴식을 취할 때도 항상 품격을 지키고 긴장의 끈을 풀어놓아서는 안 되느니라.

마치 선왕께서 한마디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곳은 왕이 가장 많은 시간 동안 머물렀던 창덕궁의 또 다른 공간, 희정당입니다. 빛날 희, 정사정, 정치를 빛낸다는 뜻이죠. 인조 때 문관 최유후는 희정당 상량문에 정사를 밝혀 백성을 접하니 백성이 충정을 다하고 정사를 넓혀 백성을 구제하니 혜택을 입지 않은 백성이 없다는 뜻으로 희정이라 이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묵직하고 깊은 뜻 아래서 역사의 파노라마는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창덕궁 시정당은 원래 왕의 침전으로 사용되다가 순조 때부터 실물을 보는 편전으로 사용된 공간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17년 창덕궁 대화재로 불에 타자 경복궁의 침전인 강령전을 옮겨서 지금의 희정당을 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구의 양식이 더해져 전통 한옥에서 볼 수 없었던 독특한 건축물이 됐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시정당은 전통과 근대가 공존하는 급변했던 시대의 증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금방이라도 유리문을 열고 집무실의 주인공이 등장할 것 같지 않습니까?

외관은 전통 한옥이지만 내부는 서양식 구조와 복고풍의 실내 인테리어가 눈을 끄는데요.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아주 생생합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 때부터는 시정당 응접실을 집무실 대신 중요한 손님이나 외국 사신을 만나는 접견실로 사용했는데요. 당시에 순종의 전용차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동선을 짧게 해서 편리하게 내부로 들어갈 수 있게 하려고 맞춤형 건축을 했던 겁니다. 이곳에는 아름답고 거대한 산수화가 양쪽 벽면 위를 장식하고 있는데요. 당시 사신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아름답고 당당한 한국의 산수가 아니었을까요?

지금까지 왕의 공간을 둘러봤는데요. 그렇다면 최고 권력자 뒤에서 최강의 내조를 아끼지 않았던 한 사람, 국모라 불리던 왕비가 거처하던 곳은 어떤 풍경이었을까 사뭇 궁금해집니다. 겹겹이 지붕을 마주하는 구중궁궐 한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있다고 해서 중전 혹은 중궁전이라 불린 곳, 궁궐 속 은밀한 여인의 공간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구중 궁궐이라고 해도 확실히 여인의 공간은 분위기가 한결 정겹습니다. 왕비가 거처하던 내전의 중심 공간 교태전.

왕비가 산책을 하거나 사색을 하던 후원까지. 아기자기한 벽돌 장식과 무늬, 소박한 정원을 꾸며서 만 백성의 어머니라는 무게를 덜어주고자 했던 게 아니었을까 짐작해봅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왕과 더불어 나라의 운명과 함께하는 것이 국모, 왕비의 숙명이었을 텐데요. 구한말, 일본 자객에 의해 명성황후가 시에 되는 을미사변도 바로 궁궐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조선의 5대 궁궐 중에서도 가장 큰 슬픔을 간직한 공간하면 어떤 곳이 생각나세요? 구한말, 국운이 기울어지면서 결국 일본의 외교권을 빼앗긴 을사늑약이 체결됐던 곳, 바로 덕수궁인데요. 대한제국의 황제가 머물면서 희망과 절망이 교차했던 서글픈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죠. 급박하게 돌아간 역사의 현장을 묵묵히 지켜봤던 궁궐 속 근대 유산들은 지금도 덕수궁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이제 우울한 역사의 그늘이 아니라 고즈넉한 돌담길을 돌아 산책하기 좋은 명소로, 또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미술관으로 변신해서 시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중화전은 1902년 건립된 덕수궁의 정전입니다. 창건 당시에는 2층 건물이었지만 1904년 화재로 소실되고 단층으로 다시 지었죠.

석조전은 1910년 대한제국이 궁궐로 지어진 르네상스식 석조 건물인데 광복 후 국립박물관 그리고 지금은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저력. 어쩌면 500년 역사와 전통의 궁궐이 보여주는 품격과 아름다운 문화가 아닐까요? 야간 개장으로 한층 가까워진 궁궐 나들이를 할 때면 가슴이 뿌듯해지면서도 왠지 모르게 비장한 마음이 드는데요. 굴곡 많은 역사를 딛고 21세기 대한민국 위상을 세우기까지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역사와 또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정신은 무엇일까요?

0: 이번 달에 춘행전이라는 궁중 무용을 배웠다. 예전에 무용학원 언니가 춘 춘행전을 보고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하게 되어서 좋았다. 그런데 나는 힘든 부분이 있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돼서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도 힘들지 않다. 왜냐하면 저녁에 운동 겸 한 번씩 되는 작품을 연습하는데 계속 안 되는 부분과 조금 더 고쳐야 되는 부분을 계속 연습하다 보니 지루했던 춤이 더 재미있고 힘들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1: 궁중 안에서 피어나는 화려한 꽃, 예약의 집결체.

0: 조용입니다. 정제는 궁중에서 화동이나 기녀들이 공연하던 종합예술인데요. 우리가 궁중무용으로 많이 알고 있는 춤입니다. 12살 희윤이는 이곳에서 궁중무용가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쉽지 않은 궁중의 예와 악을 찬찬히 익혀가는 중인데요. 최고의 무용가가 되기 위해서 희윤이는 한 가지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1: 희윤이는 사실은 그 갖고 있는 그 선천적인 병이 있어요. 소아 그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 몸을 관리하면서 그렇다고 또 연습에 소홀하지는 않아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0: 다른 친구들보다 체력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지만 그렇기에 희윤이는 더욱더 간절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무용을 합니다. 이제 연습 전에 몸 상태를 체크하는 건 엄마의 도움 없이도 척척 해내는데요.
2: 지금 뭐 하는 거야?
3: 혈당 체크하는 거. 센서 달아서 핸드폰이랑 연결돼가지고 핸드폰으로 혈당 이렇게 떠요. 그래프.
0: 희윤이는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훨씬 더 꼼꼼히 그리고 철저히 나를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찍 배웠습니다. 이렇게 마음껏 연습할 수 있는 짧은 시간들이 희윤이에게는 더없이 소중하고 중요한 순간인데요. 체력이 되는 한 희윤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연습하는 데 씁니다.
4: 학교 끝나고 학원 갔다가 이제 무용 수업 끝나고 집에 와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또 부치마 하나 두르고 연습복을 입고 또 무용을 하더라고요.
0: 오늘은 아픔을 참으며 연습했던 결과물을 무대에 올리는 날. 공연을 앞두고 희윤이의 얼굴에 긴장한 빛이 역력합니다.
5: 뭐 바꾼 거죠? 가운데 잡았어?
2: 오늘은 어떤 공연을 하는 거예요?
3: 가인전복단이요. 매번 계속 연습했는데 매번 공연마다 떨려요.
0: 희윤이와 화동들은 크고 작은 공연으로 궁중무용을 일반인들에게 알리고 궁중의 예악을 전승하고 있는데요. 연지 인형 같은 화동들의 등장과 함께 곧 좀처럼 볼 수 없는 궁중무용의 진수가 펼쳐지는데요.

잊혀져가는 우리나라 전통 궁중예술의 맥을 이어가는 아이들. 희은이와 아이들의 손끝에서 피어난 전통예술은 어른들에게 뭉클한 감동을 선사하는데요.

0: 친구들보다 힘들고 어려운 길. 하지만 희은이에게는 누구보다 분명한 꿈이 있습니다.
1: 남천초등학교 5학년 장희은. 나는 이렇게 계속 우리나라 전통춤을 배우고 계속 연습하고 노력해서 우리나라 전통무용을 세계에 알릴 것이다.
0: 희은이의 꿈이 세계 속에서 활짝 피어나길 바랍니다.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몰라요.
0: 막 주문을 배우는 것도 있어요. 동글동글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빨라바바바바 하는 그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3: 밀당
2: 그러지.
3: 밀당 있어.
2: 헐. 아. 어,

0: 그때여 별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디.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보는데 네. 제가 미력이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우와 이거 진짜야?
4: 에이 설마 AI겠지?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형태를 묻든 진화의 역사. 뿌리에서 갈라진 모양을 따라간 진화의 흐름들. 생물학자는 자연과 문명의 진화를 추적하며 나무의 형태를 계속 떠올리는데요. 이는 질서를 갖춘 계통일까요? 아님 혼돈에 불과한 걸까요? 계통과 혼돈의 흔적들을 따라 식물학자의 여행은 계속됩니다.

0: 가을비 내리는 식물학자의 일일 연구실. 미음자로 된 한옥은 가운데 네모난 뜰이 참 예쁘죠?
1: 여기 들어와서 앉아있으니까 이 작은 마당이 하나의 방같이 아늑합니다. 오늘 반가운 분을 만나기로 했는데 곧 오실 것 같습니다.
0: 저기 반가운 손님이 오시고 있네요. 식물학자가 대학원 때 논문 지도를 받은 교수님입니다. 식물학자는 이제 곧 해외로 연구하러 나갈 건데요. 제자가 멀리 떠난다는 소식에 스승이 한옥 연구실도 구경할 겸 찾아온 거죠.
1: 선생님. 어떻게 이 멀리 비가 오는데.
2: 아이고, 비가 와서 오늘 좋은 거예요.
1: 들어가세요. 네. 우선 접어드릴게요.
0: 식물학자의 은사 이남숙 선생님은 식물분류학자입니다. 식물분류학은 식물을 구분하고 계통을 정리하는 중요한 기초과학이죠.
2: 이 집이 엄청 예쁘네요.
1: 네.
3: 사실은 나도 이런 한옥에서 한복을 우아하게 입고 네. 좀 살아보고 싶은데.
1: 저희 어머니가 맨날 얘기하셨는데. 네.
3: 이루어질 수 없는 꿈 같아, 내게는. 뭐 그나저나 어디 여름에 뭐 남쪽에 갔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어땠어요?
1: 8월에 그 해남, 보길도, 완도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뭐 식물들도 많이 보고 또 거기 윤선도 집안에 해남 윤씨 집안 무슨 가옥들, 건축 양식들 이런 것들도 보고 재밌는 여행이었습니다. 네.
3: 나는 가서 식물만 보고 왔는데 그런 것도 봤다니 좋겠네.
1: 저도 예전에는 식물만 봤는데 식물의 어떤 한반도에서 섬으로 가는 어떤 형태의 변화랑 그리고 건축물의 변화 이걸 같이 보니까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사실 우리 식물 보면서 뭐 자연선택, 돌연변이 이런 얘기하는데 인간의 역사에도 자연선택과 돌연변이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3: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자연에서 다 비롯되기 때문에 뭐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1: 네, 우리도 뭐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3: 그렇죠.
1: 네.
0: 보길도를 나온 식물학자의 답사는 전라남도 해남 땅으로 이어집니다. 일대 명문가인 해남 윤씨 집안의 흔적을 쫓기 위해서인데요. 해남에 도착한 식물학자가 우선 들른 곳은 바로 옆 동네 강진입니다. 해남 윤씨 가문의 시조를 모신 한천동을 찾은 건데요. 가문의 기틀을 다진 여덟 번째 중간 선조께 제사를 지내는 제각 건물이 있는 곳이죠. 그 뒤로는 최초부터 일곱 번째 선조까지 묘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해남 윤씨는 고려 중엽 때 시작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고려 말 공민왕 때 벼슬을 지낸 중시조 윤광전 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록이 남아있죠. 이런 해남 윤씨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인물이 윤선도입니다.
1: 해남 윤씨 중시조를 모신 영모당입니다. 아주 오래되었는데 기품 있고 웅장합니다.
0: 식물학자는 해남 윤씨 후손을 만나 가문의 역사에 대해 들었는데요. 해남 윤씨는 총 8개 파로 구성된다고 하죠.
1: 여기가 중시조를 모신 곳이라면서요?
4: 네네. 이 건물 용모당은 1687년 우리 중시조인 용동정 광자전 할아버지와 그 큰 아드님인 대여분공, 작은 아드님인 단차학 이 삼부자님의 제사를 모시는 곳입니다.
0: 해남 윤씨 8개 파는 고려 말 중시조 이후 나눠진 건데요.
1: 그럼 중시조라고 하면 그 위에도 있으신 거잖아요.
4: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시조 유이율은 1세에서 7세까지는 산소를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1세에서 7세까지는 단제로 이제 저기서 이제 모시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산소를 이제 유지하신 분이 중시지부터 해서 유실되나서
1: 그 전부터 계셨지만 기록의 시작은 여기
4: 그렇죠. 그냥 실제로 이제 예.
0: 식물학자가 식물의 계통도를 그리듯 해남 윤씨 사람들도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계통을 정리한 건데요.
1: 그러면 윤선도는 그 8개
4: 윤선도 부분은 팔파 가운데서 그 연동파라고
1: 연동파
4: 네.
0: 윤선도는 해남 윤씨 8개 가족 어초운 윤효정의 후손인 연동파에 속한다고 합니다. 식물 계통도처럼 족보도 정말 복잡하죠. 영모당 바로 뒤에는 1세조부터 7세조 조상들의 비석이 또 그 옆으론 중시조 3부자의 묘가 있습니다. 식물학자는 중시조 3부자의 묘로 가보는데요.
1: 여기 중시조를 모신 무덤들입니다. 과장 위에 윤광전 선생님과 그분의 자손들이 있는 것인데요. 선조와 그 후손들이 나란히 아래쪽으로 있는 것을 보니까 생물의 계통수가 생각이 나네요.
0: 계통수는 진화의 과정을 나무의 뿌리와 기둥, 가지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가장 오래된 것을 뿌리 쪽에 두고 기둥과 가지에 차례로 생명체가 갈라져 나온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무덤들의 배치가 계통수와 흡사한 건데요. 영모당 일대는 해남 윤씨 사람들이 가문이 어떻게 시작해서 분화했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계통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건축을 통해 그린 건데요. 학자마다 계통수가 다르듯 후손마다 저마다의 제각을 세워 자신이 속한 계보와 정통성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영모당 근처엔 강진에서 해남으로 넘어온 해남 윤씨 가게를 기리는 제각도 있었는데요. 해남에 도착할 때부터 잔뜩 흐렸던 하늘에서 비가 쏟아집니다. 추원당은 조선 전기 강진에서 해남으로 넘어온 해남 윤씨 윤효정의 조부와 아버지를 모신 곳이죠. 윤효정 이후 해남을 거점으로 가문이 번성하게 되는 건데요. 윤선도가 바로 이 윤효정의 후손입니다.
1: 건물이 정말 기품이 있습니다. 윤선도가 주도하여 지은 추원당이라고 하는데요.
0: 윤선도가 만든 상징적 계통수라 할 추원당 건축. 제사 지내기 위한 넓다란 대청마루가 참 근사하죠.
1: 저 위에 있는 삼각형 나무 부재 아래 해남 윤씨 족보 목판본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0: 1702년 간행된 해남 윤씨 족보 이모보인데요. 아버지 쪽만 아니라 어머니 쪽까지 모두 기록했다는 특징이 있죠. 고려 중기 때 1세조부터 시작해 고려 말 중시조에서 본격화한 해남 윤씨, 조선 전기의 윤효정, 조선 후기의 윤선도를 거쳐 지금까지 천년의 세월을 이어왔는데요. 저 무수한 빗방울처럼 태고적부터 수많은 개체들이 쏟아졌지만 어떤 것은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하고 또 어떤 것은 멸종하기도 했죠. 인간의 시간은 식물과 동물에 비해 극히 짧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생존과 번식 외에 사회와 문화 전반에 있어 아주 복잡한 분화와 변화를 이루기도 했죠. 이 또한

0: 진화라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윤효정이 해남으로 들어온 후 가문의 종갓집이 된 노구당으로 가봅니다.
1: 근데 여기 이 집의 첫인상이 벽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방밖에. 저 문이 어디지? 막 찾게 돼요.
2: 아, 그렇네요. 이렇게 정면에 뭔가 딱 둘 것 같은데, 문을.
1: 근데 문이 여기가 이제 길인가 싶어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여기에 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보통 문이 정면에.
0: 입구가 정면이 아닌 옆으로 난 독특한 건축. 해남 윤씨 종가 노구당입니다. 식물학자는 건축사학자 김봉렬 교수와 노구당 사랑채부터 둘러봤는데요.
1: 오, 사랑채가 수리 중이네요.
2: 아, 근데 안에 뼈대가 보여도 멋진데요.
1: 네, 여기가 이제 사랑채고.
0: 마침 노구당 사랑채는 수리 중이었는데요. 식물학자는 예전에 방문했던 기억을 되살려봅니다. 옆으로 길다란 노구당 사랑채는 사실상 건물 두 채를 이어붙인 구조죠.
1: 네, 지금 공사 중이긴 한데 그래도 자세히 보시면 기단이나 이런 걸 보시면은 이쪽 오른쪽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네. 왼쪽 이제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데가 그 아버지의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아들의 공간이고. 그러니까 사랑채는 뭐 남자들의 공간이긴 한데 네. 남자들이면서도 또 거기에 장유 유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장자의 공간, 여기는 유자의 공간. 이 사랑채는 뭐 이 집안에 그 내려오는 전설로는 그 윤선도, 고산 윤선도가 이제 효종의 선생이셨거든요. 그 효종이 임금이 되고서 윤선도에게 이 수원의 집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네. 그 하사를 받은 거죠. 그러다가 이 윤두서, 윤선도의 이제 증손자가 완전히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낙향을 하면서 네. 이 사랑채로 옮겨왔다고는 돼요.
2: 아, 그런데 완전히. 예,
1: 근데 이제 그게 바로 윤선도 당시의 사랑채냐는 약간 의문은 있는데 하여튼 옮겨오고 그게 조금 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0: 윤두서는 자화상으로 유명한 조선 후기의 문인 화가죠. 윤선도의 증손자인데요.
2: 와.
1: 해체돼 있긴 하니까 뼈대가 더 확실히 잘 보이죠.
2: 네.
1: 그러니까 다른 집에 없는 게 있잖아요. 여기 요게 이제 원래는 차양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해를 가린다 이런 뜻이고 이게 왜 이 집에 있냐면은 이 집 전체가 서향을 하고 있어요. 이 주향이 서쪽을 향하고 있어서 오후에 굉장히 햇살이 뜨겁고 그러니까
2: 덥네요.
1: 그거를 이제 막아야 되죠.
2: 길게 햇빛이 네. 계속 들어오겠네요.
1: 그래서 이제 차양이 만들어졌는데.
0: 다른 데선 볼 수 없는 차양이 있어 더욱 특이한 집 노구당. 식물학자는 가족들의 생활 공간인 안채로 이동합니다.
1: 여기는 안채 옆면이

0: 그 남쪽 면이 가장 좋잖아요. 햇빛도 네, 좋고. 네. 그래서 이 테라스, 그러니까 이 과거의 발코니 같은 거 지금 생마루들이 다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1: 마당이 정면이 아닌 옆구리에 있기는 하나 생활하기에 가장 좋은 방향인 남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0: 저거 뭘 것 같습니까? 저 위에 지붕 위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
2: 구멍이 뚫려.

0: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윤씨 가문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해가지고 그걸 쓴 거죠. 가정집엔 잘 없는 모습이에요. 들어가 보실까요? 네. 분위기 좋네요.
1: 네.
0: 마루에 잠깐 앉으실까요?
1: 근데 여기 되게 특이해요. 뭔가 대각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0: 이 집이 이제 숨어있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인데 보통은 이제 이 마당이 있고 정면에 있는 게 대청마루거든요.
1: 네.
0: 이걸 뭐 한자로 정청이라고도 그래요. 그리고 안방은 요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1: 네.
0: 대청과 항상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안방인데 여기는 안방이 여기예요. 이 집은 여기고 이 안방에 붙어 있는 그 대청마루는 숨겨져 있어요.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깊게. 그래서 이걸 못마루, 그러니까 모퉁이에 있는 마루라고 해서 못마루인데 실제로 쓰여지는 건 이 못마루고요.
1: 네.
0: 이 대청은 언제 쓰느냐? 제사 때만 써요. 거의. 그래서 재례청이라고 불러요. 예. 그러니까 이 집이 서양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쪽에 보면 사랑방이 있고 뭐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재례청이 있고 그다음에 이 집 뒤로 가면은 이제 선산이 있고
1: 네.
0: 굉장히 정신적이고 좀 상징적인 축이라면 실제로 쓰여지는 안방이나 뭐 여러 가지 대청이나는 전부 남향을 하고 있어요.
1: 일반적으로 다 일반적으로. 남향을 하고 있으니
0: 그러니까 이 뭐랄까 상징축하고 실용축이 이렇게 직각으로 놓이는 거죠. 근데 그럼 하필 왜 서양을 하고 있느냐는 건 네. 지형이 그렇게 생겨서 그런 거죠.
1: 그냥 자연의 수호한
0: 자연의
1: 건가요?
0: 지형이 생기고 이게 전부 서쪽을 향해서 이렇게 완경사를 한 마을이거든요. 네. 여기가 제일 높은 데고 그런데 이제 자연 방위는 또 남쪽이 좋으니까
1: 실용적인 건
0: 실용적인 건 전부 남쪽을 하고 있고
1: 네.
0: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가 돋보이는 집이죠. 이런 걸 그래서 저는 이 실용성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실용적 정신에 충만한 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 안동 쪽이나 이런 데 좀 보면 지형이 서양이면 모든 걸 서양에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 마루에 앉아도 덥고 이런 걸 다 참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건 아니지. 그런 게 아마 해남 윤씨가에 그 흐르고 있는 뭐라 그러나요? 그 생물학적으로 DNA?
1: 어떻게 보면 적응 능력이 굉장히 좋은 거고
2: 환경에 실용적으로 적응하고 외래 요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해남 윤씨 가옥에는 그들 특유의 개방적인 DNA가 담겨 있는데요. 보길도에서 만난 윤선도의 정원처럼 일종의 돌연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종의 분화와는 아주 다른 형태로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한 건데요. 이제 안채를 나와 조상을 모신 사당으로 가봅니다.
0: 여기는 이제 고산 윤선도를 위한 사당이고요.

0: 근데 이 사당들이 언제 만들어지냐면은 1800년대에 만들어집니다. 네. 근데 이제 뭐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이게 이 16세기가 이제 어초운 윤여정이 여기에 자리를 잡고 해남 윤씨가를 시작한 그런 시대. 17세기는 이 고산 윤선도가 굉장한 그 사회적 지위도 얻고 번영시킨 시대. 18세기는 그 윤선도의 4대 손인 그 공제 윤두서. 네. 윤두서가 드디어 여기다 이제 완전히 터를 정하고 살림을 여기서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번영하던 시기인데, 이 해남 윤씨가가 이제 19세기에 큰 위기가 닥쳐요.
1: 네.
0: 그거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 자손의 문제. 맏아들이 없고, 맏아들이 아니라 아들이 없어져요.
1: 나 예,
0: 동손이 없어져요.
1: 네.
0: 또 이제 겨우 그 들여온 양자가 아들을 하나 낳는데 윤광호라는 분이에요.
1: 네.
0: 이 정말 독생 외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애지중지해가지고 결혼을 시켰어. 결혼을 시켰는데 신행을 가서 하루 만에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부는 아마 16 정도의 그 시집을 왔는데 네. 종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아들도 없는 종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온갖 그 윤씨가 그렇게 그 종손이 없어지니까 이 지역에 있는 다른 가문들이 윤씨가의 재산을 엄청 탐내요. 그리고 심지어 관가에서도 관청에서도 어떻게 해보려고 워낙 큰 재산을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 윤씨가 안에서도 종가의 위상이 별 볼 일 없으니까 뭐 온갖 뭐 숙부나

0: 사촌들이 네. 간섭을 하고 뭐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해서 네. 거의 이제 망할 지경이 됐죠.
1: 네.
0: 그런데 이 종부가 이 광주 이씨인데 이 광주 이씨 부인이 굉장한 여장부였나 봐요. 사업적 수완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 층층 시야에서 네. 있으면서도 가문을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충청도까지 가서 그러니까 먼 다시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윤두서가 이 집에 살면서 네. 복잡하죠.
1: 네.
0: 이게 식물학만큼이나 복잡해요.
1: 네, 이게 뿌리가
0: 계통이.
1: 네.
0: 예?
1: 네.
0: 윤두서의 이제 이 종손이 여기 살았는데 윤두서가 칠남을 뒀다 그랬잖아요. 일곱 형제를. 그 중에 네. 이 네 번째 형이 아들.
1: 네.
0: 우리 충청 그 집안이 충청도에 살아. 그걸 찾아가요. 찾아가서 거기에 칠대손을 겨우 찾아서 양자로 삼아요.
1: 아이고.

0: 공간들이고.
1: 끊길 뻔한 가문을 다시 잊고 번성시킨 건 밖에서 시집온 여성이었는데요. 조선 후기의 가문을 이끈 윤선도와 윤두서도 모두 같은 가문 안에서 들여온 양자였습니다. 여기에 광주 이씨 부인이 들여온 양자까지 더해져 해남 윤씨의 계통수는 계속된 거죠. 사당의 집이라 할 노구당에서 마지막으로 세워진 건물로 가보는데요.
0: 이 길, 뭐 사자의 길.
1: 처음 이 집의 터를 잡은 윤효정을 기리는 제실 추원당입니다.
2: 너무 멋있어요.
0: 상징적인 거겠죠.
1: 추원당에선 노구당에서 수리 중인 상태로 봤던 차양을 온전히 볼 수 있었죠. 건물 앞에 붙은 거대한 차양이 늦여름의 태양 아래 짙은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0: 건메트커 같이 돼가지고 해남의 다른 쪽에 가면 윤선도 묘지가 있는데 거기도 이런 제실이 있거든요. 거기도 있어요. 차양이.

0: 굉장히 드물고. 윤 씨는 뭐 지금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윤 씨가 뭐 세 개를 갖고 있으니까.
1: 차양은 해남 윤 씨 건축의 독특한 유전 형질이라 할 수 있는데요. 광주 이 씨 부인이 처음 닦았을 사당들을 잇는 길이 마치 개통수의 가지들을 연상케 했습니다.

0: 저는 거기서 그 광주희 씨 부인 얘기를 들었더니 그 생물에서 모계 유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실제로 이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보면 정액이 사실은 난자에 와서 정액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난자에 있는 세포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0: 저 더 이렇게 난자 크기가 네, 크니까.
1: 그래서 그 난자 안에 있는 세포질 내에 있는 그 미토콘드리아나 그 식물의 경우는 엽록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그 모계 유전만 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네. 네. 그래서 세포질 자체의 그런 어떤 모계 유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면 아까 그 광주희 씨 그 부인의 네. 그 얘기도 네. 뭐 갖다가 걸 수도 있겠죠.
0: 그 해남윤 씨 집안에 독특한 면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거기 건축이나 뭐 그런 양식들이 전라남도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양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례적인 어떤 형식들이 부계와 모계가 만나고 뭐 어디가 중요하냐가 아니라 진화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다 혼합되고 복잡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굉장히 독특한 선택을 하고 그런 거랑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이제 사실은 이 집도 보니까 이제 옛날 집이긴 하지만 심지어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그 생명기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 이게 문화라는 게 다 이게 흡수되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형태로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물학적인 그런 원리나 사람들의 이런 건축이든 뭐든 살아가는 게 다 비슷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죠.
1: 생물학자는 해남 윤씨의 가옥들을 더 살펴봤는데요. 조선 후기 해남 윤씨 사람들이 바다를 간척해 만든 풍요로운 농토가 펼쳐진 곳 해남군 현산면 백보리. 간척지 뒤로 또 하나의 특이한 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윤두서가 노구당으로 이주하기 전 살던 집인 공제 고택인데요. 집은 노구당과 여러모로 아주 비슷한 구조를 지녔습니다.
2: 이 집도 여기가 정면, 이게 측면인데 정면이 된 거죠. 원래는 여기 아마 큰 사랑채가 있었어요. 지금 이 빈터에. 네,
3: 여기 뭔가 허전해요. 네,
2: 사랑채가 있어서 얀채를 막고 미음자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건데 사랑채가 없어졌고 그리고 이제 이 집도 역시 그 노구당이랑 똑같이 서양을 하고 있어요. 서양을 하고 있는 이는 앞이 바다고 바다의 앞에 넓은 들이 이제 간척지예요. 그래서 윤씨 가문에서 저 간척을 해서 엄청난 부를 이제 축적을 할 수 있었고 간척지인데 원래는 바다를 향하고 있지 않아야 돼요. 바다는 텅 터져 있는 곳이니까 별로 이 살림집을 안 칠 때 그런데 공교롭게 여기는 산이 있어. 저 산은 아마 섬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이 산이 있어서 그게 이제 그 안산을 형성해서 이 집을 좀 보호해 주는 것이어서 저 산과 이 뒷산을 잇는 축이 이제 공교롭게 서쪽이어서 서양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 집도 그 노구당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코너 부분에 마루가 있고 이 모마루라고 하는 게 아마 요게 안방이고 모마루가 있는 그 구조는 똑같죠. 아까 보신 대로. 그래서 이건 상징축이고 그런데 이 아까 들어오다 보면은 남쪽을 향해서 많은 그 시설이 있었잖아요. 그건 또 남향을 위해서는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여기도 안방이 저쪽에 남향을 향해서 있고 요건 재래청 같이 이렇게 대청은 대청인데 서양을 하고 있는 대청이 하나 있고 아마 윤 씨가의 그 실용적인 그 DNA가 이 집에도 그대로 있고 아마 윤두서 선생이 여기 살다가 가면서 이런 모습을 좀 그 노구당에다 다시 재현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1: 노구당의 환기구처럼 부엌에 X자로 된 환기창도 있었습니다. 공제 고택과 노구당의 독특한 평면 구조와 장치들은 해남 윤씨 건축만의 독특한 유전 형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20세기 초 근대기에 지어진 해남 윤씨 주택을 찾아가 볼까요? 윤두서의 일곱 번째 아들이 정착한 해남군 현산면 초호리. 역시 비옥한 간척지 뒤로 100여 년 된 고택이 하나 있습니다. 윤철아 고택인데요.
2: 여기는 좀 인상이 다르죠.
3: 밝아요.
2: 네, 이게 이제 아주 근대적인 20세기에 들어와서 지으니까 이런 이제 시대적으로 바뀐 거죠.
1: 집에 들어서면 우선 사랑채 앞에 정원이 눈에 띕니다.
2: 근데 이 집은 대략 한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집입니다.
3: 네, 뭔가 분위기가 달라요.
2: 그렇죠?
3: 네.
2: 제일 특징으로 보이는 건 앞에 이 정원을 가꾼 거예요. 바로 앞에. 우리나라는 앞에 정원은 안 가꿔요. 마당을 항상 비워두고 정원은 늘 뒤에 있어. 그래서 후원이라고 불렀는데 이건 아마 뭐 서양이나 일본에서 들어온 당시에 이 유행이었고 그 유행을 뭐 과감 없이 하여튼 과감하게 이렇게 받아들인 거 이런 것도 아마 이 집에 이제 그 동선을 잇는 실용성이나 이런 개방성 그 외래 문물에 대한 아주 열려 있는 자세 이런 것들이 계속 그 DNA가 남아서 이제 이렇게 좀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공제고택이나 이 노구당하고는 좀 다른 형식이지만 DNA는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형태는 달라지지만.
1: 집의 구조는

0: 변했지만 개방과 실용성이란 DNA는 계속 전해진 건데요. 그런 DNA가 두드러진 재밌는 시설을 볼 수 있었습니다.
1: 네, 여기가 이제 이 근대식 이 욕실, 가족 네. 욕실이에요. 뭐 보실래요? 이게 재료도 지금 저 벽돌로 돼 있잖아요.
2: 네네. 와.
1: 여기 보면은 이제 개조 그 후에 개조는 됐는데 이 무쇠솥 여기가 이제 물을 데우는 데고 그 데운 물을 여기서 네. 이쪽에서 이제 샤워 같이 이렇게 씻었던 데죠.
2: 이거는 옛날부터 있던.
1: 그렇죠. 여기는 한 100년쯤 됐겠죠.
2: 네,
1: 20세기 초에.
2: 오래돼 보이네요.
1: 그 무쇠솥이니까 굉장히 깊죠.
2: 네.
1: 깊고 원래는 이제 바깥에서 아궁이가 있어서 불을 때면 여기 이제 물을 끓일 수 있는 장치인 거지.
2: 신기하다. 목욕할 맛 나겠네.
0: 100년 전 서울에서도 많지 않았던 목욕탕이 농촌 주택에 설치된 건데요.
1: 이게 사랑스에서 안치로 가는 건데
2: 네.
1: 이렇게 막 방해하는 집은 드물어요. 거기 가지 말라는
2: 철저하게.
1: 집이야.
2: 와, 여기 너무 예쁜데요.
1: 여기 안채로 들어가는 게 이제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내외문.
0: 담장으로 완전히 분리해 사랑채보다 높이 올린 것은 다른 집에선 보기 힘든 거였죠. 별도의 문을 통해 꺾어서 돌아가야 했는데요.
1: 네, 여기는 이제 마당이 그 노구당이나 이런 데는 좀 컴팩트했는데 여기는 네. 굉장히 넓죠.
2: 맞아요.
1: 넓고 개방적이고 네. 또 인상이 어떠세요? 암채에서 보는 전망이 아주 좋잖아요.
2: 네.
1: 그러니까 그만큼 암채를 들어 올렸어요. 그 얘기는 안살림, 그러니까 가족들의 생활이 훨씬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전망이 사랑채를 그냥 거의 가려버리고
2: 네.
1: 앞산을 쳐다보도록 이렇게 전망을 탁 열어버린 게 이 집의 큰 특징.
2: 네.
1: 이제는 뭐 가족 중심으로 완전히 이제 집이 바뀐 경우겠죠.
2: 진화됐군요.
1: 진화했다 그럴까?
2: 네. 뭐.
1: 조금은 그러니까 조금이 아니라 뭐 식물로 따지면 좀 종 변화가 거의 네. 일어날 정도로
2: 엄청나게 많이 네. 바뀌었네요.
1: 그런 건데 역시 네. DNA는 네. 실용성, 그다음에 외부 문화에 대한 개방성
2: 네.
1: 이런 것들은 계속 남아 있는 거죠.
0: 다양한 외래 요소를 받아들여 진화한 해남 윤씨 가옥을 보니 진화에서 세포내 공생설이나 수평적 유전자 이동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세포내 공생설은 서로 다른 생물들이 합쳐져 진화했다는 이론이죠. 수평적 유전자 이동은 서로 다른 개체 간에 유전자를 주고받았다는 건데요. 이렇게 무수한 다른 것들이 섞여 있다면 과연 명확한 계보를 그리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2: 전 그 해남 윤 씨 집안의 그 가옥의 어떤 변천사에 대해서 좀 들으면서 특별했던 것이 생물에서 뭐 수평적 유전자 이동? 아니면 옛날 뭐 세포 내공생? 그런 이론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3: 물론 이제 생물에서 수평적인 그 유전자 이동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다른 전혀 다른 생물들이 한 생물에 이제 들어와서 네. 같이 살게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문화에서도 지금 뭐 전라도라는 그런 어떤 건축물에 뭐 다른 지역의 요소들이
2: 네.
3: 흡수됐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굳이 갖다 붙이자면 안 될 것도 없긴
2: 네,
3: 하지만
2: 그렇죠. 뭐 딱 들어맞진 않지만 뭔가 우리가 생물의 진화에서 꼭 엄마 아빠 이렇게 뭔가 딱 다이렉트하게 깨끗하게 한 단일 어떤 형식으로 흐른다는 생각과 달리 그런
3: 그렇죠.
2: 수평적 유전자 전달이나 세포 내공생 같은 게 있었다는 걸 들으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문화적으로 뭔가 깜짝 등장해서 흡수하고 그런 것들이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뭐 진화를 추적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정말 혼란스럽구나.
3: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유전자 연구만 하면 뭔가 딱 그 계통이 세워지고
2: 네,
3: 뭔가
2: 그런 기대를
3: 정확하게
2: 하죠.
3: 밝혀질 네. 거라고 기대를 하잖아요.
2: 네.
3: 사실은 이 유전자 분석만 가지고는 이 진화를 추측한다는 게 굉장히 네. 어려운 일이죠.
2: 그렇죠. 네. 저도 예전에 그 비자나무 유전체 연구를 했는데 뭐 엽록체, 유전체 연구는 정말 작은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진화를 생각할 때 아, 정말 혼란스럽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번 여름에는 네. 그때 연구했던 비자나무도 보고 네. 왔습니다.
3: 아, 네.
0: 노구당은 녹색 비가 내리는 집이란 뜻인데요. 시적인 집 이름에 걸

0: 약 500년 정도 됐는데요. 경사지에 수백 년 된 커다란 고목들이 장엄한 풍경을 만들죠.
1: 비자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거시식물, 그러니까 솔방울이 맺히는 침엽수와 가까운 식물들입니다. 언뜻 보면 북쪽에서도 볼 수 있는 주목이랑도 닮았는데요. 비자나무는 토레아, 비자나무 속에 속합니다. 비자나무와 개비자나무가 있는데요. 개비자나무는 비자나무와 다르게 이 잎사귀의 끝을 만지면 별로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비자나무는 잎 끝이 아주 뾰족해서 만지면 아주 따가움을 느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거대하게 자랄 수가 있죠. 비자나무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열매가 익습니다. 그 안에 이런 갈색 씨앗이 들어가 있는데 이 씨앗은 꼭 아몬드와 아주 닮았습니다. 옛날부터 이 비자나무 씨앗을 동네에서는 구충제로 쓴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아직 먹어보지 못했는데 이 동네 분들은 드신다고 하네요.
0: 가지가 역동적으로 뻗은 비자나무의 형태를 보며 식물학자는 또다시 개통수를 떠올리게 됩니다. 학자마다 다른 개통수는 각기 복잡한 형태를 띠며 진화의 오랜 역사를 압축해 보여주는데요. 서로 형태는 달라도 하나의 공통 조상에서 생물들이 나왔다는 공통점이 있죠. 진화에 뚜렷한 계통이 있는 건데요. 그런데 식물학자는 진화가 이렇게 계통과 질서를 갖춘 것인지 늘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1: 전 석사, 박사 때 이 비자나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 비자나무와 관련된 근현종들, 거시식물, 종류들을 아주 짧은 DNA 조각으로 과연 구별할 수 있을까? 그런 연구를 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는 DNA 바코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바코드를 찍으면 바로 무슨 물건인지, 가격이 어떤지 나오는 것처럼 아주 짧은 유전자 조각으로도 종들을 구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사실 그 연구를 하면서 인간들은 언제든지 많은 생물들을 분류하고 또 뭔가 규정지어서 알고 싶어 하지만 사실 그 긴 진화의 시간을 생각했을 때 그건 정말 쉽지 않은 것이라는 걸 또 한번 깨닫게 됐었는데요. 유전자가 길어지거나 짧아지거나에 상관이 없이 그것이 우리의 예측대로 잘 나눠지지가 않았었습니다.
0: 자연계는 혼돈 그 자체라 할 수 있는데요. 인간은 나름의 관점으로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고자 했고 계통수는 그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족보나 건축 또는 문명의 체계도 혼돈의 인간사를 질서 있게 규정하고자 한 일종의 계통수일 텐데요. 자연이나 문명은 과연 이렇게 질서 있게 체계를 이루며 진화하는 걸까요? 아니면 진화는 단지 혼돈과 우연에 불과했던 걸까요? 해남 윤씨 천년의 역사. 신생대에 나온 비자나무가 일군 6천만 년의 역사를 차례로 살펴본 식물학자. 이제 8천만 년 전, 더욱더 머나먼 중생대의 흔적을 쫓아가는데요. 황산면 우황리에서는 지난 1996년 지층 사이로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그 위로 보호각이 세워지고 박물관까지 만들어진 거죠. 이젠 사라진 공룡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 진화의 생생한 현장인데요.
2: 주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화석들은 하늘을 갖다 날아다녔던 하늘의 재앙이라고 불리는 인룡들의 발자국들이 주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보시면 여기에는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새의 발자국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서 나왔던 인룡의 발자국과 새의 발자국이 같이 나온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룡과 새가 한데 어울려져서 공존했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1: 어떤 새였을까요?
2: 여기에서 보시면 아래 보는 것처럼 이렇게 물갈퀴가 이렇게 보이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시기에 현생 오리의 조상이 되는 새가 같이 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1: 오리의 조상.

0: 특히나 드라마틱한 사건으로 공룡이 새로 진화한 것을 들 수 있는데요. 거기엔 생명의 의지와 질서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단지 혼돈과 우연에 불과했던 걸까요? 식물학자는 새를 연구하는 생물학자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1: 선생님 여기 그 용광류에 발자 이렇게 나 있는데요. 우리 여기 좀 앉아서 좀 이야기 좀 할까요? 네. 거기가 좋겠네요. 네. 생명체는 부조화 기능이 한순간에 멈춰 있지 않고 어딘가를 향해 나아간다 하는 건데 그 나아가는 방향도 있어요.
2: 네.
1: 뭐일 것 같아요?
2: 방향.
1: 나아가는 방향.
2: 방향. 뭐 자연 선택, 적응 이런 거 막 했지만 예.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건 그냥 랜덤이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1: 예, 무작위.

0: 단순한 것에서 다양한 것을 향해 간다는 거죠. 물에서만 살다가 아, 뭔가 좀 답답함을 느끼는 생명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1: 네.
0: 아, 나는 저 뭣을 향해서도 좀 나아가고 싶어.
1: 도전해보겠다.
0: 아, 하는 꿈을 가진 생명체들이 틀림없이 같은 종 중에서도 있었다는 거죠.
1: 그 꿈을 가진 생명체라는 게 되게 와닿네요.
0: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에

0: 정말 네. 오랜 시간이 걸렸다.
1: 그렇죠.
0: 그리고 수많은 네. 실패가 있었을 거다.
1: 네.
0: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더 많았겠죠.
1: 저보다 훨씬 진화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이렇게 사탕을 먹다가 사탕을 뚝 떨어뜨렸는데 개미들이 막 오잖아요. 개미들이 막 그걸 먹다가 어떤 애는 그게 막 진에게 막 해가서 너무 먹다가 죽고 거기서 어떤 애는 잘 먹고 집에 가고 어떤 애는 못 찾아서 뱅뱅뱅뱅 돌고 그렇게 서로 다 흩어지잖아요. 그게 진화랑 비슷하다 생각했거든요.
0: 네.
1: 되게 뭔가 그냥 방향성 없이 다들 흩어지고 있는 거고 중간에 죽을 놈은 죽고 그러다가 어딘가 도착하는 애도 있고
0: 압축하면 그렇지.
1: 네, 압축하면. 네. 네. 그런 생각도 들고.
2: 생물학자는 공룡이 새로 진화하는 과정을 꿈을 향해 나아간다며 재밌게 비유하는데요. 진화에 있어 생명의 의지와 질서를 강조하는 거죠. 반면에 식물학자에게 진화는 단지 무질서와 우연의 산물에 불과합니다. 진화하는 게 더 좋은 결과도 아니고 단지 우연히 그렇게 됐을 뿐이죠. 질서냐 혼돈이냐, 진화의 실체에 관한 인간의 의문과 탐구는 아마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식물학자는 스승과 작별하며 연구실 근처에 백송으로 안내하는데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서울 제동 백송이
1: 훨씬 큰 것 같아요.
2: 진화의 개통수처럼 멋지게 갈라져 있죠.
1: 과연 진화란 뭘까요?
3: 진화, 멋있는 말이긴 한데
1: 다들 좋아하죠.
3: 진화는 간단히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기로는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변화를 우리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변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이를 기반으로 해야 이 지구상 많은 종들이 이제 생겨난 걸 설명할
1: 그렇죠.
3: 수 있거든요.
1: 다 달라지니까.
3: 예, 예. 네. 그래서 생물들의 변이를 기초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수많은 생물들이 생겨났다고 보기 때문에.
1: 저는 예전에는 진화는 그냥 각자의 길로 흩어지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계속 자기의 길을 개척하면서 다 흩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3: 네. 그냥 무작정 생물들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1: 어릴 때는 그냥 흩어진다 생각했어요.
3: 그 자기 환경에 네. 적응해서 살아남느냐 네. 또는 살아남지 못하느냐가 이제 중요하기 그쵸. 때문에 환경도 엄청 중요했을 테고
1: 아, 그쵸.
3: 그 환경에 적응하는 종들은 보다 많은 자기 종족을 퍼뜨려서 보다 많은 가게를 더 번성시켜서 네. 이렇게 나뭇가지 갈라지듯이 네. 갈라지게 했을 테고 적응하지 못하

0: 이런 것들은 이제 소멸해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는 뭐
1: 중생대의
0: 그런 절멸종들 그런 것들이 되겠죠. 아무튼 오늘 비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 와서 심박사하고 이런저런 진화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곧 떠난다고 하니까 가서도 열심히 특히 이제 건강에 유의해서 잘 지내다가 다시 와서 봅시다.
1: 알겠습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같이 백성도 보고.
0: 그러게 말이에요. 하여튼 뭐 건강을 제일 우선 걸로 해야겠지. 가서 일도 중요하지만
2: 스승과 제자 간에 이어지는 학문의 계보도 전통을 잇되 조금씩 변화하는 진화와 유사할 텐데요. 한옥 연구실에서 자연과 문명의 진화를 사색한 식물학자의 하루도 이제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3: 지금 여기에 있는 식물들은 8월에 보길도에서 채집한 여름의 식물들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식물들은 오늘 삼천공원에서 가져온 가을의 식물들이죠. 사실 두 달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색깔이 많이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록색인 식물들이 점점 단풍이 들고 나중에는 이렇게 떨어져서 대지로 흡수가 되고 사라지게 되는 거겠죠. 물론 이런 변화가 한 개체 안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이 모든 개체들이 있는 종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결과적으로는 진화의 큰 흐름을 만들어 가는 거겠죠. 물론 이렇게 싱싱하던 초록색 식물들이 나중에 물이 들고 땅에 떨어져 사라지는 건 슬픈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각각의 단풍 그리고 이렇게 열매를 맺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각각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다시 꽃이 피면 작년에 핀 꽃이 또 피는 걸까 할 수도 있겠지만 매년 새로운 꽃들이죠. 다시 사라지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두 달 전에 8월에 채집하여 잘 보관한 여름의 식물과 오늘 채집한 가을의 식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2: 식물학자는 여름의 황칠나무 잎사귀와 가을의 복자기 잎사귀를 수채화로 그리는데요.
3: 우리나라 단풍나무과에는 여러 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복자기는 아주 구별하기가 쉬운 편입니다. 단풍나무나 단단풍나무, 중국단풍나무, 뭐 신나무 이런 나무들은 대부분 잎자루에 잎이, 잇몸이 하나만 있는데 복자기는 이렇게 세 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소엽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단풍나무과에서 이렇게 소엽으로 이루어진 나무는 두 종류가 대표적입니다. 복장나무와 복자기죠. 복장나무와 복자기를 구별하는 방법은 이렇게 만져보면 털이 많다면 복자기죠. 얘는 틀림없이 복자기입니다. 이건 여름에 채집한 황칠나무의 잎입니다. 황칠나무는 사실 두 종류의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동그란 잎이 있고요. 또 약간 오리발처럼 세 개로 갈라지는 잎도 있죠. 좀 더 큰 잎들은 그렇게 세 개로 갈라진 모양새입니다. 복자기와 비교하면 잎맥이 아주 다르죠. 저 아래쪽에서 이렇게 삼지창으로 갈라지는 잎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로 소엽들이 갈라져 있는 복자기에 비해서 황칠나무는 하나의 잇몸으로 되어 있어서 간단한 듯 보이지만 사실 잎맥을 관찰하다 보면 더 쉽지가 않죠. 그림을 그리다 보면 간단하고 쉽게 그릴 수 있는 식물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긴 진화의 역사를 생각하면 각 종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인맥을 가지는지, 형태를 가지는지 생각해 볼 때 간단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간단하게 그려서도 안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과학적으로 관찰해서 그린 그림들을 좀 골치 아픈 그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인맥을 신경 쓰고 정확하게 그리려고 하는 것이 너무 수고로운 일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사실 식물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인맥이 어떻게 갈라지고 몇 개의 인맥이 있는지가 종을 분류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각각의 종들이 자신만의 규칙을 가지고 자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그리다 보면 이것이 골치 아프다기보다는 이 식물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집중하는 듯 보이지만 아주 산만합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서 빨간색이 초록색을 침범하고 있네. 정말 가을이 여름을 침범하고 있네. 이제 여름은 가는구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황칠나무와 복자기 색을 넣어봤는데요. 역시 자연의 색은 제가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2: 황칠나무 잎의 빛바랜 초록색과 빨갛게 변해가는 복자기의 잎엔 시간의 흔적이 담겨있는데요. 미완성인 그림은 오히려 그런 변화의 과정을 더욱 강조하는 것 같죠.
3: 어느새 해가 다 져가지고요. 오늘 1일 제 연구소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여기를 비워줘야 하거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름과 가을의 색을 느껴볼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여러분도 함께 이 기분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치우고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 거대한 진화의 역사에서 아주 찰나에 불과하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흔적과 시간들. 이제 식물학자와도 작별할 시간입니다.

전통을 이으면서도 외래의 영향을 받아 독특하게 변화한 북촌의 한옥들. 또 하나의 진화의 흔적이라 할 북촌의 어두운 거리를 식물학자가 걸어갑니다.

11월 늦가을의 삼청공원. 식물학자가 바라보던 느티나무의 잎사귀가 거의 졌습니다. 추운 겨울을 앞두고 나무는 잎을 떨구며 광합성을 잠시 중단하고자 합니다. 에너지를 비축하고 얼어죽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숲은 곧 앙상하게 변하며 겨울을 맞이할 겁니다.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오고 찬란했던 여름도 돌아오겠죠. 식물학자가 감탄한 북촌의 미음자 지붕들. 이렇게 보니 정말 생물의 세포 조직 같죠. 식물과 동물, 인간을 아우르는 태초의 생물에서 이런 건축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오며 반복과 변화를 거듭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또 어떤 돌연변이를 이룰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요. 불확실한 변화와 혼돈 속에서 식물과 동물, 인간 모두 매일 새로운 계통과 질서를 찾으며 사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바로 허물어지더라도 용감하게 헤쳐나가는 거죠.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올라요.
0: 막 주문을 배우는 것도 있어요. 동글동글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바 하는 그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0: 밀당 그렇지. 밀당 있어.
2: 헌 우천

자금을 한지 12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인생에 거의 반 가까이 가야금을 했거든요.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들어준 것도 가야금이고, 또 지금까지 제가 누렸던 그런 기회들도 다 가야금으로 인해서 생긴 일들이기 때문에 가야금을 시작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고,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야금 연주하고 있는 김보경이라고 합니다. 국악하는 장애 예술인 분이 많이 없기도 하고, 우선 가야금도, 네, 저밖에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 방송을 통해서 시각장애인 국악, 이렇게 전공자가 가야금 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걸 조금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1: 보경 씨가 생각하는 가야금이란 악기의 매력이 뭘까요?
0: 처음에는 그냥 맑고 되게 좀 높잖아요. 그 음색이 그냥 단순히 너무 이뻐서 좋아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가야금 농현도 너무 좋고, 그 줄과 그 손으로 직접 뜯다 보니까 줄과 그 손이 스칠 때 나는 그런 소리? 좀 자연적인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또 악기 종류가 많다 보니까 또 그만큼 다양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도 가야금의 매력이 아닐까, 네, 싶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양쪽 눈이 다 안 보이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났을 당시에는 이제 전맹이었는데 이제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태어나서 7개월 무렵에 기증을 받게 돼가지고 각막 이식을 통해서 오른쪽 눈은 지금 조금 보이는 상태고 왼쪽 눈도 이식을 하긴 했는데 이제 실패해가지고 네, 왼쪽 눈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0: 친한 친구가 바이올린을 배우는데 이제 친하다 보니까 레슨을 좀 자주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들은 게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진도가 조금 빨리 나가가지고 이제 레슨 선생님이랑 주변에서 전공을 해라. 그래서 전공으로 바이올린을 바꿔서 하다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 나는 이거를 전공으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깊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우선 제가 한복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한복 입고 할수 있는 이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국악을 이제 찾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악 영상을 좀 많이 봤는데, 지금은 아쟁 뭐 이런 거 핵은 너무 좋지만, 그 당시에는 바이올린을 좀 싫어했었던 게 커서 그런지, 활쓰는 악기가 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찾다가 이제 가야금 소리를 듣고 되게 처음 들어보는 음색? 그런 주법에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중간쯤부터 이제 네, 가야금으로 전공을 바꿔서 네, 하게 되었습니다.
1: 손가락을 얹었을 때 그때 느낌이 좀 어땠어요?
0: 내 앞에 만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그 당시에는 엄청 막 떨리고 행복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손이 좀 이렇게 사실 처음 하면 아플 텐데 그때는 아픈지도 모르겠던 것 같아요.

저는 가야금 자체를 늦게 시작한 것도 있고 피아노를 제가 안 배워봤어가지고 화성 악기가 익숙하지도 않을 뿐더러 작은 거 하나 하려고 해도 다 외워야 된다는 거? 그게 조금 지금까지도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뭔가 이거 그냥 악보 보면 때 놓고 바로 보면서 하면 금방 할 텐데 이걸 굳이 또 외워야 되고 또 그만큼 시간을 더 들여야 되니까 뭔가 그 외우는 시간이 좀 아깝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보 보는 게 조금 많이 어려웠던 것 같고 또 피아노 같은 악기는 이제 눌러야 소리가 나는 거니까 약간 훑어서 찾고 누를 수 있는데 가야금은 그냥 훑으면 소리가 나버려가지고 되게 좀그 위치를 바로 잡아서 바로 뜯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미라, 뭐 도파 이렇게 칠하는데 저는 도만 칠해놓고 했어요. 줄을 하나만 칠해놓고 하면은 이제 조금 더 감각에 의존을 하게 되니까 좀 연습이 더잘될 거다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처음에 한 줄만 칠해서 연습을 했던 것 같고요. 사실 산조나 정악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시력을 요구하는 게 많진 않은 것 같고, 집에서 근데 그냥 불 꺼놓고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제가 특수학교만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다녔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잘 지낼 수 있을까? 왕따 같은 거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처음 가야금 시작할 때부터 예고를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그때는 진짜 꼭 가고 싶었던 마음이 커서 그런 걱정은 조금 들어가고 나서 하자. 이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늦게 시작한 만큼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고 또 입학해서 들어가서부터는 좀 장애인에 대한 그런 인식을 좀 바꿔놓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장애가 있으니까 전 이거 빼주세요. 뭐 이런 거는 진짜 아예 생각도 안 했고 뭔가 바라는 거를 조금 줄이고. 내가 할수 있는 거를 더 찾아서 하려고 했던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거보다는, 저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걸 목표로 했어서 그런지 학교 생활 적응을 조금 더 빨리 했던 것 같고, 상도 다 타고 졸업을 했고요. 친구들이랑은 근데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친구들이 너무 착하고 또 같은 전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동반자 같은 느낌이어서 그런지 되게 잘 챙겨줬고 친구들이랑은 오히려 너무 재밌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1: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이제 서울대 국악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0: 제가 그렇게 오래 산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산것 중에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기쁜 일이 아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이 지금 또 드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들어가 보셨다가 합격한 걸 보고 엄마가 소리를 지르셔서 네, 저도 그때 방에서 연습하다가 듣고서 확인을 했는데 그걸 확인하고 레슨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는데 갑자기 너무 막 눈물이 막 떠가지고, 근데 막 엉엉 울면서 통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저희가 공연이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연습하려고 다 같이 모였어요.
1: 혼자 연습할 때랑 같이 연습 어떤 차이가 좀 있지?
0: 그냥 뭔가 든든한 느낌이 있고 혼자 할 때는 이제 혼자 다 이렇게 끌어안고 가는 느낌인데 다 같이 하면은 마음도 편하고 또 이제 다 같이 했을 때또 음악의 완성도가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전다 같이 하는 걸 사실 조금 더 선호해요.

0: 조금만 더 할 수 있나요? 네. 저 왜 마디가 모자르죠?
1: 왜요? 아니, 저 형 다른 거 아니었어?
2: 선생님 제외하고 저희가 다 같이 맞아요. 들어가거든요?
0: 네. 106이요? 네. 그럼 저한테는 103인데.
2: 맞아요, 그러면.
0: 여기.

0: 이거 마디수가 똑같아요. 지금.
1: 지금은 또 똑같다고요?
0: 네.
1: 한 6마디요?
0: 103, 104, 106마디.
1: 아, 제가 으따, 띠, 다, 둘, 셋. 곡이 조금 헷갈려가지고 외운다고 외우고 있기는 한데 제가 그래서 일부러 놓칠 때 바로 들어가려고 옆에 이거를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두 마디 놓치면 중간에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워가지고 제가 아까 헷갈려서 한 몇 마디를 놓쳤어요. 네.

이렇게 좀 다양한 서양 악기 또 이제 이런 신디랑 뭐 이렇게 또 마림바까지 이렇게 같이 하는 거는 저도 이번 서클이 처음이어가지고 사실 좀 되게 재밌기도 하고 뭔가 공부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색이 진짜 다 다른 악기잖아요. 마림바도 그렇고 피아노 뭐 신디 다 뭔가 음색이 다 다른 악기지만 이제 하나로 모였을 땐 되게 좀큰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해요.

뭔가 즐기려고 노력하는 편이기는 한데, 그게 어렵다고 해야 되나? 사실 좀잘안 돼서, 대체로 음악 관련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여기선 이렇게 신경 써서 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잊지 말고 해야지. 약간 이런 음악적인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고, 뭐, 관객분들이 어떻게 들어주시려나 약간 이런 기대감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빛 조명만 가지고 하게 됐는데 보시는 관객분들은 되게 좀 더 곡에 집중하시기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곡에서 의미하는 바나 뭔가 곡의 분위기에 좀 더 빠지기 좋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음악은 듣는 거지만 또 시각적인 요소가 더해지면은 좀 더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객분들이 보실 때는 이런 조명과 함께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무대를 정말 좋아하고 박수 받는 것도 좋아하고 또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관심 받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긴장을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되게 즐거웠던 생각을 막 끄집어내면서 잊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최대한 즐기자라는 마음으로 무대 올라가기는 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음이랑 몸이 조금 따로 노는 느낌? 그래서 우선 욕심을 최대한 버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여유를 조금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냥 지금 내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책에서 어디까지 솔직하게 날 것을 꺼내야 될까? 근데 이제 그거는 예술하는 모두한테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예술로서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 나를 어느 정도 드러내야 될까라는 거는 저한테 되게 큰 고민이었는데.
1: 내 슬픔이나 좀 그런 힘들었던 거를 일부러 자꾸 외면하려고 했거든요. 일부러 좀 피하고.
0: 알아요.
1: 근데 이걸 준비하면서 좀 직면하고 좀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또될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못 담은 이야기도 이거 북콘서트식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은 연주 이제 중간중간에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제가 작년에 자서전을 쓸 기회가 생겨가지고 감사하게도 그래서 책을 쓰면서 뭔가 저의 이야기를 좀 많이 담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객분들께 좀 편하게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직접 말로 못하지만 내 연주로를 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대신해서 좀 표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아 이거 은별님께 좀 도움을 부탁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네, 죄송하지만 이제 또 도움을 받게 되었죠.
0: 연주자로서의 역할을 프로페셔널하게 수행하는 음악가예요. 근데 그녀가 이제는 자기의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반갑거든요. 그래서 보경 씨가 지금 이제 겪고 있는 청년으로서의 모든 것들, 그리고 또한 사람으로서 깊어지는 과정들을 내년에 아마도 있을 공연에 좀잘 담아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주에는 내가 좋아하는 나를 위한 그런 곡을 할수 있다는 게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관객분들이 오롯이 나를 보러 와주신다라는 생각도 되게 행복한 것 같고 그래서 독주회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산조를 너무 좋아해서 조금 더 깊게 공부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고요. 또 이제 요새는 또 창작 많이 하는 예술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반대로 전통을 지켜나가는 예술인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 둘 중에 고른다면 전통 쪽에 서고 싶은데 뭐 기회가 된다면 그래도 다양한 음악을 가야금으로 좀 연주해보고 싶다는 욕심도 있어서 네, 그것도 조금씩 노력을 해보려고요.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올라요.
0: 막 주문을 배우는 것도 있어요. 동글동글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 하는 그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0: 밀당 그렇지. 밀당 있어.
2: 헌 우천

0: 별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뒤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보는데 네. 제가 미래에게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최근에 크게 웃어본 날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요즘 참 웃을 일 없다는 생각이 든 적 있으신가요? 잠시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아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고 코어 근육 강화에 도움을 주는 요가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눈을 살며시 감고 내 기억 속에서 가장 즐거운 웃음이 터졌던 순간을 떠올려봅니다. 가족과 함께했던 순간이나 친구와 있었던 유쾌한 일들, 그 어느 것이어도 좋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기운이 넘치던 그 순간의 감정이 다시 떠오른다면 자연스럽게 내 입가로 번지는 가벼운 미소를 느껴봅니다. 미소는 사람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미소에서 번져나간 활기찬 에너지는 그대로 몸에 퍼져나가고 이 활기찬 에너지를 느끼면서 이제 천천히 눈을 떠보시길 바랍니다. 한결 가벼워진 마음이 느껴진다면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웃음을 찾아나갈 자신감이 생겼을 텐데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호흡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턱은 당긴 채 눈은 살며시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아 봅니다.

묶어놓은 하체를 두 손으로 바닥에서 들어올려 호흡하는 자세로 복근과 함께 항문의 강한 조임을 느끼게 하는 우트플루티를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초보 자세입니다. 블록을 먼저 사용하는 자세를 소개하겠습니다. 블록을 골반 옆에다가 나란히 내려놓고 손끝을 정면을 향하게 하면서 이 블록의 높이만큼 엉덩이를 드는 자세입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바닥을 들고 시선은 정면 바라보시면서 바닥을 밀고 아랫배를 당기면서 엉덩이 힘을 꽉 줍니다. 호흡을 세 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습니다. 자, 다음 자세로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블록 사용하지 않고요.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블록 없이 엉덩이 드는 연습입니다. 바닥을 밀어서 최대한 복부를 당긴 힘으로 엉덩이 힘주면서 호흡해 봅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고 자, 마지막입니다.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로 들어보고 왼쪽 다리를 아래쪽 혹시 가능하다면 오른쪽 허벅지 위로 들어올려봅니다. 마찬가지로 골반 옆에다가 손을 놓고 바닥을 천천히 들어서 몸을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내려놓습니다. 다리를 풀고 편한 자세로 자세를 바꾸면서 호흡을 정리합니다. 저도 이 동작을 수련할 때마다 육체의 한계를 느끼지만 수련 후에는 큰 성취감을 느끼곤 하는데요. 여러분도 꾸준한 수련을 통해 저와 같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코어 근육 강화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블록을 골반 옆에다가 나란히 내려놓고 손끝을 정면을 향하게 하면서 이 블록의 높이만큼 엉덩이를 드는 자세입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바닥을 들고 시선은 정면 바라보시면서 바닥을 밀고 아랫배를 당기면서 엉덩이 힘을 꽉 줍니다. 이번에는 블록 사용하지 않고요.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블록 없이 엉덩이 드는 연습입니다. 바닥을 밀어서 최대한 복부를 당긴 힘으로 엉덩이 힘주면서 호흡해 봅니다. 하나,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로 들어보고 왼쪽 다리를 아래쪽 혹시 가능하다면 오른쪽 허벅지 위로 들어올려 봅니다. 마찬가지로 골반 옆에다가 손을 놓고 바닥을 천천히 들어서 몸을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서 발을 쥐고 천천히 다리를 펴봅니다. 이때 다리를 펴기 힘드신 경우는 무릎을 접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준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봅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팔을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내쉬면서 내려놓습니다. 반대쪽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리 펴고 왼쪽 다리를 안쪽으로 당겨준 상태에서 오른발을 천천히 잡습니다. 허리를 세워주고 마시고 다리를 펼 수 있으면 천천히 펴보고 다리를 펴기 힘드신다면 무릎을 접고 허리를 더 세워봅니다. 앞으로 숙여진 상태에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하나, 팔을 펴면서 마시고 허리도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쭉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며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요가가 익숙하거나 몸이 더 부드러운 분들을 위해 조금 더 깊은 동작의 크라운 차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펴봅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무릎을 모아줍니다. 왼쪽 다리를 들어서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면서 다리를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살짝 당기고 상체도 앞으로 숙여주면서 시선은 발을 올려다 봅니다. 호흡을 세 번 연결합니다. 하나, 둘, 팔을 펴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반대발도 연결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왼발 마시고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쥐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펴주고 내쉬면서 천천히 다리와 몸을 밀착시켜 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팔을 펴시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접고 접은 다리를 앞으로 펴면서 다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관절염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하체 근육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관절염 예방에 좋은 동작인 만큼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부터 다리의 근육 전체를 단련할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발을 쥐고 천천히 다리를 펴봅니다. 이때 다리를 펴기 힘드신 경우는 무릎을 접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준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봅니다. 마시고 두 다리를 반듯하게 펴봅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무릎을 모아줍니다. 왼쪽 다리를 들어서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면서 다리를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살짝 당기고 상체도 앞으로 숙여주면서 시선은 발을 올려다 봅니다.

척추와 허리 주변의 통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살라바사나입니다. 이 동작은 등과 척추를 뒤로 이완하면서 가슴과 골반을 펴는 자세로 척추와 골반의 상태를 관찰하기 좋은데요. 기본 동작부터 천천히 배워보겠습니다.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이 동작은 엎드리는 자세인데요. 천천히 무릎을 굽히고 한 발 한 발 뒤로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가슴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손가락은 모은 상태에서 골반 옆에다 붙이고 발등을 가지런히 내려놓습니다. 손등으로 바닥을 밀면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봅니다. 이때 발끝을 밀어내면서 오른쪽 척추 기립근을 느껴봅니다. 코를 바라보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내려놓고 왼쪽 같이 연결해 보겠습니다. 왼발 들 때 가슴도 천천히 들고 손등으로 바닥을 천천히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두 발 들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들고 발딱을 밀어낸 상태에서 가슴을 들고 턱을 앞으로 밀어내고 두 손등을 바닥에 누르면서 코를 바라보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고 손을 포갠 상태에서 턱을 바닥에 내려놓고 발끝을 좌우로 떨구고 천천히 휴식을 취합니다. 이 자세는 다리를 들었을 때 허리 경직 상태가 느껴진다면 다리를 오래 들지 않고 내려놓길 권하고요. 두 다리를 들었을 때 다리에 지가 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기본 동작에서 조금 변형된 탈라바사나를 바로 배워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몸을 바닥에 낮춘 상태인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두 손에서 손등을 바닥에서 눌러서 손바닥을 최대한 골반 옆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가슴을 드는 상태입니다. 이 손바닥을 미는 힘으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고 밀고 가슴을 들어줍니다. 이때 발등을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같이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고 반대편으로 연결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두 다리를 같이 들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팔꿈치를 모은 상태에서 가슴과 다리를 들고 하나, 둘, 코를 바라보면서 호흡합니다. 셋, 내려놓고 손을 가슴 앞에 발끝을 떨군 상태에서 호흡을 차분히 가라앉혀 봅니다.

이 동작은 엎드려서 하는 자세로 복부를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어 소화를 도와주고 가스 제거에도 탁월한데요. 평소 허리 통증과 소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분이시라면 자주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허리 주변의 통증을 줄여주고 척추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굽히고 한 발 한 발 뒤로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가슴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손가락은 모은 상태에서 골반 옆에다 붙이고 발등을 가지런히 내려놓습니다. 손등으로 바닥을 밀면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봅니다.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두 발 들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들고 발딱을 밀어낸 상태에서 가슴을 들고 턱을 앞으로 밀어내고 두 손등을 바닥에 누르면서 코를 바라보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몸을 바닥에 낮춘 상태인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두 손에서 손등을 바닥에서 눌러서 손바닥을 최대한 골반 옆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가슴을 드는 상태입니다. 이 손바닥을 미는 힘으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고 밀고 가슴을 들어줍니다. 이때 발등을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같이 유지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다리를 같이 들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팔꿈치를 모은 상태에서 가슴과 다리를 들고

신체를 전체적으로 이완시켜 피로 회복을 도와주는 아도무카 스바사나입니다. 이 동작은 특히 굳어진 어깨와 척추, 그리고 두 다리에 효과적인데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손 간격은 어깨 넓이로 열어봅니다. 발 간격은 골반 넓이, 주먹이 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무릎 간격을 벌려봅니다. 어깨를 먼저 굳어진 분들 위해서 고안된 자세고요. 어깨를 천천히 밀어내면서 호흡을 두 번 정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내쉴 때마다 팔을 쭉 펴고 기지개 펴듯이 어깨를 쭉 밀어봅니다. 둘, 좋습니다. 다음 동작은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무릎을 들어봅니다. 발을 하나, 둘, 마찬가지로 발의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간격, 발은 11자로 만들어줍니다. 이 경우에는 다리를 펴는 것이 좀 불편한 분들 위해서 무릎은 접으면서 턱을 당겨주고 어깨를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내쉴 때마다 복부를 수축하고 뒤꿈치를 천천히 눌러주면서 꼬리뼈를 하늘로 쭉 밀어내고 어깨를 내쉴 때마다 쭉 펴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마지막 자세입니다. 다리를 한 발 정도 뒤로 와서 무릎을 쭉 펴준 상태, 어깨와 턱을 당겨준 상태, 마시고 내쉬면서 뒤꿈치를 꾹 눌러주고 무릎을 펴주시면서 턱을 당깁니다. 그리고 호흡을 세 번 연결해 봅니다. 마시고 턱을 당기고 복부를 수축하면서 내쉽니다. 하나, 바닥을 밀어서 어깨도 같이 펴봅니다. 둘, 셋, 고개를 들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들어와서 자리에 앉고 다리를 펴주면서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몸에 피로가 쌓이게 되면 전반적으로 활동 능력이 감소하게 되고 집중력마저 떨어지게 되는데요.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체 전체를 이완시켜 피로 회복을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손 간격은 어깨 넓이로 열어봅니다. 내쉴 때마다 팔을 쭉 펴고 기지개 펴듯이 어깨를 쭉 밀어봅니다. 둘,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무릎을 들어봅니다. 발을 하나, 둘, 마찬가지로 발의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간격, 뒤꿈치를 천천히 눌러주면서 꼬리뼈를 하늘로 쭉 밀어내고 어깨를 내쉴 때마다 쭉 펴봅니다. 다리를 한 발 정도 뒤로 와서 무릎을 쭉 펴준 상태, 어깨와 턱을 당겨준 상태, 내쉬면서 뒤꿈치를 꾹 눌러주고 무릎을 펴주시면서 턱을 당깁니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7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전국풍류자랑입니다. 지역의 전통예술 활성화를 위해 10편의 우수작품 순회공연이 오는 11월까지 전국 22개 공연장을 찾아갑니다. 청주시립무용단 특별기획공연 홀춤앤 듀엣 전통춤전입니다. 춤에 담긴 내면의 깊이를 표현하는 홀춤과 서로의 호흡과 조화를 이루는 듀엣 전통춤을 현대적인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립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전통 그리고 화합 세 번째 무대입니다. 전통선율과 국악관현악의 웅장함, 사물놀이 협연이 어우러진 화합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대구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엘라스틱 이스트입니다. 동아시아의 호흡과 신체 철학을 몸의 언어와 전통 타악, 소리, 빛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남원시립국악단 창작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입니다. 정지아 작가의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판소리와 무용, 관현악으로 풀어낸 창작 국악극으로 오는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청아원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올라요.
0: 막 주문을 외우는 것도 있어요. 동글덩이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 하는 거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0: 밀당 그렇지. 밀당 있어요.
2: 헌 우천

0: 별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뒤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네. 제가 미력이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어찌하여 주야야 그치 아니하니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

엄청난 음량과 강한 리듬에서 나오는 역동감. 외국인들도 그 장단에 매료된 사물놀이. 사물놀이의 신명나는 가락과 연주자의 복장, 악기의 구성이 비슷한 풍물놀이. 익히 들어온 두 놀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풍물놀이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온 풍습으로 농사일을 할 때 사람들의 피로를 달래고 세시 풍속 때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놀던 놀이다. 하지만 사물놀이는 생겨난 지 40여 년밖에 안 되었다. 사물놀이가 처음 생겨난 것은 1978년 2월. 공간사랑 소극장에서 공연이 열렸는데 이때 풍물악기 중 타악기인 꽹과리, 징, 장구, 북 네 개 악기를 연주하게 되었다. 그 연주자는 김용배, 김덕수, 이종대, 최태연 이렇게 네 명의 남사당패의 후예들이었고 이것이 사물놀이의 출발이 된다. 풍물놀이와 사물놀이는 엄연히 다르다. 풍물놀이는 야외에서 서서 여러 명이 돌아다니며 연주한다 해서 선반, 사물놀이는 실내에 앉아서 연주한다고 하여 앉은반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풍물놀이는 사물놀이에 사용되는 네 가지 악기 외에 소고나 태평소 등 다양한 악기가 더해져 연주를 한다. 풍물놀이는 풍물굿, 풍장굿, 두레굿이라고 하기도 하며 각종 세시 명절에 행해져 애군을 쫓고 한해 풍년을 기원한 공동체의 의례다. 사물놀이는 풍물과 굿의 예술성이 높은 장단을 세련된 음악으로 정교하게 다듬어 무대화시켰다. 그렇다면 풍물놀이와 농악은 같은 걸까? 농악은 농부들의 음악이라는 뜻으로 꽹과리, 징, 북과 같은 타악기가 중심이 되고 춤과 노래로 이루어진다. 여기에 농악수들의 묘기가 가해져 흥겨움과 볼거리를 제공한다. 농악은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현재 풍물과 동일하게 사용하는 명칭이다. 풍물놀이는 일과 놀이가 하나 되고 이웃과 내가 하나 되는 화합이라는 우리 정신의 미학이 담긴 공동체 문화이며 혼이다.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올라요.
0: 막 주문을 외우는 것도 있어요. 동글동글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바 하는 그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0: 밀당 그렇지.
3: 밀당했어요.
2: 헌 우천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낚시할 때 무조건 구명조끼, 생명조끼 알아 나 이거.

지금으로부터 약 50여 년 전인 1971년 7월 8일 충청남도 공주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웅진 백제 시대 왕들의 무덤이 모여있는 송산리 고분군의 한 벽돌 무덤에서 2,900여 점의 국보급 유물이 쏟아져 나온 거죠. 무덤의 주인공을 알려주는 묘지석이 발견됨으로써 삼국시대 왕릉 중 최초로 무덤의 주인이 밝혀지게 됐는데요. 바로 백제 25대 임금 무령왕과 왕비가 잠든 무령왕릉입니다. 1,500여 년 동안 깊이 잠들어 있던 백제의 찬란한 문화가 다시 깨어나는 순간, 백제의 빼어난 과학성과 예술혼이 살아 숨쉬는 무령왕릉으로 가보겠습니다. 송산을 주산으로 뻗은 나지막한 구름 중턱의 남쪽에 자리한 무령왕릉. 백제 25대 임금인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입니다. 삼국시대 왕릉 중에서 최초로 주인이 밝혀진 무덤인데요. 이곳에서 백제의 미와 뛰어난 금속 세공술을 엿볼 수 있는 수많은 유물이 함께 발굴됐습니다.